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우리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0: 제목이요. 여자친구는 눈치 백단.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뭔가 그냥 나는 뭐 특별한 의도 없이 어딘가를 봤는데
1: 예.
0: 지금 누구 봤어?
1: 오.
0: 이런 느낌.
1: 그렇죠. 그리고 네. 그날 심기일전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인데 뭐 오늘 나 고백하려고
0: 와.
1: 하면서 먼저 알아채는 친구들 많이 봤고
0: 눈치가 좀 빠른 편이세요?
1: 저도 빠른 편인데 어허. 다행히 프로포즈 할 때는 못 알아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0: 와, 다행입니다. 그나마.
1: 네. 네.
0: 자, 그래서 뭔가 눈치와 관련해서 오늘 대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아우, 아. 아니 뭐 눈길 정도는 지나가니까 줄 순 있는데 미소까지 지었으면
2: 미소.
1: 아이고. 일이 커집니다.
0: 예,
1: 일이 커져요.
0: 남자친구가 굉장히 심장이 덜컥했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잠깐 우리 시간을 갖자 나올 수 있어요.
0: 알라이트.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맙소사. 지금 왠지 슬기 씨의 목소리가
1: 네,
0: 좀 들리는데요.
1: 그래요. 약간 목소리 톤이 전데요.
0: I know. 예.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자기.
3: 응? Yeah?
1: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3: Sorry?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아직도 지금 한글을 몰라? 어? 오케이, 오케이.
3: Is everything okay?
1: 오케이. Okay. 침착하자. Okay. You smiling now look so beautiful woman, right?
3: Huh?
1: Now, you. I see you.
3: Huh?
1: Yeah!
3: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Hmm?
3: She just looked familiar.
1: Your family?
3: No, familiar. Like, I know, I think I know her, maybe.
1: 아니, 근데 왜 말을 더듬어? 뭐, 죄책감 드는 거야?
3: Huh?
1: Oh, you, why?
3: Me?
1: Why? You say, this is you look her and smile. Oh, so beautiful. You think like that, right?
3: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o.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You are lying.
3: Oh, my throat.
1: 잠깐 시간을 갖자. 안 되겠다.
0: 아니.
1: 예.
0: 남에게 따지면서 본인도 지나가는 남성분을 쳐다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자꾸만. 눈에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어떡해요. 보이는 거는 봐야 돼요.
0: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자, 오늘 뭔가 남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이잖아요.
1: 그쵸.
0: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뭐 미드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4: Did you just smile at her?
5: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4: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5: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미션부터 가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0: 근데 더 무서운 건
1: 예.
0: 둘 다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 그렇죠.
0: 그걸 느끼나 봐요.
1: 그게 다 느껴져요. 왜 봐요? 누구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0: 눈이 여기 있는 것처럼.
1: 예. 아. 이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굉장히 이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1: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0: okay.
1: Did you smile at her? 그녀의 미소를 지었냐?
0: 아하.
1: 아, 근데 방금이 들어가 있네요.
0: 방금이.
1: 예. 어허. 그러면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왠지 그것만 들어가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1: 예.
0: 아, 지금 표정도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1: 지금 뭐야? 금방 미소 졌지.
0: 본 거야?
1: 약간 비아냥 쪽으로 들어가면서. 예.
0: Okay.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Mm-hmm. Okay. 정답은 맞습니다.
1: Yes.
0: just라고 하는 게 그냥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방금이란 뜻도 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1: 그죠?
0: 확신이죠?
1: 네.
0: 그래서 did you just smile at her 했고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라는 동사가 일단 나왔는데 동사 자체는 미소 짓는 게 뭘까요?
1: Smile.
0: 이거는 뭔가 소리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smile만 쓰는 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at 활용을 해서 smile at someone 이렇게 쓰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짓는 건 보통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쵸.
0: at은 보통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어요.
1: 아 그러면 smile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항상 smile at을 같이
0: 가주면 좋죠.
1: 아 그래야겠네요.
0: Right. 물론 이제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지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안 써도 돼요. at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oh, I'm just smiling. You know, okay, 그렇게 가능하고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배우는 그 팬들에게
1: 네.
0: 미소를 지었어.
1: 어.
0: 자, 그러면 그 배우는 미소 지었다.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그렇죠.
1: Yeah.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Smiled.
0: How about this? 나 그녀에게 미소 안 지었어. 나는 미소 짓지 않았어.
1: 어쩌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I don't.
0: Don't?
1: I didn't.
0: 과거니까.
1: I didn't smile at her.
0: I didn't smile at her.
1: Yeah.
0: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죠. Alright. So at과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I didn't smile at her.
1: I didn't smile at her.
0: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말고 있잖아요.
1: 네.
0: 소리를 내서 웃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1: Laugh.
0: Laugh? Okay. 자, 그러면 여기 써주세요.
1: Laugh at...
0: 스펠링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1: Laugh... 그 같은데요?
0: GH는 F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1: 네.
0: So laugh at someone... There you go. 자, 이거는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사전이나 이런 데 잘못 보면 무조건 비웃다라고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를 보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비웃는 거겠지만
1: 네.
0: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크를 했어요. 농담을 했는데 그것에 대고 웃는다는 거는 분위기 좋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1: Yes.
0: 그래서 뭔가를 대고 웃다 혹은 누군가를 비웃다.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자, 이랬을 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니야. 그냥 뭔가 낯이 익어서 그래 보여서.
1: No. She just looked.
0: Yes.
1: 그러니까. 보긴 보았네요.
0: 아,
1: 네, 보긴 본 거예요.
0: 인정.
1: 네. 네. 그냥 단지 보인다. 모처럼 보였다.
0: 어때 보여요?
1: 익숙하게. 낯이 익어 보이는 게
0: 맞아요.
1: 익숙한 거니까.
0: 이 단어는 아마도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전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은 낯설다는 strange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strange.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은 strange를 반대로 해가지고 This strange로 한번 가볼까요?
0: This strange?
1: 예.
0: Okay.
1: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처음 써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보는 느낌이어가지고요.
1: 그러면 왜
0: 그래서...
1: 안 그런 척 하시나요?
0: 아니, 뭔가 틀려봐야
1: 예, 예.
0: 나중에 맞을 수 있거든요.
1: 기억이 또 선명하게 남죠. 예.
0: 자, 아마 슬기 씨도 알 거고요.
1: 네.
0: 여러분들도 들어는 봤을 수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뭐냐면 familiar. 아, familiar 한가요?
1: 예, familiar.
0: familiar 해요?
1: 알죠, 알죠.
0: Okay. So, 진짜 왜냐면은 이게 친숙한

0: 익숙한이라는 뜻인데 family도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1: 가족이니까요.
0: Alright. 그래서 그렇게 연결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miliar보다는 familiar. 그래서 familiar. MI 쪽에 강세를 주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1: 네.
0: You guys? Familiar. Familiar.
1: Familiar.
0: Very
1: familiar.
0: Nice. Okay, very nice. So, 뭔가,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온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이 표현 우리 많이 했었지만 패턴. 어때 보인다라고 할 때 동사?
1: Look.
0: yes. Look이요?
1: Yeah. Okay.
0: 자, look 뒤에 형용사를 쓰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겉에서 봤을 땐 적어도 그렇다. Look, 바로 형용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정말 뭐 저희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인데요.
1: 네.
0: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당신은 친숙해 보여요.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돼요.
1: 아.
0: So, 어떻게 할까요?
1: You look familiar.
0: Exactly.
1: Oh.
0: Hey, excuse me, you look familiar. Aren't you 슬기?
1: 오,
0: 이러면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1: 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0: 오, yes, yes.
1: 어디서 많이 봤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러면서.
0: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1: Alright.
0: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로고는 뭔가 촌스러워 보였어.
1: 아.
0: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촌스럽고 좀 그런 거는 cheesy하다고 좀 얘기할 수 있어요.
1: Cheesy,
0: right?
1: Cheesy. The logo.
0: 과거로.
1: The logo looked chees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시제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네.
0: 바로 형용사 나와야 돼요. Like 이런 거 너무 안 돼요.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familiar.
1: You look familiar.
0: The logo looked cheesy.
1: The logo looked cheesy.
0: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look 형용사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있죠.
1: 예?
0: 이걸 질문형으로 했을 때 동사를 잘 쓸 수 있는지. 나 나이 들어 보여? 나 올드해 보여?
1: Do I look old?
0: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 많은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구조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1: 저 정말 일취월장이에요.
0: Old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Am I old? Am I look old? 그건 더 안 됩니다.
1: 네.
0: 오케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주인공이 look입니다.
1: 그쵸?
0: Old가 아니라. So 일반 동사 받아주는 두 동사로 쓰셔야 돼요. So, do I look old? 이렇게. Nice.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약간 놀라면서.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There you go.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네, 미션 또 가볼게요.
1: 네.
0: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1: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 너 죄를 느꼈니?
0: 아.
1: 그럼 여기에 말을 너가 말을 더듬다가 와야 되는데
0: 네.
1: 더듬다라는 말은 제가
0: 생각도 안 해봤죠.
1: 네.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0: 오케이. 아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It's okay.
1: 자존심 상해요.
0: 자존심 상해요?
1: 예.
0: 오케이.
1: 혹시 give me a hint.
0: 힌트요?
1: 예.
0: 아 이거는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어떤 방식으로도 비슷한 뭐가 없기 때문에.
1: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좀 약간은 생소하군요.
0: 네. 생소할 겁니다. 발음은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1: 오케이.
0: 오케이. Stutter.
1: 야,
0: stutter.
1: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와, 그냥 여는 게 낫겠어요.
0: Mm-hmm.
1: Please open it.
0: Okay.
1: Yeah.
0: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야? Stuttering.
1: Stuttering?
0: ING를 건 것뿐입니다.
1: 아.
0: 처음 들어보셨어도
1: 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예?
0: 자, 말을 더듬다라는 걸 앞으로는 우리 알게 된 겁니다. 바로
1: 네.
0: stutter. 얘는 어려운 stutter.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단어예요.
1: 그렇겠네요.
0: Yes. Stutter. 근데
1: stutter.
0: 여기 뒤에 있는 TT 부분을 flap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Stutter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한번 가볼게요. Stutter. Stutter.
1: Stutter. Stutter.
0: 영화 같은 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따지듯이 얘기를 딱 한 다음에
1: 네.
0: 뭐라고?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1: 예.
0: 못 알아들은 것처럼. Did I stutter?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을 더듬었나? 아니잖아. 너 알아들었잖아.
1: 왜못 알아?

0: 이런 식으로.
1: 아, 왜 못 알아듣는 척해.
0: Right. 그렇죠. 자, so stutter도 알아두는 김에 아, 왠지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웅얼거리는 거 있죠. 말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영어할 때 이 웅얼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1: 그쵸.
0: 최악의 습관이에요. Right?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웅얼거리는 거?
1: 웅얼거리는 거요? 오, 글쎄요.
0: 이것도 처음 들어봤죠, 그죠?
1: 예.
0: Right, okay. 자, 바로 mumble.
1: Mumble.
0: 되겠습니다. Okay, so stop mumbling. 그럼 뭐 이렇게 웅얼거려 혹은 궁시렁거려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대체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이렇게 하면 어때요? Say, no, don't say.
0: 웅얼거리는 거. No. 이럴 수 있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왜 너는 stutter 하고 있니? 더듬고 있니? Are you 느끼고 있니? feeling 하고 있니? 뭐를?
1: guilty함을.
0: Yeah. 오케이. 자, 누군가가 guilty 하다는 것은 원래는 유죄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유죄인. 근데 이 유죄임을 느끼는 거, 죄가 있다고 느끼는 거가 바로 뭐겠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1: 그쵸.
0: 겁니다. Right? So, guilty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1: 예.
0: 왜냐면, 이 명사로 쓸 때는 guilt예요, guilt. So, y가 붙으면 guilty 이러면 유죄다, 유죄인, 혹은 유죄인이라는 형용사라고 쓸 수 있고, feel이랑 같이 붙게 되면은
1: 죄책감이
0: 들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하나의 동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죄책감 들고 있는 거야? You feeling guilty? 이렇게 쓴다든가.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행형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나 죄책감 들어. 아, 나 죄책감을 느낀다.
1: I feel guilty.
0: 그죠? I feel guilty.
1: Yeah.
0: Feel 형용사 하면 형용사하게 느낀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I feel guilty. 자, how about this? 그 범죄자는 죄책감이 들었어. 범죄자가 뭘까요?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1: C.
0: 힌트는 예. 범죄는 crime이죠. Crime.
1: Crimer.
0: 아,
1: Creamer.
0: Criminal.
1: Criminal. 아,
0: 보면요?
1: Criminal 영화 제목 아니에요?
0: 아,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Smooth Criminal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so criminal은
1: 예.
0: 이렇게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는 느꼈다. 죄책감을 느꼈다.
1: Criminal feels guilty.
0: 과거형이니까 the criminal
1: felt guilty.
0: Felt guilty. There you go.
1: Yeah.
0: All right. So feel guilty. Feel guilty. Oh, I feel guilty.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마. Hey, don't feel guilty.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1: Yeah.
0: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1: I feel guilty.
0: The criminal felt guilty.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1: 네.
0: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요.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오?
0: 네.
1: 그쵸?
0: 이게 아까 명사로 죄책감이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나를 죄책감 여행 보내지 마라고 해서
1: 죄책감 들게 하지 말란 얘기군요.
0: 맞습니다. Hey, don't put me on a guilt trip. 왜 날 그 여행을 보내는 거야?
1: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하네요.
0: 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1: 아.
0: 네, 오케이, so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flam 나는 거 잊지 말고요. 리을 비슷하게.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Alright. Stuttering 발음 쉽지 않죠?
1: Stuttering.
0: Yeah.
1: Stuttering. 어려워요.
0: 얘가 flap인데 다시 또 R 사운드 넣어서 yeah,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오히려 더 버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그러니까요.
0: 그냥 목 가다듬은 거야. 막 이러면서.
1: 정말.
0: 화났죠?
1: 예. 네,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격이네요.
0: 괜히 뭔가 찔려요, 지금.
1: 네. 네.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이게 throat이 목이잖아요.
0: 맞아요.
1: 내 목이 깨끗해지게 했었어.
0: 새로운 표현 또
1: 예.
0: 가져가죠.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이거 그러면은 no way 할게요.
0: 오, 오케이.
1: 예.
0: No way. 자, no way. 일단은 저는 오늘 다 새로운 걸 가져왔어요. 근데 no way. 괜찮습니다.
1: 나.
0: No way. 그럼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1: 에이.
0: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at's fine as well. 자, 오늘은요. 바로 nonsense. 이러면서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nonsense라고 한 nonsense quiz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쵸?
1: Nonsense는 그건데요.
0: 네.
1: 오, 오늘 티가 너무 귀여워요, 큐티.
0: 뭐예요? 갑자기요.
1: 아, nonsense면서 약간 아재 계도 그런 느낌인데.
0: Okay, so sense.

0: 센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1: 예.
0: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1: 아.
0: make sense 한다는 건 말이 되는
1: 말이 되는
0: 건데요.
1: 건데.
0: nonsense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 아하.
0: 그래서 이 자체 단어 하나만으로
1: 예.
0: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So 누군가 oh nonsense 이러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조금 격식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no way가 더 가볍고 캐주얼하긴 합니다.
1: 예.
0: Alright, so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죠. throat하고 neck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1: Throat은 그 완전 목 안에 막 편도선 이런 느낌.
0: 목구멍, right?
1: Neck은 겉에.
0: 맞아요.
1: 예.
0: Okay. 그래서 이거 두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목 안쪽을 가다듬는
1: 네.
0: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lear 시킨다는 건뻥 뚫는 거예요. 뭔가
1: 아하.
0: 뚫어버려요.
1: 네.
0: clear one's throat. 이러고
1: 음흠.
0: 하면 앞으로 우리 그런 거.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1: 예.
0: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목을 가다듬으면
1: Clear my throat.
0: my throat. 그녀의 목을 그녀가 가다듬는다. 그러면은
1: Clear her throat.
0: 그렇죠. 요거를 계속 바꿔서 응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1: 그쵸.
0: 제가 목소리가 이래요. 이랬을 때
1: 어,
0: 슬기
1: 맛있어요.
0: 씨가 저한테 당신의 목을 가다듬어요라고
1: 에.
0: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1: Hey, my Sam,
0: Yes.
1: my teacher.
0: Yes. Yes.
1: Yes. Clear your throat.
0: Throat. 그러면 제가 오케이
1: 예.
0: 이렇게 되겠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 가수는 그녀의 목을 가다듬었다. 여가수인 거예요.
1: The singer was
0: the singer. Clear도 과거로 써야 되겠죠.
1: clear.
0: 가다듬었다. 이거
1: cleared?
0: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cleared? 오.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그렇죠. There you go. 큰일 날
1: 오.
0: 뻔했네요. Clear 여기서 동사로 쓴 거예요.
1: 아,
0: 가다듬다, 클리어하게
1: 그쵸.
0: 만들다. 오케이?
1: 예.
0: So 이런 문장 나오겠죠.
1: Cleared.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Clear your throat.
1: Clear your throat.
0: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1: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Alright, 자, 이것도 제가 뭐 하나 그냥 참고 삼아서 가져온 문장이 있습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Yeah.
0: 자, 이렇게 하면 목을 클리어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1: 네.
0: 내 안에 목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뭔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목이 살짝 쉰 느낌이라든가
1: 오.
0: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래가 좀 껴있다든가.
1: 그쵸.
0: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야겠어라고 할 때, Oh, I have a frog in my throat. So I have to clear my throat. 네, 두 개.
1: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0: 나쁘지 않죠?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0: There
1: throat.
0: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Mm-hmm.
0: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오케이.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그렇죠.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2: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2: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음? smile. 그 다음에 as이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0: Alright,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1: Yeah.
0: 나 걔한테, 그녀한테 미소 지은 거 아니야. 난 그녀에게 미소 짓지 않았어.
1: I didn't smile at her.
0: I didn't smile at 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면서. 자, 그 배우가 팬들에게, 그 팬들에게 미소 지었어.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그렇죠. You got it. Mm-hmm. 세 번째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너 방금 그녀에게 미소 지었니?
1: Did you? Did you just smile at her?
0: 그렇죠. 과거형 질문이니까요.
1: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smile at her.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Did you just smile at her? Okay. 자, 다음은요.
1: Feel guilty.
0: 죄책감 드는 거. Mm-hmm. 나 죄책감 들어.
1: I feel guilty.
0: 그렇죠. I feel guilty. 그 범죄자는, 그 criminal은 죄책감이 들었어.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feel 아니라 felt guilty.
1: Yes.
0: 자, 질문형 해보겠습니다. 죄책감 드는 거야.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1: 네.
0: 너는 죄책감이 들고 있니?
1: Are you feeling guilty?
0: 그죠. Are you feeling guilty?
1: Mm-hmm.
0: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The criminal felt guilty. Are you feeling guilty? 뷰티풀 job, you guys. Alright,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id you just smile at her?
3: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2: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3: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오늘 새로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렇죠?
1: 맞아요. 오늘 뭐 단어도 그렇지만,
0: 아하.
1: 뭐 feel guilty도 그렇고 굉장히 또
0: 재밌고.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맞아요.
0: That's nice.
1: 너무 okay.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0: 오케이, okay. 자,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1: 응?
4: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Oh,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4: Nonsense.
1: Huh?
4: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Wow.
0: Great job, you guys. Ooh.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그걸 마무리합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wrap it up 이었습니다.
0: Al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네.
0: Smile at someone.
1: Yeah.
0: 그리고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어.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다.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사춘기라 그런지 나만 보면 퉁퉁대던 우리 오빠. 오늘따라 나한테 왜 이리 친절하고 다정하죠? 뭐지? 무슨 속셈이지? 무슨 속셈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 are you thinking insid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is is pork soup. This is the place that invented this soup in Busan.
2: Wow, it's so tasty.
1: Isn't it good? Should we order some pork slices? Order whatever you want. Lunch is on me.
2: Really?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Something seems strange.
1: What's wrong with buying lunch? You can get dessert.
2: Oh, okay. That's a deal.
1: That was a great lunch, and now it's time for dessert. How about Busan's famous hotteok with yummy seeds inside?
2: Sounds good. Where can we get some?
1: It's over there, but we have to stop by a famous bakery first. Then, we need to check out a really old tteokbokki house. After that...
2: Hold on! This is all part of dessert?
1: Of course! Anything we eat after lunch is considered dessert.
2: Oh, Kevin, I knew something was strange.
3: <Ugh. laughs>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각 지역마다 유명한 맛집들 있잖아요. 부산에 온 케빈과 크리스틴도 우리 맛있는 집, 이 맛집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케빈이 자기가 먼저 점심을 사겠다고 하네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김이 모락모락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두 사람. This is pork soup. 돼지국밥 먹으러 왔군요. 부산의 맛있는 명물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국밥입니다. 크리스틴의 반응은 Wow, it's so tasty. 너무 정말 맛있다. 크리스틴의 입맛에 딱 맞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맛있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맛 표현 중에 It's yummy라는 말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It's yummy. 아가들은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It's good 또는 It's so good 이라고만 해도 정말 맛있다라는 뜻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가 너무 맛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 It's delicious 또는 It's scrumptious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맛 표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 꼭 사용해 보세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크리스틴에게 케빈이 그럼 우리 수육도 좀 시킬까? 심지어 점심은 자기가 사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지? 진짜? 무슨 속셈이야? 무슨 속셈이야?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입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 보이시죠? 이 표현은요. What's는 물어보는 말이죠. 무엇이니? 그리고 the catch, 이 the catch가요. 숨겨진 문제점 또는 숨겨진 생각, 꿍꿍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catch 하면 무슨 속셈이지? 무슨 꿍꿍이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함께 얘기해 볼게요. What's the catch? 노란 부분 강조해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What's the catch? 아니 무슨 꿍꿍이야? 왜 밥을 산다 그래? 그랬더니 케빈이 아니 뭐 밥 좀 산다는데 뭐가 문제야? 디저트 네가 쏘면 되잖아. 그렇다면 또 괜찮죠? Okay, that's a deal. 그래, 그렇게 하자.

Deal이라는 말은요, 거래, 합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렇게 하자라는 표현이 That's a deal 또는 It's a deal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상대방의 제안에 좋아, 그렇게 하자라는 뜻 되고요. 또 이 말 많이 하시죠? Call, call. 콜은 영어 표현 아니고요. Deal, deal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We had a deal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자, 밥은 다 먹었고 이제 디저트를 먹으려는 두 사람. 케빈이 씨앗 호떡이 유명하다고 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 그럼 씨앗 호떡 내가 살게. 먹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We have to stop by a famous bakery first. 여기도 가야 되고요. 유명한 빵집, 그리고 무슨 떡볶이집도 가야 되고 After that, 리스트가 끝이 안 나네요. 유명한 빵집에 먼저 들러야 해. 이렇게 잠깐 들르다 라는 표현이 stop by도 있고요. drop by도 있고요. come by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탁소 잠깐 들르자 라고 할 때 let's drop by 또는 stop by the dry clean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따가 내가 저녁에 잠깐 들릴게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이럴 때 I'll come by this evening. I'll come by this even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by 잘 봐주세요. 잠깐 들르다 할 때는 stop by, drop by, come by.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뭐 씨앗 호떡도 먹어야 되고 유명한 빵집도 가야 되고 떡볶이도 가야 되고 the list goes on and on. 이게 다 디저트란 말이야? 이상하잖아. Of course. 밥 먹고 나서 먹는 거는 다 디저트라는 케빈. 역시 꿍꿍이가 있었어요. 자기는 밥 한 번 사고 유명한 디저트 맛있는 거 다 뒤에 먹으려고 그런 속셈을 부린 거였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트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무슨 속셈이야?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What are you up to? What are you up to?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hat are you up to?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평소에 나한테 차갑던 짝꿍. 그런데 오늘따라 꽤 다정하게 구네요. 아휴, 또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지. 너 무슨 꿍꿍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 are you up to? What are you up to? 좋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더 배워볼게요. 속셈이 뭐야?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Sleeve가요, 소매입니다. 소매 속에 너 뭐 갖고 있니? 이렇게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여기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속셈이 뭐야? 라고 할 때 또 쓰는 표현이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자,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능글능글 남동생, 오늘따라 괜히 내 가방도 들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 뭐야? 너 속셈이 뭐야? 어떡해요?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이 수상할 때 너 꿍꿍이가 뭐야? 속셈이 뭐야? What's the catch? 비롯해서 비슷한 표현들 함께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은요, 꼭 내 입으로 한번 사용해 볼 때 내 것이 됩니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텐트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어려운 발음 디테일 한번 조정해 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표현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Asks. If he asks, say nothing. Risks. We need to take risks. Desks. Where are all the desks?
0: Okay, 여러분, 오늘도 잘 들었나요?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표현 나왔어요. 역시 마지막에 다 S로 끝나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슷하죠? 자,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SK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SKS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소리를 내주어야 하는지 같이 오늘 확실하게 연습해 볼게요. 자, SK로 끝나는 단어에 S가 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요,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슥스, 슥스. 자, 그런데 슥스 또 이렇게 진성 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속삭여달라고 했죠? 속삭여주세요. 슥스, 이렇게요. 무슨 소리인지는 같이 한번 실전 훈련을 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요. 동사 ask에다가 s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sks가 여기 생겼죠. 그러면요, a만 제대로 발음을 하고 sks를 붙여주는 겁니다. asks. 이거를 정말 많이 실수하는 발음이 뭐냐면 asks예요. asks. No. asks. 오케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겠죠? asks. 이렇게 한번 예문 만들어 볼까요? 만약 그가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에게 뭔가를 알려주면 안 되는 상황인가 봐요. If he asks, say nothing. asks. 이 a 부분만 정확하고 속삭인다는 거.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엔 명사입니다. 명사에도 당연히 s 많이 붙을 수 있죠. 복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risks가 되겠네요. 여기에 지금 sks, risks. 이것도 역시 risks 아니죠? risks. 오케이, 예문 볼게요.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위험을 감수하다가 take a risk거든요. 또는 take risks. 지금은 복수로 risks로 한번 해볼게요. We need to take risks. risks라고 하면 안 됩니다. risks. 오케이, 마지막 단어는요. 책상들이네요. 책상 desk로 끝나는데 책상들, 그래서 복수 s 붙었어요. 그러면 desks가 되는 거죠. desks. 역시 desks 아니고요. desks. 예문이요. 책상들 다 어디 갔어? 책상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다 좀 사라진 상황이죠. Where are all the desks? Okay, where are all the desks? 이렇게 슥슥 처리해 주는 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감 잡겠나요?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하러 떠나 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배운 표현들 SKS로 끝나는 이 표현들 큰 소리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발음도 아무래도 확실하게 정복하지 않으면요, 어색하게 계속 한국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Are you ready? 첫 번째 표현입니다. Asks.

에만 정확하게 발음. 슥스는 속삭입니다. 슥스.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asks. 네, 다시 한 번요. asks. Very good. 두 번째로는 이번엔 risks. 이렇게 복수 명사죠. 위험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risks.

0: 그렇죠. 한번 더. desks. good job. 이렇게 SK로 이미 끝나는 단어에 S 붙이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자, 이제 문장들로도 훈련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만약 그가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가 3인칭이다 보니까요. 3인칭인데 혼자 한 명일 때는 이렇게 동사에 S 붙여주는 규칙 있잖아요. 그겁니다. If he다 보니까 asks, S 붙여주는 거죠. If he asks, 여기 부분 주의하면서 자, 문장 전체 듣고 따라해 주세요. If he asks, say nothing. Good job. 한번 더요. If he asks, say nothing. Say nothing. Great. 자, 두 번째 갑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영어에서는 위험들이죠.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위험들을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감수해야 돼. 자, 갑니다. We need to take risks. Good job. 계속 큰 소리로 잘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One more time. We need to take risks. Wonderful. 자, 마지막입니다. 책상들 다 어디 갔어? Desks. 이 부분 주의하면서요. 바로 갈게요. Where are all the desks? Desks. Good job. One more time. Where are all the desks? All the desks. Perfec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SKS. 어렵지 않죠, 이제?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Asks. Asks. If he asks, say nothing. If he asks, say nothing. Risks. Risks. We need to take risks. We need to take risks. Desks. Desks. Where are all the desks? Where are all the desks?
0: 네, 오늘 배운 발음 조금 어려웠지만요. 끝까지 복습해 본다면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 그럼 우선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Trust. T-R-U-S-T. Trust. Trust. Forget. F-O-R-G-E-T. Forget. Forget. Brain. B-R-A-I-N. Brain. Brain.
0: Okay, so what's today's topic?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my thoughts. 나의 생각이 편이에요. 생각에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봐요. 첫 번째는 trust, 신뢰 또는 신뢰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많이 믿을 때 이 말을 쓰거든요. trust. Next, forget,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뭐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죠. 이 사람은 무엇을 forget 했을까요? 그 다음은 brain. 뇌란 뜻이에요. 우리가 brain으로 모든 생각을 다 해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brain. 잘했고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신뢰, 신뢰하다, trust. 끝에 st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trust. Good job. 잊어버리다, forget. One more time. 가운데 R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Forget. Good job. 뇌. Brain. Brain. 아주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Trust. Trust. Forget. Forget. Brain. Brain.
0: 이제 한번 단어를 적용시켜 볼까요? I trust my family the most. 나는 내 가족을 가장 신뢰해. 맞아요. 우리 가족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어요. Trust. 자, 그리고 the most란 단어가 나왔네요. 가장 많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let's practice together. I trust my family the most. Very good. Next, don't forget to take your book. 책을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 친구들, forget는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Don't forget은 그 반대말이에요. 잊지 마. 친구들,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Don't forget to take your book. Excellent. Okay, our third sentence is The brain is an important part of our body. 뇌는 우리 몸에 중요한 부위다. 우리 뇌가 모든 거래요. 생각도 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 뇌가 지시를 해요. Okay, now it's your turn. The brain is an important part of our body.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earn some more new words.
1: Certain. C E R T-A-I-N. Certain. Certain. Choose. C-H-O-O-S-E. Choose. Choose. Habit.

0: H-A-B-I-T. Habit. Habit. Chance. C-H-A-N-C-E. Chance. Chance.
1: Our next word is certain. 확실한 또는 틀림없는 이란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뭐가 확실할 때 I am certain 이러면 돼요. 그 다음, choose. 정하다 또는 고르다예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리는 하루 종일 선택을 하죠. choose, 고르다, 정하다. 그 다음은 habit. 습관이란 뜻인데요. 여러분은 which habit do you have?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매일 책을 읽어요. That's my habit. Okay, next. Chance. 기회 또는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Chance. 잘했고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확실한, 틀림없는, certain. 가운데 T 발음은 안 나요. Certain. Good job. 정하다. 고르다, choose. O가 두 개라서 긴 단어, 긴 발음이에요. choose. 잘했어요. 습관, habit. 끝에 T 발음을 내지 마세요. habit. Very good. 기회, 가능성, chance. 자, 끝에 S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chance. Excellent,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Certain, certain. Choose, choose. Habit, habit. Chance, chance.
1: 이제 예문을 같이 연습해봐요. I'm certain that he likes me. 그는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우, 확실하다. I'm certain 나왔죠?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m certain that he likes me. Good job. Which flavor are you going to choose? 어느 맛을 고를 거니? 참 행복한 고민인데요. 친구들은 어떤 flavor를 가장 좋아하나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Which flavor are you going to choose? Good job. Next, she has a habit of reading every day. 그녀는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무언 무언 습관이 있다는요. Has a habit of. 조금 어렵죠?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천히. She has a habit of reading every day. 잘했고요. 이제 마지막 예문 한번 볼까요? Don't miss your chance. 당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 우리가 쇼핑할 때 이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Chance, 기회란 뜻이에요. Don't miss, 놓치지 마라. 자, 여러분, last sentence, let's try together. Don't miss your chance. Good job, everyone. We are all finished.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0: Trust. Trust. Forget. Forget. Brain. Brain. Certain. Certain. Choose. Choose. Habit. Habit. Chance. Chance.
1: 친구들 어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Unit 114, ASE. Let's go! Phonics ASE. Ace, ace, ace. Ace, vase.
1: Ace, vase.
0: Ace, chase.
1: Ace, chase.
0: Ace, case.
1: Ace, case.
0: Ace, bookcase.
1: Ace, bookcase.
0: Ace, pencil case.
1: Pencil case.
0: Ace, base.
1: Ace, bas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와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 그리고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Ace, Ace, Ace. Very good. 그럼 Ace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꽃병 Vase예요. 여기 Ac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예쁜 꽃을 꽃병에 넣어서 보관해요. 꽃병, 영어로 vase. Vase. Vase. Very good. Ace 소리 나는 다음 단어는 쫓다, chase예요. 여기 끝에 ace 소리 들렸나요?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열심히 쫓아가요. 쫓다, 영어로 chase, chase, chase.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ace 소리 날까요? 아, 상자 case가 있었네요. 친구들 ace 소리 들렸죠? 우리가 물건을 상자 안에 보관해요. 상자, 영어로 case, case, case. Good job! Ace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책꽂이 bookcase예요. 친구들, 우리가 책을 다 읽고 난 후 꼭 책꽂이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책꽂이, 영어로 bookcase. Bookcase. Bookcase. Good job! Ace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필통, pencil case예요. 끝에 A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연필이나 지우개 등 다양한 필기도구를 보관하는 필통, 영어로 pencil case. Pencil case. Pencil cas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A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야구 베이스, base예요. 친구들, 야구 경기를 본 적 있나요? 선수가 공을 치고 베이스로 뛰어가는 경기예요. 베이스, 영어로 base. Base. Base. Great job! 와우! 이렇게 ace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아 소리 나는 알파벳 A와 S 소리 나는 알파벳 S 그리고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게 해요?
1: Ace.
2: 네,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Ace.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Ace, Ace, Ace.
2: Good job! 그래서 Logan,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단어 있죠? 꽃을 여기에다가 보관하는 건데요. 꽃병, 영어로 뭐였을까요?
1: Vase.
2: That's right. Vase. 여기도 ace 소리가 나네요. Look, here's a vase. 여기 vase가 있는데요. 꽃이 없네요. 우리가 예쁜 꽃을 한번 그려봐요.

0: Wow, everyone, look at this. It's a beautiful flower in a vase. 아주 잘했어요. 그럼 꽃병 vase. 여러분, 다시 따라해 보세요.
1: Ace, face. Ace, face. Ace, face.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는 뭘까요?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아주 열심히 쫓아가죠. 쫓아가다. 영어로는?
1: Chase.
0: Correct. Chase. 여기 ace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의 소리 빠졌네요. Ace 한번 붙여볼까요? 아주 잘했어요. ASE. Chase. 그럼 우리 로건이가 세번 읽어주세요.
1: Ace, chase.
0: Well done. Okay, Logan, this is a quiz. 우리가 다양한 물건을 어디에 보통 보관하죠?
1: Case.
0: 네, case. 상자 안에 보관해 두잖아요. 여기도 ace 소리 나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Ace, case.
0: Very good. 이 단어도 ace 소리 나는데요. 로그는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어디에다가 꽂아놓아야 되죠?
1: Bookcase.
0: 네, 책꽂이 bookcas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시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1: Ace, bookcase.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ace 소리 날까요? 아, 우리가 학교 가면 꼭 들고 가는 필통 ace 소리 나는데 뭐였죠?
1: Pencil case.
0: 네, 맞았어요. Pencil case. 자, 그럼 우리 게임을 해요. Pencil case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Are you ready?
1: Okay.
0: Yes. Okay, you go first.
1: Pencil.
0: Pen.
1: Eraser.
0: Ruler.
1: Sharpener.
0: Wow! You won, Logan. Good job, Logan. 내가 이겼어요. 그럼 필통, pencil case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Ace, pencil case.
0: Excellent. Ac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Baseball game 본적 있나요? 선수가 공을 치면 베이스로 뛰어가야 되는데 베이스 영어로 발음 어떻게 했죠?
1: Base.
0: 네, 맞았어요. Base. 여기 ace 소리 들리네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Ace, base.
0: Great job! We did it! Wow!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A-S-E Ace, ace, ace.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c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ce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Show me the color.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표현은 식탁을 차리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자, 어떤 표현을 쓰는지 궁금하죠?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8. Household chores. I can tell someone to set the table.
0: 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와, 캠핑장에 갔나 봐요. The whole family is camping. 근데 look at the table. 식탁 위에 보니까 맛있는 케이크가 있네요. 그쵸? 야미, 맛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모래성을 만들고 있네요. That looks fun.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그런데

0: 준비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일단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1: Set the table, please.
2: Just one minute.
1: Hurry up. Lunch is almost ready.
2: Okay.
0: 자, 우리 친구들 보통 엄마가 요리를 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젓가락, 숟가락을 식탁에 놓죠.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는 거, 차리는 거, 요 표현을 영어로 한번 알아볼게요. 대화의 첫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벌써. Set the table, please. 라고 얘기를 하네요. Set the table, please. 라고 했는데 set the table 자체가 식탁을 준비하다, 즉 먹기 위한 준비를 하다, 차리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젓가락, 숟가락도 있겠지만 컵도 놓고 물도 갖다 놓고 이런 기본적인 정리, 준비를 할 때 set the tabl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set the table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하겠지만 영어를 쓰는 국가의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set the table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Please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공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좀 해줄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쁜가 봐요. Just one minute 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Just one minute. Just는 여기서는 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One minute은 뭐예요? 1분이거든요. 그래서 just one minute 이라고 하면 딱 1분만요 라는 말이겠죠. 1분만 기다려달라는 건데 여러분 진짜 딱 1분일까요? 원래는 딱 1분이 맞겠지만 이거는 좀 비유적으로 잠시만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one minute 대신에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과장되게 1초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Second는 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ust one second 그러면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런 말이겠죠. 자, 우리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정말 과장되게 1초 넣어서 just one second. 잘했어요. 한 번 더 just one second. 1분만요. 오늘 대화 나왔던 거 요것도 연습해 볼까요? Just one minute. Just one minute. 잘했어요. 네, 이렇게 초 그리고 분 말고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moment, 한순간. 요것도 써서 잠시만요, 한순간만요. 요렇게도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Just one moment 라고 해요. 요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Just one moment. Just one moment. 그쵸. 금방 올 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 표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잠시만요 라고 했더니 hurry up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hurry는 서두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hurry 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up을 넣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우리 이전에 아마 clean하고 clean up 얘기할 때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clean, 청소하다, clean up, 청소하다 똑같은데 up이 들어가서 약간 더 강조해주는 느낌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hurry up, hurry 다 똑같아요. 자, hurry라고 하면서 lunch is almost ready 라고 했는데 be ready, be가 저 is죠, 그쵸? be라는 동사가 is로 변환된 건데 is ready, 즉 be ready가 준비되다 라는 뜻이에요.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로 lunch is almost ready 라고 하면 점심 식사가 거의 다 됐어요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hurry up 이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그죠? 어떤 게 거의 다 준비가 됐다. 뭐뭐 is almost rea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lunch 했잖아요. 이건 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요? 아침 식사가 거의 다 됐어요 라고 할 때는 breakfast is almost ready 라고 할 수 있겠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breakfast is almost ready. Breakfast is almost ready.

0: 아침에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The show is almost ready. 여러분, show라고 하면 공연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도 show라고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발음은 show. 우,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냥 show가 아니고. 자, 뭐 공연이 될 수도 있고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공연이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이제 할 거라는 거죠. The show is almost ready.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The show is almost ready. The show is almost ready. Good job. The cake is almost ready. 아까 그림에 케이크도 있었는데, 케이크가 거의 다 됐어요. The cake is almost ready. 한번 더. The cake is almost ready. 자, lunch is almost ready. 점심이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라고 했더니 okay.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빨리 와서 set the table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Set the table, please.
2: Just 1 minute.
1: Hurry up. Lunch is almost ready.
2: Ok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The family is on camping. 네, 우리 가족이 캠핑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많이 바빠 보이네요. 자, 일단 엄마가 부탁을 해요. Set the table, please. Set the table, please. 자, 이거 기억나시죠? 식탁을 준비해 주세요. 뭐, 식탁을 차려 주세요. 이런 말이었죠, 그죠? 그래서 빨리 수저, 포크, 뭐, 이런 걸 가져와라. 이런 말이겠죠. 요 표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Set the table, please. 잘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바쁜가 봐요. Just a sec. 어? 아까 just one second라는 표현이 있었죠. one은 어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just one minute도 just a minute이 될수 있고요. Just one second도 just a second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second의 뒷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just a sec까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줄임말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Just a sec.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just one moment도 just a moment로 바꿀 수 있습니다. one하고 a는 같은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To just a sec, 잠시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케이크 맛있죠? 케이크나 이런 종류들 우리 디저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디저트라고 하는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스펠링 잘 보세요. S가 두개 있습니다. Dessert 이렇게 뒤에 강세가 있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Dessert. Dessert. 네, 그리고 S 발음이 Z 발음이네요. 그죠? 자, dessert. 우리 케이크 말고 디저트로 한번 넣어볼까요? 엄마가 또 말씀하시네요. 빨리 서둘러. Hurry. 아까 up 빼도 된다고 그랬죠? Hurry. Dessert is almost ready. 디저트가 거의 다 됐어. 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Hurry. Dessert is almost ready. 잘했어요. 오, 디저트 생각하니까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맛있는, yummy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yummy dessert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디저트는 맛있죠? 허, yummy dessert! 맛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또 도움이 필요해요. Help me, please. Set the table. 뭐, 컵 갖고 오는 거, 준비하는 거, 다 통틀어서 그냥 나좀 도와줘. 라고 하셨어요. Help me, please. Please까지 넣었네요. 그쵸? 그런데 너무너무 바쁜가 봐요. Just a momen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까 one 대신에 여기도 어를 썼네요. 그쵸? Just a moment. Just a momen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케이크나 뭐 이런 빵 종류를 디저트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게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식이라는 snack를 써서 한번 또 응용을 해볼까요?

up. Your snack is almost ready. 너네가 먹을 간식 거의 다 준비됐어 라는 말이겠죠.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Hurry up. Your snack is almost ready. 한 번 더. Hurry up. Your snack is almost ready.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Hurry up. Your snack is almost ready. 라는 표현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뭐 is almost ready 라는 표현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식탁을 준비하세요. 차리세요.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Set the table. 그리고 공손하게 얘기할 때는 please를 붙여주면 좋고요. 자, 이 표현들 다 잘 기억해 주시고 연습 많이 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1, 2, 3, 4. Set the table, please. Just 1 minute. Lunch is almost ready. Breakfast is almost ready. The show is almost ready. Dessert is almost ready. Your snack is almost read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set the table 이었죠. 누군가에게 식탁을 준비해 주세요. 차리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check. 간단하죠? Set the table, please. 라고 하면 돼요. 이외에도 우리 많은 표현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봐요. Bye bye.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고 싶었지? 그치?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돌아보고 올게요.
1: Week 18. Shopping. Thursday.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I can say which item I like mor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쌤도 궁금합니다. 얼른 같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자,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이 귀여운 가족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The family is sitting at a table. 그래서 뭔가 저녁 메뉴를 좀 고르는 상황

0: 받지 않나요? I think they're choosing what to eat for dinner. 그러니까 보니까는 pizza versus chicken. 피자랑 치킨 둘 중에 하나 같아.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인가 봐. 그쵸? 그래서 pizza has 3 votes. 피자는 3표를 얻었고요. chicken has 1 vote. 치킨은 한 표밖에 안 얻었네. 오늘은 피자 먹는 날인가 보자. 그쵸?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해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Pizza or chicken? Sam은 개인적으로 I personally like pizza better. Sam은 피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피자 한 판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족들이 무언가를 먹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건 Sam이랑 이따 확인해보고 우리 친구들은 짤막 먼저 들어보고 오세요.
1: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The blue one? Or the yellow one?
2: I like the blue one better.
0: 얘들아 잘 들어봤어?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에서 중요한 expression 쌤이랑 쏙쏙쏙 뽑아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key expression은요. 동문장 나왔어요. 동문장. 문장 전체를 선생님이랑 학습해볼게요. 자, 처음으로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좀 길다, 그쵸? One more time.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느 것이 더 좋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제품 또는 두 개 이상인 것을 제품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 너 어떤 게 뭐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하고 싶을 때 이 문장을 쓰면 돼요. 자, one more time.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맛있는 간식을 정할 때도 너 어떤 걸 더 먹고 싶어?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쓰이겠다, 그치? 근데 조금 길어. 그래서 쌤이랑 한 단어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짜잔! Which 할 때, 자, 다시 해볼게요. Which 할 때, which 아닙니다. Which 아니에요. which는 그 location, 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 그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자, which 해볼게요. 시작. Which. Which. 좋아요. 한 단어 추가했어요. Which one. 시작. Which one. 좋아요. 한 단어 또 추가해서. Which one do? 또 추가해서. Which one do you? 자, 또. Which one do you like? 자, 마지막으로 통문장.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시작.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좋아요. 따라라라라라라.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시작.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그치. 좀 길어가지고 외우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쌤이랑 계속 한번 해볼게요. Okay.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오케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 expression은요. I like the one better. One more time. I like the one better.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위에 이 숫자 2가 덩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두 개를 비교할 때 또 쓸 수 있는 패턴이라는 뜻이겠죠? 자, I like the one better 하게 되면은 난 뭐뭐가 더 좋아요 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이상의 무언가를 비교할 때 저는 이거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데 자, 여기 one 앞에 물결 부분 있죠? 이 물결 부분에는 내가 원하는 그 빨간색이 더 좋아요 라고 할 때 시작! I like the red one better. Okay, 자, 저는 빨간색이 더 좋아요. I like the red one better. 자, 이 one 전에 내가 원하는 물건의 특징 아주 간단하게 말해도 됩니다. 뭐 사이즈, 색상, 디자인 이렇게 특징 하나 넣어서 말하면 돼. Okay, 또 볼게요. 짜잔. I like the small one better. 이건 무슨 뜻이야?

big and small, big and 큰, small은 작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작은 게 더 마음에 들어요. I like the small one better. 해볼까? 시작! I like the small one better. 저는 작은 사이즈, 작은 게 더 마음에 들어요. I like the small one better.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또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워도 괜찮아. 쌤이랑 연습하면 돼. 오케이? 자, 또 볼게요. 이거 방금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I like better. 원을 뺐어요. 좀 더 간단하게 한다면 그냥 저는 저게 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할 때 I like bett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뭐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너는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좋아?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 그쵸? 그럴 때 나는 뭐가 더 좋아?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I like better.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무언가를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Alright. 자, 쌤의 문장이 나왔어요. I like pizza better. 자, 피자가 또 나왔어요. 자, 나는 피자가 더 좋아요 라고 할 때 I like pizza better.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I like pizza better. 우리 친구들이랑 또는 가족이랑 뭘 먹을지 정할 때 I like better 많이 쓸 수 있겠지, 그치, 그쵸? 자, better 할 때 배털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그쵸? 배털이면은, 그쵸? 배에 있는 털이 아니에요. 자, better. Better, okay? I like pizza better. Okay, 배털 아니야, okay? 자, 또 볼게요. Oh, I like summer better. 자, 예를 들어서 너가 좋아하는 계절은 뭐야? 라고 할 때 너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여름이 좀 더 좋아 라고 하면 I like summer better 입니다. 배털 아니에요. I like summer better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lrighty, 우리 친구들 그럼 한번 dialogue 다시 볼게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게 더 좋은가요? The blue one or the yellow one? 파란색 또는 노란색. 파란색이랑 노란색 중에 뭐가 더 좋아?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라고 하네요. 그쵸? 자, 여기 쌤이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 하나만 비교할 땐 이걸 쓸 수가 없죠. 비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 like the blue one better. 하게 되면 자, 나는 파란색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I like the blue one better. 자, 쌤이 말했듯이 one 전에 들어가는 단어는 그 물건의 특징을 넣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쌤이랑 배우고 다이얼럭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됐나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아름답습니다. 피자 또는 치킨을 먹는 저녁이라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자, 대화 내용을 볼게요. 빠밤. 남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하네요.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아, 우리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을까요? 아, 이거 많이 쓸 것 같아, 그쵸?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시작!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쵸? 자, 그랬더니 아빠께서 대답을 하시네요. 피자랑 치킨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좋니? 라고 하십니다.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쌤이랑 배웠지? 이제 머리에 속 조금씩 더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게 더 마음에 들어? Pizza or chicken? 피자랑 치킨. 피자랑 치킨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거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Pizza or chicken? 라고 하십니다. 이거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기억해야 해. Okay?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아유, 저는 피자가 더 좋아요 라고 합니다. I like pizza better. I like pizza better.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 I like better 배웠죠? 이거 해보자. 시작! I like pizza better. 우리 친구들 치킨 좋아하면 여기 치킨 넣어도 되고요. 자, 그랬더니 엄마께서 아유, 좋아! 어떤 피자가 좋니? 라고

0: 맞습니다. Sounds good. Which pizza do you like better? 오, 이렇게도 쓰네. Which pizza do you like better? 어떤 피자가 더 좋아? 어떤 피자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Which pizza do you like better? 지금 메뉴판에 피자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Which pizza do you like better? 했더니 여자아이가 저는 왼쪽 피자가 더 좋아요 라고 하네요. 왼쪽 left죠. 그래서 I like the left one better. 저기 소세지가 이렇게 있는 페퍼로니가 있는 피자가 더 좋나 봐요. I like the left one better. 저 왼쪽 피자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아 이런 대화였군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which item I like more. 나는 어떤 물건이 더 좋은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이자,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랑 수업 재밌었죠? 내일은 더 재밌게 해볼게요. Okay, bye bye, butterfl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영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니콜 선생님, 또 저예요. 아무래도 물건 잃어버리는 건 저희 가족의 특징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빠가 오시더니 아빠의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차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건의 위치 나타내는 표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만화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있는지, 뭐뭐에 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 아래에 있는지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들도 함께 배워볼게요. It is the it car where in where is it? It's in the car. Where is it? It's in the car. 자, 친구들, 물어보는 표현, 답하는 표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뭐가 어디에 있지 하는 건 이미 배웠어요. 그쵸? 물건의 위치 물어보기. 뭘 사용해서? Where를 사용해서요. 이 where이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잖아요. Where is 하면 뭐뭐가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예요. 그쵸? 여기 우리는 my 뭐뭐뭐 이렇게 해서 내 물건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는 나와 듣고 있는 너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어딨지? 그거. Where is 그것? It!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거 어딨지? 한번 해볼까요? Where is it? Where is it? 그쵸?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있어. It's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In! In이라는 것이 안에 라는 뜻이에요. 뭐 안에 있어요? The 그 car 차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차겠죠. 어? 그거 그 차 안에 있어요. It's in the car. 이렇게요. 한번 말해볼까요? It's in the car. 한번 더. It's in the car. 좋아요. 그럼 오늘의 이 물건의 위치 물어보고 답하는 문장 만들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In. On. Under.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지? 라고 하려면 뭐 위에 있어요. 뭐뭐 안에, 상자 안에, 가방 안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책상 위에, TV 위에, 컴퓨터 위에 또는 책상 아래에, 무엇무엇 아래에, 침대 아래에 이렇게 다양하게 위치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 배우는 단어들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in 붙여서 in 한 번 더 in in 이라는 건 무엇무엇의 안에예요. 어떤 물건의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큰 장소, 방 안, 학교 안 이렇게 어디 안에 있을 때도 우리 in 쓸 수 있어요. 위치를 나타내는 첫 번째 말은 in. in 안에 기억해 주고요. 두 번째는 on 이네요. on. on은요, 뭐뭐 위에 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선생님 말한 것처럼 책상 위에, 또 뭐 침대 위에, TV 위에 이렇게요. 위에가 on인데요. 이 on이라는 거는 사실은 꼭 위에뿐만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돌려보면 벽에 거는 시계, 벽에 그림이 걸려 있는 것도 우리가 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에는 on은 위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은 뭐예요? 어떤 면에 붙어 있는 그림을 생각해 주면 돼요. on, on, on. 세 번째는요, 우리 위에 해봤으니까 아래도 하고 싶어요. 뭐뭐 아래에, 밑에, under. under 이라는 단어 있네요. a, 그리고 d, er 만나서 er 다 붙이면 under. under 한 번 더 under 이 되죠. under 아니고 강조는 앞에를 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under 이라고 하면 뭐뭐 아래에. 친구들 그럼 문장 만들기에 도전. 우선요 그거 어딨지 질문 만들기 복습해 볼게요.
그거 어디에 있니? 또는 그거 어디

Where is 그것? It! 너무 쉽다, 그쵸? 한번 말해볼게요. Where is it? Where is it? Good.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대답하는 문장도 만들어 볼 거예요. Where is it? 하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는 it is 줄여서 it. 그건 있어요. It. 뭐뭐의 안에.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안에. In 그 the 자동차 car. 그거 차 안에 있던데요. It's in the car. 해볼까요? It's in the car. 한번 더. It's in the car. Very good. 두 번째로 다른 위치 말해주는 거 배워볼게요. 우리 안에 해봤으니까 위에. 뭐뭐 위에. 의자 위에. 책상 위에. 침대 위에. 위에로 한번 해볼게요. 그거 의자 위에 있던데요. It's 위에. On the 의자. Chair. 좋아요. 천천히 다시 한 번. It's on the chair. 한번 더. It's on the chair.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거 책상 밑에 있던데요. 선생님은 항상 물건이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 책상 밑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It's under the desk. 한번 더. It's under the desk. It's under the desk. Good.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이 물어보는 말또 답하는 말들 모아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Where is it? It's in the car. Where is it? It's on the chair. Where is it? It's under the desk. Where is it? It's in the car. It's on the chair. It's under the desk. Yay! Okey-dokey. 그럼 이렇게 그거 어딨지? 그거 어디 안에? 무엇무엇의 위에? 무엇무엇의 아래에 있어요? 하는 표현들 언제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상황 보면서요. 친구들도 크게 말해봐요. 제 인형 어디 갔지? 엄마, 제 인형 못 보셨어요? Where is it? 아, 그거. 그거 의자 위에 있던데. It's on the chair. 가방이 안 보이네. 여보, 제 가방 못 봤어요? 그게 어디 갔지? Where is it? 아, 그거요? 그거 차 안에 있던데요. It's in the car. 공이 어디로 갔지? Where is it? 공이 어디로 갔을까? 저기 책상 아래에 있네. It's under the desk. 아주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가 오늘 만들어본 문장들, 또 표현들, 어휘들 다 모아서 선생님이 미션 준비했거든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다음 질문에 어울리는 답을 고르세요. Where is it? 그림 보니까 찾고 있는 그것은 가방인 것 같죠? 가방 어디 있나요? Where is it? 어울리는 답 찾아볼게요. A. It's a ball. B. It's in the car. C. This is my mom. 자, 질문에 어울리는 답은 3, 2, 1. 정답 B죠. 어디 있지? 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는 말을 해줘야 돼요.

되겠죠. It's in the car. B가 정답.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세요. 아이가 인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Where is it? 그게 어딨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네요. 그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빈칸 채워보세요. It's the chair. 의자에 어디에 인형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 3, 2, 1. 정답은 의자 위에 있으니까요. It's on the chair 이라고 했다면 정답. 다음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그림 보면서 A, B, C 친구들 다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어요. 읽고 답까지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5초 줄게요. 5, 4, 3, 2, 1. 정답은 C네요.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A는 It's under the robot. 로봇 아래 있어요? 아니죠. B는 It's under the drum. 드럼 아래 있어요? 아니죠. C, It's under the desk. 책상 아래 있어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공은 책상 아래에 있는 게 맞네요. 정답은 C.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거 어딨지?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들 배워봤어요. 매일매일 쓰는 표현이니까 오늘은 영어로 말해보기 약속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위치를 물어볼 때는 Where is it? 위치를 알려줄 때는 위치에 따라 It's in the, It's on the, It's under th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짜잔!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와 함께해요. 예!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말이죠.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나 그걸 살 수 없어. 그런 적 있나요? 그래요. 아마 한두 번쯤 또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과연 그럴 때 뚱!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돼.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어. 라는 거죠. 과연 이런 말을 영어로 진짜 어떻게 하지? 궁금하다. 그쵸? 자,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까? 단어야, 나와라! 툰! 우와, 나왔다. 어이구야. 어머나,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단어? 자, 안 어려워요. 지금 할 수 있어요. afford. afford.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사진에 뭐가 보여요? That's right. You can see a car. 자동차 한 대가 보이죠?

자, 이 자동차 사실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를 할 형편이 되다. 그것을 살 여유가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aff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언가를 할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자, 크게 따라서 말합니다. afford, afford, afford. Very good. And next. Okay. Take. 와, 사실 친구들, take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아주아주 잘 사용하는 단어죠. 뜻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아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어떤 뜻으로 만나볼 거냐?

0: 이렇게 뭔가를 take 하는 모습 보이죠? 사다라는 의미로 배워볼 겁니다. 맞아요. 사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buy 말고도 take, 내 것으로 take 할 거야. 그쵸? 돈 주고 사겠다라는 말로도 쓸수 있습니다. Take, take. Very good. And next. Oh, you only live once.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YOLO! 라고 하는 거 들어본 친구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너는 오직 산다 once 한 번. 즉, 야, 인생 한번 사는 거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말인데, 요렇게 Y O L O. YOLO.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YOLO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어, 나는 미래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오늘만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인생이 한 번뿐인 거니까 우리는 나중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많이 쓰는 그 YOLO 어떤 말인지 크게 따라해 볼게요.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Very good. And next. Okay. Cost. Cost. 라는 단어인데요. 자, 친구들. 여기 그림으로 뭐가 나와 있나요? 이거. 달러. 달러, 그죠? 어떤 돈인 것 같아요. 자, 무언가를 우리가 살때 그것은 분명히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겁니다. 그쵸? 자, 비용이 얼마 얼마가 들다라고 할때 cost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cost.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단어들 또는 어떤 문장, 많이들 얘기하는 문장 배워봤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아, I love this dress. But I can't afford to buy it.
1: Hey, just take it. You only live once.
0: Talking about? It costs an arm and a leg.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샤이니가 도와드릴게요. 참 재미있는 대화인데, 자, 보니까 이 A랑 B가 어디 쇼핑 간것 같아요. A가 본인 마음에 쏙 드는 드레스, 우리말로는 원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자, 예쁜 원피스가 쫙 있어. 와, 너 진짜 예뻐. I love this dress. 자, 무슨 말이야? 나는 이 dress, 즉 원피스가 너무나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라는 거죠. 오죽하면 love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쵸? like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표를 이렇게 또 보잖아요. 너무 비싸. 그러면 뭐라고 하냐? But, 하지만 I can't afford to buy it.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afford. 우리 아까 배웠죠? 형편이 되다라는 거예요. 뭐뭐 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쵸? 여유가 있는 거. 근데, afford to 다음에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뭐 할 형편이 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살 형편이 can't. 못 돼.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살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형편이 못 돼라는 거구나. 오케이, 친구들, afford to 동사 원형 뭐뭐 할 형편이 되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크게 두번 읽어봅니다. I love this dress. 가격표. But I can't afford to buy it. I love this dress, but I can't afford to buy it.

0: 친구들, 우리 a for to 동사 원형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 볼게요. 짠! 자, 어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I afford to buy a building. 나는 빌딩을 살 형편이 된다라는 거죠. 친구들, 여기 다시 한번 afford to 동사 원형 있네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크게 읽어봐요. I afford to buy a building.
1: I afford to buy a building.
0: Very good. And next. 자, 이 문장은 또 어떨까요? She can't afford to travel abroad.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복습도 하고 좋다. 그쵸? 얼마 전에 나왔던 abroad. 해외로. 그쵸? 여기 또 나왔어요. 해외로. 그러니까 travel abroad. 해외로 여행을 갈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해볼게요. She can't afford to travel abroad.
1: She can't afford to travel abroad.
0: Very good. And next, how about this one? 우리 새로운 차살 형편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Can we afford to buy a new car?
1: Can we afford to buy a new car?
0: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afford to 동사원형 잘 아시겠죠? 좋아요. 자, 아우, 너무나 마음에는 드는데 이거를 살 형편은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B가 just take it. 야, 그냥 take 해. 여기서는 사다라는 의미겠죠? 야, 그냥 사.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볼게요. Just take it. You only live once.
1: Just take it. You only live once. Just take
0: Just take it. You only live once. 네, 잘했어요. 이 말을 듣고 A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It costs an arm and a leg. 자, 친구들, cost 하면 얼마의 값이 나가다라는 말이었죠? 그것은 값이 얼마가 나가는지 보세요. An arm. 여러분, arm 하면 뭐예요? 팔이잖아요, 팔. 팔 하나랑 and a leg. 다리? 팔 하나랑 다리 하나 값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실 팔이랑 다리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중요한 그런 우리 신체 일부잖아요. 그만큼 너무나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라고 할때 팔이랑 다리 하나씩 값이다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말해볼게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 costs an arm and a leg.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 costs an arm and a leg.
0: 네, 여러분 재밌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원피스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거 살 형편이 안 돼. Speak.
1: Hey, 그냥 사. 인생은 한 번뿐이야.
0: Speak. Just take it. You only live once. 야, 너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비싸. Speak. Yay! 자,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잘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나는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돼. 어떻게 말할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 3, 2, 1, 띵! I can't afford. Yay!

Very good, Maria Burkel. I can't afford to buy it. I can't afford to buy it. Okay, next. 우리 새차살 형편이 되나요? 자, 여러분, can we afford to? 다음에 뭔 됐죠? 3, 2, 1, 띵! 바로 동사 원형이! Very good. Can we afford to buy a new car? Can we afford to buy a new car? Can we afford to buy a new car? 잘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단어 연상 퀴즈.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2, 1, 3. 자, 얼마의 값이 나가다라고 하는 yay cost. Very good. 네,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요. 뭐뭐 할 형편이 되다라고 할 때 affor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반대로 뭐뭐 할 형편이 안 될 때는 그것을 그냥 부정문으로만 만들어서 I can't afford to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영어로 많이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전치사 장소 첫 번째 시간을 배웠습니다. at, on, in. 우리 시간에서도 at, on, in 나왔었고 장소에서도 나왔던 친구였는데요. 오늘은 또 장소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나머지 전치사들 배워볼 겁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그림 보기 전에 오늘의 문장과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한번 같이 볼까요? 어머나, 우리 엄청나게 많은 책상과 강의실 풍경입니다. Sit in front of me. 이렇게 나왔네요. 뭔가 앉으라는 건 있는 것 같고 me도 뒤에 보이는데 어디 앉으라는 건가?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듣기 평가 때 많이 본 그림 나왔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집은 어디인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Our house is between the supermarket and the libra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between. 예,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하이스쿨이라고 적혀있는 커다란 건물이 있네요. She lives near schoo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near입니다. 어떤 뜻 가지고 있을지 상상해보면서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at, on, in 요 세 친구보다는 스펠링도 길고 문장도 긴 친구들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림으로 설명해드릴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치사, 장소와 관련된 것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그림은 보여지게 이 축구공을 오늘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박스, 브라운 컬러 박스가 하나 있을 거고 축구공의 위치를 잘

보면 될 텐데요. 자, 축구공이 앞과 뒤에 있죠. 앞에 있는 거에 in front of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가 뭐뭐 앞에라는 뜻인데, 우리 왜 무슨 건물 같은데, 뭐 우리 어디라고 할까? 뭐 학교 같은 데보다는 학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관광을 하러 갔다던가, 박물관에 갔다던가 이런 데 가면은 프론트 데스크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프론트가 여기 있는 in front of 할 때, 이 프론트입니다. 그 프론트 데스크가 뭐예요? 딱 들어가면 맨 앞에 있는 그 데스크죠. 그거를 상상하면 in front of가 뭐뭐 앞에라는 거를 조금 쉽게 연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장소 두 번째, 오늘 배우는 전치사 중에 거의 몇안 되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친구예요. in front of. 세 가지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띄어쓰기 잘 챙기셔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in front of. 읽을 땐 살짝 연음이 있어요. in front of. Very good. 자, 요게 뭐뭐 앞에고요. 자, 반대로 뒤에는요. behind라고 읽습니다. 자, 요 behind는 우리 특히 K-pop 그룹, 우리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친구들은 맨날 그 뮤직비디오 공개되고 나면 비하인드 씬 하고 이제 뭐 소셜 미디어 사이트 엄청 많이 공유되죠. 그 비하인드 씬할 때, 이 비하인드입니다. 그 무대 뒤에 컷들이 공개되는 게다 요거예요. 뭐 영화도 비하인드 씬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다이 뭐뭐 뒤에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쓰인 겁니다. behind 따라해 볼게요. behind. hind의 강세가 있어요. behind. 그쳐서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옆에인데요. 축구공이 지금 상자 옆에 있죠? 요거는 beside 혹은 next to 뭐뭐 옆에 둘다 가능합니다. 자, next to 요것도 이렇게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next 자체가 뭐뭐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to가 따라다닌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상자 하나가 더해졌죠. 이럴 경우에는 상자 두개 사이에 축구공이 끼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뭐 사이에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between 이라는 이 전치사 between. 한동안 우리 많은 친구들, 특히 이제 커플인 친구들이 이 between 이라는 거 가지고 많이 막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between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고요. 자, near 같은 경우는 근처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요 주변 어딘가에 있을 때는 near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해석해 볼게요. sit. 명령문이죠. 앉아라. in front of me 하면은 내 뒤에 앉아라. 프론트 데스크 생각하면 내 앞에 앉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라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요거 해석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있다. between. 무슨 뜻?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있다. 사이에 그 슈퍼마켓과 도서관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있고 도서관이 있으면 그 사이에 우리 집이 있다. 요런 뜻이 되겠죠. 자, 요거 해석하면요. She. 그녀는 lives, 산다. 어디에? 학교 근처에 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 beside나 next to는 뭐뭐 옆에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옆에 약간 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얘가 있고 next나 beside는 한 요쯤 있어요. 자, 근데 near는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고 한 요쯤, 뭐 요쯤, 뭐 요쯤, 요쯤, 요쯤, 요쯤 다 상관없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요렇게 다 있어도 전부 다 near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퀴즈 타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의 강아지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 있다. 사이에가 중요할 텐데 들어갈 단어 뭘까요? 2초 드릴게요. 2, 1, 사이에, 비, 트윈, 트윈, 트윈, 트윈, 비트윈. 자, 그다음 우리는 시장 앞에서 멈췄다. 앞입니다. 앞이면 front, in front of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 자, 너의 뒤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자, 뮤직비디오 같은데 뒤에 씬을
behind the scene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0: 마. 자, 그 병원은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네. Next to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겠고, 혹은 beside를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Sit in front of me. Sit in front of me. Our house is between the supermarket and the library. Our house is between the supermarket and the library. She lives near school. She lives near school.
0: 자, 오늘은 전치사 장소들 위주로 들어볼 겁니다.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는 뜻이죠. In front of 빠르게 하면 in front of, in front of. Sit in front of me. 내 앞에 앉아라. 두 번 듣겠습니다.
1: Sit in front of me. Sit in front of me.
0: 자, 여기서는 between 요거를 들어야겠습니다. between 하고 이렇게 뭔가 얄쌍한 ing 하는 발음 아니고요. between. when, when 아니고 when. when과 when 사이 발음. between. between. Our house is between the supermarket and the library. 우리 집은 슈퍼마켓과 도서관 사이에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Our house is between the supermarket and the library. Our house is between the supermarket and the library.
0: 자, 이번에는 near입니다. near 약간 dear 같기도 하고 near 와 발음이 비슷하죠. near, near, near. She lives near school. 그녀는 학교 근처에 산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She lives near school. She lives near school.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Sit in front of me. Sit in front of me. Our house is between the supermarket and the library. Our house is between the supermarket and the library. She lives near school. She lives near school.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내 뒤에 있어라. 우리 집은 공원과 우체국 사이에 있다. 그는 캠퍼스 근처에 산다. 자, 여러분, 있어라 라는 걸 비동사로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자, 우선은 stay로 선생님은 해놨는데요. 아까는 앞이었다면 이번에는 뒤에 해당하는 전치사 behind를 써봤습니다. 내 뒤에 있어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Stay behind me. Behind 할 때 hind 뒤에 강세가 있다고 해서 이거 많이 틀립니다. Behind만 따라할게요. Behind. Behind. Very good. Stay behind me. Well done. 한 번 더. 내 뒤에 있어라. Stay behind me.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우리 집은 공원과 우체국 사이에 있다. 사실 앞부분은 똑같고 뒤에 뭐와 뭐 사이인지를 바꿨는데요. 자, 우체국을 post office 이렇게 post office 부르는데요. 일단 between부터 발음 연습해 보죠. between, between. 한번 더, between. Very good. Our house is between. Our house is between the park and the post office. 좋아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은 공원과 우체국 사이에 있다. Our house is between the park and the post office. 와우, wow, well done.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는 캠퍼스 근처에 산다. 캠퍼스라 함은 보통은 대학교 건물을 말합니다. 자, he lives near campus.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near부터 한번 해볼게요. near. near. 좋은데요. He lives near campus. 한번 더. He lives near campus. lives 하지 말고 lives 이름절이에요. He lives near campus. 좋은데요. 한 번만 더. 그는 캠퍼스 근처에 산다. He lives near campus.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해야겠죠?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목은요, Information Center라고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곳에 적혀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위치를 알려주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될 텐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드릴게요. The police station 하면은 경찰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police station도 있고 police office도 있어요. 둘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경찰서는요, 있다. 'The train station' 하면은 그 기차역에 있답니다. 자, 논리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3, 2, 1. 자, 선생님이 굳이 뜻을 알려주지 않아도 next to를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자, between은 뭐뭐 사이에죠. next to는 뭐뭐 옆에고, between이 나오려면은 사이에니까 최소 두 군데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쵸? 사이에 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장소가 기차역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넥스트만 가능한 거고요. 다음, The Tunnel 하면은 시청입니다. 시청은 있다. 그 경찰서 근처에. 근처에, 근처에, 근처에. Near 고르시면 되겠고요. So, Center of Town 하면은 시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시내는 있다. 시청 앞에입니다. 자, 앞에는 뭘까요, 여러분? 자, 프론트 데스크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으니 in front of 그러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영작입니다.

0: 선아미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nformation Center. The police station is next to the train station. The town hall is near the police station. The center of town is in front of the town hall. My favorite restaurant is beside the train station.
0: 원포인트 정리 갑니다. 자, 오늘 사실 전치사 딱 요거 배운 겁니다. Behind, 뭐뭐 뒤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Between, 사이에. Beside, next to, 뭐뭐 옆에. 그리고 near는 근처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전치사 두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쭉 전치사와 관련된 여정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유용한 전치사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열공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상관접속사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상관접속사와는 또 다른 종류 세 가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 퀴즈의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Jay can not only dance well but also sing well이죠. 앞에가 조동사 뒤에 not only 뒤에 동사 원형 댄스가 이어졌으니 but also 뒤에도 동사 원형의 형태인 sing이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은 춤도 잘 추고요. 노래도 잘합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어떤 상관접속사가 들릴까요? 대화문 속에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음료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있나요? 그랬더니 커피나 차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참고로 이 마지막 멘트에서 우리 상관접속사가 등장할 겁니다. 어떤 표현이 들릴지 지금 바로 들어보죠. Listen up.
1: Would you like to have some drink?
2: What kind do you have?
1: You can drink either coffee or tea.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Would you like to have some drink?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음식을 특히나 권유할 때 우리가 Would you like to have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음료 드시겠습니까? 즉, 음료 뭘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What kind do you have? 뭐 kind는 여기서 종류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What kind of drink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What

kind do you have? 어떤 종류의 음료가 있죠? 라는 뜻이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상관 접속사 또 다른 종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either A or B가 되겠습니다. 예 해석은 A 또는 B예요. A나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you can drink either coffee or tea. 그러면 커피나 차둘 중에 하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관 접속사는 어떤 거였죠? 두개 이상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항상 다니는 거였고요. 나롯니의 짝꿍은 버럴쇼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B as well as A로도 나타낼 수 있었던 거, 여기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요거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both A and B, 그러면 A와 B 둘 다였습니다. 그래서 both의 짝꿍은 또 and였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나머지 이제 이렇게 세개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either A or B. either의 짝꿍이 or이 되는 거지. 무슨 뜻이라고? A나 B 둘 중에 하나, A 또는 B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N을 쫙 붙여봐. 그러면 neither A nor B가 되면서 얘는 이 N이 우리 not, 부정문 만들 때그 not 있잖아. 그거에 이제 N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말이 이제 부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neither A nor B는 A와 B 둘다 아닌 거예요. 둘다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not의 법비는 얘랑 좀 차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였지만 not A but B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A가 아니라 B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상관 접속사 복습을 하고 우리 오늘 배울 것들 이제 진도 나가볼 텐데 먼저 not only but also 해석은 나의 자매들 뿐 아니라 나의 엄마도 이런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일장상 비에다가 시켰잖아요. 그래서 맘에다가 수일지 시켜서 likes watching movies,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의문이었죠. 자, 이걸 as well as로 바꿀 때는 순서 바꿔서 my mom as well as my sisters 이렇게 갔고요. 역시나 뒤에부터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였어. 자, 우리의 자매들뿐 아니라 엄마도. 그래서 엄마에게 수일지 시켜서 그대로 또 likes watching movies, 영화 보는 걸 좋아하셔 라는 두 가지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oth A and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때, A와 B 둘 다란 뜻이니까 항상 복수 취급이었죠. 그쵸? 그래서 both Tom and Joe were late for school. Tom과 Joe 둘다 학교에 지각했대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좀 전에 스크립트에서도 나왔었던 either A or B는요, 무슨 뜻이라고? A 또는 B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고요. either의 짝꿍이 or입니다. 역시나 우리 상관접속사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특징은 이 A와 B가 같은 성격, 품사 같은 거, 형태 같은 애들 와야 된다라는 거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일지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Either A or B도 B에다가 수일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잖아. 역시나 B 부분에 수일지를 시켜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Either you or he has to tell the truth. 너 아니면 그가 진실을 말을 해야 돼 라는 해석인데요. he에다가 수일체 해주면 돼요.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s to tell the truth 이렇게 여러분들 수일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상관 접속사도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화 속에서 발견되는 상관 접속사의 대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화 라이온킹인데요. 정말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또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가 쓰인 아주 멋진 대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The past can hurt, but you can either run from it or learn from it.
이거 진짜 너무 멋지지 않니? 이거 뒤에도 뭔가 발음이 비슷한 게 마치 라임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해서

해보면 the past can hurt. 과거는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you can either A or B 어떻게 해석하니? A뿐 아니라 B도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run from it 하면 거기에서부터 달려나가는 게 뭐냐? 결국 도망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서 도망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배울 수도 있지. 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A 또는 B 중에 너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거기에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배움으로써 극복해 나가든지라는 해석이에요. 자, 우리 이거 형태 잘 보면 여기 뒤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조동사에 걸려서 or 뒤에도 동사 원형 형태 오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번에는 명언을 하나 또 볼게요. 너무 긴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도 내용이 좋으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neither A nor B가 들어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잠깐 뭐라고 언급했죠? 얘는 이제 부정이다. 그래서 A와 B 둘다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Live neither in the past nor in the future. 자, 그럼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자, 명령문이니까 살아라 이거겠지. 네, 과거에도 미래에도 살지 마라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시 과거 또는 미래에 살아라가 아니라 과거에도 살지 말고 미래에도 살지 말아라. 그 뒤에 But let each day's work absorb your entire energy. 하지만 자, 요거 우리 배운 구조니까 하게 해라. 뭐를? Each day's work. 그러면 매일의 일과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absorb 하면 흡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여러분의 entire energies 이 에너지를 전부 흡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satisfy your widest ambition. 자, satisfy 하면은 만족시키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너의 가장 최상급이죠? 가장 넓은 ambition 하면 야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야망을 충족시켜라, 충족시키게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어렵겠지만 결국은 과거와 미래에 살지 말고 매일매일 너가 해야 할 일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열정적으로 해서 너의 그 야망을 충족시켜라. 그러니까 현재에 살아라. 결국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뭐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남긴 명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좋은 글에서 이 either A or B라든지 neither A nor B 같은 상관 접속사가 자주 발견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쓰임 알고서 해석 만났을 때 해석을 멋지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 그러면 neither A nor B로 바로 이어가 보죠. 무슨 뜻이었니? A도 B도 둘다 아닌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상관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either 하면 or이 생각나야 되지만 neither 하면 nor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짝 지어서 다니면 되고요. A, B는 당연히 역시나 문법적으로 같은 분사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either A or B처럼 얘도 B에다가 수의 일치를 시켜주면 돼요. 아시겠죠? Neither I nor she likes to go shopping. 그래서 그녀, 자, 나도 그녀도 쇼핑하러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수일치를 시켜서 like에 s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었죠. Not A but B. 이건 뭐였니? 이거는 A가 아니라 B였어요. 그러니까 나론니 A하고는 좀 착각하면 안 되고요. A가 아니라 B라고 해석합니다. 자, 똑같이 A, B 문법적으로 같은 거 써주시고 B에다가 수의 일치입니다. Not Andy, but your sister is responsible for the result. Andy가 아니라 너의 자매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수의 일치니까 is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e responsible for 그러면 어디에 책임이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앤디 말고 너의 자매가 그 결과에 책임이 있어. 거기에 너의 자매가 책임이 있는 거야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상관접속사

다섯 개 봤어요. Not only A, but also B,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마지막 not A but B 이렇게 다섯 개 봤는데 그중에서 both A and B 제외하고는 전부 다 B에다가 이제 수의 일치 시켜주고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문 속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쭉다 합쳐서 한번 정답도 골라보고 해석도 잘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he has either이냐, neither이냐. 뒤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뒤에 보니까 nor이 보이네요. 얘랑 짝꿍이 되는 건? 그렇지. 당연히 neither이 됩니다. He has neither a pen nor paper. 자, 해석은요? 그는 펜도 종이도 둘다 없어. 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자, neither가 짝꿍이 되는 nor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He has neither a pen nor paper. 시작. 한번 더. He has neither a pen nor paper. 좋아요. 자, 이번에는 either이냐, both냐. 역시나 뒤에 이제 접속사 뭐가 왔는지 보면 되겠죠. and야. and랑 짝꿍이 되는 건 그렇죠. both였고요. either은 or 하고 짝꿍이었지, 그치? 자, 해석을 해보면 this word can be used. 이 단어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동태. 근데 뭐로서 사용될 수 있냐? both a verb and a noun. 얘가 뭐야? 이게 동사잖아. 이게 명사죠. 그래서 동사와 명사 둘 다로 이 단어는 쓸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자, 역시나 both A and B 이거 입에 붙이면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This word can be used as both a verb and a noun. 시작. 한번 더. This word can be used as both a verb and a noun.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live냐, lives냐 수의일치 문제인데 주어를 뭘로 잡니? 상관접속사가 not only, but also가 보여요. 그러면 이 경우에 be,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다 일치를 시키면 됐었죠. Not only less, but also her sisters. 자, z로 끝났으니까 동사는 live 이렇게 써야 되죠? Live here. Liz뿐 아니라 그녀의 자매들도 여기에 삽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Not only less, but also her sisters live here. 시작. 한번 더. Not only less, but also her sisters live here.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neither her husband nor her children. 자, neither nor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뭐 쓸래 이건데 동사는 be에 맞추죠. children 복수지. 그럼 동사도 spec s가 붙으면 안 되죠. 자, 해석 잘 해볼까요? Neither her husband nor her children speak English.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아이들도 둘다 영어를 하지 못해요라고 부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Neither her husband nor her children speak English. 시작. 여기서는 동사 자체가 뭐 don't speak 이런 식으로 부정어구가 오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죠. 이 자체가 부정을 담고 있습니다. I as well as she likes listening to music in free time. 자,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 뭐야? 아, 쉬니까 likes 이렇게 고르는 친구 없겠지? 얘의 정답은 like. 이고요. As well as 같은 경우는 뒤에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마지막에 be에 해당하는 게 I거든. 그래서 I에다 수의일치를 시켜서 like listening to music in free time. 그녀뿐 아니라 나도 여가 시간에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I as well as she like listening to music in free time.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both A and B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어 자리에 좀 길게 왔어요. 그러니까 A와 B 둘 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복수 취급이겠구나.
감이 오셨죠?

동사는 아마도 were일 거고 해석을 잘 해보면 될것 같아요. Both the driver and the passenger. 운전사와 승객 둘다 were injured. 그러면 부상을 당했습니다. 뭘로? In the accident. 그 사고로. 그 사고에서 운전수와 승객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Both the driver and the passenger were injured in the accident. 시작. In the accident. 좋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Would you like to have some drink? 음료 드시겠어요? 음료는 뭘로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What kind do you have? 어떤 종류 있으시죠? 커피나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때 You can drink coffee or tea 라고 되어 있죠.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뭐겠니, 얘들아? 우리 or 하고 짝꿍이 되는 상관접속사 either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Either coffee or tea. 이렇게. 자, 좋아요. 우리 그러면 퀴즈를 풀고 마무리할 텐데, 빈칸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골라주시고요. 해석을 보고 맞추면 되겠지? 해석이, 그녀도 나도 그가 어디 사는지 몰라. 라는 해석이네요. 자, 그러면 either과 or이 맞을지, neither과 nor이 맞을지,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죠?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상관접속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내가 사랑스러운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죠. 어느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사업들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pet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런 토픽이기도 해요. 자, 앞에서 봤던 그런 동반자 같은 애완동물, 반려견 이야기를 할때 companion이란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건 원래 껌이라는 함께라는 그런 접사와 원래 빵 자체가 아니라 먹는 빵이거든요. 함께 나누어 먹는 사이 거기에서 파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어떤 동반자 혹은 어떤 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companion, companion. 그리고 다음 단어 play a role이라고 하면요.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라고 뜻이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play a role 또는 play an important role이라고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겠죠. 다음 단어 bond. bond. 자, 이걸 그대로 소리내서 얘들아 읽게 된다면 마치 보이는 게 본드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올바른 발음은요. bond. bond가 맞고요. 이렇게 끈끈한 어떤 공통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유대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bond라고 해요. joyful, joyful이라고 하면 즐거운이란 형용사이고요. parrot은 앵무새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bored, bored는 지루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런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떠올리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리스닝 클리어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Today, we'll talk about what our animal companions love. Toys. How do toys help our pets? First, toy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keeping your pet happy.

0: like a scratcher helps to reduce your cat's stress. Second, toys are a great tool for a pet to get exercise. For example, a hamster loves to run on a wheel toy. Third, toys build a bond between you and your pet. Playing with a small soft ball will give you and your dog a joyful experience. Lastly, toys help keep your pet entertained. A small hiding tent will make your parrot feel less bored when you are not around.
1: 네, 우리 앞에서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가 들렸었죠. 뭔가 cat, dog, hamster, parrot 이런 동물들이 들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Today, we'll talk about what our animal companions love. 자, toys라고 나와 있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치사 about이죠. 무언가에 대하여 라는 뜻이고요.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 그렇죠. 목적어 자리로 명사가 항상 오는데요. 명사 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해석은 뭐만은 것으로 되게 되는데 our animal companions라고 하면은 우리의 동물의 동반자들? 자, 그 말은 뭐겠어요? 조금 의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벗인 동물들이 사랑하는 것 바로 뭐다? 장난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정리하면요. 여기에서의 what은 love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이 부분 챙기시면 돼요. How do toys help our pets? 아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아니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장난감들이 애완동물을 도울까요? 자, 첫 번째로 toys play a very important role. 자, play a role이라고 하면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보면 장난감들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뭐에 있어서요? In keeping your pet happy. 자, 여기에서 keep이라는 동사가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의미가요, 무언가를 지키다, 무언가를 유지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your pet라는 명사구가 목적으로 나오게 되고 happy라는 형용사가 어떤 보호의 성분으로 나오게 되면 이러한 형식을 편의상 영어에서는 5형식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keep이요,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목적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장난감이 왜 애완동물을 돕냐면 첫 번째로 뭐 한다? 당신의 애완동물로 하여금 계속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아무래도 재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A toy라고 하면 하나의 장난감이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요, 아주 높은 확률로 주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나와 있는 like가 동사인지를 봤더니요, 첫 번째로는 해석이 뭔가 어색해요. 장난감이 좋아하다, 장난감이 좋아해요, 스크래처를 뭔가 의미적으로도 이상하고 결정적으로는 a toy에 대한 얘가 만약에 동사라면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도 s나 es가 붙어야 되는데 like 형태로 왔잖아요. 자, 다시 얘기하면 바로 a toy에 대한 동사는 helps이다. 저기 뒤에 나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like는 뭐다? 어떠한 전치사로 쓰여서요. 뭐뭐처럼 혹은 뭐뭐와 같이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인 것처럼? 스크래처처럼 스크래처와 같이 이러한 장난감이 helps to reduce your cat stress. 당신의 고양이의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돕는데요. 선생님, 고양이를 키우질 않아서 이 스크래처가 뭔지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빨판처럼 생겨가지고요. 고양이가 이렇게 발톱을 긁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일종의 장난감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toys are a great tool for a pet to get exercise. 자, get exercise는 운동하다 라는 뜻이죠. 이런 장난감이 애완동물한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래요. For example, a hamster. 자, 햄스터 예시가 나옵니다. 햄스터는 뭐 하는 걸 좋아해요? 햄스터가 사는 집 안에 이렇게 바퀴처럼 생긴 장난감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한테도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운동이 되겠죠. So hamster loves to run on wheel toy. 이렇게 바퀴와 같은 장난감이

0: 그래서 뛰는 것을 좋아해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장점은요, toys build a bond. 자, bond가 뭐였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bond는 유대감이란 뜻인데요. 이러한 장난감들은 유대감을 쌓아요. 누구 사이에? Between you and your pet. 당신과 당신의 이런 반려동물 사이에서 어떤 유대감을 쌓는데요. Playing with a small soft ball will give you and your dog a joyful experience. 자,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강아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playing은 여기서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주어는 누가? 명사가. 그래서 play에 ing가 붙어 있는 동명사 주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동명사라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a small soft ball, 작은 소프트 이런 공으로 가지고 노는 거죠. 누구랑? 아마도 강아지랑 이렇게 노는 것은 will give you and your dog. 이 부분이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give라는 동사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giv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덩어리가 하나가 보이고 다시 한번 a joyful experience. 뭔가 즐거운 경험이라는 명사구가 보이게 되면 목적어가 두 개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영어 문장에서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의 형식을 사형식이라고 하고 편의상 해석을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인 해석을 하면요. 작은 이러한 소프트 공으로 가지고 노는 것은, 놀이하는 것은 너와 너의 강아지에게 즐거운 경험을 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서로서로 더 친해지겠죠. 더 유대감이 쌓이겠죠. Lastly, 마지막으로, toys help keep your pet entertained. 여기 또 나왔네. 자, keep 뒤에 목적어, your pet, 너의 반려동물로 하여금 entertained라는 이 부분은요, 원래 entertain이요,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ed 형태가 붙어서 내가 즐거움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애완동물로 하여금 계속해서 즐겁도록 하는 것으로 돕습니다. A small hiding tent will make your parrot feel less bored when you are not around. 자, 이번에는 앵무새의 예시가 나왔는데요. Small hiding tent. 이렇게 조그만한 새집처럼 생긴 그런 텐트 모양의 그런 집은 당신의 앵무새로 하여금 덜 지루하게 만들 겁니다. 뭐할 때? 그렇죠. when이 접속사로 쓰여서 when you are not around. 너가 그 앵무새 주변에 있지 않을 때 조금 덜 지루하게 만들 거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애완동물들의 장난감이 소개가 됐네요. 자, 이제 우리 이어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얘들아, 바로 이 부분입니다. Great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끝단어가 t 사운드이고요. Great 뒤에 tall이라는 단어의 앞글자의 사운드 t입니다. 자, 우리 이런 경우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죠? 굳이 끊어서 great tall이 아니라 마치 하나처럼 그대로 이어져서 great tall, great tall, great tall. 실질적으로 원어민들도 아마 그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조금 이따 확인해 줄게요. 그래서 second, toys are a great tool, are great tool for a pet to get exercise.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for a 이 부분을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for a pet to 이 부분도 이렇게 연음 처리가 되죠. 그래서 for a pet to get exercise. 이 부분 다시 한번 소리 내서 발음해 볼게요. Second, toys are a great tool for a pet to get exercise. 자, 지금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들어볼게요.
1: Second, toys are a great tool for a pet to get exercise.
0: 네, 진짜 연음으로 얘들아 소리가 발음이 되었네. 이 부분 지금 소리 내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목소리)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애완동물, 요즘 반려동물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이런 반려동물한테 장난감들이 왜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로 그 이유는요. Animal toys provide animals with activities. 자, 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내신에서도 잘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Provide A with B라고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뜻인데요. 장난감

누구를 위한? 그렇죠. 애니멀 토이스니까 이런 동물의 장난감들이 동물들에게 제공해요. 어떤 활동들? That increase their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이런 애완동물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빌리티를 능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제공한답니다. 자, 뭐할뿐 아니라 어쨌거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뭐 한대요? As well as remind them of natural behaviors.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의 타고난 행동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이 아이들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신체적이고 어떤 mental ability를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 just like humans, 인간처럼 동물들은요, 뭐 하는 걸 좋아한대요? Interact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혹은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여기도 사진을 보니까 어떤 유대감 같은 게 조금 느껴지죠. 잘 보살피고 있고요. 아주 순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장난감들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 동물과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어떤 trust, 신뢰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So that's why animals need toys. 특히 어떤 동물들, pet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grammar clear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ABC 어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A번에는 helps와 helping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리고 B번의 밑줄은 entertaining을 쓸 건지 아니면 entertained를 쓸 건지, 그 다음에 C번에 to feel or feel를 쓸 건지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먼저 출제 의도는 이거죠. 자, help 뒤에 s가 붙었어요. 그리고 help 뒤에 ing가 붙었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문제는요, 동사와 준동사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사를 쓸래, 준동사를 쓸래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요, 전체 문장에서의 동사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장에서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필연적으로 동사가 되어야 하겠고, 문장 전체에서 봤더니 이미 동사가 있으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동사가 아닌 형태 준동사를 쓰셔야 돼요. 자, 정답은 얘들아 helping입니까? 정답 helping. 왜냐하면 toy 장난감이 like 좋아한다. 스크래처를 좋아한다. 아, lik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정답을 helping, 준동사를 써야겠다.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like가 동사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a toy like라면 a toy likes라고 수가 맞춰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석이 맞지 않기 때문에 like가 동사가 아니란 이야기죠. 동사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냥 전치사였었고요. 이 자리가 바로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장난감이 도와요. 뭐 하는 것을? 아, 당신의 고양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돕습니다. 자, 고양이의 장난감 뭐였다? 스크래처였다. 스크래처처럼 이라는 전치사 like를 다시 한번 봅니다. A번의 정답은 helps예요. B번 볼게요. 자, B번에서의 포인트는 ing를 쓸래 아니면 ed를 쓸래 분사 문제입니다. 현재 분사 해석은요, 능동과 진행의 뉘앙스, 그리고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완료의 뉘앙스, 그 다음에 수동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상이 즐겁게 하는 건지, 앞에 있는 대상이 즐거움을 받는 건지 해석으로 고르시면 돼요.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애완동물이 즐겁게 한다란 이야기예요. 앞 문장을 보면 toys help. Toys help keep your pet. 뭐가 행복하게 한다? 뭐가 즐겁게 한다? 그렇죠. 장난감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애완동물이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여금? 장난감을 가지고 놈으로써 장난감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받는 거니까, 엔터테인 받는 거니까 정답은 entertained라는 과거 분사를 써야 돼요. 분사 문제는 해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C번 가볼게요. 자, C번에서의 포인트 얘들아, 실은 이거였어요. make였습니다. make라는 동사는요, 뒤에 삼형식으로서 목적어만 있으면요, 목적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누가 봐도 어떤 성분처럼 보이는 아이가 따라 붙으면요. 목적어 뒤에 뭐가 있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이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문장 구조를 5형식 구조라고 했었고요. 메이크가 5형식 구조에 쓰일 때는 사역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해석이 A로 하여금 B를 하게 하다. 다시 A로 하여금 B란 행동을 하게 하다, 그렇게 하도록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있죠.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또 써도 된다라는 영어에서의 규칙이기 때문에 사역동사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죠. 정답 뭘 쓴다? To feel이 아니라 바로 feel이라는 이렇게 동사의 원형을 써 주셔야 돼요. 너의 parrot. 앵무새죠. 앵무새로 하여금 덜 지루하게 만들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서요. 원형 부정사 feel을 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ABC 어법 문제 같이 풀어봤었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OSCO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자, 영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밀 수가 있죠. 바로 반대로 만든 코스였습니다. 명사 빼고는 부사는 다 꾸밀 수 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의 OS 코스 나갑니다. 전치사 like는 뭐뭐와 같이로 해석이 될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뭔가 애니멀 토이스와 관련된

0: 스쿨. 아, 우리 학교야.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와우, wow, it's really nice. 정말 멋있고 이쁘다. I want to study here too. 나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자 케빈이 I love my university. 난 너무 우리 대학교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So what year are you in? 그럼 너 지금 몇 학년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케빈은 I'm in the second grade. 나 이제 2학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은 Second grade? There's an elementary school in college? 2학년? 혹시 여기 대학교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오, 무슨 일이죠? 자, 그래서 케빈이 No. It's my second year attending university. 아니, 난이 대학교를 다닌 지 2년째가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서로 막 당황을 했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틴이 Oh, so you're a sophomore. 그럼 너는 대학교 2학년이니까 sophomore이겠구나. In your first year, you are a freshman. 1년째는 freshman이야. 그렇죠. 미국에서는요, first year은 freshman, second year sophomore, third year junior, fourth year senior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크리스틴이 얘기를 하고 있죠. Then you are a sophomore, junior, and senior. 미국에서는요, 대학교 1, 2, 3, 4학년을 각각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이라고 합니다. 절대 뭐 나는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케빈이 I didn't know that. Hey, what are you studying? 그럼 크리스틴 너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전공이 뭐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크리스틴은 I'm majoring in law.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I'm majoring in law. 자,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전공하고 있어. I'm majoring 어딜요? In law.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빈은 That's amazing. Can you be my lawyer one day? 와, 진짜 짱이다. 그럼 나중에 미래에 나의 변호사가 되어줄 수 있니? 그러자 크리스는 I'll be very expensive. 나 정말 비쌀 거야. 케빈이 Oh, I need to make a lot of money. 그렇다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I need to make a lot of money. 그러자 크리스는 Well, I'll give you a very special rate. 아주 special, 특별한 할인가를 뭐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 자신이 있나 보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복습해봤죠?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갖고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미 한번 불러볼까요? 제이미, come on in! Hello, 제이미.
1: Hi.
0: 제이미, 우리 서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잖아.
1: Yeah, I'm so happy.
0: Yes?
1: What are you majoring in?
0: I'm majoring in law.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I'm majoring in law. 한번 따라해볼까요? I'm majoring in law. 한번 더. In law.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우!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Jamie, how about you?
1: I'm majoring in business management. 나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
0: 그렇죠, 여러분. 자, 응용해서 배워보겠습니다. I'm majoring in 무엇을 전공하고 있죠? Business management, 경영학. 한번 따라볼까요? I'm majoring in business management. 한번 더. Very good. 발음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좋았어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영어를 토해드리겠습니다. 영단 어밍센맷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미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죠. 생각보다 진짜 비동사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것 같다, 그쵸? 자, 오늘도 미로 시작하는 친구들 볼 건데요. 오늘은 미로 시작해서 for로 끝나는 친구들을 볼 겁니다. 자,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Are you ready for school? 학교 갈 준비 됐니? Oh my goodness! No, I'm not! 오, 안 돼!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Well, you're definitely going to be late for your first class. 너 첫 수업에 분명 지각하겠다, 야. 자, 여러분 아주 고전적이고 많이 있을 만한 상황을 예문들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학교 갈 준비가 되었냐? 지각하기 일보 직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예문들이었죠? 자, 오늘은요, be ready for과 be late for 이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핵심은요, 이 뒤에 for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게 핵심이 되겠어요. 자, 사실 be ready for 같은 경우는 ready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아주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ready가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준비가 되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뒤에 for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가 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for이라는 전치사의 의미가 뭐뭐를 위해 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위해 준비가 됐냐, 뭘 위한 준비가 됐냐 라는 뜻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Are you ready for school? 너 학교 갈 준비, 학교에 대한 학교를 위한 준비가 됐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뭐 요렇게도 예문을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되게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한 구문이에요. I'm ready. 나는 준비가 됐어. For whatever comes. Whatever 하면 무엇이든지인데요. 무엇이 come 오든지 그 무엇이 오든지 그걸 위한 준비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I'm ready 뒤에 for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뭐뭐를 위한 준비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걸꼭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e late for입니다. 우리 학교에 지각할 때 I'm late for school 이런 표현 너무 많이 쓰지요? 자, 실제로 late 자체가 늦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뭐에 늦다라는 뜻, be late 되는 거고요. for도 뭐뭐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late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에 늦다, 지각하다라는 의미. 아까 그래서 예문을 보면 You'll definitely going to be late. 너는 분명 definitely going to be late. 늦을 거야. For your first class. 너의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늦을 거야. 그첫 번째 수업을 위해? 첫 번째 수업을 위한? 그첫 번째 수업이 늦을 거야. 라는 그 의미 갖고 있는 거 조금 다가오시죠? 아주 고전적인 예문입니다. She is late for school. 그녀는 학교에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te for, ready for 둘다 뒤에 for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뭐 be late of 안 되나요, 선생님? be ready with 안 되나요, 선생님? 그냥 for로 외우자, 알겠지? 자, 원어민들이 for 많이 사용하니까요. 자,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되다, 뭐뭐에 위해 그거에 관련해서 시간에 늦어버린다. 라는 두 가지 의미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믹스 앤 매치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퀴즈가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위한 준비가 안 되었어요. 자, 준비 시작할 때 ready죠. 근데 ready? For that 이렇게 넣으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걸 위한, that을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서 that은 되게 다양하게 될 수가 있겠죠. 뭐 발표를 위한 준비, 뭐 앞에 나온 뭔가가 있는데 그걸 위한 준비가 안돼 있다라고 얘기할 때요 예문 쓸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꽤나 유용한 예문이 될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Sorry, but 버스는 안 들어가는데. Sorry, I'm not ready for that. Sorry, I'm not ready for that.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시험을 위한 준비는 다 되었니? 제일 무서운 문장이다, 그쵸? 자, 선생님이 요 비동사 시리즈 할때 비동사의 특성상 의문문 만들 때맨 앞으로 비동사 간다는 얘기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Are you ready? 이렇게 되죠. 사실은 Are you ready? 라는 요 문장 자체가 정말 많은 노래 가사, 정말 많은 뭐 예능에서 나온 대사다 보니 Are you ready?는 되게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특정하게 뭘 위한 준비가 다 되었냐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for 넣고 뒤에 그 특정한 것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So, Are you ready for the exam? 혹은 뭐 우리 예능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Are you ready for the show? 자, 쇼를 위한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하면 막 이제 함성 소리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많이 쓸 법한 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ready for the exam? Are you ready for the exam?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는 학교에 맨날 지각한다. 하하하. 좋은 예문은 아닌데요. 자, late for 사용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late for school every day. He is late for school every day.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갈게요. 이미 3년이 지나버려서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늦었어.

지각을 한다는 거나 늦는다는 거나 다 뭔가를 위해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It is too late for.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too late for an apology since it's been

0: this. No, I am not.
1: Well, you're definitely going to be late for your first class.
2: 자, 이렇게 오늘 미와 관련된 표현 두 개 또 새로 배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와 관련된 표현들은 다 미동사 자체가 뜻이 막 되게 특별한 건 아니다 보니 뒤에 나온 것들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배웠던 두 개, 그쵸, be ready for,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되다. 늦어요? be late for, 시간에 늦다, 지각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뒤에 둘 다 전치사 for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동안 나왔던 be 표현들 쭉 정리해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be와 관련된 표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 그럼 우선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Trust. T-R-U-S-T. Trust. Trust. Forget. F-O-R-G-E-T. Forget. Forget. Brain. B-R-A-I-N. Brain. Brain.
0: Okay, so what's today's topic?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my thoughts. 나의 생각이 편이에요. 생각에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봐요. 첫 번째는 trust, 신뢰 또는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많이 믿을 때 이 말을 쓰거든요. trust. Next, forget,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뭐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죠. 이 사람은 무엇을 forget 했을까요? 그 다음은 brain, 뇌란 뜻이에요. 우리가 brain으로 모든 생각을 다 해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brain. 잘했고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신뢰, 신뢰하다, trust. 끝에 st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trust. Good job. 잊어버리다, forget. One more time. 가운데 R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Forget. Good job. 뇌. Brain. Brain. 아주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Trust. Trust. Forget. Forget. Brain. Brain.
0: 이제 한번 단어를 적용시켜 볼까요? I trust my family the most. 나는 내 가족을 가장 신뢰해. 맞아요. 우리 가족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어요. Trust. 자, 그리고 the most란 단어가 나왔네요. 가장 많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let's pray.

0: this together. I trust my family the most. Very good. Next, don't forget to take your book. 책을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 친구들, forget는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Don't forget은 그 반대말이에요. 잊지 마. 친구들,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Don't forget to take your book. Excellent. Okay, our third sentence is, the brain is an important part of our body. 뇌는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다. 우리 뇌가 모든 거래요. 생각도 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 뇌가 지시를 해요. Okay, now it's your turn. The brain is an important part of our body.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earn some more new words.
1: Certain. C-E-R-T-A-I-N. Certain. Certain. Choose. C-H-O-O-S-E. Choose. Choose. Habit. H-A-B-I-T. Habit. Habit. Chance. C-H-A-N-C-E. Chance. Chance.
0: Our next word is certain. 확실한 또는 틀림없는 이란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뭐가 확실할 때 I am certain 이러면 돼요. 그 다음, choose. 정하다 또는 고르다예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리는 하루 종일 선택을 하죠. choose, 고르다, 정하다. 그 다음은 habit. 습관이란 뜻인데요. 여러분은 which habit do you have?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매일 책을 읽어요. That's my habit. Okay, next. Chance. 기회 또는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Chance. 잘했고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확실한, 틀림없는, certain. 가운데 T 발음은 안 나요. Certain. Good job. 정하다. 고르다, choose. O가 두 개라서 긴 단어, 긴 발음이에요. choose. 잘했어요. 습관, habit. 끝에 T 발음을 내지 마세요. habit. Very good. 기회, 가능성, chance. 자, 끝에 S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chance. Excellent,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ertain. Certain. Choose. Choose. Habit. Habit. Chance. Chance.
0: 이제 예문을 같이 연습해봐요. I'm certain that he likes me. 그는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오, 확실하다. I'm certain 나왔죠?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m certain that he likes me. Good job. Which flavor are you going to choose? 어느 맛을 고를 거니? 참 행복한 고민인데요. 친구들은 어떤 flavor를 가장 좋아하나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Which flavor are you going to choose? Good job. Next, she has a habit of reading every day. 그녀는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무언 무언 습관이 있다는요. Has a habit of. 조금 어렵죠?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천히. She has a habit of reading every day. 잘했고요. 이제 마지막 예문 한번 볼까요? Don't miss your chance. 당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 우리가 쇼핑할 때 이거 좀 많이 들어본 거.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에서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우리가 이전에 배운 의문문들은 다 응, 아니요로 대답하는 의문문이었습니다. Yes or no, 이렇게. 그런데,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응,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또 새로운 의문문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의문사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물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 주말에 뭐 했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때 의문사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의문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Who는 누가? 또는 누구를 이라는 뜻의 의문사예요. What? What은 무엇이라는 뜻? When은 언제? Where? 어디에? How? 어떻게 혹은 얼마나 라는 뜻입니다. Why? 왜? Which? 어느 것? Whose? 누구의? 이런 것들이 의문사예요. 공통점이 보이네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WH로 시작해요. How만 제외하고. 그래서 WH questions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문사가 앞에 붙는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비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우리 이전에 비동사의 의문문은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비동사를 어디로 보낸다? 주어 앞으로 보낸다. 그래서 비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쓰는 것이 비동사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문사는 항상 의문문의 제일 앞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 비동사 의문문에서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줬죠. 그런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가장 앞에 의문사를 붙여주면 끝이에요. 예문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r favorite movies? 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은 무엇이니? 라는 뜻입니다.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이니? How was the trip? 그 여행은 어땠니? 과거형일 때는 당연히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비동사는 어디에 맞춰서 쓴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춰서 쓴다. 이 의문문에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 있는 주어, your favorite movies가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are 적어준 거고요. Your birthday. Your birthday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is라고 적어준 거죠. The trip. The trip도 단수 명사라서 비동사 과거형 was를 써준 겁니다. 그럼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그 식당은 어디야? 일단 주어는 그 식당이네요. 그 식당, the restaurant.

단수 명사예요. 단수 명사이니까 이에 맞는 비동사는 지금 시제 현재로 쓰면 되니까 is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야에 해당하는 의문사 where를 사용해야겠죠? Where is 그다음에 주어 the restaurant 이렇게 적어주면 끝. 다음 2번입니다. 창문이 왜 열려 있어? 이번에는 주어가 창문이에요. The windows. 복수 명사이네요. 자, 복수 명사고 지금 시제는 현재이니까 비동사 are 적어야겠죠. 먼저 의문사부터 왜 열려 있어라고 했으니 왜 의문사 why 써주고 비동사는 are 그다음 주어 the windows. 나머지 부분은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Why are the windows open? 창문이 왜 열려 있어? 다음 3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니까 이번에는 의문사 who 써야 되겠고요. 주어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your favorite singer입니다. 단수 명사네요. 자, 단수 명사면 비동사 못 써야 되죠? is를 써야죠. 그래서 의문사, 비동사, 주어 순으로 채워보면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 동사 의문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누가 도와준다고 했더라? Do, does, did가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does의 도움을 받고요. 과거 시제일 때는 did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앞에 의문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써주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요. 예문, how do you go to school? 의문사 써줬고요. 그 다음에 do, 주어, 동사 원형 go의 어순으로 잘 써줬죠.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는 질문입니다. When does she get up? 이번에는 의문사 when을 썼어요. 그리고 does. does를 쓴 이유는 뒤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이네요. When does she, 그 다음 동사 원형 get up이라고 써줬죠. 그녀는 언제 일어나니? 라는 뜻입니다. Who did you invite to the party? 이번에는 who, 누구를 이라는 의문사 써줬고요. 그 다음에 과거기 때문에 did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Did 주어 동사 원형 invite. 너는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어?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일반 동사 의문사 의문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한번 퀴즈를 통해 적용해 볼게요. 1번, 그는 친구를 어디서 만났니? 라고 합니다. 어디서니까 일단 의문사 where 써줘야 되겠고요. 만났니래요. 만났니? 과거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did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where, did 까지는 완성. 그 다음에 주어 자리예요. 그는 he 써주고 만나다 동사 원형으로 meet 써준 후에 나머지 부분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Where did he meet his friend? 그는 친구를 어디서 만났니? 의문사, 그 다음 do, does, did 자리고요.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입니다. 다음 2번. 너는 미술 시간에 뭘 그렸어? 무엇을이니까 이번에는 what을 써줄게요. 그리고 그렸어. 이번에도 과거예요. did 써주고 주어는 you. 그리다 동사 원형으로 draw 써주고 나머지 부분 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did you draw in art class? 너는 미술 시간에 뭘 그렸니? 3번. 그녀는 언제 숙제를 하니? 언제는 when이고요.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죠. 일반적인 일에 대해 얘기하니까 현재형으로 써주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 주어가 그녀, 3인칭 단수니까 뭘 써야 돼요? When does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she, 숙제를 하다, 동사 원형 do를 써서 나머지 부분 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 does she do her homework? 그녀는 언제 숙제를 하니?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사의 의문사 의문문을 살펴볼게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조동사 의문문은 어떻게 썼었죠? 주어 앞으로 조동사를 보내주고, 원래 조동사 뒤에 있던 동사 원형은 주어 뒤에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는 어디에 위치한다? 가장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의문

동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What should I bring to the picnic? What? 의문사 써주고, 그 뒤에 조동사 should, 주어는 I, 동사 원형 bring 이렇게 써줬네요. 내가 소풍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입니다. 다음, When will she arrive at the airport? 이번에는 언제 의문사 when을 써줬고, 그 뒤에 조동사 will, 주어는 she, 동사 원형은 arrive입니다. 그녀는 언제 공항에 도착할 것이니? 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을 했어?이니까 의문사는 what 써야 되겠고요. 지난 주말은 과거죠. 과거니까 우리 did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는 뜻일 테니 주어 you 써준 후에 동사 원형 do 적어주면 의문사가 들어있는 일반 동사 의문문 완성입니다.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의문사 의문문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테인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9강이에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포텐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을 해요. 스스로 답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요. 오늘은 질문하고 답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 본 것처럼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 단어들을 다 함께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에 어떤 단어들을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바로 question. question. 질문인데요. 자, 쌤이 어떻게 발음했죠? 강세를 강하게 앞에 두고요. question.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question에서 quest라는 표현이 무언가 답을 구하고 찾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있는 이 ion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uestion 하면 답을 찾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스펠링이 조금 헷갈리지만 이 question 너무나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외워서 써볼게요. question. Q U E S T I O N. 읽을 때는요, question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라고 했어요. 네, question은 질문입니다. 우리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하잖아요. 자,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이것은 어려운 question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다가 되겠죠? 답하기가 어렵거나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일 때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더 볼 텐데요.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 먼저 이 raise your hand는 손을 들다 라는 표현입니다. 손을 드세요. 자, 무엇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If you have a question 이라고 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음표를 우리 question mark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question mark. 왜 question mark인지 아시겠죠? 질문할 때 쓰는 말이니까, 질문할 때 쓰는 표시니까 question mark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ask입니다. ask. ask 하면 묻다 혹은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sk의 뜻 뭐라고요? 묻다, 요청하다. 둘 다 무언가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답을 구하다 할 때 묻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다 라는 의미로 요청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ask. 짧은 단어니까 우리 바로 외워서 써볼까요? A, S, K, ask. 묻다, 요청하다. 자, 우리 예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ask 해도 될까? 라고 했네요.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물어봐도 될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ask는 묻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네요. 자, 그런데 ask는 요청하다 라는 뜻도 되잖아요. 특히 이 요청하다로 쓰일 때는 for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ask for 하면 무엇을 요청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ask for his help 하면
그의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여러분,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표현입니다.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겠죠?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ask him이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볼게요. 시작!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네, 같이 읽어주셨죠? 자,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nswer. answer. answer은 답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답이나 대답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둘다 자주 나와요. 자, 우리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Can you answer my question? 이라고 했어요. Can you answer my question? 이때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나의 질문에 뭐할수 있니? answer, 답할 수 있니가 되겠죠? 자, 우리 명사로 쓰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Your answer is correct. correct는 옳은, 정확한, 맞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의 답은 맞다가 되겠습니다. Your answer is correct. 자, 여러분, 근데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의 답은 맞다. 사실 우리가 어떤 답을 적어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맞는, 틀리는이라는 표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옳은, 정확한이라는 표현은 주로 correct 혹은 right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틀린이라는 표현은요, wrong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your answer is wrong이라고 하면 너의 답은 틀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answer 잘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nswer. A, N, S, W, E, R. 자, 쓰는 방법 여러분 꼭 익혀두시고요. answer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 우리 질문할 때 이런 물음표를 question mark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question은 무슨 뜻이었죠?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은 question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답 혹은 대답이라는

단어는 A로 시작하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answer입니다. answer. 자, 그리고 질문을 하다, 묻다 혹은 요청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얘도 A로 시작해요. 바로 ask였습니다. 자, question, 질문, answer, 답, 그리고 ask, 묻다, 요청하다 라는 표현들은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습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태극기.
1: Hello everyone. 여러분, hello. 오늘도 제니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문화, 역사, history, 영어 표현과 함께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기, National Flag, 바로 태극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Are you excited? 자, 그럼 스토리 타임으로 먼저 바로 가볼게요. Follow me!
2: 나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너무 좋아. I like 태극기.
1: 너는 태극기가 왜 그렇게 좋은데? Why do you like 태극기 so much?
2: 이 태극 문양이 멋지잖아요. This 태극 mark is cool.
1: 맞아. 그리고 태극기의 이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낸다는 사실.
2: 와, 그럼 이 사귀에도 의미가 있나요? Do these shapes have different meanings?
1: 그럼, you're right. 이 모양, shape, 이 모양이 또 다른 뜻을 담고 있어. 거는 하늘, sky. 고는 땅, land. 감은 물, water. 이는 불, fire. 이 네 가지를 상징하지.
2: 우와, 더 알려주세요. Tell me more about 태극기.
1: 그렇다면 태극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Let's learn about 태극기. 친구들, 재밌게 보셨어요? 자, 이제부터 국기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국기는 영어로 national flag죠. 전 세계의 다양한 모습, 모양, shape, color, 색깔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국기는요, 한 나라의 전통, tradition, 그리고 이상, 그리고 가치,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답니다. 자, 먼저 이 국기 먼저 볼까요? 네,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미국의 성조기라고 불리는 국기예요. 다음은요, 삼색기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국기죠. The National Flag of France. 그리고요, 이 국기 한번 보세요. Look at this one.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의 모양, shape, 사각형 모양이 아닌 국기인 네팔의 국기예요. The National Flag of Nepal.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기. 바로 태극기입니다. 짝짝짝짝. 그럼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태극기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영어 표현과 함께 알아볼게요. Let's go! 우선 국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National 국가의 flag, 기 혹은 깃발, 바로 국기예요. National flag, national flag. 깃발은 다시 뭐라고요? Flag, flag. 우리 이 국기들을 보니까 다양한 색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태극기에는요, 바탕색이 뭐죠, 여러분? 흰색이죠. 바로 white. 여기서 발음 포인트. White 아닙니다. White. White. 그리고요, 이 사괴의 문양인 색깔은 검정색이었어요. Black. Black. 색깔과 더불어 다양한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양은 영어로 shape. Shape. 좋습니다. 그럼 이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뭐 하자라는 표현은 Let's. 좋아요. 자,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Let's go!
0: Let's listen and repeat. Flag, flag. white, white. Black, black. Shape, shape. Let's, let's.
1: 여기서 잠깐! 오늘의 꿀 표현은요? 바로 무엇무엇 하자!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Let's! 뒤에 움직이는 동사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가자! Let's go! Let's go! 어? 우리 먹자! Let's eat! 그렇죠? Let's eat! 어? 우리 놀자! 제니야 놀자! Let's play! Let's play!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본 표현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Quiz, please! 나와주세요!
0: Quiz time. What's this?
3: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1: 바람에 펄럭펄럭하는 깃발. 깃발이 뭐죠? Yes!
0: Flag. Flag.
1: 태극기에 있는 이 색깔 뭘까요?
0: Black. Black.
1: 바로 4괘에서 보였던 검정색이죠. Black.
0: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들려주는 단어를 먼저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Shape. Shape.
1: Yes.
0: Shape. Shape.
1: 모양이죠.
0: White. White.
1: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색깔 무엇이죠? 바로 흰색입니다.
0: White. White.
1: Good job! 친구들, good job! 자, 이번에도 태극기를 소개하는 글 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Let's go!
0: About 태극기. Let's learn about 태극기. 태극기 is the national flag of Korea. There are white, black, red, and blue. Each color and shape has a different meaning. 태극기 is beautiful. Let's learn about 태극기. 태극기 is the national flag of Korea. There are white, black, red, and blue. Each color and shape has a different meaning. 태극기 is beautiful.
1: 우리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자신 있게 영어로 소개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뵐게요. See you next time! Goodbye!

0: 사춘기라 그런지 나만 보면 퉁퉁대던 우리 오빠. 오늘따라 나한테 왜 이리 친절하고 다정하죠? 뭐지? 무슨 속셈이지? 무슨 속셈이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 are you thinking insid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is is pork soup. This is the place that invented this soup in Busan.
2: Wow, it's so tasty.
1: Isn't it good? Should we order some pork slices? Order whatever you want. Lunch is on me.
2: Really?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Something seems strange.
1: What's wrong with buying lunch? You can get dessert.
2: Oh, okay. That's a deal.
1: That was a great lunch, and now it's time for dessert. How about Busan's famous hotteok with yummy seeds inside?
2: Mmm, sounds good. Where can we get some?
1: It's over there, but we have to stop by a famous bakery first. Then, we need to check out a really old tteokbokki house. After that...
2: Oh, hold on! This is all part of dessert?
1: Of course! Anything we eat after lunch is considered dessert.
2: Oh, Kevin, I knew something was strange.
3: 잘 걸렸다.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각 지역마다 유명한 맛집들 있잖아요. 부산에 온 케빈과 크리스틴도 우리 맛있는 집, 이 맛집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케빈이 자기가 먼저 점심을 사겠다고 하네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김이 모락모락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두 사람. This is pork soup. 돼지국밥 먹으러 왔군요. 부산의 맛있는 명물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국밥입니다. 크리스틴의 반응은 Wow, it's so tasty. 너무 정말 맛있다. 크리스틴의 입맛에 딱 맞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맛있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맛 표현 중에 It's yummy라는 말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It's yummy. 아가들은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It's

good 또는 it's so good 이라고만 해도 정말 맛있다라는 뜻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가 너무 맛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 it's delicious 또는 it's scrumptious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맛 표현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으니까 한마디 꼭 사용해 보세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크리스틴에게 케빈이 그럼 우리 수육도 좀 시킬까? 심지어 점심은 자기가 사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지? 진짜? 무슨 속셈이야? 무슨 속셈이야?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입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 보이시죠? 이 표현은요, what's는 물어보는 말이죠. 무엇이니? 그리고 the catch, 이 the catch가요, 숨겨진 문제점 또는 숨겨진 생각, 꿍꿍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catch 하면 무슨 속셈이지? 무슨 꿍꿍이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함께 얘기해 볼게요. What's the catch? 노란 부분 강조해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What's the catch? 아니 무슨 꿍꿍이야? 왜 밥을 산다 그래? 그랬더니 케빈이 아니 뭐 밥 좀 산다는데 뭐가 문제야? 디저트 네가 쏘면 되잖아. 그렇다면 또 괜찮죠? Okay, that's a deal. 그래, 그렇게 하자. 자, deal이라는 말은요, 거래, 합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렇게 하자라는 표현이 That's a deal 또는 it's a deal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상대방의 제안에 좋아 그렇게 하자라는 뜻 되고요. 또 이 말 많이 하시죠? call, call. call은 영어 표현 아니고요. deal, deal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We had a deal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자, 밥은 다 먹었고 이제 디저트를 먹으려는 두 사람. 케빈이 씨앗 호떡이 유명하다고 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 그럼 씨앗 호떡 내가 살게. 먹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We have to stop by a famous bakery first. 여기도 가야 되고요. 유명한 빵집, 그리고 무슨 떡볶이집도 가야 되고 after that, 리스트가 끝이 안 나네요. 유명한 빵집에 먼저 들러야 해. 이렇게 잠깐 들르다 라는 표현이 stop by도 있고요. drop by도 있고요. come by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탁소 잠깐 들르자 라고 할 때 let's drop by 또는 stop by the dry clean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따가 내가 저녁에 잠깐 들릴게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이럴 때 I'll come by this evening. I'll come by this even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by 잘 봐주세요. 잠깐 들르다 할 때는 stop by, drop by, come by.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뭐 씨앗 호떡도 먹어야 되고 유명한 빵집도 가야 되고 떡볶이도 가야 되고 the list goes on and on. 이게 다 디저트란 말이야? 이상하잖아. Of course. 밥 먹고 나서 먹는 거는 다 디저트라는 케빈. 역시 꿍꿍이가 있었어요. 자기는 밥 한 번 사고 유명한 디저트 맛있는 거 다 뒤에 먹으려고 그런 속셈을 부린 거였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트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무슨 속셈이야?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What are you up to? What are you up to?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hat are you up to?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평소에 나한테 차갑던 짝꿍. 그런데 오늘따라 꽤 다정하게 구네요. 아휴, 또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지. 너 무슨 꿍꿍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 are you up to? What are you up to? 좋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더 배워볼게요. 속셈이 뭐야?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Sleeve가요, 소매입니다. 소매 속에 너 뭐 갖고 있니? 이게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여기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속셈이 뭐야? 라고 할 때 또 쓰는 표현이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자, 이

0: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능글능글 남동생, 오늘따라 괜히 내 가방도 들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 뭐야? 너 속셈이 뭐야? 어떡해요?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What do you have up your sleev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이 수상할 때 너 꿍꿍이가 뭐야? 속셈이 뭐야? What's the catch? 비롯해서 비슷한 표현들 함께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은요, 꼭 내 입으로 한번 사용해 볼 때 내 것이 됩니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속의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What do you do after school?
2: I have after school classes.
1: What do you learn?
2: I take three classes. I have a piano class, an art class, and a magic class.
1: That's a lot. I only have a dance class on Frid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의 단어는 after, classes, learn a lot only 이렇게 다섯 개네요.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after, after예요. After, 아마 우리 친구들 afternoon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After는요, 뭐뭐 후에, 뭐뭐 뒤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afternoon, 오후도 noon, 12시 after, 지나서라서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afternoon이 오후가 되는 거거든요.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 기억하고요. Class. Class. Class도 우리 배운 적 있죠? 수업도 될 수 있고 1반, 2반 하는 반이 될 수도 있어요. Class. Learn. Learn. 요거 발음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L 소리 O에다가 E-A-R 만나서 R 그리고 마지막에 N 소리 N을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Learn. Learn. Learn. 배우다 라는 뜻. A lot, a lot. 한 단어는 아니지만 둘이 워낙 같이 자주 쓰여요. A lot 하면 많은. Only, only는 겨우, 단지, 다만, 뭐뭐만 이런 말 할 때 only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여자애가 물어보네요.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우리 친구들 이제 What do you do는 너무 익숙하죠? What do you do? 너는 뭐 하니? 언제요? After school. 학교가 끝나면 너 뭐 하니? I have after school classes. 남자의 대답이 나는 있어, 갖고 있대요. After school classes. 여기에 after는 위에는 after랑 조금 달라요. 위에는 after school. 학교 마친 뒤에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after school classes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After school은 방과 후, classes는 수업이죠. 친구들도 학교 수업 마치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듣죠. 그걸 after school classe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school 이렇게 물어보고 after school classes 이렇게 붙여서 얘기한다. 너는 방

0: have a piano class, 피아노 수업, an art class, 미술 수업, and a magic class, 마술 수업. 이렇게 세 개를 들어. That's a lot. 와, 많다. I only have a dance class on Friday. 나는 only have래요. 나는 뭐뭐만 이런 뜻이죠. Have a dance class. 나는 춤추는 수업, 춤 수업만 듣는데. 언제요? On Friday. 금요일에 춤 수업밖에 없는데. 이런 뜻이 되겠죠. Only가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대화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좋아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3, Topic 58, 그리고 518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듣고 문장 순서를 맞춰보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1: What do you do on Friday?
0: 이건 할 수 있지. What do you do? Oops. What do you do on Friday? 친구들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요. 당신은 금요일에 무엇을 하나요?
1: I have a music class.
0: 그렇지. I have a music class. 나는 음악 수업이 있어요.
1: I have a sports class.
0: I have a sports class. 나는 스포츠, 운동이겠죠? 수업이 있어요.
1: I have a cooking class.
0: I have a cooking class. 나는 요리 수업이 있어요.
1: We have an art class today.
0: 이제는 we로 바뀌었어요. We have, 우리는 있는데, an art class today. 우리는 오늘 미술 수업이 있어요.
1: We have a magic class today.
0: 수업 이름만 바뀌었어요. We have a magic class today. 무슨 수업? 우리는 오늘 마술 수업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친구들,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해서 오늘의 대화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수업이 3개가 있어요. 저는 피아노 수업이 있어요. 저는 금요일에 춤 수업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Step 2, Episode 32, 32 눌러서 대화해 볼게요. 펭수랑 인사할 준비? 인사할까?
2: How many classes do you take after school?
0: 바로 질문했죠. How many classes do you take after school? 방과후 수업 몇 개나 듣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은 저는 수업이 3개가 있어요. 수업 듣는 거를 take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볼게요. I take 수업 3개면 3 classes. I take 3 classes. 성공. 좋아요, 좋아요.
2: All you do.
0: I do.
2: What lesson do you have today?
0: 오늘은 어떤 수업인지 물어봤는데 피아노 수업이 있어요. I have a piano class도 되고 lesson도 괜찮아요. I have a piano lesson. 성공.
2: I see.
0: Mm-hmm.
2: You have a piano lesson.
0: Yes.
2: How about Friday?
0: 금요일 물어보네요. How about Friday? 저는 금요일에는 춤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I have a dance class 아니면 dance lesson 금요일에. 그렇죠. On Friday. I have a dance class on Friday.
2: Oh my gosh.
0: Wow.
2: You're so busy.
0: 아, 맞아. 수업 많이 들으면 이제 바쁘니까. 펭수가 놀라면서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자, 알았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after, 뭐뭐 후에 배웠으니까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전, before, before lunch, 점심시간 전에, before the test, 시험 전에, who, after,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 후에, after school, 학교 마치고. 좋아, 좋아. 일단 전, 뭐뭐 전에 할 때는 before, before 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before lunch 하면 점심시간 전에, before the test, 시험 치기 전에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오늘 배운 after는 뭐뭐 후에잖아요.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 후에

0: after school. 학교 마친 후에 이런 뜻이 될 수 있네요. Before, after. 잘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방과 후에 하는 일, 방과 후 수업 배워봤어요.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우리 친구들도 내가 방과 후에 하는 일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표현은 식탁을 차리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어떤 표현을 쓰는지 궁금하죠?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8. Household chores. I can tell someone to set the table.
0: 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하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와, 캠핑장에 갔나 봐요. The whole family is camping. 근데 look at the table. 식탁 위에 보니까 맛있는 케이크가 있네요. 그쵸? 오, yummy. 맛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모래성을 만들고 있네요. That looks fun.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그런데 엄마 혼자 차리는 건 안 되죠. 다들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식탁에 보니까 케이크는 있는데 포크, 나이프, 스푼 이런 것들도 없고 음료수를 마시려면 컵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빨리 식탁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식탁을 차릴 때, 준비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일단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2: Set the table, please.
1: Just 1 minute.
2: Hurry up. Lunch is almost ready.
1: Okay.
0: 자, 우리 친구들 보통 엄마가 요리를 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젓가락, 숟가락을 식탁에 놓죠.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는 거, 차리는 거, 요 표현을 영어로 한번 알아볼게요. 대화의 첫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벌써. Set the table, please. 라고 얘기를 하네요. Set the table, please. 라고 했는데 set the table 자체가 식탁을 준비하다, 즉 먹기 위한 준비를 하다, 차리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젓가락, 숟가락도 있겠지만 컵도 놓고 물도 갖다 놓고 이런 기본적인 정리, 준비를 할 때 set the tabl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set the table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하겠지만 영어를 쓰는 국가의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set the table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Please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공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좀 해줄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쁜가 봐요. Just 1 minute 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Just 1 minute. Just는 여기서는 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 minute은 뭐예요? 1분이거든요. 그래서 just 1 minute 이라고 하면 딱 1분만요 라는 말이겠죠. 1분만 기다려달라는 건데 여러분 진짜 딱 1분일까요? 원래는 딱 1분이 맞겠지만 이거는 좀 비유적으로 잠시만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one

minute 대신에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과장되게 1초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second는 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just one second 그러면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런 말이겠죠. 자, 우리 요거만 연습해 볼까요? 정말 과장되게 1초 넣어서 just one second. 잘했어요. 한 번 더. just one second. 1분만요. 오늘 대화 나왔던 거 요것도 연습해 볼까요? just one minute. just one minute. 잘했어요. 네, 이렇게 초 그리고 분 말고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moment, 한

0: 표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잠시만요라고 했더니 hurry up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hurry는 서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hurry 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up을 넣어서 조금 더 강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우리 이전에 아마 clean하고 clean up 얘기할 때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clean 청소하다 clean up 청소하다 똑같은데 up이 들어가서 약간 더 강조해 주는 느낌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hurry up, hurry 다 똑같아요. 자, hurry라고 하면서 lunch is almost ready라고 했는데 be ready. be가 저 is죠, 그렇죠? be라는 동사가 is로 변환된 건데 is ready, 즉 be ready가 준비되다라는 뜻이에요. almost는 거의 라는 뜻으로 lunch is almost ready라고 하면 점심 식사가 거의 다 됐어요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hurry up 이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그죠? 어떤 게 거의 다 준비가 됐다. 뭐뭐 is almost rea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lunch 했잖아요. 이건 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요? 아침 식사가 거의 다 됐어요 라고 할 때는 breakfast is almost ready 라고 할수 있겠죠?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breakfast is almost ready. breakfast is almost ready. 아침에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The show is almost ready. 여러분, show라고 하면 공연이라는 뜻이죠. 그쵸? 우리도 show라고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발음은 show, 우,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냥 show가 아니고. 자, 뭐, 공연이 될 수도 있고,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공연이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이제 할 거라는 거죠. The show is almost ready.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The show is almost ready. The show is almost ready. Good job. The cake is almost ready. 아까 그림에 케이크도 있었는데, 케이크가 거의 다 됐어요. The cake is almost ready. 한번 더. The cake is almost ready. 자, lunch is almost ready. 점심이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라고 했더니 okay. 이렇게 끝났어요. 자, 빨리 와서 set the table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Set the table, please.
2: Just 1 minute.
1: Hurry up. Lunch is almost ready.
2: Ok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The family is on camping. 네, 우리 가족이 캠핑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많이 바빠 보이네요. 자, 일단 엄마가 부탁을 해요. Set the table, please. Set the table, please. 자, 이거 기억나시죠? 식탁을 준비해 주세요. 뭐, 식탁을 차려 주세요. 이런 말이었죠. 그죠? 그래서 빨리 수저, 포크, 뭐, 이런 걸 가져와라. 이런 말이겠죠. 요 표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Set the table, please. 잘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바쁜가 봐요. Just a sec. 어? 아까 just 1 second라는 표현이 있었죠. one은 어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just 1 minute도 just a minute이 될수 있고요. just 1 second도 just a second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second의 뒷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just a sec 까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줄임말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Just a sec.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just one moment도 just a moment로 바꿀 수 있습니다. one하고 a는 같은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Just a sec. 잠시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케이크 맛있죠? 케이크나 이런 종류들 우리 디저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디저트라고 하는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스펠링 잘 보세요. S가 두개 있습니다. Dessert. 이렇게 뒤에 강세가 있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dessert, dessert. 네, 그리고 S 발음이 Z 발음이네요, 그죠? 자, dessert. 우리 케이크 말고 디저트로 한번 넣어볼까요? 엄마가 또 말씀하시네요. 빨리 서둘러, hurry. 아까 빼도 된다고 그랬죠? hurry, dessert is almost ready. 디저트가 거의 다 됐어 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hurry, dessert is almost ready. 잘했어요. 오, 디저트 생각하니까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맛있는 yummy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yummy dessert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디저트는 맛있죠. 허, yummy dessert. 맛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또 도움이 필요해요. Help me, please. Set the table. 뭐 컵 갖고 오는 거, 준비하는 거 다 통틀어서 그냥 나 좀 도와줘 라고 하셨어요. Help me, please. Please까지 넣었네요. 그쵸? 그런데 너무너무 바쁜가 봐요. Just a momen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까 one 대신에 여기도 or을 썼네요. 그쵸? Just a moment. Just a momen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케이크나 뭐 이런 빵 종류를 dessert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게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식이라는 snack를 써서 한번 또 응용을 해볼까요? Hurry up! Your snack is almost ready. 너네가 먹을 간식 거의 다 준비됐어 라는 말이겠죠.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Hurry up! Your snack is almost ready. 한 번 더. Hurry up! Your snack is almost ready.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Hurry up! Your snack is almost ready 라는 표현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뭐 is almost ready 라는 표현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식탁을 준비하세요. 차리세요.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Set the table. 그리고 공손하게 얘기할 때는 please를 붙여주면 좋고요. 자, 이 표현들 다 잘 기억해 주시고 연습 많이 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One, two, three, four. Set the table, please. Just 1 minute. Lunch is almost ready. Breakfast is almost ready. The show is almost ready. Dessert is almost ready. Your snack is almost read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set the table 이었죠. 누군가에게 식탁을 준비해 주세요. 차리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check. 간단하죠? Set the table, please. 라고 하면 돼요. 이외에도 우리 많은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영어 공부 하고 싶었지? 그치?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8. Shopping. Thursday.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I can say which item I like mor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쌤도 궁금합니다. 얼른 같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자,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이 귀여운 가족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The family is sitting at a table. 그래서 뭔가 저녁 메뉴를 좀 고르는 상황 같지 않나요? I think they're choosing what to eat for dinner. 그러니까 보니까는 pizza versus chicken. 피자랑 치킨 둘 중에 하나 같아.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인가 봐. 그쵸? 그래서 pizza has 3 votes. 피자는 3표를 얻었고요. chicken has 1 vote. 치킨은 한 표밖에 안 얻었네. 오늘은 피자 먹는 날인가 보자. 그쵸?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해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Pizza or chicken? 쌤은 개인적으로 I personally like pizza better. 쌤은 피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피자 한 판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족들이 무언가를 먹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건 쌤이랑 이따 확인해보고 우리 친구들은 짤막 먼저 들어보고 오세요.
1: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The blue one? Or the yellow one?
2: I like the blue one better.
0: 얘들아 잘 들어봤어?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에서 중요한 expression 쌤이랑 쏙쏙쏙 뽑아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key expression은요. 동문장 나왔어요. 동문장. 문장 전체를 선생님이랑 학습해볼게요. 자, 처음으로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좀 길다, 그쵸? One more time.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느 것이 더 좋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제품 또는 두 개 이상인 것을 제품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 너 어떤 게 뭐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하고 싶을 때 이 문장을 쓰면 돼요. 자, one more time.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맛있는 간식을 정할 때도 너 어떤 걸 더 먹고 싶어?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쓰이겠다, 그치? 근데 조금 길어. 그래서 쌤이랑 한 단어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짜잔! Which 할 때 자, 다시 해볼게요. Which 할 때 which 아닙니다. Which 아니에요. 그 which는 그 location, 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 그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자, which 해볼게요. 시작. Which. Which. 좋아요. 한 단어 추가했어요. Which one? Which one? Which one? 시작. Which one? 좋아요. 한 단어 또 추가해서 Which one do? Which one do? 또 추가해서 Which one do you? Which one do you? 자, 또 Which one do you like? Which one do you like? 자, 마지막으로 통문장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시작!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좋아요. 따라라라라라라.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시작.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그치. 좀 길어가지고 외우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쌤이랑 계속 한번 해볼게요. Okay.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Okay,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자, 그리고 다음 expression은요. I like the one better. One more time. I like the one better.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위에 이 숫자 2가 덩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두 개를 비교할 때 또 쓸 수 있는 패턴이라는 뜻이겠죠? 자, I like the one better 하게 되면 난 뭐뭐가 더 좋아요 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이상의 무언가를 비교할 때 저는 이거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데 자, 여기 one 앞에 물결 부분 있죠? 이 물결 부분에는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의 특징을 넣으면 돼.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면 뭐예요? 빨간색, red죠? 그래서 전 빨간색이 더 마음에 들어요 할 때 I like the red one bett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문 더 볼게요. 짜잔! 오, 이게 딱 나왔죠? I like the red one better. 자, 저는 빨간색이 더 좋아요 라고 할 때 시작! I like the red one better. 오케이, 자, 저는 빨간색이 더 좋아요. I like the red one better. 자, 이 one 전에 내가 원하는 물건의 특징 아주 간단하게 말해도 됩니다. 뭐 사이즈, 색상, 디자인 이렇게 특징 하나 넣어서 말하면 돼. 오케이, 또 볼게요. 짜잔. I like the small one better. 이건 무슨 뜻이야? small, big and small, big and small, big은 큰, small은 작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작은 게 더 마음에 들어요. I like the small one better. 해볼까? 시작! I like the small one better. 저는 작은 사이즈, 작은 게 더 마음에 들어요. I like the small one better.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또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워도 괜찮아. 쌤이랑 연습하면 돼. 오케이? 자, 또 볼게요. 이거 방금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I like better. 원을 뺐어요. 좀 더 간단하게 한다면 그냥 저는 저게 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할 때 I like bett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뭐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너는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좋아?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 그쵸? 그럴 때 나는 뭐가 더 좋아?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I like better.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무언가를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Alright. 자, 쌤의 문장이 나왔어요. I like pizza better. 자, 피자가 또 나왔어요. 자, 나는 피자가 더 좋아요 라고 할 때 I like pizza better.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I like pizza better. 우리 친구들이랑 또는 가족이랑 뭘 먹을지 정할 때 I like better 많이 쓸 수 있겠지, 그치, 그쵸? 자, better 할 때 배털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그쵸? 배털이면은, 그쵸? 배에 있는 털이 아니에요. 자, better. Better, okay? I like pizza better. Okay, 배털 아니야, okay? 자, 또 볼게요. Oh, I like summer better. 자, 예를 들어서 너가 좋아하는 계절은 뭐야? 라고 할 때 너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여름이 좀 더 좋아 라고 하면 I like summer better 입니다. 배털 아니에요. I like summer better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lrighty, 우리 친구들 그럼 한번 dialogue 다시 볼게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게 더 좋은가요? The blue one or the yellow one? 파란색 또는 노란색. 파란색이랑 노란색 중에 뭐가 더 좋아?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라고 하네요. 그쵸? 자, 여기 쌤이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 하나만 비교할 땐 이걸 쓸 수가 없죠. 비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 like the blue one better. 하게 되면 자, 나는 파란색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I like the blue one better. 자, 쌤이 말했듯이 one 전에 들어가는 단어는 그 물건의 특징을 넣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쌤이랑 배우고 다이얼럭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됐나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아름답습니다. 피자 또는 치킨을 먹는 저녁이라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자, 대화 내용을 볼게요. 빠밤. 남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하네요.

0: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아, 우리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을까요? 아, 이거 많이 쓸것 같아. 그쵸?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시작.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쵸? 자, 그랬더니 아빠께서 대답을 하시네요. 피자랑 치킨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좋니? 라고 하십니다.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쌤이랑 배웠지? 이제 머리에 속 조금씩 더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게 더 마음에 들어? Pizza or chicken? 피자랑 치킨. 피자랑 치킨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거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Pizza or chicken? 라고 하십니다. 이거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기억해야 해. Okay?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아유, 저는 피자가 더 좋아요. 라고 합니다. I like pizza better. I like pizza better.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 I like better 배웠죠? 이거 해보자. 시작! I like pizza better. 우리 친구들 치킨 좋아하면 여기 치킨 넣어도 되고요. 자, 그랬더니 엄마께서 아유, 좋아. 어떤 피자가 좋니? 라고 하십니다. Sounds good. Which pizza do you like better? 오, 이렇게도 쓰네. Which pizza do you like better? 어떤 피자가 더 좋아? 어떤 피자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Which pizza do you like better? 지금 메뉴판에 피자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Which pizza do you like better? 했더니 여자아이가 저는 왼쪽 피자가 더 좋아요 라고 하네요. 왼쪽 left죠. 그래서 I like the left one better. 저기 소세지가 이렇게 있는 pepperoni가 있는 피자가 더 좋나 봐요. I like the left one better. 전 왼쪽 피자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아, 이런 대화였군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which item I like more. 나는 어떤 물건이 더 좋은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랑 수업 재밌었죠? 내일은 더 재밌게 해볼게요. Okay, bye bye, butterfly.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취미로 조깅하는 친구들 있나요? 저도 굉장히 조깅 좋아하는데 우리 오늘 조깅 관련된 표현을 좀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먼저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6. Weekend activities. Thursday. Where are you going? I can ask to go jogging.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엄마는 지금 she's cooking in the kitchen, right? 그리고 아들은 운동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조깅하러 가나 봐요. 조깅. 우리 아까 조깅 관련된 표현 배워본다고 얘기했죠? 우리 조깅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조라고 하지 말고 오 발음보다는 약간 어 발음으로, 열린 발음으로 jogg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jogging. 네, 다시 한번 jogging. 맞아요. 조깅 하지 말고 jogging 해주세요. 그럼 다음 단어로는 우리 운동복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배워볼까요? track suit. 라고 합니다. 여기서 track는 운동장에 이렇게 달리기 하는 그 라인 그려져 있는 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track 하고 그리고 suit는 옷 한 벌, 옷을 얘기합니다. track suit 하면은 운동할 때 입는 옷, 그래서 운동복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track suit. track suit. 우리 저번 시간에 수영복도 배웠었죠? swimsuit. 맞아요. 그 똑같은 suit예요. 자, 다음 단어는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우리 뛸 때 신는 신발. 그래서 running shoes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running shoes. running shoes. 맞습니다. 우리 그리고 그림을 보면 이 창문에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석양, 해질녘을 sunset이라고 합니다. sun은 당연히 태양이고 set는 이렇게 지다를 뜻해요. 그래서 sunset 하면 석양, 해질녘. 따라해보세요. sunset. sunset. 네. 그림을 보고 나니까 오늘의 대화 빨리 듣고 싶네요.
2: Mom, can I go jogging?
1: Sure. Where are you going?
2: I'm going to the park.
1: Don't be too late. It's getting dark.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따다! 자, where are you 땡땡입니다. 우리 빈칸은 놔두고 그냥 첫 번째만 보면 Where are you? 너 어디니? 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디 가니? 예요. 가니니까 우리 go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형태로 이 빈칸에 들어갈까요? 네, going 이렇게 ing를 붙여줬어요. Where are you going? 하면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뜻이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갈 계획이니? 어디 가는 중이니?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 또 다 함께 물어보는 그런 아주 유용한 질문이 됩니다. Where are you going? 자, 따라해 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지 않아도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뒤에 더 빈칸을 하나 더 붙여서 이번 주말에 어디 가니? 이렇게 시간, 때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 주말이니까 우리 이번 주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 맞아요. This weekend. 그래서 이걸 붙이면 Where are you g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this weekend? Where are you going this weekend? 잘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방과 후에 어디 가니로 한번 물어볼까요? 방과 후는 우리 학교가 끝난 뒤라는 뜻이니까 after school 맞죠? Where are you going after school? 다시 한번. Where are you going after school? 아주 잘했어요. Next expression으로 넘어가 봅니다. I'm going to 땡땡.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공원에 갈 거예요 라고 답하고 싶어요. 공원을 한번 빈칸에 넣어볼까요? I'm going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the park. 네, I'm going to the park. 잘했어요. 그리고 공원을 해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빈칸에 해변을 넣어서 해변이 영어로 뭐였죠? The beach. 그쵸? I'm going to the beach.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the beach. I'm going to the beach. 잘했어요. 이번에는 놀이터에 한번 가볼까요? 놀이터. 놀이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2, 1. Playground. 우리 노는 곳, 노는 장소여서 playground라고 얘기하죠? 자, I'm going to the playground.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the playground. I'm going to the playground. 잘했어요. 오늘의 마지막 expression입니다. It's getting 땡땡. 자, 여기서 땡, 여기서 get는 무엇이 되다. 이런 의미의 그런 단어예요. get. 그래서 it's getting 하면은 점점 무엇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라는 의미로 쓰고 싶어요. 어두워지고 있어. 점점. 어둡다. 어둡다. 단어 뭐가 있을까요? 3, 2, 1. 맞아요. dark라고 하죠. 그래서 it's getting dark 하면 밖에 날씨가 날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해가 점점 지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네, 따라해 보세요.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네. 그럼 이제 dark를 추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한번 바꿔볼까요? 점점 추워지고 있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추워지다. cold. 맞아요. It's getting cold 하면 됩니다. 그냥 it's cold 하면 추워인데 it's getting 이렇게 getting을 넣어서 점점 추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써요. 네, 따라해보세요. It's getting cold. It's getting cold. 아주 잘했어요. 늦어지고 있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이럴 때 쓰는 점점 늦어지고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t's getting late라고 합니다. 맞아요. late가 늦다라는 뜻이죠. 늦은. 자, 따라해 보세요. It's getting late. It's getting late.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오늘. 붐붐 챈트 뮤직 스타트.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park. I'm going to the park.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dark. It's getting cold. It's getting cold. Good job! 친구들, 우리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띠링! 그림 보면서 우리 어떤 표현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엄마와 아들이 부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 저 조깅하러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Mom, can I go? 땡땡.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조깅하러 다녀와도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깅이 들어가야 되겠죠? Mom, can I go jogging? 따라해보세요. Mom, can I go jogging?

잘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응용 표현으로 한번 레벨업을 해봅시다. 자, 우리 예전에 산책 나가도 돼요? 라는 표현을 can we go for a walk? 이렇게 배워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러닝 하러 가도 돼요? 달리기 하러 가도 돼요?를 비슷하게 쓸수 있어요. Can I go for a walk?를 어떻게 바꿀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맞아요. Mom, can I go for a ru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깅이랑 런이랑 어떻게 달라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조깅은 그냥 굉장히 천천히 낮은 그 늦은 그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뛰는 거를 얘기하고, 좀 go for a run 하면 빠르게 달리고 약간 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om, can I go for a ru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Mom, can I go for a run?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물론이지. 그리고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Sure. Where? 땡땡.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3, 2, 1. 맞아요. Sure.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Sure. Where are you going? 다시 한번. Sure.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갈 거야? 너 어디 가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대답으로 땡땡 to the park. 공원에 갈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3, 2, 1. 네. I'm going to the park. 라고 얘기했어요.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답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the park. 한번 더. I'm going to the park.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늦지 마. 곧 어두워질 거야.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늦지만은 don't be too late. 그죠? 그러면, 지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s 땡땡 dark 땡땡이 무엇일까요? 3, 2, 1. 네, it's getting dark 였죠? 네, 따라해 보세요. Don't be too late. It's getting dark. Don't be too late. It's getting dark. 네,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다른 친구가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하고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배우게 됐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안하는 문장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세 종류나 배웠는데요. 우리 let's가 있었고요. How about도 있었고 why don't we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문장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6. Making suggestions. Thursday. Shall we? I can make sentences that start with, shall we?
0: Okay, guys,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잘 보고 왔나요? Great, then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친구들, 뇌를 깨우는 시간이죠. 우리 단어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 우리 외계인들이 또 등장했는데요. 우리 외계인들은 지구 침략이라는 미션을 받고 왔지만 지금 어떤 상태죠? 배너가 깨졌어요. 아, 미션이 지금 망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망치다는 ruin입니다. 읽어볼까요? Ruin. Ruin. Good. 아무래도 이 외계인들이 미션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취소하다는 cancel. Cancel입니다. 자, 취소를 하고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 지금 한 외계인이 he's thinking about something. 무엇을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 이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안하다는 suggest. Suggest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무엇을 제안할까요? 아, 지금 카페를 열자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을 열다라는 표현은 open. Open. 입니다. Very good.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 대화를 한번 듣고 올게요.
1: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What is happening? I don't know, but I can't stop drinking this. Our mission is completely ruined.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Yes, and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0: Alright guys, did you listen to our dialogue today? 오늘 대화문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우리 대화문 속에서 선생님이랑 집중해서 배울 표현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We were supposed to, Earth. 자, 여기서 핵심은요. supposed to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비동사, supposed to,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혹은 무엇 무엇을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자, 힌트가 있어요. 우리는 지구를 침략하기로 되어 있었어 인데요. 여기서는 동사가 침략하다 입니다. 아, 선생님 침략 배웠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invasion 배웠는데요. 자, 우리는 그 단어를 동사처럼 바꿔야 돼요. 침략하다는 invade입니다. 좀 비슷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구를 침략하기로 되어 있었어.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한 번 더.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Last try.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Very good. 이번에는 단어를 바꿔볼 거예요. We were supposed to our homework입니다.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게 될지 한글 뜻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숙제를 할 예정이었어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뭐뭐 할 예정이었다라고도 해석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돼요. 이 단어는 하다라는 단어겠죠. 자, 여러분 하다는 어떤 동사일까요? 맞아요. 둘을 쓰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We were supposed to do our homework. We were supposed to do our homework. Very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Shall we the invasion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shall we 입니다. Shall we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뜻은 무엇무엇 할까요? 인데 너랑 나 같이 하자라는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침략을 취소할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동사 취소하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우리 취소하다는 용어로 뭐죠? 맞아요. cancel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한 번 더.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Very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집에 갈까? 입니다. 우리 가다 라는 동사 go를 써야겠죠? 읽어볼게요. Shall we go home now? 한 번 더. Shall we go home now? Very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I suggest we a pet cafe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핵심인 부분은 I suggest we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입니다. 한글 뜻은 나는 우리가 무엇무엇을 하는 걸 제안한다 라는 또 다른 제안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생각해봐요. 힌트가 있죠? 나는 우리가 펫 카페를 여는 걸 제안해 입니다. 자, 여기서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동사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여는 걸 이 부분인데 바로 열다 라는 동사를 넣으면 되겠죠. 열다 라는 뜻은 open입니다. 읽어볼게요.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Very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나는 우리가 강에서 수영하는 걸 제안해 입니다. 자, I suggest we 다음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죠? 맞아요. 동사인데 한글 뜻에서는 어떤 동사를 넣으면 될까요? 맞아요. 수영하는 걸 입니다. 수영하다 라는 동사는 어떤 단어죠? 맞아요. swim 이고요. 어디서 수영을 하자고 하죠? 강에서 입니다. 바로 in the river를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읽어볼 거예요. 나는 우리가 강에서 수영하는 걸 제안해. I suggest we swim in the river. I suggest we swim in the river. 한 번 더. I suggest we swim in the river. Great job, everyone! Alright,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여러분, 선생님하고 챈트 잘 따라와 줄 수 있죠?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Hit the music. I suggest we open a cafe. I suggest we open a cafe. We were supposed to do our homework. We were supposed to do our homework. Shall we cancel homework? Shall we cancel homework? Suggest we swim. I suggest we swim. I suggest we swim.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오늘 배운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 리뷰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미션이 지금 취소할 위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더 살펴볼까요? We were supposed to Earth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무엇을 할 예정이었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바로 invade였어요.

우리는 지구를 침략할 예정이었어 였어요. 읽어볼까요?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We were supposed to invade Earth.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What is happening? 이게 무슨 일이야? 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What is happening? Good. I don't know, but I can't stop drink this. 자, I don't know는 모르겠어. But 하지만 I can't stop drinking this. 나 이거 마시는 거 멈출 수가 없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마시고 있나 봐요. 한 번 더 볼까요? I don't know, but I can't stop drinking this.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don't know, but I can't stop drinking this. Good. Our mission is completely ruined. 아, 우리의 미션은 completely라는 단어는 완전히입니다. Ruined 우리 배웠죠? 망쳤다입니다. 읽어볼게요. Our mission is completely ruined. Our mission is completely ruined. 자, 다음 문장은 Shall we the invasion입니다. 우리 침략을 취소할까? 라는 문장이었죠? 바로 cancel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hall we cancel the invasion? 이번에는 주문하다, order라는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Shall we order some food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hall we order some food? 우리 음식을 좀 주문해 볼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Yes, and I suggest we a pet cafe입니다. 그러자, 그리고 나는 이것을 제안한다입니다. 무엇을 제안하죠? 맞아요. pet 카페를 여는 걸 제안해 라는 표현이었어요. 바로 open을 넣으면 됩니다. Yes,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Yes, and I suggest we open a pet cafe. Amazing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everyone.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점점 문장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해 주세요. 바로 shall we였습니다. 무엇을 할까? 라는 문장이었고요. 우리 친구도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every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선생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 오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해봤는데 어때? 우리 친구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해봤는데 괜찮아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밌고 신나게 우리 영어 공부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eyes on Chrissy. 오늘 얘들아,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Thursday. Today is Thursday. 오늘 목요일이야. 거의 주말이 왔네. 너무 신난다, 그쵸? 우리 힘냅시다. 자, 목요일은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바로 말하기 하는 날입니다. 말하기가 영어로? 그렇지, speaking이었죠? Thursday is for speaking.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밌게 수업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볼 텐데. 빠밤. Week 18. Look around the kitchen.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kitchen. 이거 무슨 뜻이었어? Look around 하면은? 그렇지. 주위를 둘러봐. 였지요. Kitchen은 뭐야? 주방이었지.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주방을 둘러봐가 이번 주에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해봤자 그쵸? 기억나지요? 자, 오늘은 말하기 수업이니까 이번 주에 리딩 지문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올게요.
1: I use the microwave to heat food. We have a rice cooker to make rice. I put milk and fruit in the refrigerator. After cooking, we wash dishes in the sink. Oh,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0: 들어봤나요? 어때? 선생님이랑 리딩 질문했던 거 기억나요? 어, 기억난다고?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도 좋아요? 최고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패턴들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은 바로 We have. One more time. We have. 어렵지 않다, 그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e have. 얘들아, have가 무슨 뜻이었지? 그 뭐뭐를 가지고 있다란 뜻이죠. 그래서 we have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면 아주 좋은 패턴이겠죠, 그쵸? 자,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Number one. We have a rice cooker to make rice. 이거 무슨 뜻이야? 자, 3번 보자.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A rice cooker. Rice cooker가 밥솥이었죠. 우리의 밥을 맛있게 지어주는 밥솥. 자, 밥솥이 왜 있냐? To make rice. 밥을 짓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합쳐보면 우리는 밥을 짓기 위해서 밥솥이 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선생님 잘 들어봐. We have a rice cooker to make rice.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We have a rice cooker to make rice. 오, 잘했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2번 볼게요. Number 2. 이건 더 짧네. We have a lamp. One more time. We have a lamp. Oh, we have는 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죠. Lamp가 뭘까? 어, 조명이야. 근데 우리 천장에 붙어있는 큰 조명 말고 우리 왜 테이블에 올려놓는 이렇게 조그만한 램프 같은 거 있지요. 왜 수면등이라고 불리는 거? 그게 바로 램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에는 램프. 우리는 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We have a lamp. 우리 친구들 차례. We have a lamp. 아, 잘한다, 우리 친구들. 자, 3번 볼게요. 빠밤. We have a clock. One more time. We have a clock. Clock가 뭘까? 맞습니다. 시계요. 우리에게는 시계가 있어요. 우린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Clock, clock, clock 3번 해보자. 시작. Clock, clock, clock. 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봐. 시작. We have a clock. 아유, 우리 친구들 잘하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우리는 뭐뭐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 우리

in the refrigerator.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I put, 나는 모아 놓아요. 무엇을 놓을까? Milk and fruit. Milk가 뭐지? 우유죠. Fruit는? 그렇지, 과일이지. 그래서 나는 우유와 과일을 놓아요. 어디에다 둘까? In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 Refrigerator가 뜻이 뭐였어? Refrigerator? 냉장고였죠? 자, refrigerator 안에 나는 뭘 놔요? 그렇지, 우유와 과일을 놓습니다.입니다. 자, 선생님이 말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봐. I put milk and fruit in the refrigerator.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I put milk and fruit in the refrigerator. 잘했어. Refrigerator 발음 좀 어렵지? One more time. Refrigerator. 잘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빠밤. 2번은요. I put the remote control

0: by the sofa. 이거 한 번만 다시 해줄게. 들어봐. I put the remote control by the sofa. Oh, I put. 나는 놓는데 무엇을 놓는데요? The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무슨 뜻일 것 같아? Remote control. 맞습니다. 리모컨이에요. 우리 왜 리모컨이라 그러죠? 리모컨이 어디에서 단어가 유래가 됐냐면 remote control에서 유래됐어요. remote control 너무 기니까 우리는 리모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모컨 이러죠? 자, 그래서 나는 리모컨을 어디다가 놓은데요? by the sofa. 소파 근처에 놓은데요. 왜 소파에 앉아서 우리 TV 보니까 리모컨 소파 근처에 둬야 되겠죠? 자, 다시 들어봐, 얘들아. I put the remote control by the sofa. 우리 친구들 차례. I put the remote control by the sofa. 아,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맨날 리모컨 잃어버리지 않아? 쌤만 그래요? 자, 3번 볼게요. I put the cup in the sink. 이건 좀 짧아, 그치? 자, 나는 무엇을 놓는데요? 컵을 놓는데, 어디에다가? In the sink. 싱크대 안에다가 놓는데요. 착한 어린이네요. 컵을 마시고 그냥 아무 데나 두는 게 아니라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데. 최고네. 자, 한번 볼게요. I put the cup in the sink.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 put the cup in the sink.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요. 나는 무엇을 놓아요? 무엇을 놓아요? 어떻게 문장 만들어 볼래요? 해보세요. 시작. I put, 너무 잘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don't forget to. One more time. Don't forget to. 문장 앞에 얘들아, don't가 들어가지? 그러면 뭐뭐 하지 마세요란 뜻입니다. 자, 근데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forget. forget는 잊어버리다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는 패턴이에요. 자, 우리 예문에서 볼까요? 빠밤.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이거 무슨 뜻일까? Don't forget to.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Turn off. 끄다. The stove, 가스레인지를. 자,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라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잘했어.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자, 2번 볼게요. 봐봐.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이것도 중요하다, 얘들아. 자, 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Wash your hands. 손 씻다죠. 그래서 손 씻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정말 중요하지, 그치, 얘들아? 자, 3번 보겠습니다. 봐봐.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자, 이번엔 뭐래요? 숙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는 문장이네요. 왜 우리 엄마나 이제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작. Don't forget to. 너무 잘했어요, 얘들아. 자, 그럼 이번에는 챈트를 한번 우리 학습해 볼게요. 자, 얘들아, 쌤이랑 한번 챈트를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됐지요? Drop the beat.
1: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0: to turn up the stove. Excellent, everyone! 자, 얘들아, 쌤이랑 바로 퀴즈 해보겠습니다. Number one, 우리 집 거실에는 의자가 있어요. 얘들아, 의자가 영어로 뭐였죠? 그렇죠, chair였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 We have a chair in our living room. 잘했습니다. 자, 이번 볼게요. 저는 컵을 싱크대에 넣었어요. 싱크대가 영어로? 그렇지, sink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put the cup in the sink. Alright. 자, 3번은요. 창문 닫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don't forget to 창문 닫다. Close the window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바로 가져볼게요.
1: We have a rice cooker to make rice. I put milk and fruit in the refrigerator.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0: Okay, bye-bye, butterfly!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립니다.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우리 마지막 조동사 메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메이의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지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보다 또 지난 시간에 했더니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오늘은요, 아마 여러분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볼게요. 자,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But now they better.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은 더 맛있을지도 모른다. 더 맛있을지도 모른다. 자, 무엇일까요? A. Taste may. B. May taste. C. May not taste. 자, 우리 친구들 해석을 잘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B의 may taste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but, 하지만, now, 지금은 they may taste better. 더 맛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의 의미죠. A처럼 taste, 동사 원형 뒤에 may가 올 수는 없고요.

C, may not taste는 무엇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부정이잖아요. 따라서 이 해석에 맞는 표현은 may taste better 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문제입니다. If you're sick, your taste sensors change too. 만약 당신이 아프면 당신의 미각 센서들도 바뀔지 모른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A. must. B. can. C. may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보세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may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Your taste sensors. 당신의 미각 센서들도요. 바뀔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추측의 의미가 들어간 조동사를 골라줘야겠지요. must 아니고요. can 추측이 아니라 이건 능력이나 허가였고요. C가 추측, may 조동사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your taste sensors may change too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풀어볼게요. Question number 3. 3번 문제. 아래 문장에서 may의 쓰임으로 바른 것입니다. 이 may의 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You may take short naps during lunchtime. You may take short naps during lunchtime. 자, A의 추측일까요? B의 허가일까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허가의 의미로 쓰였죠. 자, 해석해보면요. 당신은 take short naps. 짧은 낮잠을 잘수 있습니다. 자도 됩니다. 라고 허가해 주는 거예요. During lunchtime. 점심시간에는요. 수업시간엔 자면 안 되고요. 점심시간에는 짧은 낮잠을 자도 됩니다. 이렇게 허가의 의미로 쓰였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내용 기억이 잘 나죠? 좋아요. 세 문제 모두 잘 푸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유닛 6 조동사 May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몰랐던 거, 헷갈렸던 거 확실하게 짚고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할게요. Step up, 세 번째 지문 해석할 거고요. Step out,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마지막에는 word game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우리 교재 62쪽에 step up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와,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도너츠들이 보여요. 근데 도넛이 굉장히 가지런하게 한 박스 안에 12개가 잘 들어가 있네요. 오늘은 먹을 거에 대한 내용일까요? 혹은 12개에 대한 내용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The word dozen means 12. The word, 그 단어, dozen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 12개라는 뜻입니다. mean, 의미하다죠. 그 단어 dozen은요, 의미합니다. 무엇을? 11을요. 12개를 의미한대요. dozen. 그런데요, 선생님. 굳이 왜 12개라는 말을 왜 만든 거예요? 그냥 뭐 10개, 20개. 이렇게 10개 단위로 끊으면 되지. 12개라는 말이 왜 있어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영어권 나라들에서는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쌀이 주식이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쌀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나라들에서는 어떤 빵 같은 것들을 주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빵을 살때 보면은 주로 그 빵이 한 묶음에 12개씩 들어있고, 그리고 계란도, 이 포장용 계란은 한 판에 12개씩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12개를 뜻하는 doze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But a baker's dozen is 13. 오, 그러나, A baker's dozen. Baker 하면요, 우리 친구들, 제빵사라는 뜻이에요. 빵을 만드는 사람 있죠?
이 제빵사의 도즈는 의미합니다. 무엇을?

13, 13, 13개를 의미한대요. 그냥 노즈는 12개, 제빵사의 노즈는 13개요. 오, 이 숫자가 좀 다르네요. 같은 도슨이긴 한데, 왜 그럴까요? Long ago, 오래 전에요. Bakers added an extra loaf when people bought a dozen. 자, 나왔죠? 이유가 나왔습니다. Bakers, 그 제빵사들은요, add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이 됐죠? add, 더하다, 추가하다예요. 그 제빵사들은 더 주었습니다. 무엇을? an extra. 추가의 loaf 하면 빵한 덩이예요. loaf 하면 빵한 덩인데 추가로 빵한 덩이를 더 주었습니다. 그 제빵사들이요. 언제? When people bought a dozen. When 하면 우리 친구들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을 할 때, 무엇무엇을 할 때라고 해석하지요. 사람들이 bought 하면 buy, 사다의 과거형입니다. 무엇무엇을 샀다라는 뜻이 돼요. 아, 그 제빵사들은 추가로 빵한 덩어리를 더 주었습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a dozen, 12개를 샀을 때요. 12개를 사면 거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줘서 13개를 드렸다는 뜻이겠지요. 자, 여기서 bought, 우리 친구들, 무엇무엇을 사다의 과거형이죠? 이거를 보니까 생각나는 다른 단어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brought 기억나시죠? BROUGHT, brought입니다. bought에서 R만 추가시킨 거예요. brought 하면 bring의 과거형, 가져왔다, 가져갔다라는 뜻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R이 빠지면 bought, 샀다입니다. 자, 이 과거형 불규칙 동사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bought a dozen 하면은 12개를 샀을 때그 제빵사들이 추가로 빵한 덩이를 더 주었습니다. Then customers felt they got enough. 그러면 그렇게 추가로 한 덩어리를 더 받으면 customers, 고객,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 손님들은 felt, 느꼈습니다. 자, felt도 어떤 동사의 과거형 불규칙 변화죠? 바로 feel, 과거형으로 고치면 felt라고 합니다. 느꼈다. 이렇게요. 그들은 느꼈어요. 뭐 어떻게 느꼈냐면, they got enough. 그들이 enough, 아주 충분히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 돈 지불하고, 돈 똑같이 1,000원 내고, 12개 받았을 땐, 그냥 12개구나 했는데, 한 덩어리를 더 받으니까, 나 되게 지불한 거에 비해서 충분히 더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손님들이 느꼈습니다. Today, a baker's dozen means getting a little extra of something. Today 하면요. 그래서 오늘날에 a baker's dozen, 그 제빵사의 도즌은 이제 mean,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Getting a little extra of something. 무언가를 a little, 조금 더 추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요. 선생님이 a little 표시했잖아요. a little라면 조금의라는 뜻인데요. 조금이. 여기서 우리 친구들 a가 빠지면요. 완전히 좀 다른 뜻이 돼요. a little 하면은 조금 있다라는 긍정의 의미인데요. little, a를 빼고 little만 쓰면 거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한 글자 a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a little라면 조금 있다. 이런 긍정의 의미.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긍정이니까 아, 그래서 a baker's dozen, 제빵사의 dozen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추가로 조금 더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You may get more than you paid for. 당신은 may get. 자, 여기 may가 등장을 했죠. 여기서는 당신은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의 의미로 쓰였어요. 당신은 얻을 수 있습니다. More, 더 많이요. 무엇보다 당신이 paid for, 무엇무엇에 대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paid for 하면요. paid는 pay, 지불하다의 과거형이에요.

지불했다. 그리고 pay는 항상 그 뒤에 for과 같이 붙어 다닙니다. 무엇무엇에 대해서 지불하다 이런 뜻으로요. pay for 무엇무엇 하면 그 무엇무엇에 대해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Then say it was a baker's dozen.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면은, 그러면 say,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It was a baker's dozen. 이것은 제빵사의 노즌이라고 말하세요. 그렇죠? Or if you want a little more, if, 만약 당신이 a little도 나왔죠. 조금 더 원한다면, ask, 물어보세요. 혹은 요청하세요. 뭐라고? May I get a baker's dozen? 이렇게요. May 여기서도 또 등장했지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a baker's dozen, 제빵사의 도즌을 get, 얻어도 될까요? 라고 공손하게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도즌 12개라는 뜻을 많이 썼었는데, baker's dozen. 이 제빵사들이 12개 사람들이 빵을 12개 사면 하나씩 더줘 버릇하니까 이 말이 이제는 굳어져서 제빵사의 도즌이다 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13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실제로요, 선생님이 조금 알아보니까 예전에 어떤 제빵사들은 이 빵의 무게를 조금씩 속여서 팔기도 했대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가볍게 해서, 이거 12개 맞아요 하면서 팔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이상한데? 좀 가벼운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법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제빵사들이 빵의 무게를 속여 팔면 안 됩니다. 아주 큰 벌을 받습니다. 라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빵사들이 그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12개를 사면 아예 위험하지 않게 하나를 더 얹어줬습니다. 그럼 무게가 완전히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생겨났다고 해요. 이 제빵사들이 왜 사람들이 12개를 샀는데 하나를 더 줬는지 이 법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좋죠. 12개 샀는데 하나 더 받아서 13개, a baker's dozen을 받았으니까요. 자, 아시겠죠? 이 말의 유래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may get more입니다. get, 얻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허가의 의미로 쓰였죠.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무엇 할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may I get 무엇무엇? 제가 무엇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물론 여기에 can I get 이라고 해도 돼요. 그치만 그것보다 may를 쓰는 게좀더 공손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오늘날 a baker's dozen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 baker's dozen 찾아볼게요. 첫 번째, 12개의 다른 빵. 12개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 더 받아서 13개죠. 아닙니다. 2번, 추가로 받는 것. 그렇죠. 우리가 baker's dozen 하면 과거에 하도 제빵사들이 하나로 추가씩 더, 추가로 더 주다 버릇하니 이제 이 말이 굳어져서 추가로 받는 것을 baker's dozen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제빵사의 추천빵. 제빵사가 오늘은 이것을 추천해요 하는 것을 baker's dozen이라고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1번의 정답은 2번 추가로 받는 것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보기에 있는 단어들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Customers 하면 우리 친구들, 그렇죠. 고객, 손님이란 뜻이었죠. 뒤에 S가 붙어서 손님들이요. Bakers, 제빵사들, extra, 추가의 여분의 그런 뜻이고요. Money, 돈이요. 12, 12개, 12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In the past, 과거에, gave a, love when people bought, 여러분, 한번 채워볼게요. 자, 누가 gave 주었을까요? 누가 주었어요? 그렇죠. 손님들이 준게 아니라 bakers, 제빵사들이 주었었죠. bakers 써 넣을게요. bakers. 제빵사들이 주었습니다. loaf 하면은 빵한 덩어리였는데 빵한 덩어리 앞에 extra 들어갔었죠. 추가 빵한 덩어리를 더 줬잖아요. 추가, extra 써넣겠습니다. 자, extra. 우리 아까 bakers 체크하고 extra 체크할게요. 그 다음, when people bought. 자, 이 제빵사들이 언제 빵한 덩어리를 추가로 줬어요? 언제? when 사람들이 bought, 샀을 때요. 무엇을? 그렇죠. 12, 12개를 샀을 때 하나로 더 주었습니다. 라고 했었죠? 12 써놓을게요. 12.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past, bakers gave an extra loaf when people bought 12. 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오늘의 지문을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줄여서 표현했네요.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step up 세 번째 지문까지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 step out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교재 63쪽 step out 문제 풀어봅시다.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알맞은 것을 한번 잘 골라봅시다. 첫 번째, he may speak May speaks English.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인데요. 자, may speak예요. may speaks예요. 우리 친구들. 네,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익숙하지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요. 아무리 앞에 he, she, it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해도 뒤에 동사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동사의 모양 그대로 원형만 넣어줍니다. 두 번째. May I use your pen for a moment? 제가 당신의 펜을 잠깐 사용해도 될까요? 요청, 허락을 구하는 문장인데요. Do I use인가요? Do I use는 그냥 제가 사용하나요? 사용하나요? 묻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해도 될까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may를 써줍니다. May I use your pen for a moment? 제가 잠깐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요. 3번. Children don't may not ride the roller coaster alone. 아이들은요, don't may not 아이들은 혼자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된다. 그렇죠? may의 부정인데요. may의 부정은 not을 조동사 뒤에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don't는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May not 체크해 줄게요. Children may not ride the roller coaster alone. 이렇게요. 좋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4번. Do may the guests stay? May stay here? 자, 그 손님들이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라고 묻는 표현인데요. 자, 그럼 may의 의문문이 와야겠죠. may의 의문문은 항상 형태가 may, 주어,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는 may 들어가고요. The guest 주어가 되겠고요. 그 손님들이 머물러도 될까요? 뒤에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지요. May the guest stay here? 그 손님들이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이렇게요. 5번. They may not allow pets inside the restaurant. 그들은 식당 내에 반려동물 입장을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무엇무엇 않을지도 모른다. 메이의 부정인데요. 선생님이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메인트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 메인 낫은 축약형이 없습니다. 줄여서 쓸수 없어요. 항상 메인 낫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 메인 낫. Mayn't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They may not allow pets inside the restaurant.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이제 B번 문제도 같이 봅시다.

봅시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He may solve the problem. He may. 자, 우리 친구들. 조동사의 형태 바뀔 수 있나요? 조동사에 S나 ED, ING 이런 거 붙을 수 있어요? 없지요. 조동사는 그 어디에 갖다 놔도 항상 형태가 같아야 합니다. S 같은 거 붙일 수 없어요. 절대로. He may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체크하고요. may라고 적어줄게요. He may solve the problem. 조동사의 형태를 절대 절대 바꾸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the package mayn't arrive today. 그 패키지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 소포를 뜻하는데요. 그 소포는 mayn't arrive today. 오늘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또 나왔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또 나왔습니다. mayn't요. 이렇게 축약할 수 없어요. May not은 영어에서 아주 독특하게도 축약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Mayn't가 아니라 May not이라고 떨어뜨려서 써줘야 돼요. The package may not arrive today. 이렇게요. 축약하지 마세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축약형이 없습니다. 3번. Do I may ask you a question now?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묻는 건데요. 앞에 do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may의 의문은 맨 앞에 조동사 may, 그 뒤에 주어, 그 뒤에 동사 원형.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 do I may를 체크해 줄게요. do I may를 어떻게 고칠까요? 그렇죠. may, 그 다음에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May I ask you a question now?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요. May I. 그렇죠? 마지막 4번. It may rain late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늦게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오늘 오후 늦게. 그렇죠? Later this afternoon.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예요. It May rain 맞는데 어디가 틀렸죠? 여러분 찾았죠? 그렇죠. rain, s 붙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이렇게 s도 붙을 수 없고 ed도 붙을 수 없고 아무것도 붙을 수 없어요. It may rains를 우리 rain으로 동사 원형 써줘야겠죠? 써줍시다. rain. 여기까지요. 뒤에 아무것도 붙을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It may rain later this afternoon.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may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step out 풀면서, 오, 이거 조금 헷갈리네 하는 게 있으면 우리 친구들 얼마든지 강의를 앞으로 돌려서 혹은 책을 앞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 이제 마음 편안하게 월드 게임 즐기러 가봅시다. 교재 64쪽에 월드 게임 같이 한번 즐겨 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림 첫 번째. 오, 화살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얼굴에 있는 혀요, 그쵸? 우리 혀, tongue이라고 하지요. T 써줄게요. tongue라고 읽지 않는다고 했어요. tongue. 이렇게요. 자, 2번. 오, 빵을 굽고 있는 누구예요? 그렇죠. 제빵사, baker. B-A-K-E-R. baker이라고 합니다. 제빵사. 3번. 오, 어때요? 우리 이 남학생이 아파 보이죠? 열도 나고 아파 보입니다. 아픈 sick. S-I-C-K. sick. 이렇게 되고요. 4번. 오, 여기 이렇게 물건을 사고 있는데요. 물건을 사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손님. Customer. Customer이라고 하죠. 손님, 고객. 자, 마지막. 5번 보니까 어때요? 졸려, 졸린, 그렇죠. sleepy 라고 해줍니다.

I 졸려 sleepy. 자, 그러면 단어들 한번 볼게요. T. 그다음 A. 3번은 as. 4번 T. 5번 E. 자, 무엇이 완성됐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taste. 그렇죠. 맛이 나다 할때 taste. 그렇죠? 우리 taste bad, taste better 이럴 때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맛이 나다. 잘 찾았어요. 그다음 봅시다. B.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해 볼게요. 첫 번째, 추가, 여부는 extra 맞죠? extra, extra요. 2번, 무엇무엇 동안에, 동안 그렇죠? D, U, R, during 써줍니다. 잘하고 있어요. 3번, 12개요. 12개라는 단어는 dozen 그렇죠? D-O-Z-E-N, dozen. 4번, 충분히, enough, 충분히라는 뜻입니다. E-N-O-U-G-H, enough. 그렇죠? 마지막, 특별한, 여러분은 선생님에게 아주 스페셜한 존재예요. 특별한, 스페셜. 그렇죠? 스페셜 이렇게 써줄게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까지 모두 복습 잘 해봤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꼭 단어장을 펼쳐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좋아요. 이번 단원 선생님 마무리 미션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원할 때, 그렇죠? Baker's dozen처럼요. 어떤 말을 할수 있을지 상상해서 May 를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적어서 한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여러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선생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능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조동사 메이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유닛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완전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습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우리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0: 제목이요. 여자친구는 눈치 백단.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뭔가 그냥 나는 뭐 특별한 의도 없이 어딘가를 봤는데
1: 예.
0: 지금 누구 봤어?
1: 오.
0: 이런 느낌.
1: 그렇죠. 그리고 네. 그날 심기일전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인데 뭐 오늘 나 고백하려고
0: 와.
1: 하면서 먼저 알아채는 친구들 많이 봤고
0: 눈치가 좀 빠른 편이세요?
1: 저도 빠른 편인데 어허. 다행히 프로포즈 할 때는 못 알아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0: 와, 다행입니다.
1: 네.
0: 네. 자, 그래서 뭔가 눈치와 관련해서 오늘 대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아우, 아. 아니 뭐 눈길 정도는 지나가니까 줄 순 있는데 미소까지 지었으면
0: 미소. 아이고.
1: 일이 커집니다.
0: 남조사.
1: 네, 일이 커져요.
0: 남자친구가 굉장히 심장이 덜컥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어허. 잠깐 우리 시간을 갖자 나올 수 있어요.
0: 어. 네.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어, 맙소사. 지금 아~ 왠지 슬기 씨의 목소리가 네, 좀 들리는데요.
1: 네, 그래요. 약간 목소리 톤이 전데요.
0: I know. 예.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자기.
2: 응? Yeah?
1: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2: Sorry?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아직도 지금 한글을 몰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2: Is everything okay?
1: 오케이. 어, 침착하자. Okay. You smiling now look so beautiful woman, right?
2: Huh?
1: Now, you. I see you.
2: Huh?
1: Yeah!
2: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응?
2: She just looked familiar.
1: Your family?
2: No, familiar. Like, I know, I think I know her, maybe.
1: 아, 아.
2: Maybe.
1: 아니, 근데 왜 말을 더듬어? 뭐, 죄책감 드는 거야?
2: Huh?
1: Oh, you, why? Why? You say, this is you look her and smile. Oh, so beautiful. You think like that, right?
2: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o.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You are lying.
2: Oh, my throat.
1: 잠깐 시간을 갖자. 어, 안 되겠다.
0: 아니.
1: 예.
0: 어, 남에게 따지면서 본인도 지나가는 남성분을 쳐다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아, 자꾸만. 아, 눈에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어떡해요. 아. 보이는 거는 봐야 돼요.
0: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자, 오늘 뭔가 남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이잖아요.
1: 그쵸.
0: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뭐 미드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3: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4: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미션부터 가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1: 아하.
0: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예. 둘 다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 그렇죠.
0: 그걸 느끼나 봐요?
1: 그게 다 느껴져요. 왜 봐요? 누구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0: 눈이 여기 있는 것처럼.
1: 예. 아. 이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0: 굉장히 이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1: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0: okay.
1: Did you smile at her? 그녀의 미소를 지었냐?
0: 아하.
1: 아, 근데 방금이 들어가 있네요.
0: 방금이요?
1: 예. 어허. 그러면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왠지 그것만 들어가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1: 예.
0: 아, 지금 표정도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1: 지금 뭐야? 금방 미소 졌지?
0: 본 거야?
1: 약간 비아냥쪽 들어가면서.
0: 오케이. Okay.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오케이, okay, 정답은? 맞습니다.
1: Yes.
0: just라고 하는 게 그냥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방금이란 뜻도 될
1: 네.
0: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1: 그죠.
0: 확신이죠?
1: 네.
0: 오케이.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했고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라는 동사가 일단 나왔는데 동사 자체는 미소 짓는 게 뭘까요?
1: Smile.
0: 이거는 뭔가 소리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smile만 쓰는 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at 활용을 해서 smile at someone 이렇게 쓰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짓는 건 보통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쵸.
0: at은 보통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어요.
1: 아 그러면 smile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항상 smile at을 같이
0: 가주면 좋죠.
1: 아 그래야겠네요.
0: Right. 물론 이제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지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안 써도 돼요. at을 쓰면 안 됩니다. So
1: 네.
0: 예를 들어서 oh, I'm just smiling. You know, okay, 그렇게 가능하고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배우는 그 팬들에게
1: 네.
0: 미소를 지었어.
1: 어.
0: 자, 그러면 그 배우는 미소 지었다.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그렇죠.
1: Yeah.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Smiled.
0: How about this? 나 그녀에게 미소 안 지었어. 나는 미소 짓지 않았어.
1: 어쩌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어, I don't.
0: Don't?
1: I didn't.
0: I didn't. 과거니까.
1: I didn't smile at her.
0: Uh-huh. Mm. I didn't smile at her.
1: Yeah.
0: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죠. Alright. So, at과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Mm.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I didn't smile at her.
1: I didn't smile at her.
0: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말고 있잖아요.
1: 네.
0: 소리를 내서 웃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1: Laugh.
0: Laugh?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여기 써주세요.
1: Laugh at...
0: 스펠링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1: Laugh... 아하. 같은데요?
0: GH는 F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네. So laugh at someone. There you go. 자, 이거는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아, 사전이나 이런 데 잘못 보면 무조건 비웃다라고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를 보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비웃는 거겠지만
1: 네.
0: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크를 했어요. 농담을 했는데 그것에 대고 웃는다는 거는 분위기 좋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1: Yes.
0: 그래서 뭔가를 대고 웃다 혹은 누군가를 비웃다.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자, 이랬을 때 깜짝 놀라죠.
1: 어?
0: 그래서 어? 아니야. 그냥 뭔가 낯이 익어서
1: oh.
0: 그래 보여서.
1: 어? No. She just looked
0: Yes.
1: 아, 그러니까 보긴 봤네요.
0: 아, 네,
1: 보긴 본 거예요.
0: 인정.
1: 네. 네. 어, 그냥 단지 looked 어, 보인다. 모처럼 보였다.
0: 어때 보여요?
1: 익숙하게, 낯이 익어 보이는 게 익숙한
0: 맞아요.
1: 거니까.
0: 이 단어는 아마도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전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은 낯설다는 strange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strange.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은 strange를 반대로 해가지고 어. this strange로 한번 가볼까요?
0: This strange?
1: 예.
0: Okay.
1: 어. 어,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어. 저는 솔직히 처음 써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보는 분이어가지고.
1: 그러면은 아, 왜? 벌써. 안 그런 척 하시나요?
0: 아니, 뭔가 틀려봐야.
1: 예, 예.
0: 어, 이제 나중에 맞을 수 있거든요.
1: 기억이 또 선명하게 남죠.
0: Of course. 예. 자, 아마 슬기 씨도 알 거고요.
1: 네.
0: 여러분들도 들어는 봤을 수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뭐냐면, familiar.
1: 아!
0: familiar 한가요?
1: 예, familiar.
0: familiar 해요?
1: 알죠, 알죠.
0: Okay. So, 진짜 왜냐면은 이게 친숙한, 익숙한이라는 뜻인데, family도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잖아요. 그죠?
1: 가족이니까요.
0: Alright. 그래서 그렇게 연결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Familiar.
0: 그래서 familiar보다는 familiar. 그래서 familiar. MI 쪽에 강세를 주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1: 네?
0: You guys? Familiar. Familiar.
1: Familiar.
0: Very
1: familiar.
0: Nice. Okay, very nice. So, 뭔가, 어,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좀 줄
1: 네.
0: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온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이 표현 우리 많이 했었지만 패턴. 어때 보인다라고 할 때 동사?
1: Look.
0: yes. Look이요?
1: Yeah.
0: Okay. 자, look 뒤에 형용사를 쓰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겉에서 봤을 땐 적어도 그렇다. Look, 바로 형용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정말 뭐 저희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인데요.
1: 네.
0: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 얘기를 할 때는요.
1: 오.
0: 당신은 친숙해 보여요.
1: 왜?
0: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돼요.
1: 아.
0: So, 어떻게 할까요?
1: You look familiar.
0: Exactly.
1: 오.
0: Hey, excuse me, you look familiar. Oh. Aren't you 슬기?
1: 오!
0: 이러면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1: 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0: 오, oh, yes,
1: 오, 어서 많이 봤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러면서.
0: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1: Familiar.
0: Alright.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로고는
1: 네.
0: 뭔가 촌스러워 보였어.
1: 아.
0: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촌스럽고 좀 그런 거는 cheesy하다고 좀 얘기할
1: cheesy.
0: 수 있어요. Cheesy, right?
1: Cheesy. The logo...
0: 과거로?
1: The logo looked chees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시제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네.
0: 바로 형용사 나와야 돼요. Like 이런 거 너무 안 돼요.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familiar.
1: You look familiar.
0: The logo looked cheesy.
1: The logo looked cheesy.
0: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look 형용사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있죠.
1: Yeah.
0: 이걸 질문형으로 했을 때 동사를 잘 쓸 수 있는지.
1: Mm.
0: 나 나이 들어 보여? 나 올드해 보여?
1: Do I look old?
0: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 아, 많은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구조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1: 저 정말 일취월장이에요.
0: Old 때문에 예. 자기도 모르게 Am I old? Am I look old? 그건 더 안 됩니다.
1: 네.
0: Okay.

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주인공이 look입니다. 그쵸? old가 아니라.
1: 네.
0: so 일반 동사 받아주는 두 동사로 쓰셔야 돼요. So, do I look old? 이렇게. nice.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약간 놀라면서. huh?
2: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huh? No, she just looked
0: There
1: familiar.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네, 미션 또 가볼게요.
1: 네.
0: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하면서.
1: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 너 죄를 느꼈니?
0: 아.
1: 그럼 여기에 말을, 너가 말을 더듬다가 와야 되는데,
0: 네.
1: 더듬다라는 말은 제가.
0: 생각도 안 해봤죠?
1: 네.
0: 그렇죠?
1: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0: 오케이. 아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It's okay.
1: 자존심 상해요.
0: 아, 자존심 상해요?
1: 예.
0: 오케이.
1: 혹시, give me a hint.
0: 힌트요?
1: 예. Yeah.
0: 아, 이거는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어떤 방식으로도 비슷한 뭐가 없기 때문에.
1: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좀 약간은 생소하군요.
0: 네. 생소할 겁니다. 발음은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1: 오케이.
0: 오케이. stutter.
1: 야,
0: stutter.
1: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와, 그냥 여는 게 낫겠어요. Please open it.
0: 오케이.
1: Yeah.
0: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야? Stuttering.
1: Stuttering?
0: ING를 건 것뿐입니다.
1: 아.
0: 처음 들어보셨어도
1: 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에?
0: 자, 말을 더듬다라는 걸 앞으로는 우리 알게 된 겁니다. 바로
1: 네.
0: stutter. 얘는 어려운 stutter.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단어예요.
1: 그렇겠네요.
0: Yes. stutter. 근데
1: stutter.
0: 여기 뒤에 있는 TT 부분을 flap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stutter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한번 가볼게요. stutter. stutter.
1: stutter, stutter.
0: 영화 같은 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따지듯이 얘기를 딱 한 다음에
1: 네.
0: 뭐라고?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1: 예.
0: 못 알아들은 것처럼.
1: 어.
0: Did I stutter?
1: 어.
0: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을 더듬었나? 아니잖아. 너 알아들었잖아.
1: 왜 못 알아들어?
0: 이런 식으로.
1: 아, 왜 못 알아듣는 척해.
0: Right. 그렇죠. 자, so stutter도 알아두는 김에 아, 왠지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웅얼거리는 거 있죠. 말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영어할 때 이 웅얼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1: 그렇죠.
0: 최악의 습관이에요. Right?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웅얼거리는 거?
1: 웅얼거리는 거요? 오, 글쎄요.
0: 이것도 처음 들어봤죠, 그죠?
1: 예.
0: Right, 오케이. 자, 바로 mumble.
1: Mumble.
0: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stop mumbling. 그럼 뭐 이렇게 웅얼거려 혹은 궁시렁거려
1: 아~
0: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대체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이렇게 하면 어때요? Say, no, don't say.
0: 웅얼거리는
1: 거. No.
0: What are you doing? 이럴 수 있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왜 너는 stutter 하고 있니? 더듬고 있니? Are you 느끼고 있니? feeling 하고 있니? 뭐를?
1: guilty함을.
0: Yeah. 오케이. 자, 누군가가 guilty 하다는 것은 원래는 유죄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유죄인. 근데 이 유죄임을 느끼는 거, 죄가 있다고 느끼는 거가 바로 뭐겠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1: 그쵸.
0: 겁니다. Right? So, guilty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1: 예.
0: 왜냐면 이 명사로 쓸 때는 guilt예요, guilt. So, y가 붙으면 guilty 이러면 유죄다, 유죄인. 혹은 유죄인이라는 형용사라고 쓸 수 있고 feel이랑 같이 붙게 되면은
1: 죄책감이
0: 들다.
1: 아,
0: 네.
1: 아하.
0: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하나의 동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죄책감 들고 있는 거야? You feeling guilty? 이렇게 쓴다든가.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행형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나 죄책감 들어. 아, 나 죄책감을 느낀다.
1: Oh, I feel guilty.
0: 그죠? I feel guilty.
1: Yeah.
0: feel 형용사 하면 형용사하게 느낀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I feel guilty. 자, how about this? 그 범죄자는 죄책감이 들었어. 범죄자가 뭘까요?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1: C.
0: 힌트는 범죄는 crime이죠. crime.
1: crimer.
0: 아,
1: creamer.
0: criminal.
1: Criminal. 아, Criminal 영화 제목 아니에요? 아,
0: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Smooth Criminal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so criminal은 예. 이렇게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는 느꼈다. 죄책감을 느꼈다.
1: Criminal feels guilty.
0: 어, 과거형이니까 the criminal
1: felt guilty.
0: Felt guilty. Uh-huh. There you go.
1: Yeah.
0: All right. So feel guilty. Feel guilty. Oh, I feel guilty.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마. Hey, don't feel guilty.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1: Yeah.
0: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1: Oh, I feel guilty.
0: The criminal felt guilty.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1: 네.
0: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요.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오?
0: 네.
1: 그쵸?
0: 이게 아까 명사로 죄책감이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나를 죄책감 여행 보내지 마라고 해서
1: 죄책감 들게 하지 말란 얘기군요.
0: 맞습니다. Hey,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우와.
0: 왜 날 그 여행을 보내는 거야?
1: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하네요.
0: 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1: 아.
0: 네, 오케이, okay? so,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flam 나는 거 잊지 말고요. 리을 비슷하게.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Alright. Stuttering 발음 쉽지 않죠?
1: Stuttering.
0: Yeah.
1: 오, 어려워요.
0: 얘가 flap인데 다시 또 R 사운드라서 yes,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오히려 더 버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그러니까요.
0: 그냥 목 가다듬은 거야. 참, 막 이러면서.
1: 정말.
0: 화났죠?
1: 예, 네,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격이네요.
0: 뭔가 찔려요, 지금.
1: 네. 네.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이게 throat이 목이잖아요.
0: 맞아요.
1: 내 목이 깨끗해지게 깨끗해지게 했어. 했었어.
0: 새로운 표현 또
1: 예.
0: 가져가죠.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이거 그러면은 no way 할게요.
0: 오, 오케이.
1: 예.
0: No way. 자, no way. 일단은 저는 오늘 다 새로운 거 가져왔어요. 근데 no way. 괜찮습니다.
1: 아,
0: no way. 그럼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1: 에이.
0: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at's fine as well. 자, 오늘은요. 바로 nonsense. 이러면서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nonsense라고 한 nonsense quiz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1: Nonsense는 그건데요.
0: 네.
1: 오, 오늘 티가 너무 귀여워요, 큐티.
0: 뭐예요? 갑자기요.
1: 아, nonsense면서 약간 아재 개그 그런 아재 개그. 느낌인데.
0: Okay, so sense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1: 예.
0: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1: 아.
0: 뭔가가 make sense 한다는 건 말이 되는
1: 말이 되는 건데.
0: Nonsense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 아하.
0: 그래서 이 자체 단어 하나만으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So 누군가 nonsense 이러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조금 격식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no way가 더 가볍고 캐주얼하긴 합니다.
1: 예.
0: Alright, so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죠. throat하고 neck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1: Throat은
0: 네.
1: 그 완전 목 안에 막
0: 네.
1: 편도선 이런 느낌.
0: 목구멍,
1: 네.
0: right?
1: 넥은 겉에.
0: 맞아요.
1: 네.
0: Okay. 그래서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 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목 안쪽을 가다듬는 것이다라고
1: 네.
0: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lear 시킨다는 건 뻥 뚫는 거예요.
1: 아하.
0: 뭔가 뚫어버려요. Clear
1: 네.
0: one's throat.
1: 음흠.
0: 이러가면 앞으로 우리 그런 거.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것을
1: 예.
0: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목을 가다듬으면
1: clear my throat.
0: My throat. 그녀의 목을 그녀가 가다듬는다. 그러면은
1: clear her throat.
0: 그렇죠. 요거를 계속 바꿔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1: 그쵸.
0: 제가 목소리가 이래요. 이랬을 때 슬기 씨가 에. 저한테 에. 당신의 목을 가다듬어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1: Hey, my

0: 과거로 써야 되겠죠?
1: 아, clear,
0: 가다듬었다?
1: clear
0: 이거
1: it?
0: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cleared? 오,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그렇죠. There you go. 큰일 날
1: 오.
0: 뻔했네요. clear 여기서 네, 동사로 쓴 거예요.
1: 아,
0: 가다듬다. clear하게
1: 그쵸.
0: 만들다. 오케이?
1: 예.
0: So 이런 문장 나오겠죠?
1: cleared.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Clear your throat.
1: Clear your throat.
0: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1: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Alright, 자, 이것도 제가 뭐 하나 그냥 참고 삼아서 가져온 문장이 있습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Yeah.
0: 자, 이렇게 하면 목을 클리어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1: 네.
0: 내 안에 목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뭔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목이 살짝 쉰 느낌이라든가
1: 오.
0: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래가 좀 껴있다든가.
1: 그쵸.
0: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야겠어 라고 할때 Oh, I have a frog in my throat. So I have to clear my throat.
1: 와,
0: 네,
1: 표현이
0: 교재.
1: 너무 재밌어요.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0: There
1: throat.
0: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Mm-hmm.
0: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오케이.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그렇죠.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2: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2: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smile. 그 다음에 as이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0: Alright,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1: 예.
0: 나 걔한테, 그녀한테 미소 지은 거 아니야. 난 그녀에게 미소 짓지 않았어.
1: I didn't smile at her.
0: I didn't smile at her. What are you
1: Yeah.
0: talking about? 이러면서. 자, 그 배우가 팬들에게, 그 팬들에게 미소 지었어.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너 방금 그녀에게 미소 지었니?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그렇죠.
1: Oh.
0: 과거형
1: Yes.
0: 질문이니까요. Al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smile at her.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Did you just smile at her? Okay, 자, 다음은요.
1: Feel
0: guilty.
1: guilty.
0: 죄책감 드는 거.
1: Mm-hmm.
0: 나 죄책감 들어.
1: I feel guilty.
0: 그렇죠. I feel guilty. 그 범죄자는, 그 criminal은 죄책감이 들었어.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feel 아니라
1: felt.
0: felt guilty.
1: Yes.
0: 자, 질문형 해보겠습니다. 죄책감 드는 거야.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1: 네.
0: 너는 죄책감이 들고 있니?
1: Are you feeling guilty?
0: 그죠? Are you feeling guilty?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0: I feel guilty. The criminal felt guilty. Are you feeling guilty? Beautiful job, you guys. All right,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Did you just smile at her?
3: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2: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3: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오늘 새로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렇죠?
1: 맞아요. 오늘 뭐 단어도 그렇지만 뭐 feel guilty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재밌고
0: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맞아요.
0: That's nice.
1: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0: 오케이, 자,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id you just smile at her?
5: Huh? 응? No, she just looked familiar.
4: Oh,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5: Nonsense. Huh?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Wow. Great job, you guys. Ooh.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그걸 마무리합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wrap it up 이었습니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Smile at someone.
1: Yeah.
0: 그리고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어.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다.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 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16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까지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나요? Next step challenge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적 용법을 이용해서 여기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장을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주어부터 찾아야겠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되는 핵심적인 표현은 뭘까요?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어느 것이죠? 네, 바로 배우는 것이 이 부분이 핵심 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우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투부정사로 표현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면 learn, 이 동사를 이용해서 to learn, 배우는 것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주어가 투부정사일 때는 바로 앞에 올 수도 있고 또는 뒤로 갈 수도 있었죠. 만약에 뒤로 가면 앞자리에는 뭐가 왔었죠? 가짜 주어 is이 와야 됩니다. 보아하니 여기 is이 떡하니 있네요. 이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로 만드는 문장이에요. 그럼 먼저 if부터 쓰고요. 다음엔 동사 부분을 써야 되는데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돼야 돼요. 가능하다는 possible이라는 형용사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동사는 비동사가 와야 됩니다. is possible 이렇게 연결되고요. 다음으로 진짜 주어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죠? 네, 여기 있습니다. to learn 여우고요. 다음으로 실수로부터 꾸며주는 말이 뒤에 따라오면 됩니다. From mistakes. 다 같이 완성된 문장을 읽어볼까요? It is possible to learn from mistakes.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네,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릴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크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를 한다는 건 아,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네,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영어 공부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새로운 문법 내용을 배우는 날입니다. Step In에서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하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tep Up에서는 배운 문법 내용을 적용해 독해해 볼 거예요.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자, 모두들 준비되었나요? 네, 여러분, get ready입니다. 교재 57쪽을 봐주세요. 네, 교재에 어떤 제목이 적혀 있나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사용될 때가 있어요. 지난 강의에서는 명사처럼 사용될 때에 여러 가지 예문들을 살펴보았죠? 오늘부터는 형용사처럼 쓰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란 잘 알고 있다시피 to와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말을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형용사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뭐뭐 해야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일반 형용사와 똑같진 않습니다. 일반 형용사와 달리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는 점을 이 특징을 잘 기억해 둬야 해요. 자, 이렇게 간략히 알아보고요. 스텝 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58쪽을 펴주세요. 우리 파트 A부터 차근차근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A의 제목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의미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선생님이 간략히 설명한 것처럼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해야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형용사와는 달리 어디에 있다고요? 명사 뒤에 있습니다. 명사 뒤에서 수식해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 되겠죠? They have a plan to visit the museum.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계획?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 자, 선생님이 투부정사 to visit을 어떻게 해석했죠? 네, 방문할, 뭐뭐 해야 할 이렇게 해석했죠?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어디에 있나요? 투부정사 바로 앞에 있죠.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우리말로 매끄럽게 바꾸면 그들은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셀프 체크해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볼게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1번, There is no time to waste. 시간이 없다. 어떤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입니다. 자, to waste를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죠? 네, 형용사처럼 낭비할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투부정사의 위치는 꾸며주는 명사 뒤에 옵니다. 그래서 낭비할 시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번도 같은 방식으로 연습해 볼게요. Mike needed a coat to wear in winter. 마이크는 필요로 했다. 한 코트를 어떤 코트? 겨울에 입을 코트를. 네, 우리말로 매끄럽게 바꾸면 마이크는 겨울에 입을 코트가 필요했다입니다.
자, 역시 to wear 어떻게 해석했죠?

입을. 네, 이렇게 해석했고요.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하는 특징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A에서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위치는 어떤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파트 B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파트 B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이런 명사 앞에 또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바로 볼게요. She gave them cold water to drink. 그녀는 그들에게 주었다. 차가운 물을, 어떤 차가운 물? 마실 차가운 물을 주었다. 입니다. 자, 먼저 꾸며주는 말, water 앞에 일반 형용사 cold가 나와 있고요. 또 to drink, 투부정사가 뒤에서 water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마실 차가운 물.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어순을 볼까요? 형용사가 먼저 왔고요. 다음, 명사가 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순까지 잘 살펴봐야 돼요.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자, 이 어순은 여러분이 일부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일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죠? 그리고 우리가 파트 A에서 배운 대로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해요. 네, 그럼 이세 가지를 다 정리하면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어서 셀프체크에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볼게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1번. Summer is the best season to swim in the sea. 여름은 가장 좋은 계절이다. 어떤 가장 좋은 계절? To swim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매끄럽게 바꿔볼게요. 여름은 바다에서 수영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명사 앞에 일반 형용사가 왔고요. 다음으로 뒤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와서 이 명사를 앞뒤로 꾸며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2번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His early plan to visit Paris failed. 그의 초기 계획, 어떤 초기 계획? 파리를 방문하는 그의 초기 계획은 까지가 주어예요. failed, 실패했다. 네, 부드럽게 바꾸면 파리를 방문하려는 그의 초기 계획은 실패했다입니다. 자, 역시 일반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예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어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파트 C 한번 볼까요? 파트 C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보면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요, 또 투부정사가 마지막에 와서 또이 대명사를 꾸며줍니다.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 어떤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something, someone, somebody. 다 모두 thing, one, body. 네, 이런 말로 끝나죠? 또 어떤 말들이 있나요? anything, anyone, anybody,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nothing, no one, nobody.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대명사들은 원래 형용사가 앞에 오지 않고 뒤에서 꾸며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강의에서 지퍼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배울 때 something special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something을 꾸며주는 형용사 special이 something special 뒤에서 꾸며줬죠. specia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pecial로 말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붙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to drink. 그녀는 그들에게 주었다. 차가운 무언가를, 어떤 차가운 무언가? 마실 차가운.

어떤가를. 자, 보세요. 선생님이 cold를 뒤에서, 뒤에 있는 cold가 something을 꾸며주도록 해석했죠? 차가운 무언가. 그리고 to보 정사가 맨 뒤에 나왔고요. 이때 의미는 마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순을 보면 something, 형용사, to보 정사입니다. 자,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볼게요. 셀프체크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to보 정사에 유의하며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1번. She found someone kind to help her. 그녀는 누군가를 찾았다. 친절한 누군가를. 또 나오죠? 그녀를 도와줄 친절한 누군가를 찾았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녀는 그녀를 도와줄 친절한 누군가를 찾았다입니다. 자, 꾸밈을 받는 명사가 one으로 끝나는 명사죠. 그래서 일반 형용사가 뒤에서 위치해서 꾸며주고요. 또 to help라는 to부 정사가 맨 뒤에 와서 꾸며주는 모습이에요. 네, 자, 어순을 잘 보시고요. 다음 2번도 같이 해볼게요. He has something important to tell his parents. 그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 그쵸? 뒤에서 꾸며주고요. 그의 부모님에게 말할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네, 정리해 볼게요. 그는 그의 부모님께 말할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보시면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를 important, 형용사가 뒤에서 한 번, 또 to부 정사가 맨 뒤에서 한번 꾸며주는 문장이에요. 자, 어순 다시 한 번요. something, 형용사, to부 정사입니다. 네, 여기 part C까지는 이렇게 어순을 많이 살펴봤고요. 다음 part D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part D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to부 정사, 그리고 전치사가 나와 있네요. 투부 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의미상 투부 정사 뒤에 전치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있어야 의미상으로도 맞고 문법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He asked for a fork to eat with. 그는 가지고 먹을 포크를 요청했다 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ask for가 요청하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투부 정사 볼게요. 투부 정사 뒤에 with라는 전치사가 따라오죠. 이때 with는 뭐뭐로 또는 뭐뭐를 써서 사용해서 라는 뜻을 갖는 도구의 쓰임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포크를 써서 먹죠. 포크는 우리가 먹는 행위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의미상 with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어가 주어지고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치사가 있든 없든 그렇게 어려움을 안 느끼는데 반대로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고르는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문장을 쓸 때, 영어로 문장을 쓸 때, 전치사를 써야 되지? 말아야 되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to부 정사의 동사 부분과 꾸밈을 받는 명사를 한번 이어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Eat a fork 또는 eat with a fork. 이둘 중에 표현 중에 어떤 게 맞나요? 첫 번째는 포크를 먹다가 되고요. 두 번째는 포크를 가지고, 포크를 써서 먹다라는 표현이 돼요. 포크를 먹을 수 없죠. 포크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with란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to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 때도 with가 꼭 따라와야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다음 self-check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e is looking for a new house to live or live in. 그녀는 찾고 있다. 새 집을, 살새 집을 찾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To live를 쓰든 live in을 쓰든 우리말로는 살이라고 여러분이 잘 해석할 거예요. in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동사와 앞에 오는 명사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live a house가 맞나요? live in a house가 맞나요? 그렇죠. live in a house가 맞습니다. 집에 사는 거잖아요. 집 안에.

리브는 뒤에 인이 따라와야 하우스를 제대로 꾸며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live in이 돼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She's looking for a new house to live in. 다음, 이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There weren't any chairs to sit or sit on in the room. There weren't 없었다. 어떤 의자도 그 방에 앉을 어떤 의자도 없었다란 뜻인데요. on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우리 같은 방식으로 구별해 볼까요? sit chairs가 맞나요? sit on chairs가 맞나요? 네, sit on chairs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자 위에 앉는 거니까요. o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sit on이라 써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re weren't any chairs to sit on in the room.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D까지 다 배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 가이드가 필요하죠?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뭐뭐 해야 할, 뭐뭐 해야 하는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를 말해요. 단 일반 형용사와 달리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죠? 이렇게요. Water to drink, 마실 물 뒤에 위치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형용사와도 같이 쓰일 수 있는 경우를 배웠어요. 그때 어순은 cold water to drink처럼 형용사가 명사 앞에,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 온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형용사가 뒤에 오고 투부정사가 맨 마지막에 온다고 배웠어요. something cold to drink. 그렇죠? 마실 차가운 무언가. 이렇게 연습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투부정사 다음에 전치사가 같이 와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A fork to eat with. 포크를 가지고, 포크를 써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with를 꼭 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텝업에서 독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60쪽이에요. 우리 1번 지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technology, 기술이에요. 자, 어떤 기술에 대해서 나올지 기대감을 갖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On Easter, children go on an egg hunt. Easter, 부활절이죠? 부활절에는 아이들이 달걀 사냥을 갑니다. 네, 여러분 혹시 egg hunt라고 알고 있나요? 여러분 교재에도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져 있는 계란 사진이 있죠?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 날에는 달걀을 예쁘게 꾸며서 여기저기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달걀을 찾는 게임을 해요. 네, 그 게임에 관한 얘기 같아요. 계속 볼게요. They hunt for Easter eggs. 그들은 부활절 달걀을 사냥합니다. 여기서 사냥하다, hunt란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때 사냥은 찾아다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다음이에요. It is a fun game to play. 그것은 재미있는 게임이다. 어떤 재미있는 게임? 놀기에 재미있는 게임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it이란 egg hunt 이 게임을 말하는 걸 거고요. To play라는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이때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노는 게임, 놀 게임 이렇게 게임을 수식할 수 있도록 써야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In computers, there are Easter eggs too. 컴퓨터에는 부활절 달걀이 또한 있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주제가 테크놀로지, 기술이잖아요. 컴퓨터에도 이 부활절 달걀들이 있대요. 자, 무슨 얘길까요? The creators of software or games hide surprises for fun. 소프트웨어나 게임의 개발자들은 놀라운 것들을 for fun, 재미삼아 hide, 숨겨놓습니다라는 뜻이에요. Creator란 개발자, 창작자란 뜻을 가지는 명사입니다. 소프트웨어나 게임의 창작자들이 놀라운 것들을 for fun, 재미삼아 숨겨놓는다고 해요. 자, 그게 이 Easter Eggs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계속 설명이 나오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하고 예가 나옵니다.
Some games have secret levels or messages. 예를 들어서 어떤 몇몇의 게임들은 비밀 단계나 메시지들을 갖고 있습니다예요. 아,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게임이나 소프트웨어에 숨겨놓은 부활절 달걀들의 예시로 secret levels 그리고 secret messages를 말하고 있네요. So when you press some keys, you can find them. 그래서 당신이 어떤 자판을 누를 때 당신은 그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whe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when은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쓰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언제라는 의문사가 아니라요. 그래서 자판을 이렇게 누르다 보면 그것들을 찾을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란 secret levels or messages를 가리키겠죠? Like finding Easter eggs in a garden, these Easter eggs are fun secrets to discover. 이때 like는 뭐뭐처럼이란 뜻이에요. 부활절 달걀을 정원에서 찾는 것처럼 이러한 부활절 달걀들은 재미있는 비밀들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비밀들? 발견하기에 재미있는 비밀들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앞부분을 좀 볼게요. Like가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뭐뭐처럼이란 뜻의 전치사인데요. Like는 전치사로 쓰일 때그 뒤에 목적어가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돼요. 동명사란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처럼 쓰는 형태의 말을 말하죠. 그럼 이렇게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처럼이란 의미가 돼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finding, 찾는 것처럼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였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재미있는 비밀들. 뭐 하기에? 찾는, 찾기에 재미있는 비밀들입니다. 하고 문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면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우리 보기 1번부터 볼게요. 부활절에 전통적으로 하는 달걀 찾기 놀이. 자,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물론 앞부분에 On Easter, children go on an egg hun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부활절에 아이들이 이렇게 달걀 찾기 놀이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앞부분에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 쓰인 문장입니다. 따라서 주제라고 볼순 없고요. 2번. 소프트웨어에 부활절 달걀을 숨기는 이유. 어떤가요, 여러분? 네,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 글이 왜 개발자들이 부활절 달걀을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에다가 숨겨놓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나요? 네, 이유에 대한 얘기는 찾자면 굳이 for fun, 재미삼아 숨겨놓는다 정도로 가볍게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언급한 걸 주제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2번도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3번. 소프트웨어나 게임에서 부활절 달걀의 의미입니다. 자, 3번은 어떤가요? 네, 맞다고 할수 있겠죠? 부활절 달걀이 소프트웨어나 게임에서 등장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를 들어, secret levels or messages. 비밀 단계나, 네, 메시지가 될수 있다고 했고, 또 마지막에, these Easter eggs are fun secrets to discover. 이러한 부활절 달걀들은 찾기에 재미있는 비밀들이다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잘했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네, 앞에 주제 문제를 풀었죠? 그 주제를 이렇게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쓸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Easter eggs are blank in software or games, similar to blank Easter eggs in a garden. 부활절 달걀은 소프트웨어나 게임에서 뭐가 된다? 네, 이 부분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similar to 하면 뭐와 유사한이란 뜻이에요. 뭐와 유사한? 정원에서 부활절 달걀과 유사한. 자, 이 문장 읽어보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온 이 문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문장을 풀어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빈칸에 처음 올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0: 있을까요? 네, fun secrets를 첫 문장에 처음 빅칸에 넣을 수 있겠죠? 그 말과 가장 유사한 표현이 뭘까요? Secrets or prizes가 될 거고요. 다음으로 similar to 다음에 올 수 있는 표현은 like 다음에 오는 finding. 그렇죠? 그래서 finding을 여기다 쓰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어본 문장과 유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지 가이드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방금 이번 문제에 나왔던 요약문이 메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Easter eggs are secret surprises in software or games, similar to finding Easter eggs in a garden. 부활절 달걀들은 소프트웨어나 게임에서 비밀스러운 놀라운 것들이다. 뭐와 유사한? 네, 정원에서 부활절 달걀을 찾는 것과 유사한. 네, 이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고요. 또 어떤 디테일들이 있었죠? The creators of software or games hide surprises for fun. 소프트웨어나 게임의 개발자들은 놀라운 것들을 재미삼아 숨겨놓는다. Some games have secret levels or messages. 어떤 게임들은 비밀스런 단계나 메시지들을 갖고 있다. 네, 그게 네, 컴퓨터에서 말하는 Easter eggs라고 할 수 있겠죠? When you press some keys, you can find them. 당신이 몇몇의 자판을 누르면 누를 때 당신은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 하고 네, 우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에서의 부활절 계란의 의미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래마를 통해서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놀기에 즐거운 게임. 자, 놀기에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To play. To play가 게임을 꾸며주고 있어요. 두 번째, fun secret 하고 발견하기에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발견하기에 이 부분을 투부정사로 나타내면 to discover 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부정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투부정사 형용사적 요법 첫 번째 시간을 잘 마쳤고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리뷰 퀴즈로 내주겠습니다. 힌트는 뭐뭐 하는 것처럼 이 의미에 맞는 표현을 알맞게 찾아 써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아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복습 열심히 해서 또 만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26강입니다. 우리 유닛 15 그리고 16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총정리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을 공부했고요. 또 의문사 who, what, which를 공부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개념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이어서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 대비 완벽하게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랩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명령문과 청유문, 그리고 감탄문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명령문이라는 건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주로 만들어 주었죠. 예를 들어서 run fast 이렇게 말하면 빨리 뛰어라라는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자, 명령문의 형태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부정 명령문은 어때요? 부정 명령문은 뭐뭐 해라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마. 이렇게 해석되는 명령문이었습니다. 자, 이때는요,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don't mov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움직이지 마가 되는 겁니다. 이때 don't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도 원형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청유문입니다. 청유문이라는 것은 청하고 권유하는 문장이라는 의미로 제안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원형 앞에 let's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 정말 많이 쓰는 청유문 있잖아요. let's go 있죠? let's 뒤에 동사원형을 쓴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let's talk 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let's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도 원형이라는 점 주의해 주세요. 자, 이어서 감탄문인데요. 우리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그리고 what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차이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와주어야 해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조금 다릅니다. what 뒤에 형용사나 부사만 달랑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형용사, 명사의 순서대로 나와 주어야 합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너의 발은 정말 크다 라고 할 때 how big your feet are 이라고 했죠. how 뒤에 형용사를 써주고 주어 동사를 써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부분 what a good singer 이 부분을 보시면 what 뒤에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온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구조 차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의문사 공부한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의문사의 의미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어려웠던 부분 한번 복습해 볼게요. 바로 who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형태인데요. 우리 의문문을 직접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누가 뭐뭐 하니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후를 써주시면 되고 그 뒤에는 바로 동사가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who are you 이럴 때는요 who 뒤에 비동사 그리고 주어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o 말고 다른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먼저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과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을 때는요, 의문사, 비동사, 주어의 순서대로 써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it? what is it? 하면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어때요? 이때는 반드시 do나 does를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 두 does를 쓰고 주어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만 예를 써볼게요. What do you want? 자, 무슨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죠?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요, 의문사 뒤에 두 더즈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워크북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A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고요. 자, 1번을 보시면요, Do does your homework right now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너의 숙제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뭐 해라. 명령문이니까 우리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do가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Let's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라는 제안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제안할 때는 let go 아니잖아요. let's go라고 하죠. 따라서 let's를 써주어야 합니다. 3번이에요. How kind? What kind?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탄문에서 이와 같이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만 나올 때는 how 감탄문입니다. 자, what의 경우에는 어때요? what 뒤에는 뒤에 형용사, 명사의 순서대로 나와주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번 볼게요. be a good kid 혹은 is a good kid인데요. 착한 아이처럼 행동해라, 착하게 좀 굴어라 라고 명령할 때는요.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 써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비동사의 원형은 be라는 거예요. 비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be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How cute baby bears they are 일까요? 아니면 What cute baby bears they are 일까요? 자, 뒷부분을 잘 보시면요.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써준 후 주어 동사를 써주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what이 되겠죠? How가 정답인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 차이점 꼭 기억하세요. 자, 6번입니다. 우는 것을 멈춰라 라고 얘기할 때는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중에 동사 원형은 stop이죠. 그래서 stop crying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7번인데요. Let's sing and dance together 일까요? 아니면 How sing and dance together 일까요? 함께 노래하고 춤추자 라는 청유문이 되겠죠. 그래서 let's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8번입니다. 뒷부분을 보니까요. 어? 형용사, 명사의 순서대로 나온 감탄문이에요. 따라서 what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No be angry 일까요? 아니면 don't be angry 일까요? 화내지 마 이런 의미잖아요. 뭐뭐 하지 마 라는 의미의 부정명령문은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don't 골라주도록 할게요. 이어서 10번인데요. 이번에는 형용사가 나온 후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정답 how가 되겠죠? How wonderful this world is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진짜 멋지다 이런 의미의 감탄문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B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꿔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명령문의 특징 기억나시죠?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You study hard. 너는 열심히 공부한다죠.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주어 생략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study hard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You ride a bicycle carefully. Carefully는 조심히 라는 의미죠. 조심히 자전거를 타라 라는 명령문으로 만들 때는 앞에 있는 주어를 없앱니다. 그러면 ride a bicycle carefully가 되겠죠. 이어서 3번인데요. You close the window. 창문을 닫으세요 라는 명령문으로 만들 때는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close the window. 네, 4번인데요. You are kind to old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에게, 즉 노인들에게 친절하게 해라라는 명령문을 쓸 때는 주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대로 그냥 쓰면 안 되겠죠?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주어야 하므로 are의 원형인 be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Be kind to old people이 되겠죠? 이어서 5번입니다. You keep your promise. Keep one's promise 하면 약속을 지키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 라고 명령할 때는요. 앞에 있는 주어 없애줍니다. 그리고 keep your promise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You don't walk on the grass 라고 했어요. grass는 잔디죠. 잔디 위에서 걷지 말라고 명령할 때는 뭐뭐 하지 마니까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don't walk on the gra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You don't be late for class. 수업에 늦지 마 라는 명령을 할 때에는 주어 없애주시고 don't be late for clas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8번인데요. You don't eat fast. 빠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할 때는 앞에 있는 주어 없애주어야겠죠? don't eat fast가 됩니다. 9번인데요. You don't lie.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고 싶으면 앞에 있는 주어를 없애줄게요. 그럼 don't lie가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You don't waste your time. waste라는 것은 낭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고 부정명령문을 써주려면 앞에 있는 주어 생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don't waste your time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모두 채워주셨다면 우리 이어서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해보시면요. 밑줄 친 부분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Let's run to the park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미는 알겠어요. 공원에 달려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let's go라고 안 하잖아요. Let's go라고 합니다. 이 let's 뒤에는요, 동사 원형을 써 주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runs 안 되겠죠? runs에 있는 s를 없앤 후 ru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을 써 주어야 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Not fight with your brother. 얘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의 남동생 혹은 너의 오빠와 싸우지 마라. 부정명령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정명령문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 원형 앞에 not이 아니라 don't를 써 주어야 합니다. Don't fight with your brother이라고 해야 싸우지 마라는 부정명령문이 되죠. 그래서 not을 don't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Come home early. 집에 일찍 와라. 라는 명령문을 쓸 때는요.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을 써 주어야 합니다. comes는 원형 아니죠. s 없애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come home early.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4번입니다. What lovely this flower is. 라고 하였는데요. 자, 주어와 동사 앞에 형용사 하나만 달랑 있는데, what 쓸수 있나요? 안 됩니다. what의 경우 뒤에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what이 아닌 우리 how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볼게요. What a exciting game it is 라고 하였는데요. 진짜 재밌는 게임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what 뒤에 형용사, 명사에서 지금 형용사의 첫 글자가 모음 소리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형용사 앞에서는 아니죠. on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What an exciting game it is가 되겠죠. 자, 이어서 6번인데요. 우리 let's 뒤에는 동사 원형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ing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let's sing and danc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7번입니다. 여러분, don't 뒤에는요, 반드시 동사의 원래 형태, 원형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S 없애줄게요. Don't spend too much money 하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8번입니다. 이번에는 감탄문이고요. 뒤에 형용사 하나만 있어요. 형용사 하나만 있는데, what 쓰면 안 되겠죠? what은 뒤에 형용사, 명사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what이 아닌 how 감탄문이 되겠죠? How delicious 하면 진짜 맛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D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알맞게 괄호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요.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뭐뭐 해라. 이거 무슨 문장이에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요. 문장의 시작을 동사 원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ome back ho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자, 이건 무슨 문장이에요? 정말 뭐뭐하구나. 감탄문입니다. 따라서 what이나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How 형용사,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써볼게요. How, 형용사, 그리고 생략할 수 있지만 주어와 동사. 그래서 how smart you are 이 되겠죠. 너 진짜 똑똑하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그녀를 도와주자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자에 해당하는 문장은 청유문이라고 해서 let's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let's help her. 자, 이어서 4번인데요. 얼마나 높은 건물인가라고 했어요. 자, 얼마나 뭐뭐한가 이거 자체가 감탄문입니다. 따라서 what이나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나와 있고요. 우리 what 뒤에는 어떤 구조가 나온다고 했죠?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What a tall building이라고 말해주시면

진짜 높은 건물이다. 이런 의미의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5번이에요. 강에서 수영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뭐뭐 하지 마라니까 부정명령문이겠다. 그쵸? 따라서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꼭 넣어주어야 합니다. Don't swim in the river 하면 강에서 수영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6번인데요. 그들은 얼마나 귀여운 아이들인가? 얼마나 뭐뭐한가? 감탄문이네요. 따라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what 뒤에 형용사, 명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What a 형용사, 명사. 자, 그런데 여러분, 명사가요, 복수명사인 경우에는 앞에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What cute children they are 이렇게 구성하여서 진짜 귀여운 아이들이다 라는 의미의 감탄문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어서 7번인데요. 함께 영화를 보자. 같이 뭐뭐 하자라는 제안문. Let's로 시작해주면 되겠죠? Let's watch a movie together 하면 함께 영화를 보자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8번인데요. 이것은 얼마나 깨끗한 방인가. 진짜 뭐뭐하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what 형용사,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구성하면 되죠? What a clean room this is 하시면 진짜 깨끗한 방이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닛 16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A인데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였습니다. 단 동사의 경우 현재 시제를 사용하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을 보시면, 너의 어머니는 누구를 하시니가 아니라 무엇을 하시니겠죠?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who가 아니라 what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what does your mom do? 하면, 너의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니? 직업을 묻는 표현이에요. 자, 이어서 2번인데요. Who are helping us?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니?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즉 주어로 해석되는 who는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are 아니죠. 누구로 바꿔줄까요? i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3번인데요, what does you need? 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너는 무엇을 필요로 하니잖아요. 주어가 너예요, 너. 따라서 너에 맞게 써주려면 더즈가 아니죠. 둘을 써주시면 됩니다. 더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4번인데요. What is your daughter, Kim or Andy? 너의 딸이 누구니? 킴이니? 아니면 에이미니? 라고 하였습니다. 에이미네요. 너의 딸이 누구냐는 것이므로 what 아니죠? who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What cup is yours? The tall or short one? 이렇게 말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선택하라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what이 아니라 which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Who eat hamburgers without cola? 누가 햄버거를 콜라 없이 먹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누가라고 해석되는 후예요. 그렇다면 후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어 역할을 하는 후는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 말은 동사 뒤에 누구 써줘요? s를 써주어야겠죠. eats로 바꿔주세요. 7번입니다. What do he eat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무엇을 먹나요? 그는 주어가 그예요. 따라서 3인칭 단수 주어에 맞게 두가 아니라 누구로 바꿔요? does로 바꿔줍시다. 자, 8번. Which room do she use? 101 or 102? 이 경우에도 주어인 she에 맞게 두가 아니라 does로 바꿔주어야겠네요. 자, 9번입니다. Who animal do you like better? A dog or a cat? 너는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해? 개 아니면 고양이? 둘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which로 바꿔줄게요. 이어서 매일 너에게 누가 전화하니? 누가 따라서 who로 바꿔주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B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 질문을 현재 시제로 완성하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1번 보시면 누가 밤에 노래를 부르니라고 했어요. 누가라고 해석이 되니까 후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ing 그냥 나오면 안 되죠. 3인칭 단수 주어에 맞게 sings로 바꿔서 나올게요. 자, 2번인데요. What bean can you want from me?

이, 너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니?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요, 앞에 do나 does를 써줍니다. 주어 유니까요, do 그냥 나와주면 됩니다. 3번입니다. 어떤 과일을 그는 원하나요? 주어가 이번엔 he잖아요, 3인칭.

5번인데요. What 빈칸 we have to do 라고 했습니다. have to do 라는 것은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니까 앞에 do나 does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주어가 we, 여러 명이니까 do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만 does로 바뀌는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Which 빈칸 your book, this or that? 자, 너의 책은 무엇이니? 라고 했어요. 너의 책 자체가 단수기 때문에 알맞은 비동사는 is가 되겠죠. Which is your book? 이어서 7번인데요. 너는 누구니라고 할 때는 you 주어에 맞게 who are you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인데요. 이번에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냐고 했어요. 따라서 she에 맞게 does로 바뀌어서 나와야겠죠. 9번입니다. Which animal 빈칸 you like better? 여기서는 너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고 했어요. 주어가 you니까 우리 두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Who can 빈칸 a tree? 누가 나무를 climb, 오를 수 있니? 라고 했는데요. 우리 조동사 can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climb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who is she? 그리고 which is she인데요. 대답을 보시면 그녀가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그녀는 유명한 영화배우야 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녀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았겠죠? 정답은 who. 자, 2번 보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샀니? 라고 물어보았고 그에 대해서 나는 널 위한 선물을 샀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bought는 누구의 과거형일까요? buy의 과거형입니다. 나 널 위한 선물을 하나 샀어. 선택지 없이 그냥 너 뭐 샀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what 골라주시면 돼요. 자, 3번 보시면 who ate my apple? which ate my apple? Jane or Sam? 이라고 했고요. Sam ate it. 누가 먹었냐? 이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who 골라줄게요. 이어서 4번입니다. 너는 singing, dancing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니?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니? 라는 의미죠. 선택지가 있을 때는 우리 which

0: 드시라고 했어요. 너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It's a cupcake, 컵케이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지 없이 그냥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고 막연하게 물어본 것이니까 What 골라줄게요. 7번인데요. Who color,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Red or green? 너는 빨간색이랑 초록색 중에 무슨 색을 더 좋아해? 선택지가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which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What loves skiing in winter일까요? 아니면 Who loves skiing in winter일까요? 우리 대답을 한번 볼게요. 참이 스키 타는 거 좋아해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은 누가 스키 타는 거 좋아해? 겨울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따라서 Who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D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의문문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이 다소 어려워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을 보시면요. which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나와 있습니다. which는 보통 선택지가 있는 묻는 문장을 만들 때 자주 쓰이죠. 자, 그러면 which do you have a book or a video? 이러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which do you have?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니? A book or a video? 얘는 비디오 아니면 책? 둘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써준 것이기 때문에 do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누가 축구하는 걸 좋아하니라고 했어요. 누가 뭐뭐 하니라고 할 때는요, who로 시작하고 그 뒤에 바로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likes playing socc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what tim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what time이라고 하면 정확히 몇 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의 의문사처럼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써주시면 돼요. What time shall we meet?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이런 의미예요. 자, 4번입니다. 이번에는 who를 활용한 의문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요, 의문사 맨 앞에 배치하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왔니니까 who를 주어로 써주고 그 뒤에 동사 써주는 겁니다. Who came here first? Sally or Jake? 혹은 Jake or Sally? 이 선택지는요, 단순 나열이기 때문에 순서 바꿔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번에는 which를 활용한 의문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which 맨 앞에 배치하는 거죠. Which is your real name? Nick or Lucas? 혹은 Lucas or Nic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이번에는 what을 활용한 의문문이에요. 너의 폰 번호는 무엇이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 is your phone number? 7번입니다. 누가 캠핑 갈수 있어? 누가 뭐뭐 하다니까 Who can go camping이 되겠죠? 자, 8번인데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What do you see? 넌 무엇이 보이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을 땐 앞에 do나 does 넣는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문제풀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19강. 자,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말하기와 듣기 함께 이제 연습하시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핵심 문장을 이렇게 드렸어요. Would you do me a favor? 약간의 추가 설명이 이후에 좀 필요하겠죠. 자, 먼저 대화를 먼저 들으실 거고요. 문제를 풀이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 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들려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들어보고, 자, 그 다음에 답을 찾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든 대화의 내용들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대화를 듣고 부모님이 피터에게 시키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지는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정식 시험처럼 이제는 다섯 개의 선택지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가 자 어떤 유형으로 분석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정보 문제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라 그래서 GQ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라 해서 SIQ 혹은 SQ. 혹은 이제 대조를 꼭 해 선택지를 미리 읽어놓고 대조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항들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Contrast.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의 유형은 S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키려고 하는 것, 요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정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식으로 이거 시켰구나 라고 하면 그때 선택지로 돌아와서 선택지를 읽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내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시면 자, 요 선택지들 뭐 미리 보실 필요는 없지만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0: 가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1: Would you do me a favor?
2: I hope it's not difficult.
1: No, it isn't. It's about my friend Sandra and her dog.
2: What is it?
1: Sandra's lea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next week, so she wonders if I can take care of her dog in her place.
2: Well, the owner of the house probably wouldn't allow us to keep a dog.
1: But the dog is just a little puppy. Our son Peter will love to take care of him.
2: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and I dislike noisy barking.
1: Honey, I think this is a good chance to teach Peter responsibility. Why don't we ask Peter to walk him every morning?
2: Responsibility? Okay, if Peter does his job well.
0: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들어보면서 좀 때려잡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대화든지 간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화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다가 그것에 대한 솔루션까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통 한 8단에서 길면은 한 12단까지 대화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해서 한 12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길면 그 안에서 무슨 우리가 잡담만 하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뭐 요구 요청도 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요런 스토리들을 대개 가지고

0: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잘 들리셨나요? 앞에 would you는 뭐 이제 would you라고 읽는 분도 있고 would you라고 읽는 분도 있습니다. could you라고 읽는 분도 있고 could you라고 읽는 분도 있죠. 요거는 지금 발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냥 do로 가는 분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자, do me a favor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그런 문장이에요. 제목으로 오늘 강의 타이틀로 제시해드렸던 그런 문장인데요. 자, do me a favor는 일단 문법적으로 몇 형식 문장입니까? 자, 이건 4형식 문장이에요. 우리가 do를 하다라고 하는 그냥 뜻으로 알았는데 지금 목적어가 두개 연속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do는 또 동격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목적어 목적보호라고 볼수 없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do가 수요동사로도 쓰일 수 있구나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do는 수요동사로 쓰이게 되면 해주다, 베풀어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에게. favor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별표 3개 드릴게요. 이 단어는 호의의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좀 호의를 좀 베풀어 줄수 있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남성에게 호의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정말로 많이 쓰는 문장이 바로 Would you do me a favor? 혹은 Can you do me a favor? 나에게 좀 호의를 좀 베풀어 줄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 대단히 중등 과정의 영어 듣기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 문장 전체를 아예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호의를 요청하거나 뭔가 좀, 아우, 내가 뭐좀 부탁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써먹어 보세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Would you
0: Would you
1: do
0: do
1: me a
0: me a favor?
1: favor?
0: Would
1: Would
0: you
1: you
0: do
1: do
0: me a
1: me a favor?
0: favor?
1: Would
0: Would
1: you
0: you do
1: do
0: me
1: me a
0: a favor?
1: favor?
0: 이렇게 해서 아예 달달달달달달달 외워두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두가 수요동사로 사용된 케이스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1: I hope it's not difficult.
0: I hope it's not difficult죠. 그런데 발음상의 호흡은 어때요? I hope it's not이 아니라 I hope it's, hope it's로 들릴 거예요. 다시 한번 듣고 보여드릴게요.
1: I hope it's
0: 알겠죠? I hope It's. 이렇게 되는 것이 의미상의 구분이잖아요. 그런데 I hope it's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자, 발음상으로는 이게 지금 내용어가 아니라 기능어인 것이죠. 약하게 발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자,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I hope it's 이렇게 되는 것이죠. I hope it's not difficult.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 hope it's not difficult.
1: I hope it's not difficult.
0: 자, 이렇게 해서 남성분이, 그게 어렵지 않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둘의 관계는 뭘까요? 근데 이분들은.

0: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이 둘은 누굴까요, 도대체?
1: What is it?
0: 뭐야?
1: Sandra's leaving for.
0: 자, 요거 먼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긴데요.
1: Sandra's lea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next week.
0: 자, 이거를 여러분들 두 단어로, 두 개의 소리 뭉치로 정보를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Sandra's lea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요게 지금 핵심이었어요, 이 문장에. 자, 마지막에 있는 뭐 next week는 들으시면 좋고 못 들어도 할수 없고요. 여러분들, leave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 어디를 떠나다라고 하는 타동사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leave 다음에 만약에 이곳을 떠나다라고 하면 이 here라고 하는 목적어는 정말로 많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leave는 자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지만 귀로 들을 때는 뭉치로 들리니까 말뭉치로. 그래서 leave fo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들릴 거예요. Living for Paris, living for Paris, living for Paris. 그러니까 이런 어구들은 여러분들 많이 지금 연습을 좀 해두시면 평상시에 이제 자주 반복해서 들릴 만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단어. Sandra's li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물론 이제 her 같은 단어는 거의 안 들리죠. Visit her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으니까요. Visit her grandmother next wee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드렸으니까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1: Sandra's
0: Sandra's leaving
1: leaving for
0: for Paris
1: Paris
0: to
1: to
0: visit
1: visit
0: her
1: her grandmother
0: grandmother
1: next
0: next week.
1: week. So she wonders if I can take care of her dog in her place.
0: 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대화의 흐름상. 둘은 뭐 친구 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부탁을 지금 하면서 샌드라가 지금 할머니 만나러 지금 파리로 지금 떠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잘라드려 볼까요?
1: So she wonders if I can.
0: 근데 굉장히 익숙한 어구도 있죠. 뭐 있어요? 자, I wonder if you can. 우리 이런 거 외워놨었잖아요. 나는 궁금해, if you can. 네가 뭐뭐 해줄 수 있는지. 요거 뭐뭐 해줄래? 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부탁이라 그랬죠? 이게 살짝 지금 변형된 거예요. So she wonders. So she wonders if I c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해줄 수 있는지를 그 여자가 궁금해 하더라고. 요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요.
1: So she wonders if I can't.
0: So she wonders if I can. So she wonders if I can.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은 뭐예요?
1: So she wonders if I can take care of her dog in her place.
0: 나머지는 그럼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 take care of her dog. Take care of는 돌보다니까. 그녀의 강아지를 돌봐주는 것이죠. In her place.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단어로 쏙 들을 수 있었으면 이 문장은 굉장히 쉬웠던 그런 문장입니다. 다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니까 So she wonders if I can. 자, 이 wonders 다음에 이제 s하고 또 i가 오니까 wonders 쉬었다가 if I can 이렇게 의미 단위대로 잘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들리는 측면이 있어요. So she wonders if I can. Wonders if I can.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So
0: So she
1: she wonders
0: wonders if
1: if
0: I
1: I can
0: can.
1: take care of her dog in her place.
0: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이거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렸을 때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세대는 특히 이제 듣기를 거의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세대여서 저는 처음에 이제 원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좀 정확하게 our place인지 her place인지 좀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가 아니다 보니까 내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in our place라고 읽어주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0: in our place도 어떻게 발음돼요? inner place, inner place, inner place 이렇게 됩니다. 그럼 in her place는 어떻게 돼요? 누가 her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inner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맥락상으로 대략 유추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셔야 됩니다. 소리로 구분하기엔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이 문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So she wonders if I can take...
0: 상상을 지금 밝힌 거거든요. 그랬더니
2: Well, the owner of the house probably wouldn't allow us to keep a dog.
0: 잘 들으셨나요? 자, owner of the house wouldn't allow us to keep a dog.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단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단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소리 뭉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죠. 목적어, 목적 보호니까. 자, 우리가 개를 갖다가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야, 집주인이. 이런 얘기예요. 자,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가족인 것 같은데, 아무튼 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 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오너가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2: Well, the owner of the house probably wouldn't allow us to keep a dog.
0: 요 문장도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Allow us to keep a dog. Allow us to keep a dog. 여러분들 오형식 문장들에 빨리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1: But the dog is just a little puppy.
0: 이건 충분히 잘 들으셨겠죠. Dog is just a little puppy. 자, puppy는 young dog예요. 그러니까 개가 굉장히 어린 아이잖아요.
1: Our son Peter will love to take care of him.
0: 자, 둘은 부부입니다. Our son Peter love to take care of hi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맡기면 되고 걔가 그 잘 할 것 같아. 조그만 강아지고. 자, 그런 거예요.
2: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0: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나는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고요. 자, 곤경 속에 있고 싶지 않고요.
2: And I dislike noisy barking.
0: 자, dislike noisy barking. 시끄러운 그 짖는 소리 싫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Honey, I think this is a good chance to teach Peter responsibility.
0: 자, 잘 들으셨나요? 여자는 그 반대예요, 의견이. Think good chance to teach Peter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끝까지 여자도 지금 물러서지 않네요. 자,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1: Why don't we ask Peter to walk him every morning?
0: 됐죠? 자, why don't we ask Peter to walk him every morn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y don't we ask Peter? 피터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자고. 뭐 하자고요? Walk him every morning. 그 개를 매일 산책시키라고 요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2: Responsibility?
0: 책임?
2: Okay.
0: 오, 드디어 오케이 나왔어요.
2: If Peter does his job well.
0: Okay, if Peter does his job wel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피터가 일을 잘하면 오케이야 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죠.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부모가 시키고자 하는 것은 강아지를 좀 보살펴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대화문들 마무리 짓고요.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Would you do me a favor?
2: I hope it's not difficult.
1: No, it isn't. It's about my friend Sandra and her dog.
2: What is it?
1: Sandra's lea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next week. So she wonders if I can take care of her dog in her place.

0: Responsibility? Okay, if Peter does his job well.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문 여러분들 하나 또 들어보셨는데요. 자, 좋은 표현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다시 듣기, 따라하기. 자, 즐겁게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2: AI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조립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책을 펼쳐서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은 이미 우리 친구들이 영어책 속에 푹 빠져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영어는 이미 다 쉬워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로빈슨 크루소는 배에 탈 수가 있을까요? 아,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영어 품사 그 2탄을 지난 강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You should come with me, Robinson, James told me. It would be great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I don't know any of the other sailors.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James told me that he would go ask the captain.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I'd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Waiting for James to return seemed to take forever. I was so worried that James was going to tell me that I couldn't go.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Finally, I saw James run down the gangplank.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0: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선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출장차 도시로 잠시 나왔는데 거기서 James Foe라는 자신의 친구를 만났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배를 탄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탄다고 하는데요. 로빈슨이 너무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그 상황에서 제임스가 한마디를 합니다. 로빈슨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You should come with me, Robinson. 이겁니다. 너 나랑 같이 갈래? 로빈슨아, you should come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면 참 좋겠다. 너 나랑 같이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와, 이 말을 들은 로빈슨이 과연 참을 수가 있을까요? 제임스 told me. 제임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would be great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It would be great. 좋을 거야. 뭐 하는 것이 좋냐면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배 위에서 친구 한 명이 같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즉 같이 배를 타고 간다는 거의 장점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가 로빈슨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I don't know any of the other sailors. 그래서 제임스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몰라. 다른 어떠한 다른 선원들은 나는 잘 모르거든. 근데 네가 오면은 친구가 같이 배를 탄다는 거는 아, 정말 좋을 것 같아. 의지도 할 수 있고 너무나 좋지 않겠어? 라고 설득을 하네요. 와, 과연 로빈슨이 설득의 이 말에 넘어가지 않고요. 과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라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내가 물었습니다. 로빈슨이 제임스인 친구에게 묻는 것이죠. 네 생각에 the captain, captain이라고 하면 바로 선장이거든요. 배의 장입니다. 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let이라는 것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허락하다. 그러니까 네 생각에 선장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 나를 타도록 허락하실 것 같아?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배가 출발하기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런데 선장님이 허락을 하셔야 이미 타는 인원은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선장님이 괜찮다고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James told me that he would go ask the captain. 제임스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he would go ask. 그는 가서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선장님께. 와, 이렇게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네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 부모님께서 계속 위험하다고 바다에 가면 안 된다고 선원이 되면 안 된다고 좀 더 안전한 직장, 안전한 일을 한번 찾아보라고 바다 일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너무나 가고 싶어서 에이, 다음에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릴 거야 라고 스스로 맹세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안 갈까요? 부모님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내가 또 다른 한마디를 하기 전에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와, 제임스가 또 실천력이 좋네요. 아,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제임스에게 말을 하려는데 제임스가 막 뛰어간다는 것이죠. 뭐하러 갔습니까? James ran. 제임스는 뛰었습니다. In search of는 뭐뭐를 찾아서.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선장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선장님을 찾으러 제임스는 로빈슨 크루소가 어떠한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을 찾아서 뛰어갔습니다. I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아, 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I'd never been. 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As nervous or excited. Nervous라는 것은 초조한, 불안해하는. 내가 이렇게 아, 마음이 뭔가 초조하고 약간 불안하거나 혹은 excited 이렇게 흥분된 거는 흥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In my whole life, 나의 인생, 나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이렇게 흥분감을 느끼는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 정말로 초조하고 동시에 정말로 흥분된다, 너무나 설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지금 와, 막 심장이 쿵쿵쿵 쿵 이렇게 막 뛰는 것이죠. 그만큼 아, 뭔가 기쁘고 설레고 빨리 제임스가 선장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고 아, 타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Waiting for James to return seemed to take forever. Waiting for James to return. 제임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제임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잖아요. 이 yes, 너 타도 돼 라는 이 허락을 받으러 간 건데 그 제임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seem to take forever. 뭐처럼 보였냐면 take forever. 영원히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아주 실제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무언가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ou should come with me, Robinson, James told me. It would be great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I don't know any of the other sailors.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James told me that he would go ask the captain.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I'd never been

0: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Waiting for James to return seemed to take forever.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제임스가 과연 허락을 받아왔을까요? 선장님이 yes라고 했을까요? no라고 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so worried that James was going to tell me that I couldn't go. I was so worried. 나는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왜 걱정하겠어요? 당연히 걱정하겠죠. 만약에 선장님이 에이, 우리 배 출발하기 전날인데 뭐 짐도 아직 덜 실었을 거고 준비도 안 됐을 거고 에이, 이거 원래 정해진 대로만 가야 돼. 새로운 인원을 추가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로빈슨 크루소 입장에서는 너무나 걱정이 되겠죠. 바로 전날이니까요. I was so worried.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James was going to tell me. James가 나에게 말할까봐. That I couldn't go. 내가 못 간다고 말할까봐. 즉, 선장님이 안 된다고 했을까봐. 나는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제가 의미를 보여드리기 전에 있는 그대로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Knots라고 하면 우리가 끈을 묶는 매듭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매듭 풀리지 않게요. Tie는 묶다라는 것이고요. 나의 배는, 즉 나의 배, 로빈슨 크루소가 나잖아요. 나의 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묶였습니다. 매듭으로 묶였다라는 것이죠. 즉 안에 있는 나의 배 속에 있는 위라든가 창자들이 막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너무나 걱정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잖아요. 제발 선장님이 나를 타도 된다고 했으면이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 속이 막 쓰린 거예요. 막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즉, 아 이게 나의 속이 나의 창자나 위들이 막 매듭으로 묶이는 것처럼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나 긴장하니까 막 배탈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tie in knots가 되겠죠. 실제로 나의 위를 누가 묶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요. Finally, 마침내 I saw James run down the gangplank. 마침내 나는 보았습니다. 제임스가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막 뛰어왔냐면 gangplank가 되겠죠. gangplank라는 것은 건널 판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부두, 배를 타는 그 장소 있잖아요. 부두라고 하죠. 그 항구나 부두와 배가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놓는 이동형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적혀있죠. 건널 수 있는 판자,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아 막 그 건널 판자를 막 뛰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grinning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귀에서 귀까지. 즉 입이 귀에 걸린 것이죠. 이렇게 더 웃으면 입이 귀에 걸리겠죠. 이렇게 정말로 활짝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yes일까요? no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있는 from이라는 것. 자, from에 제가 밑줄을 쳐두었지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영어품사 그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형용사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형용사라는 것은 무언가 꾸며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효린파파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이름입니다. 효린파파, 명사죠. 자, 그런데 어떤 효린파파? 똑똑한. 이렇게 저를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꾸며주는 말, 이런 명사를 좀 더 화려하게 꾸며주는 말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small, 작은, blue, 파란색의 three라고 하면 숫자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세 개의. 그래서 I have a pen이라고 해도 되는데 I have a blue pe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파란색의 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사. 뒤에 있는 펜을 여기 있는 블루가 수식해주고 있죠. 꾸며주고 있죠. 그냥 펜이 아니라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펜, 파란색이 나오는 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이렇게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가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은 전치사. 전치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n, on, under, after,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전치사는 항상 뭐 앞에 위치하냐 하면 앞전자입니다. 전치사할 때 전이 앞에 위치하는데 뭐 앞에 위치하냐 하면 전치사 여기 under이라는 게 있죠. under은 바로 뒤에 보니까 the table, 명사가 있습니다.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해서 장소나 시간이나 방향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the cat is under the table 이라고 하면 아 장소를 알려주죠. 고양이가 어디 있습니까? 탁자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장소, 위치, 방향, 방법,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전치사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늘은 접속사도 있네요. 접속사는 뭐냐면 접속, 뭔가 연결해준다라는 거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줄 수도 있고 단어 덩어리, 어구와 또 다른 단어 덩어리를 연결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and, but, or, because 뭐 이런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I like apples and banana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나요? 나는 사과와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apples와 bananas를 이어주고 있는 게 an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어주는 게 접속사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감탄사가 있습니다. Wow! Oh my gosh! Oh no! 이게 감탄사죠. 감탄사는 뭔가 감탄하는 말, 좋은 감탄사도 있고요. 아쉬움이나 뭔가 안 좋은 감탄사도 있겠죠. 그래서 wow, oh, oops! 실수했을 때 oops라고 하죠. Hey, 누군가를 뭔가 부르거나 뭔가 이렇게 소리를 질 때 Hey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뭔가 환호할 때요. 그래서 Wow, this is amazing. 우와, 이거 정말 멋진데. 우와, 우리말로는 우와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Wow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감탄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품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절하게 이해하시고 많이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품사를 8개로 분류하는데 9개로 분류하는 그런 학자님들도 계시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로 어떤 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0: I was so worried that James was going to tell me that I couldn't go.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Finally, I saw James run down the gangplank.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났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Captain. Captain.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In search of. In search of.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Nervous. Nervous. I'd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Tie in knots. Tie in knots.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Grin. Grin.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ship이라는 것인데요. ship이라고 하면은 흔히 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곳에 가면은 정말 자주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진지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The ship is very big. 그렇죠. 배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 별표 쳐두시고요. We ship toys to the US라고 돼 있죠. 그래서 we ship toys to the US라고 하면 여기서는 배가 아니죠. 우리는 배한다. 장난감을 미국으로 배한다. 이게 뭘까요? 약간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난감을 미국으로 배한다. 배로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배송하다, 보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p이라고 하면은 명사로서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배송하다 혹은 보내다 라는 의미, 즉 동사의 의미도 있다는 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혹시나 나온다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요즘 이 직접 외국에서 직접 바로 구매하는 것을 직구라고 하죠. 이 직구를 할 때 ship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직구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ship이 배송하다, 보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말하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미국에서는 죽기 전에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전 세계 참 많은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오랫동안 갈등의 대상이고 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번에 선진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이밴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밴드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냥 나오죠. BTS입니다. 이번에 BTS가 또 싱글 앨범을 가지고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어떤 차트인지 그리고 어떤 곡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세계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G7 Nations Reach Deal to Tax Multinationals 라고 되어 있습니다. G7이라고 해서 선진 7개국 혹은 주요 7개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이 7개 나라가 Reach a Deal,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바로 Multinationals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때 Tax가 동사로 작용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얼마만큼의 법인세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들어보시죠.
1: G7 nations reached deal to tax multinationals.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G7 rich nations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2: G7 nations reached deal to tax multinationals.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G7 rich nations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역시 우리가 꼭 먼저 살펴봐야 되는 단어와 표현이 있죠.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Multinational.
2: Multinational.
1: Landmark.
2: Landmark.
1: Corporate.
2: Corporate.
1: Loophole.
2: Loophole.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multinational이란 단어인데요. 형용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씁니다. 다국적 기업에 혹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때

0: 쓰는 표현이죠. Landmark.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요. 지금처럼 협상이 타결됐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뭔가 새로운 결정이 내렸을 때 Landmark. 마치 역사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획기적인 사건이나 발견을 얘기할 때 보통 명사보다는 형용사로 의외로 더 많이 씁니다. Corporate. 기업이나 법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Loophole.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법망의 허점이라고 할때 특히 loophole 많이 쓰니까요. 요네 가지 표현 알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or G7 rich nation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G7이라고 하면 이제 선진 7개국, 주요 7개국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북미에서 캐나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주 대륙에선 2개 들어가고요. 유럽에서는 4개가 들어가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렇게 7개 나라를 얘기하고, 한때는 러시아를 넣어서 G7 플러스 1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러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 7개국의 재무장관들이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혹은 reached a landmark deal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주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근데 이 합의는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intended to, 우리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요 앞에 agreement에 연결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합의가 뭐를 취지로 하는데, 그 내용이 뭔데, 목적이 뭔데라고 할 때, 우리가 be intended to나 be aimed at ing, 보통 그렇게 많이 쓴다 그랬죠. 이 합의의 내용, 그리고 취지가 뭐냐면,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각국마다 별도의 법인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요구만큼은 지키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몇몇 일부 거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cross-border는 국경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예, 국가 간에 세제에 대한 법망의 허점을 메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어디에 본사를 두고 있든 간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의외로 세금을 별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곳을 막겠다라고 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loopholes라는 단어 너무 많이 쓰는 거죠. Use loopholes라고 하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다. 그것을 없애다 메우다라고 할때 close라는 단어를 쓰거나 fill, F-I-L-L 써서 fill the loopholes라고 쓰면 법망의 허점을 없애다. 함께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7 nations reached deal to tax multinationals.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G7 rich nations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2: G7 nations reached deal to tax multinationals.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seven G7 rich nations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intended to create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at least 15% in an effort to close cross-border tax loopholes used by some big corporation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BTS Butter tops Billboard Hot 100 for two consecutive weeks라고 되어 있군요. 자, 버터가 제목이에요. 저희 애도 알던데요. BTS의 버터라고 하는 노래가 빌보드 핫 100의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two consecutive weeks, 연속해서라는 의미니까요. 2주 연속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시죠.
1: BTS's Butter tops Billboard Hot 100 for two consecutive weeks. Butter,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singles chart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After debuting at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this week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2: BTS's Butter tops Billboard Hot 100 for two consecutive weeks. Butter,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singles chart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After debuting a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this week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0: 여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단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알고 가면 더 쉬워집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Consecutive.
2: Consecutive.
1: Lyric.
2: Lyric.
1: In a row.
2: In a row.
1: Pole position.
2: Pole position.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consecutive이란 단어입니다. Consecutive, 연이은, 잇따른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Lyric이란 단어는 가사를 얘기합니다. Lyric이라고 하고요. In a row,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Today's Parents에서 한번 봤던 표현입니다. Consecutive와 함께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In a row라고 하면 잇따라, 연속해서, 연이어서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ole position이란 말이 있는데요. 선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차 경주를 할 때 제일 앞에 출발선에 있는 그 위치를 pole posi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utter라고 하는 노래가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우리는 보통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그룹의 경우에는 Boy Band라고 쓰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Butter라고 하는 노래를 설명하는 거죠. BTS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내놓은 The Latest Hit, 가장 최근에 내놓은 히트곡이자 Second English Lyric Song이에요. Dynamite라는 노래가 있었죠. 정말 유명한 노래인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나온 영어로 가사가 적힌 노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Top the Billboard Hot 100 Single Chart,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빌보드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주 집계를 내죠. 근데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빌보드 차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빌보드 핫 100이라고 하는 차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보드 200이라고 해서 빌보드 200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 핫 100은 뭐냐면 싱글 앨범, 그러니까 곡 하나를 가지고 1등, 2등부터 쭉 100개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 1위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곡 하나로는 최소한 미국에선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보드 200은 그거는 이제 곡 하나가 아니고 곡이 여러 개로 구성된 앨범 누가 가장 1등이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는 어마어마하게 인지도가 높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드디어 나왔습니다. In a row라고 하면 연속해서라는 의미니까요. 2주 연속으로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the second을 썼는데요. 네, 여기서는 the second 말고 for 2 weeks in a row라고 해서 2 weeks in a row 그렇게 쓰셔도 똑같은 의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fter debuting at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애초에 이 앨범이 출시될 때 그때도 빌보드 핫 100에서 정상을 차지했었는데요. 첫 주에. 와우. This week, 이번 주에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재밌는 표현 나왔네요. 이번 주에도 Butter라는 노래가 정상에서 2주째로 spread 됐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spread는 뭐예요? 펼쳐지는 거죠. 확산되는 거죠. 사실은 이 Butter라는 노래 때문에 일부러 spread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버터를 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We have to spread butter.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 버터라는 제목 때문에 spread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Second week 앞에 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게 3주째로 이어

0: for two consecutive weeks. Butter,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singles chart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After debuting at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this week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1: BTS's Butter tops Billboard Hot 100 for two consecutive weeks. Butter, the latest hit and second English lyric song by boy band BTS,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singles chart for the second week in a row. After debuting at pole position on the Hot 100 last week, this week Butter spread to a second week on top.
2: Today's parents, 오늘 좀 재밌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동사의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버터가 이제 노래로 나오니까 동사를 이제 spread를 써서 나름 맛을 살려준 거잖아요.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아예 문장이 구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특히 동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탈세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세금 관련, 뭐 탈세 관련해서 좀 봤는데요. 자, 별별 방법이라고 할 때 star ways는 아닐 겁니다.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 했으니까요. 탈세를 하다, 이때 들어가는 동사는 뭘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Many multinationals have used creative ways to blank taxes. 일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have used creative ways, 창의적인 방법, 독창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우리가 creative 하면 너무 좋은 의미만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creative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은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계사인데 어떤 회계사가 creative accounting이라고 하면 creative accounting,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회계가 아니고요. 그건 회계 부정이라고 합니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본인이 창의적인 거죠. 그 불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creative가 무조건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참 나름의 방법을 사용해왔는데요. 그 이유가 to blank taxes. 뭐가 들어갈까요? 예, 이때는 거의 이 표현만 씁니다. evade taxes.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탈세 혹은 세금 포탈이라고 할 때 tax evasion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세금을 evade 하기 때문이죠. 즉 상황에 맞는 단어가 들어가야 문장이 삽니다. 자, 먼저 요 문장부터 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일단 들어보시죠.
0: Many multinationals have used creative ways to evade taxes.
1: Many multinationals have used creative ways to evade taxes.
2: 두 번째 표현입니다. 병력 기피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병력을 기피하다. 그것도 병력의 의무를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피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people, 점점점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이 a blank military service. 자, 뒤로 시작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때 들어가는 단어는 dodging. dodge가 피하는 거예요. dodge military service 혹은 military dodgers나 draft dodgers라고 하면 병력 기피자가 되는데요. 이때 물론 evade라고 하는 앞에 나왔던 표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evade military service. 그런데 확률상은 dodge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조금 더 어울리는가를 항상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people are dodging military service.
1: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people are dodging military service.
2: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 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니까요. Tax evasion, 예, 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유층이 역외 계좌나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를 이용해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탈세를 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 거고요. 부유층까지는 될 텐데 두 가지 표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역외 계좌는 뭐고 조세 피난처 그리고 그곳에 설립된 유령 회사는 영어로 뭐라고 할지 탈세나 세금 포탈이 나오면 거의 100%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단 조세 피난처는 a tax haven이라고 얘기하죠. a tax haven. 이쪽에 유령 회사를 많이 세웁니다. 유령 회사는 ghost companies라고 하시거나 front companies. front가 소위 그 뭐라고 할까요? 얼굴 마담을 위해서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0: Many wealthy people are using offshore bank accounts. Offshore가 물 건너간 거니까 역외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계좌를 사용하고요. 혹은 blank companies established in tax havens.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shell companies란 말도 씁니다. Shell companies, ghost companies, front companies 다 쓰는 말이고요. To evade taxes. 이렇게 쓰면 완벽하게 만들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들어보시죠.
1: Tax evasion. Many wealthy people are using offshore bank accounts or shell companies established in tax havens to evade taxes.
2: Tax evasion. Many wealthy people are using offshore bank accounts or shell companies established in tax havens to evade taxe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복습 개념으로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Multinational.
2: Multinational.
1: Loophole.
2: Loophole.
1: Consecutive.
2: Consecutive.
1: In a row.
2: In a row.
1: Tax haven.
2: Tax haven.
1: Shell company.
2: Shell company.
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MP3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크 레몬 코치 표준편 제18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 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요, 이제 드디어 제일 마지막 관문까지 왔어요. 사실 책은 좀 많이 남아있죠. 교재는 좀 많이 남아있겠지만 사실상 문법의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가장 어려운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요,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요거 잡으면 고3까지 걱정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전국제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합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이 퀴즈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네모원의 알맞은 말. 이 네모 이제 세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가 여기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답을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딱 펼쳐 주시고요. 유닛 확인해 주시고요. 유닛 41입니다.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관계대명사를 쑥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관계대명사 제일 어려운 문법인 만큼 아주 천천히 이 정코치의 팁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계대명사가 하여튼 제일 어려운 거 맞아요. 고등학생들도 진짜 어려워하고요. 중학생이 잡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얘네가요. 관계대명사 하면은 그래도 문법 좀 공부한 친구들은 뭐 who, that 이런 애들로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은 문법 문제로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맨날 막 문제만 풀다 보니까는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몰라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뭐냐면요. 두 문장을 합쳐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이 있고, 두 문장이 있고, 두 문장이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두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뭐 합치는 이유는요, 너무 짧은 두 문장 이렇게 있으면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두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문장이나 이렇게 합칠 수는 없고요. 두 문장이에요.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들이 뭐냐면은 같은 대상이에요.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I like the girl. 나는요 소녀를 좋아합니다. She lives next door. 그녀는요 옆집에 살아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the girl이랑 she랑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 문장에 공통적인 게 들어가 있을 때이두 문장을 합칠 수가 있는데요. 합치는 방법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뒷문장에 있는 she를요, 빼요. 그냥 뺍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이거 두개 연결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관계대명사가 뭐인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딱 집어넣으면 이두 문장이 찰싹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미리 잠깐 알려드리면은 보통 뭐 that 같은 거 넣으면 연결되잖아요. 여기도 that 넣으면 됩니다. 예, that을 넣어도 말이 돼요. 그래서 that을 딱 집어넣으면은 I like the girl that lives next door.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문장을 합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것도 보세요. I like the girl. 나는요, 여전히 그 소녀를 좋아하는데요. I saw her at the bus stop. 내가 그녀를요,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the girl이요, 뒷문장에서 her의 형태로 있단 말이죠. 자, 이래도 두 문장 합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her를 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 그냥 또 무난하게 한번 that 넣어볼게요. 그냥 that을 넣을게요. that을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접착제 바를 때요, 이거 두개 연결하는데 접착제를 여기다가 바르면 안 되죠. 두 문장이 연결되는 여기다가 접착제를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대시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like the girl that I saw at the bus stop 이라는 문장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I like the girl. 나는 역시 그 소녀를 좋아하는데요. Her hair is long. 그녀의 머리카락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거 두 개가요, 같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은 대상에서부터 뭔가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요 her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녀의란 뜻이죠. 그랬을 때는 얘를 조금 독특하게 우리가 알맞은 접착제 후주를 써줘가지고요. 이 후즈를 집어넣습니다. 허를 빼고요. 후즈를 집어넣게 되면은 I like the girl whose hair is long 하면서 두 문장이 딱 합쳐지는 거예요. 자, 이 설명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한두 번, 세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 합치고 싶어요. 아무 두 문장이나 합칠 수는 없고요. 두 문장에 공통적인 게 들어있을 때 뒤에 거 빼고 접착제 집어넣어서 딱 붙여주는 거,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합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을 만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뭐 that을 집어넣고 후즈를 집어넣고 할 때, 왜 후즈지? 특히나 막 이런 생각 좀 했을 수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집에서 뭐 물건 같은 거 만들어 봤나요? 접착제 써봤어요? 우리 뭐 부러졌을 때 접착제 많이 쓰죠. 근데 플라스틱 붙일 때랑 나무 붙일 때랑 뭐 종이 붙일 때랑 우리 접착제 다 다른 거 쓰죠?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접착제를 다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접착제나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딱 적합한 접착제를 써줘야 되고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 경우에 따라서요,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제, 아주 많이 봤을 법한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who라던가, which라던가, 뭐, that이라던가, 막 이런 애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접착제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여기 표가 있죠. 요거 이제 다음 화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 who, which, that 하면서 이제 그 표, 어떤 문법 책에서 봤을 법한 그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부터 막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관계 대명

동사의 종류를 나타낸 거고요. 어떤 접착제 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알맞은 접착제를 꺼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두 문장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알맞은 관계대명사 고르는 방법은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선행사라는 말이 있죠. 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선행사가 뭐냐면은 아까 그 앞에 있던 앞문장의 그 명사 있죠. 앞문장에 있던 그 명사, 소녀 있잖아요. 그 앞문장의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냐, 동물이냐. 사물, 동물의 공통점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냐, 아니냐를 한번 다 생각을 해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거.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또 다음 시간까지 계속 배우게 될 건데요. 뒷문장에서 그 명사죠. 명사가, 그 소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뒷문장에서요. 소녀가 주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주격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오늘 바로 배우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주격.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은 목적격. 그리고 그 명사의 이렇게 됐으면 이제 소유격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다예요. 살짝 복잡하죠.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딱 한번 생각해 주고, 아까 같은 경우는 사람이었잖아요. 소녀니까. 자, 맞죠? 자, 그리고 뒷문장에서 그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뭐 다른 자리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 자리도 있었고요, 목적어 자리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주어 자리 있을 때에는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 그리고 that 같은 경우는 둘다 된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뒷문장에서요, 그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who나 whom 쓰고요. 앞에 있는 게 사람 아닐 때는 which 쓰고요. 사람 아닌 거 상관없이 that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걸 소유격이라고 하는데요. 소유격은요, 뒷문장에서요, 그 명사의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는 her 이런 형태였잖아요. 사람이면서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쓰고요. 사람 아닐 때는 whose나 of which를 써주면 되고, that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뭐 that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that은 소유격은 없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정꼬치의 팁이었습니다. 관계대명사 뭔지 배웠어요? 두 문장 합치는 거예요. 두 문장에 있던 명사 빼고 그 자리에 접착제 넣어가지고요. 이거 두개 요렇게 합쳐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아무 접착제나 넣을 수 없고 두 가지 생각하자고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그리고 뒷문장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맞은 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탁 접착제 넣어가지고 두 문장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배우게 되는 그 내용들을요,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202쪽이잖아요. that, 그리고 who, which, 그리고 동사,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는 건데요. 두 문장을 합쳐요. 두 문장을 합치는데, 요렇게 이제 두 문장을 합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단어가, 이제 명사입니다. 그 명사가 뒤 문장에서요, 요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명사를 빼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 문법 용어를 좀 쓸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집어 넣어가지고 두 문장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합쳤을 때는요, 관계 대명사 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장으로 설명드리면은,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 관계 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요기 요 문장을 이제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얘가 이제 대시나 후 같은 아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원래 있던 주어 빼버렸죠. 그리고 얘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문장에서는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요거 이해 되시나요? 대시나 후나 위치를 쓸수 있다. 자, 이 접착제 왜 쟤네들을 쓸수 있습니까? 선행사가 사람 또는 이제 사람이 아닐 수 있고요. 뒤에서 주어 역할할 때는 사람일 때는 후, 사람 아닐 때는 which, 그리고 that은 다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딱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얘네 다음에요, 동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어를 뺐죠. 그리고 that을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주어 다음에 원래 뭐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동사가 that 다음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that lives, who lives 이런 식으로 얘네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도 해석 아니겠어요? 문장 해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요,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이런 게 들어가면 문장이 되게 어렵고 복잡한 건 맞아요. 근데 이쪽이 문장을 보다 보면은 이런 애들은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요, 괄호를 딱 열어줘요. I like the girl 한 다음에 대시나 후가 나오면 괄호를 딱 열어준 다음에 괄호를 어디서 닫느냐? 이 뭔가 지금 얘네가 지금 꾸며준 애들 아닙니까? 걸이라는 애를, the girl을요. 그랬을 때요 꾸며주는 게 끝나는 것 같은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닫아가지고요. 보통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돼서 해석을 정리해보면 나는 옆집에 사는 소녀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e has lots of friends. 그녀는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대신에 후가 오게 되면서, 요렇게가 앞에 있는 그 많은 친구들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들이냐?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또 해석해 볼게요. 야, 이런 거 3번, 세 번째 거 요런 게참 좋죠. 별표 3개 갑니다. 이런 거 정말 좋은 게, 지금 이 대덩어리, 그리고 이후 덩어리가요, 중간에 꼈어요. people 다음에요, 얘네가 people을 지금 꾸며주면서, 사람들을 꾸며주면서, 요만큼이 문장 사이에 지금 딱 꼈고요. 그 다음에 are healthy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괄호 연 다음에요, 요거 괄호를 잘 닫아야 돼요. 지금은 요게 나눠져 있으니까 해석이 잘 되는 건데요. 실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요거 해석할 때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적, 이제 that eat little이니까요. 적게 먹는 거죠. 조금 먹는 겁니다. 조금 먹는 그런 사람들이요. are healthy,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들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좀더 해볼게요. I know a shop. 나는요, 가게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가게냐? 이렇게 지금 괄호를 열고 닫아서 꾸며줘 볼게요. 대신에 which 씁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할 거왜 which죠? 가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물이고 주격이니까는 대신에 which를 쓰게 되고요. Which sells really good meat. 정말 좋은 고기를 파는 그런 가게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John lives in a house. John은요, 이제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떤 집이냐면은 요 대세 수식을 딱 받아주면서 대신에 which 씁니다. 역시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which를 써준 거고요. 이 집은 어떤 집인데요? Has a beautiful garden.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그런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참 좋죠. 치즈 다음에 바로 붙었어요. 괄호를 잘 열어줘야 되고요. 괄호를 잘 닫아야 됩니다. 여기서 닫게 됩니다. 어떤 치즈? National which comes from Scotland.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온 그런 치즈는 is the best. 최고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주격 관계되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활용된 문장들을 봤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잘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번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특히나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처음 보게 되면은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느낌을 어떻게 가지면 좋으냐, 그걸 좀 설명해 주는 건데요. 자, 이런 문장이 있었죠. I like the girl who lives next door라는 문장. 우리 방금 위에서 해석했던 문장입니다.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who라는 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주어를 빼고 접착제 역할로 who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원래 저 자리는 누가 있었냐면은 얘예요, 얘. The girl 있었죠, the girl. 그래서 the girl인데 she로 받아줄 수가 있고요. she가 원래 있었겠고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원래 두 문장 합친 거 아닙니까? 이 하얀색 문장이. 그럼 원래 그두 문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보다 더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이 맛을 살려서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두 문장은요, 요 she를 딱 다시 후 자리에다 넣어보면은 she lives next door.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1번 문장

I like the girl 이랑 2번 문장, 요 노란 색깔, she lives next door.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 원리로요. John lives in a house. John은요, 집에 삽니다. 근데 요 위치가 뭐였을까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뭐였겠어요? 앞에 있는 요 집이잖아요. 집. A house인데 대명사로 받으면은 is죠. 네, 그것이죠. 그래서 is로 딱 바꿔버리면은 뒷문장은요, 요 노란색인 겁니다. It has a beautiful garden. 그 집은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얀색 문장과 요거, 요 문장, 요 노란색 문장을 딱 합쳐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합치는 과정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합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집이랑 얘랑 똑같죠. it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접착제 연결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데, 넣을 때 접착제 종류 잘 골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 아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주격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코치 팁 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사람 아니고 주어일 때는 which나 that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요. 굉장히 지금 좋은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보통 문제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요. 맨날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은 who냐, which냐 이걸 맨날 골라요. 관계대명사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who냐, which냐 막 고르는 그런 문법 문제를 풉니다. 뭐 앞에 있는 게 사람이면 who 적고 막 사물이면 which 적고 우리는 그런 문제 푸는 기술만 자꾸만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영어가 재미가 없어요. 고3 때까지 재밌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계대명사가 정말 어떤 문법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 문장, 원래의 두 문장으로 돌려놓고 그걸 다시 또 결합해 보고 이게 분리와 결합을 하면서 관계대명사를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아까 이런 문장이 있었죠. People who eat little are healthy. 적게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얘네가 원래 무슨 문장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후가요. 앞에 있는 그 people, 사람들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대명사로 가게 되면은 they죠. 그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They eat little. 그들은 조금 먹는다. 그 문장이랑 people are healthy랑 합치는 거죠. 그랬을 때 they가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사람이고 주격이니까는 후가 들어오면서 얘네가 이렇게 싹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또 가볼까요? 자, 얘네도 재밌었던 게 cheese 바로 뒤에 갖다 붙였잖아요. cheese 다음에요. That comes from Scotland is the best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러면 요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문장은요. cheese가 최고다. 이런 문장이 있었겠죠.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수식을 빼버리니까 어떤 cheese가 최고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네는 원래 뭐였을까? 대신에 이게 가리키는 게 치즈니까는 결국은 치즈는 이수를 받아줄 수가 있어서 이런 문장이 있었던 거죠. It comes from Scotland. 그것은 스코틀랜드로부터 왔다.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다시 관계대명사로 합쳐보면은 it을 빼죠. it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관계대명사 들어가는데 생각할 건두 가지. 사람 아니죠. 그리고 주격이죠. 그렇다면 which나 that을 넣으면 되니까는 요 자리에다가 which 넣을까 that 넣을까? 뭐다 괜찮은데 that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cheese 바로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계속해 나갈 거니까요.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얘네가요. 이렇게 바로 뒤에 갖다 붙어야 되는가? 처음에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요. 얘네가 지금 꾸며주는 이 명사 바로 뒤에 이 관계대명사가 막 갖다 붙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서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장들에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장들입니다. 지금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또 연습 문제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얘네들과 이제 친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꼭좀 생각해 주시고요. 분리와 결합을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뭐, 딴거 없죠. 연습 많이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엑서사이즈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니다. 엑서사이즈가 많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진짜 이게 마지막 고비거든요. 최종 어떤 목적지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힘을 좀 내주셔야 되고요. 제가 픽한 문제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풀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문제만 이렇게 막 풀다 보면은 또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A번에 다음 문장에서 관계사절을 사선으로 구분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1번, 2번에 예시가 있죠. 예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선을 하나 그어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 봐봐. 이거 문제만 풀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정도 수준 되면은 이거 금방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사선 긋는 거는 누구나 아마 할수 있을 거고요.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이겁니다. 제대로. 제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I don't know the people. 나는요 사람들을 몰라요. 라는 문장이 원래 한번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있었고요. 뒷 문장은 뭐였겠습니까?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그 분리와 결합을 한번 생각해봐요. 분리와 결합을 생각하면은 요후 자리에 지금 원래는 the people이 있었겠죠. 그걸 대명사로 가게 되면은 they가 있었겠죠. 이런 게 있었겠지. 그래서 they live next door. 그들은 옆집에 산다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공통적인 명사나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를 빼고, they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어넣을 때, 얘를 빼고 집어넣을 때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었죠. 첫 번째, 앞에 나오는 저거 선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가 선행사인 거예요. 앞에 있는 요거 명사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문법책에서는 선행사라고 하는데, 제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이 아닌가? 첫 번째 생각할 거.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거는 뒷문장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전코치 티벳에 했던 그 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다. 그럼 이제 뭔가 딱 생각이 나면서 게다가 뒤에서 이제 주어 자리다라고 하면 이제 주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쓸수 있는 거는 후나 대시입니다. 그래서 데이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후 또는 댓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준 거죠. 괜찮아요? 할수 있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게 이제 목적격 이런 건데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연습 열심히 하시면은 그것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있는 거 빼고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빼고 그 자리에 적절한 관계대명사 집어넣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격을 하는 날이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가 아마 되게 뒤에 있을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 다음에. 그래서 걔네들을 빼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원래 있는 거 빼고 접착제 집어넣는 거. 자, 2번은요. 아,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는요. 별표를 딱 칠게요. 지금 우리가 별표 치는 문장들은 뭐냐면요. 얘네가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라고 할게요. 절인데 사실은 절이란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절이 사실은 문장 같은 느낌의 덩어리거든요. 이 위치의 덩어리가요, 문장 사이에 확 들어왔습니다. 요런 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더 카드하면요, 위치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괄호를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더 카를 꾸며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고3까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괄호를 어디서 닫을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닫냐면은 일단은 이 위치가 연결되는 거는 계속 가야 돼요. 위치 그게요. is parked 주차가 돼 있대요. 끊을 수가 없죠. outside 밖에 주차가 돼 있대요. 그리고 괄호가 닫힙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거. 요거. is 때문에 그런 거죠. is 때문에. is가 뭐냐면은 여기가 더 카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잖아요. 이 동사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여기랑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 앞에서 괄호를 닫아줬고요. 이런 구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어가 중요한 거라서 주어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에서는 꾸며줍니다. 얘도 그렇죠. 이 위치 덩어리가요, 지금 더 카가 어떤 칸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요, 이렇게 꾸며줘 버리면은 원래 주어랑 원래 동사 사이가 쫙 멀어지거든요. 이랬을 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 문법을 알면은 우리는 괄호를 열고 닫아가지고요, 충분히 해석을 잘해 나갈 수가 있죠. 해석하면은 밖에 주차가 되어 있는 그 차는 is mine. Mine 하면 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요. The car is mine이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겠고요. 얘는 뭐였겠어요? It 정도가 있었겠죠. The car가 그 차가 대명사로는 it 정도니까 It is parked outside라는 문장이 있었겠죠. 거기서 it이 날아가고 위치가 들어오면서 두 문장이 딱 붙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별표 하나 칠까요? 3번도요. The waitress입니다. 이제 여 종업원 아닙니까? 그런데 who가 바로 붙었잖아요. 괄호를 열어줘야죠. 그 다음에 어디서 괄호 닫아요? Who 다음에요. Served us. 우리에게 서빙을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was가 동사기 때문에 괄호를 딱 닫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은 요 웨이트리스를 꾸며주게 되면서 어떤 웨이트리스? 주어를 꾸며줍니다. 우리에게 서빙을 했던 그 웨이트리스 님요 was very kind. 굉장히 친절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두 문장 합쳐진 거 느껴지시나요? 왜후 썼나요? 여기서 왜후 썼나요? 선행사가 사람이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딱 보니까는 여기 동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주어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격이 되는 거죠. 사람이고 주격이니까는 who, that 쓸수 있죠. 여기서는 who를 선택해서 이렇게 두 문장을 합쳐줬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갑니다. 자, 4번에 I want to marry a man. 나는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Who가 딱 보이고요. 사실 진짜 은근히 이 관계대명사가요, 해석할 때는요, 되게 좋다니까요. 너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얘를 딱 발견하는 순간 괄호를 열어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가게 되죠. 마지막까지. 뭐 문제식으로 간다면 이제 사선을 그어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좀 괄호로 좀 편안하게 갈게요. 괄호를 딱 쳤습니다. 끝까지 괄호를 쳤고요. 요렇게가 이제 앞에 있는 man을 꾸며주는 거고요. Who will cook for me? 나를 위해서 요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 로맨틱하죠.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줄 그런 사람과 나는 결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후가 왜 들어왔을까요? 앞에 있는 요걸 보니까는 1번 조건 사람입니다. 2번 조건 will cook이라는 동사 파트가 나온 거 보니까는 주격이죠. 사람이고 주격이면은 후나 대신데 여기서는 후를 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5번 갈까요? 네는요, has a motorbike, 오토바이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괄호 열어주고요. 끝까지 이렇게 가줘야 되겠네요. They can go over 200 km an hour 하면은 시속, 이게 이제 시속, 1시간에 200km를 갈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속 200km보다 더갈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대신 뭐냐? 왜 대시냐? 앞에요. 첫 번째 조건 오토바이입니다. 사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뒷 문장에서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봤더니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왜?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사물이고 주격이면은 사실 쓸수 있는 거는 that 아니면은 which죠.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that이 아니라 which를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무난하게 또 대세를 이렇게 딱 써준 거고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분석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전부 다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자, 6번 가볼까요? 요런 것도 별표. The dog까지 아주 해석이 뭐 깔끔했죠. 개 아닙니까? 근데 바로 대시 붙습니다. 그러면 아, 이 개를 지금 꾸며주려고 하는 거구나를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한번 가볼게요. That always, 항상, barks, 짖어요. 이제 bark하면 이제 짖다거든요. 짖어요. At night, 밤에 짖어요까지는 끊을 수가 없고요. 괄호를 닫아요. 왜? belong to가요. 누구누구 소유이다. 누구누구에 속하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서 딱 괄호를 닫아줘서 지금 요만큼 물결 친 부분이, 괄호 친 부분이 the dog을 꾸며주고 여기가 the dog이랑 belong to랑 연결되는 거죠. 해석 정리해보면은 항상 밤에 짖는 그 개는 belongs to 누구누구 하면요.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마이크의 소유다. 마이크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that은 무슨 that일까요? 왜 that을 썼을까요? 첫 번째.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친구들이 막 집에서 개 키우고 이러면은 되게 막 사람이랑 되게 친하고, 막 가족의 일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런 생각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영문법에서는 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걸로 기본적으로는 분류를 해요. 기본적으로 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물, 사, 동물 할때 이제 그걸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뒷 문장에서 뭐 하나 봤더니요. 여기가 동사 아닙니까? 주어 역할하죠? 사람 아니고 주어일 때는 우리가 대신

위치를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치로 바꿨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괜찮나요? 할수 있겠어요? 자, 7번. It's a book. 그건 책이래요. 그리고 위치가 딱 보이는 순간, 괄호 열어주시고요. Which will interest you. 끝까지 가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책이래요. 무슨 책이냐? Interest는요, 이제 흥미롭게 하는 거예요. 너를 굉장히 흥미롭게 할, 너의 뭔가 흥미를 자극할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 Which 다시 한번 볼게요. 왜 which인가요? 첫 번째, 사물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책. 두 번째 조건. 뒤 문장에서 뭘 하나 봤더니,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주격 아닙니까? 사물이고 주격이면은 which나 돼. 그러니까는 which 써가지고 두 문장 딱 합쳤다. 지금 우리 정말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이런 애들이요. 무조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3까지 중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연습해서 관계대명사가 전혀 어렵게 안 느껴지면은 진짜 고3까지 걱정 없습니다. 자, 8번에. 이런 것도 별 편해요. A car인데 바로 대시 붙으면서 괄호를 열었죠.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동사 앞에까지 가겠죠. That drives itself에서 괄호를 닫아줍니다. 왜? Will be 여기가 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Drives itself 하면은 자기 스스로 운전하는 거거든요. 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인 자동차. 자기 혼자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가요. Will be on the market. 이제 시장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Soon 하면 곧 이런 뜻이고요. 이제 곧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제 판매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되는 거고. 요 대신 무슨 대신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사물이네요. 두 번째, 주격이네요. 그러니까 which that 쓸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that을 썼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C번으로 가서요. 우리가 이제 또 픽한 문제들을 살펴볼 건데요. B번, D번, E번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 써보셔야 되고요. 오케이? 믿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두 문장을 결합하세요. 이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뭐 who냐, which냐, 뭐 이런 거를 먼저 할게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왜 필요한지, 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이거부터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두 문장에서요, 똑같은 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 건 놔두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를 갖다가 빼죠. 얘를 뺍니다. 그리고 접착제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넣는데 생각할 거두 가지죠. 첫 번째, 사람이냐,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자리에 있는가. 요거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이거 주어 역할이잖아요. 사람이고 주격입니다. 그러면 얘를 빼고요. 여기다가 후라던가. 아니면은 that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갖다 붙이면 되죠. 완성된 답은요. I like the boy that don't who always smiles. 항상 웃는 그 소년을 나는 좋아한다. 괜찮죠? 얘는요, hate가 싫어하다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The people don't keep their promises.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공통적인 거 찾으면은 얘랑 똑같죠? 요거 빼죠? 집어 넣을 때 무슨 자리입니까? 사람이고 주격이죠? 대시나 후를 쓰죠. 그럼 요렇게 대시나 후를 쓴 다음에 나머지 거딱 해서죠.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 거. 또 해볼까요? 그 집은요, 되게 비쌉니다. 그 집은요, 호수 근처에 있거든요. 그 집, 그 집. 그 집, 그 집. 그 집들이죠. 그 집들.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거 뺍니다. 집어 넣어볼까요? 사물이죠. 그리고 주어 자리죠. 그럼 이제 대시나 위치인데, 여기 뒤에다가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시나 위치 쓰고, there are near the lake.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집들은요, 비싸다. 요렇게 갈수 있는 거. 괜찮나요? 마지막. 친구들은요,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도와줘요. 너를요, 뭐할 때요? 네가요, in trouble. 되게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요. 자, 요거. 친구들 보이시죠? 뒤에 거 뺐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고 주격 아닙니까? 대시나 후를 집어넣을 수 있죠. 친구 뒤에 붙였어요. 대시나 후를 써주고요. 너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우리는 두 문장 하나로 합쳐봤습니다. 이 연습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자, 오늘 시간 괜찮았나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관계대명사 배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는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격을 배웠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정답이 보이실까요? Look at the girl. 저 소녀를 봐라. 그리고 딱 생긴 거 보니까 이게 동사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죠. 주격이죠. 세 글자죠. who 적어줘야죠. 이렇게 꾸며주겠죠. 저 빨간 모자를 wearing 쓰고 있는 저 소녀를 봐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한 문제였고요. 자, 정리할게요. 관계대명사 뭐 하는 겁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접착제 같은 거였죠. 주격 관계대명사 배웠습니다.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적절한 관계대명사 딱 넣어줬어야 됐고요. 종류는 who와 which와 that 이런 아이들이 주격 관계대명사이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그 열공의 흔적들 여러분들 꼭 인증받으시고 좋아요 꼭 받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야 되겠죠?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고 우리는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관계대명사입니다. 다음 강의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1강에 오셨어요. 31강부터는 어떤 내용에 들어갈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번 시간에 밑줄 친 어휘를 마무리 짓고 어떤 부분으로 넘어갈 거냐면 네모 어휘라고 이름 붙여진 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게 될 겁니다. 뭔가 색다르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니까 네모 어휘 1번 들어가기 직전에 쌤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유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풀 문제는 밑줄 친 어휘 부분을 이제 잘 마무리 지어야겠죠. 46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에 풀 거고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항입니다. 얘들아, 42번 문항이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4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랑 같이 연결돼 있어?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제목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문장들을, 즉 이 지문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요. The right to privacy may extend only to the poi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어렵거든. 한번 볼까? The right to priva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생활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요, 오직 어느 부분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냐면, 자,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where it does not restrict someone else'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혹은 저해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확장될 수 있대.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한 권리냐면요,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한하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까지만 확장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e scope of the right to privacy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요, is similarly restr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하게 제한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may extend only to

라고 하는 표현,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두 번째에서는 restricted, 제한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쓰였네. 그치? 자, 그랬을 때그 우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게 제한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지냐면요. By the general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공공의 이익이거든?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진대.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취할 거냐면, in preventing cri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혹은요, or in promoting public heal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이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유사하게 제한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번, similarly, 유사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이 뒤따라 나오는 예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공개해. 근데 그것이 비록 그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지라도 뭐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아,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이 사생활의 권리의 범위를 조금 넘어가도 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는요. In promoting public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살짝 침해해도 된다? 지금 여기서는, 아, 사생활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살짝 이제 넘어도 된다. 즉, 여기서는 제한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자의 경로에 대해서 막 공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감염병을 가진 사람이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뭔가 경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제한시켜 줄수 있다? 유사하게 이런 privacy right. 권리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유사하게 제한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지금 두 예시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similarly restricted이라고 하는 표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이랑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하지만, when we move away from the property-based notion of a right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move away from A t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벗어나서 B로 간다는 말이거든? 자, 그런데 벗어나는 A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property-based notion of a righ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property는 속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이래. 얘들아, 너무 어렵지?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뒤에 조금 더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Where the right to privacy would protect images and person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무엇을 보호해 주는 거야? 어떤 image, 사진이나 혹은 personality라고 하면 인격이거든요. 인격을 보호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권리에 대한 개념에서,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떠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의 하나의 인격, 나의 이미지만을 보호해주는 그런 권리로부터 이제는 어디로 떠나오게 되었냐면요. Modern notion of private and family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생활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잠깐만 지금 멈춰 서가지고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 얘들아, 옛날에는 나와 관련된 이미지, 나와 관련된 인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진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것만 관리해주면 됐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흘러가게 됐냐면요. Modern notion of a private, 사생활은 물론이고 뭐까지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와 관련된 가족의 삶까지도 뭔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 개념까지 흘러오게 된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범위가 확장되는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we find it easier.

To establish the limits of th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원래는 요만큼만 권리를 보호해주면 됐었던 게, 이제는 가족의 삶까지 확장됐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을 설립해내는 것을, 그 권리의 한계를 설립하는 게 쉬워질까, 얘들아? 범위가 확장됐잖아. 범위가 확장됐기 때문에 이런 권리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 자체, 설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야지 맞겠지? 자, 그럼 easier이 아니라 harder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리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지. 왜? 범위가 확장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this, of course, 당연히 이것은 the strength of a notion of priva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문장일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권리의 한계를 설립하는 게 어려워진 거. 왜? 지금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넓어진 거잖아.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은 당연히 강점, 장점이 될 겁니다. 뭐에 있어서? 이런 사생활의 개념에 있어서 장점이래. 자, 어떤 점에서 장점이 되냐면요. It can adapt to meet changing expec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하는 기대나 혹은 technological adv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기술적인 진보를 뭔가 맞추어내는데 잘 적응한다는 점에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었어? 앞부분에서. 뭔가 이러한 권리에 한계를 두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권리에 한계를 두는 게 어려우니까 마음대로 지금 expecting, changing expectations, 변화하는 기대에 따라서 그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강점이 됩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쵸? 그랬을 때, in sum,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what is privacy today?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질문을 던진 다음에 바로 답변해주고 있고, 역시 다음 문장도 질문한 다음에 바로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에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The concept includes,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대? A claim that 어떤 주장을 포함하고 있냐면 두 가지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 첫 번째, that we should be unobserv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And,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요. Certain information and images about us, 우리와 관련된 특정 정보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요. Should not be circulated without our permi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 관한 정보나 우리에 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circulated 하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즉, 유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privacy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관련된 정보가 유포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Why did these privacy claims ar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 등장했는가? 왜 이런 사생활 개념이 등장하게 됐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they arose,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발언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왜 등장하게 되었대? Because powerful people took offense at such observ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대? 불편함 혹은 공격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관찰에 의해서 공격감 혹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privacy in cooperat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접속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furthermore이라고 나오고 있어. 더 나아가서라고 하는 말이니까 역접 접속사는 아니네. 그럼 내용이 틀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말을 더 확장해서 말해준다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더 나아가서 privacy,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합시켜 주었냐면 the need to protect the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from arbitrary interfer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를 통합시킨 거냐면 얘들아, protect A from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Protect A from B. B로부터 A를 보호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입니다. 얘들아, 몰랐으면 지금 형광펜 들고 Protect A from B라고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해석하기 훨씬 쉬워지거든.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합시켰대? 필요는 필요인데, 뭐로부터? Arbitrary interfer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임의의

자, 그러면 오케이. 디본도 괜찮은데. 자, 그런 프라이버시,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임의, 무작위한 그런 방해로부터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그 서신, 편지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And in addition, 그리고 이에 더해서 there has been a determination, 어떤 결심, 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To protect honor and repu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평판 같은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결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 과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질문 등장하고 있습니다. How is privacy prot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privacy was protected by restricting circulation of a damaging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되어졌는데 뭐에 의해서 보호되어졌대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뭔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었겠죠. 그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의 유포를 제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나와 관련된 사진이나 정보들이 막 유포되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해줬었는데 자, historically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들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했는데 오늘날에는 좀 다릅니다 라고 하는 흐름으로 좀 갈 것 같거든.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지만, but if the concept of privacy first became interest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사생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생활의 개념이 어떻게 흥미를 끌었냐면요. Legally, as a response to reproductions of image through photography and newspap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법정의 대응으로서 처음에는 흥미를 끌었대요. 뭐에 대한 법정 대응이었냐면요. 그 어떤 뭐를 통한 사진이나 혹은 신문을 통한 그 이미지의 재배포에 대한 대응으로서 첫 번째로는 뭐를 끌었대? 흥미를 끌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얘들아 나와 관련된 사진 그리고 나와 관련된 이미지가 뉴스페이퍼 신문에 막 보도되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첫 번째 그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mor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오늘날에 더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어서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Such as data storage.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사진 한 장 혹은 newspaper, 신문에서 보도되던 게 이제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Digital image. 이미지가 다 디지털화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이 발생하게 되면서 pose new threats to privacy. 이런 사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치, 얘들아. 그래서 원래는 사진 한 장만 막으면 됐었어. 신문사한테 이거 절대 유포하지 마세요 라고 막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위협이 제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pose도 맞는 표현됩니다. 자, 그랬을 때 the right to privacy,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오늘날에는 is being reinterpreted to meet those challe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생활 권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위해서 제한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했었어. 왜? 범위가 확장됐으니까. 자,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그 개념이 뭐 되고 있다? 재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1학년도까지 내려갔습니다.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surprisingly 놀랍게도 consciousness might

not be as crucial to creativity as we like to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인 것에 있어서 창의성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잖아. 그치? 그런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creativity.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창의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Some of them conscious. 창의성의 일부는 의식적이기도 하지만 some of them unconsci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성의 일부는 무의식적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지금 창의성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어. 의식적인 거, 무의식적인 거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happen.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 when you deliberately try to create something. 너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자, 얘들아,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deliberately 얘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뭐를 봐야 돼? 윗부분에 어떤 단어 등장했었어? conscious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창의성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혹은 it can happen in your 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자고 있을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in your sleep은 위의 문장에서 unconscious와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상황에서 발현되기도 한다라고 지금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In any case,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경과학자는 어떻게 믿고 있다고 했었어? That creative brain might work much like softw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적인 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이 작동한대? software. 지금 여기서 소프트웨어 같이 작동한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얘들아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와 같이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이 신경과학자들은요 뭐라고 의심하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is essentially about discove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는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대. 뭐보다는요 rather than anything myst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신비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발견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 이 발견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거든. 자, 그랬을 때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driven by,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어떻게 이끌어지게 되냐면요, by a mechanical process in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뇌 안에 있는 이런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등장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기계적인 과정,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위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말하는 거지. 컴퓨터같이 그런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generate possible solutions. 가능한 뭔가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 준 다음에 and then eliminates them systemat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한다 라고 지금 되어지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뇌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막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적합하지 않은 애들을 체계적으로 지운다고 했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은 애들은 뭔가 신비롭고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discovery, 발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뒷부분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discovery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뭔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뭐다? 발견이다. 그냥 우리의 뇌가 체계적으로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발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He believes, 그 신경과학자는 뭐라고 믿냐면 our tendency to dismiss computational crea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경향이 있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묵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묵살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로 묵살한대요?
as inferior to ou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묵살하는 경향은 comes from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요. An ingrained dualism in human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깊이 뿌리 박은 dualism, 이중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원론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정말 인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we are overvaluing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underestimating them, he says. 그가 뭐라고 말했대? 아, 그 컴퓨터들은 너무 과소평가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이때 등장하는 them이 누구야?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컴퓨터는 너무 과소평가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창의성보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을 inferior, 열등한 존재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s a neuroscientist, 신경과학자로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He tackles the brain as a mach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경과학자로서 그 사람은 뇌를 무슨 취급을 한대? 기계로 다룬다. 즉, 기계 취급을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and does not see machine creativity as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신경과학자들은 어떻게 여긴다는 거야? 그 기계가 만들어낸 창의성을 인간이 만들어낸 창의성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었어. 그쵸? 그랬을 때, considered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야, 얘들아? 아, 그 기계가 만들어낸 창의성과 인간이 만들어낸 창의성이 다르지 않아. 라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 That the human brain has a unique claim to creative tal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뇌가 창의적인 재능에 있어서 뭔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seems a proper perspective. 괜찮은, 적절한 관점으로 보인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니지,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라고 했잖아. 이런 관점이 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관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인간이 정말 창의성에 있어서의 뭔가 소질을 가지고 있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생각 같은 경우는 proper, 적절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limited perspective 이라고 해서, 아, 제한된 관점을 가진다 라고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얘들아, 여기서, 쌤, 저는 improper 이라고 썼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만 통한다면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 써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관점은 limited perspective, 제한된 관점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will others accept that idea?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일까? 정말 인간이 가진 창의성과 컴퓨터가 가진 창의성이 똑같다고 받아들일까? 라고 한다면, The trick is to start trying to compare computer artists to human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요령은 뭐 하는 것을 그만두래요? 컴퓨터 예술가와 인간 예술가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f we can embrace computer creativity for what it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즉, 품는다면, 그리고 and stop trying to make it look hu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즉,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인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그만둔다면,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embrace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not only will computer teach us new things about our own creative tal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재능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치? 이제는 비교를 하지 말고 얘네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낸다면 컴퓨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을 것이다?
우리 창의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의 재능에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y might become creative in ways that we cannot begin to imag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창의적이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얘들아? 아, 그 컴퓨터가 내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계적인 과정을 통한 뭐다, 얘들아? Discovery, 발견이다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한 거거든. 그랬을 때 컴퓨터의 창의성을 인간보다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줬고요. 우리가 컴퓨터의 창의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창의적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간의 창의적인 재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컴퓨터가 만들어낸 창의성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거고요.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30번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How the bandwagon effect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bandwagon effect는 밑에 편승 효과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편승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is demonstrated, 증명이 되어졌는데, 뭐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졌대? By the history of measurements of a speed of l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의 측정의 역사로부터 증명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밑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because this speed, 이러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기본이 되는 것이냐면요, of a theory of rela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it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and carefully measured quantities in sc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에 있어서의 측정값, 측정된 량이죠. 얘들아, 여기서 주어가 뭐였냐면 그 시간의 아니, 그 빛의 속도였어. 빛의 속도는 얘들아 측정값이 맞지. 측정된 량이 맞으니까 오케이. 1번은 무난하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요, 과학에서 측정된 양들 중에서 가장 종종,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면밀하게 측정되어진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랬는데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아는 한그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hasn't changed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바뀌진 않거든. 그치? 우리가 아는 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이라고 뭔가 말한 거 보니까 내용에 반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하지만 바로 꺾어졌죠? 1870년부터 1900년대까지는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 that were too hig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들을 발견해낸 거지. 모든 실험들이. 자, 그런데 then from 1900,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요, the opposite happe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모든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만 관측이 된 거지. 그러면 반대 상황이면 모든 빛의 속도가 느린 것이 관찰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뒤에 뭐로 이어지고 있어? All the experiments, 모든 실험들이 어떤 걸 발견한 거야? Speeds that were too l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빛의 속도가 느린 것들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opposite 이라고 하는 반대 표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 그런데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빛의 속도가 빠른 게 관측되고, 자, 1900년대부터 1950년도까지는 빛의 속도가 느린 것들만 발견이 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This kind of error, 이러한 종류의 오류라고 하는 거, where results are always on one side of the real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값의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 즉, 아, 뭔가 지금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빛의 속도가 엄청 느리다. 라고 해서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It's called bias.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t probably happened because 이러한 편향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바로 앞에 등장한 편향이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편향은 probably happened because 왜 발생하게 되냐면요.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experimenter, 그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adjust,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결과값을, 실험에서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결과값을 어디에다가 조정하게 되는 거야? To match what they expected to f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찾도록 기대한 것에 일치시키도록 조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예시를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8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기대하고 실험을 했더니 빛의 속도가 빠른 내용들만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아니야,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아 라고 기대를 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뭐 하게 된 거다? Match. 일치시키게 된 결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편향이라고 하는 바이에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if a result fits what they expected, 만약에 그 실험을 했는데 결과값이 그들이 기대한 바와 일치하다면 they keep it, 그들은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겠지만 만약에 그 결과가 그들이 기대한 값이 아니야, 그러면 그 결과값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They weren't being intentionally dishon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실험자들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래.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just influence, 그저 영향을 받은 것뿐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요. By the conventional wis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통념에 의해서 뭐 받은 것뿐이다? 영향을 받은 것뿐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의도는 없고 영향을 받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4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번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럼 아직까지 지금 답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5번까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런데 the pattern only chang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패턴은 오직 바뀌었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러한 패턴이 뭐야? 내 결과값이 내가 예측한 값과 맞으면, 잘 일치하면 채택하고 내가 예상한 값과 다르면 그 결과값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패턴은 바뀔 수 있었는데 오직 언제 바뀔 수 있었냐면 When someone lacked the courage to re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할 만한 용기가 없는 자가 등장했을 때. 어? 무엇을 보고할 만한 용기가 없냐면 What was actually measured instead of what was expe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측정되어진 것을 보고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였겠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lacked 말고 어떤 표현을 써야 됐을까? 용기를 가진 사람이니까 lacked가 아니라 had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패턴, 이렇게 편향적이게 되는 패턴은 어떤 걸 가진 자가 등장했을 때에만 용기를 가진 자, 즉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등장한 값을 보고할 만한 용기를 가진 자가 등장했을 때에만 이런 패턴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번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빛의 속도 측정 역사에서 보듯이 과학자들은요. 기대하는 결과와 자신의 측정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사회 통념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통념에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편향,
여기서는 바이에스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편향적인 패턴은 누군가 예상된 결과 대신

신의 실제 측정된 것을 보고할 용기를 가졌을 때 비로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들아, 48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밑줄 친 어휘 부분은 끝났습니다. 밑줄 친 어휘 부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모 어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네모 어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 1번 문장을 통해서 볼수 있듯이 1번 문장에 이 네모 어휘가 바로 그 네모 안에 있는 앞에 어휘가 맞을까, 뒤에 어휘가 맞을까, 그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왜? 이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네모 어휘가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자면 얘들아, ABC가 보통 등장하거든? 네모에. 그런데 ABC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 문제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7학년도 수능 29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기출에서는 많이 보이지는 않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네모 어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쌤, 최신 기출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네모 어휘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네모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2024년도에 한번또 깜짝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당황했어. 여러분 선배들이, 네모 어휘 원래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등장하니까 애들이 많이 당황해서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비해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1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When teachers work in isolation, 만약에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활동한다면, 어떻게 일한다면, 독단적으로, 뭔가 고립적으로 혼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They tend to see the world through one set of ey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 세상을 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야? 한 쌍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한 쌍의 눈이 누구 거야? 본인 자신의 것이죠. 그랬을 때이 선생님들이 혼자 고립되어져서 일을 할때 오직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The fact that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와 같은 그 건물 내에서 혹은 같은 구 내에 있는 그 누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어떤 누구냐면요.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목, 저 과목, 그리고 이 단원, 저 단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성공적인 즉, 나보다 성공한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사실은요, is based on teachers일까 혹은 lost on teachers일까? 이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기본이 될까 혹은 잃어버려졌을까?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이어 느낌이 조금 나죠. 자,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냐면요. Teachers who close the door,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and work their w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방식으로만 일을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school calendar, virtually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혼자 그 학교의 calendar, 달력을 통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만 일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 여기서 방금 말한 사실은 뭐였어, 얘들아? 분명히 내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단원에 대해서 나보다 더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돼? 간과되어지겠죠. 그치? 잃어버려진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lost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잃어버려지니까 선생님들이 혼자 문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스스로만 혼자서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n the absence of a process. 자, 이러한 과정의 부재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데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That allows 허락해 주거나 혹은 금지시켜 주거나 둘다 반이어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허락해 주는 과정일까 혹은 금지하는 과정일까를 지금 고르는 건데 them to benchmark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는 사람 혹은 나와 무언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벤치마크 할수 있는, 벤치마크 한다는 건 얘들을 좀 따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의 부재는 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과정은 얘들아, allows, 허락하는 거야? 아니면 금지되어지는 거야? 여기서는? 허락하는 과정이겠지. 왜? 여기 앞에서 absence라고 하는 부정어가 등장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따라 나오는 동사에서는 긍정어가 등장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 그리고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 나보다 색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의 부재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얘들아 allows라고 하는 동사를 넣어놓고 한번 해석해보면 깔끔해지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없을 때 teachers are left with that one perspective their ow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뭐로 남겨지게 된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 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쓸만한 과정이 부재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I thought various subjects under a social studies umbrell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신가 봐요. 나는 그 사회 교과라고 하는 우산 하에서 많은 교과목들을 가르쳤다. 사회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사회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과목들을 가르쳤는데 and had very little idea of. 그런데 거의 뭐에 대한 생각은 없었냐면요.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나와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즉, 사회를 가르치는 나의 동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왜? 지금 이 과정이 부재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을 벤치마크 할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부재한다고 했으니까, 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the idea of 어떤 생각이냐면, meeting regularly, 뭔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왜 정기적으로 만나? To compare notes, 내가 필기한 것과 그 선생님이 필기한 거를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혹은, to plan common assessment, 동일한 평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And share what we did well. 우리가 잘한 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생각은, 어떻게 됐을까? Mostly occur to us. 우리에게 대부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역시나 반이엽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 동료가 사회 효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never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에게 절대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뭔가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대신에, We spent much time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complaining about a lack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건설적으로 선생님은 이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대신에,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배웠습니다. 그쵸? 시간을 뭐뭐 하는 데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는 데 썼어요? 사회 교과실에 모여가지고 불평불만 하는 데쓴 거죠. 뭐에 대해서? 아우, 시간 너무 없어. 라고 불평불만 하는 데 쓰거나 혹은 and playing the blame ga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lame game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서로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우리의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이러한 건설적인 과정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라고 하는 자, never

인 표현이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들은 고립되어서 일하면, 즉 여기서 isol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고립되어서 교사들이 일을 하게 되면 더 성공적인 교수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지. 왜? 나만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만 갇히게 되며 동료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즉 뭔가 모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거나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노트를 비교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17학년도 4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You can use a third party to compliment a person you want to be frie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제3자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뭘 사용할 수 있다?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and still get the credit for making the target of your compliment feel good about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공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공로냐면요. 그 너가 칭찬을 하는 대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 기분 좋게 만드는 그 공로를 챙길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nd by extension feel good about you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아,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하는 게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좀 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When you directly 혹은 indirectl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 얘들아, 여기서도 잘 살펴봤을 때 얘네 두 개는 반이어다, 그치? 자, 그래서 아, 보통 이 네모 어휘에서는 반이어들이 많이 등장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너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칭찬을 할때 other people Particularly, 특히나 anybody who suspects you might want something from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어떤 사람을 칭찬할 거냐면 의심하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지. 뭐라고 의심해? 아, 반드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They tend to discount your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은 너의 노력을 깎아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왜 깎아내리냐면요. Because they suspect 뭐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래? You are intentionally trying to influence them through flatte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한 거지. 뭐를 통해서? 아첨 혹은 아부를 통해서 아, 저 사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저런 말 하네? 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이래. 어떤 경우에 그래, 얘들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늘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이 사람들은 뭐라고 느낀다는 거야? 아우, 아부를 통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의심한대. 그렇게 의심을 함으로써 너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너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칭찬을 하는 게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 third party compliment 그런데 반면에 A third party compliment eliminates 쓸까 혹은 encourages 쓸까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제3자를 통해서 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this skepticism, 얘들아 skepticism은 회의론이에요. 즉 이러한 의심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내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가지고 내가 칭찬을 하게 되면 이런 의심을 어떻게 할수 있어? 없앨 수 있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eliminate를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encourage는 무슨 뜻이죠, 얘들아?
촉진하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회의론을

유발한다는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이런 의심을 없앨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랬을 때 to construct a third party compliment 이러한 제3자를 통한 칭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you will need to find a mutual friend or acquainta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공통의 친구나 혹은 공통의 지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공통의 겹치는 친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 내가 칭찬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칭찬을 전달해 줄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 서로서로 하는 친구와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knows both you and your person of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랑 너가 관심이 있어하는 그 사람 둘 다 알고 있는 그 공통의 친구나 공통의 지인이라고 하는 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further, 더 나아가서 you should be relatively certai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는 상대적으로 좀 확신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그 제3자가 너가 선택한 제3자가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pass along your compliment to the person for whom it was in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칭찬이 의도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가 말한 그 칭찬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한테 실컷 칭찬을 했어.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컷 칭찬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듣기만 하고 전달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인이 내가 전달한 칭찬을 그 사람한테 가서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f this clarification, 얘들아 clarification 하면 설명. 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러한 설명이 of information is successful 설명 정보의 설명일까 혹은 transmission 하면 전달입니다. 정보의 전달이 성공적이라면 이라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얘들아 그럼 여기서 clarification 설명일까 혹은 transmission 전달일까 라고 지금 물어본다면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앞서서 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냐면요. 너가 전한 그 칭찬이 그 사람한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 말인즉슨 이것이 성공적으로 전달된다면 이라고 해서 다음 문장에서 이어지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clarification, 설명이라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뭐? 만약에 이러한 전달이, 정보의 전달이 성공적이었더라면 내가 성공적으로 칭찬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면 The next time you meet your person of interest 너가 정말 관심이 있어하는 그 사람을 다음번에 만났을 때 He or she 그나 그녀는 will see you from a positive persp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를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제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요. 누군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건넨다고 했을 때 상대는 뭐를 의심할 수 있어? 아, 저 사람 아부 떠는 거 아니야? 아첨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제3자를 통한 칭찬은 이러한 의심을 eliminate, 여기서는 skepticism이라고 해서 회의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없앨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친구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대상자는 당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지문에서 지금 두 문제 풀어봤거든요. 그쵸? 네모 어휘에 대해서 두 문제 풀어봤는데 두 문제 풀어도 살짝 감이 오는 게 있었어. 어떤 내용이 감이 와요?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네모 안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다? 뭔가? 대조적인 반이어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휘 부분 처음에 들어오게 될 때 반이어들을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다? 이런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반이어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용을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확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고를 수 있는 노하우는 뭐다? 반이어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네모 어휘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최신 기출까지는 아니지만, 언제 다시 등장

0: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바니어들도 반드시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네모 어휘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1: ...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우리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0: 제목이요. 여자친구는 눈치 백단.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뭔가 그냥 나는 뭐 특별한 의도 없이 어딘가를 봤는데
1: 예.
0: 지금 누구 봤어?
1: 오.
0: 이런 느낌.
1: 그렇죠. 그리고 네. 그날 심기일전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인데 뭐 오늘 나 고백하려고
0: 와.
1: 하면서 먼저 알아채는 친구들 많이 봤고
0: 눈치가 좀 빠른 편이세요?
1: 저도 빠른 편인데 아하. 다행히 프로포즈 할 때는 못 알아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0: 와, 다행입니다. 그나마.
1: 네. 네.
0: 자, 그래서 뭔가 눈치와 관련해서 오늘 대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아우, 아. 아니 뭐 눈길 정도는 지나가니까 줄 수는 있는데 미소까지 지었으면
2: 미소.
1: 아이고. 일이 커집니다. 예, 일이 커져요.
0: 남자친구가 굉장히 심장이 덜컥했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어허. 잠깐 우리 시간을 갖자 나올 수 있어요.
0: 알라이트.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맙소사. 지금 왠지 슬기 씨의 목소리가
1: 네,
0: 좀 들리는데요.
1: 그래요. 약간 목소리 톤이 전데요.
0: I know. 예.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자기.
3: 응? 예?
1: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3: Sorry?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아직도 지금 한글을 몰라? 어? 오케이, 오케이.
3: Is everything okay?
1: 오케이. 침착하자. Okay. You smiling now look so beautiful woman, right?
3: Huh?
1: Now, you. I see you.
3: Huh?
1: Yeah!
3: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Hmm?
3: She just looked familiar.
1: Your family?
3: No, familiar. Like, huh? I think I know her, maybe.
1: 아.
3: Maybe.
1: 아니, 근데 왜 말을 더듬어? 뭐, 죄책감 드는 거야?
3: Huh?
1: Oh, you, why? Why?
3: Me?
1: Why? Ooh. You say.

0: This is you look her and smile. Oh, so beautiful. You think like that, right?
1: Nonsense.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No.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You are lying.
1: Oh, my throat.
0: 잠깐 시간을 갖자. 안 되겠다.
2: 아니.
0: 예.
2: 남에게 따지면서 본인도 지나가는 남성분을 쳐다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0: 자꾸만. 눈에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어떡해요. 보이는 거는 봐야 돼요.
2: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자, 오늘 뭔가 남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이잖아요.
0: 그쵸.
2: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뭐 미드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4: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미션부터 가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0: 예.
2: 둘 다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0: 그렇죠.
2: 그걸 느끼나 봐요.
0: 그게 다 느껴져요. 왜 봐요? 누굴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2: 눈이 여기 있는 것처럼.
0: 예. 이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 굉장히 이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0: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2: okay.
0: Did you smile at her? 그녀의 미소를 지었냐?
2: 아하.
0: 아, 근데 방금이 들어가 있네요.
2: 방금이요?
0: 예. 그러면 did you just smile at her?
2: 왠지 그것만 들어가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0: 예.
2: 지금 표정도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0: 지금 뭐야? 금방 미소 졌지?
2: 본 거야?
0: 약간 비아냥 쪽으로 들어가면서.
2: 오케이. Okay.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오케이, okay, 정답은? 맞습니다.
0: Yes.
2: just라고 하는 게 그냥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방금이란 뜻도 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0: 그죠?
2: 확신이죠?
0: 네.
2: 오케이.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했고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라는 동사가 일단 나왔는데 동사 자체는 미소 짓는 게 뭘까요?
0: Smile.
2: 이거는 뭔가 소리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smile만 쓰는 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at 활용을 해서 smile at someone 이렇게 쓰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짓는 건 보통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0: 그쵸.
2: at은 보통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어요.
0: 아 그러면 smile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항상 smile at을 같이
2: 가주면 좋죠.
0: 아 그래야겠네요.
2: Right. 물론 이제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지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안 써도 돼요. at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0: 네.
2: 예를 들어서 oh, I'm just smiling. You know, okay, 그렇게 가능하고요.
0: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배우는 그 팬들에게
0: 네.
2: 미소를 지었어. 자, 그러면 그 배우는 미소 지었다.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2: 그렇죠.
0: Yeah.
2: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Smiled.
2: How about this? 나 그녀에게 미소 안 지었어. 나는 미소 짓지 않았어.
0: 어쩌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2: 그러니까요.
0: 예. I don't.
2: Don't?
0: I didn't.
2: 과거니까.
0: I didn't smile at her.
2: I didn't smile at her.
0: Yeah.
2: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죠. Alright. So at과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2: I didn't smile at her.
0: I didn't smile at her.
2: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말고 있잖아요.
0: 네.
2: 소리를 내서 웃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0: Laugh.
2: Laugh?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여기 써주세요.
0: Laugh at...
2: 스펠링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0: Laugh... 아하. 같은데요?
2: GH는 F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0: 네.
2: So laugh at someone... There you go. 자, 이거는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0: 네.
2: 이게 사전이나 이런 데 잘못 보면 무조건 비웃다라고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0: 네.
2: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를 보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비웃는 거겠지만
0: 네.
2: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크를 했어요. 농담을 했는데 그것에 대고 웃는다는 거는 분위기 좋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0: Yes.
2: 그래서 뭔가를 대고 웃다 혹은 누군가를 비웃다.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2: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0: Did you just smile at her?
1: 자, 이랬을 때 깜짝 놀라죠. 어? 그래서 어? 아니야. 그냥 뭔가 낯이 익어서 그래 보여서.
0: 어? No. She just looked
1: Yes.
0: 아, 그러니까 보긴 보았네요. 네, 보긴 본 거예요.
1: 인정.
0: 네. 네. 그냥 단지 looked 보인다. 모처럼 보였다.
1: 어때 보여요?
0: 익숙하게 낯이 익어 보이는 게 익숙한
1: 맞아요.
0: 거니까.
1: 이 단어는 아마도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전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은 낯설다는 strange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strange.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은 strange를 반대로 해가지고 this strange로 한번 가볼까요?
1: This strange.
0: 예.
1: Okay.
0: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처음 써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0: 그러면 왜 벌써? 안 그런 척 하시나요?
1: 아니, 뭔가 틀려봐야 나중에 맞을 수 있거든요.
0: 기억이 또 선명하게 남죠. 예.
1: 자, 아마 슬기 씨도 알 거고요.
0: 네.
1: 여러분들도 들어는 봤을 수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뭐냐면 familiar한가요?
0: 예, familiar.
1: familiar해요?
0: 알죠, 알죠.
1: Okay. So, 진짜 왜냐면은 이게 친숙한, 익숙한이라는 뜻인데 family도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0: 가족이니까요.
1: Alright. 그래서 그렇게 연결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miliar보다는 familiar. 그래서 familiar. MI 쪽에 강세를 주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0: 네?
1: You guys? Familiar. Familiar.
0: Familiar.
1: Very
0: familiar.
1: Nice. Okay, very nice. So, 뭔가,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좀 줄
0: 네.
1: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온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이 표현 우리 많이 했었지만 패턴. 어때 보인다라고 할 때 동사?
0: Look. yes.
1: Look이요?
0: Yeah.
1: Okay. 자, look 뒤에 형용사를 쓰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0: 네.
1: 겉에서 봤을 땐 적어도 그렇다. Look, 바로 형용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정말 뭐 저희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인데요.
0: 네.
1: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당신은 친숙해 보여요.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돼요.
0: 아.
1: So, 어떻게 할까요?
0: You look familiar.
1: Exactly. You look familiar. Aren't you 슬기? 이러면서 많이 쓸 것 같잖아요.
0: 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1: Yes.
0: 어디서 많이 봤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하면서.
1: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0: You look familiar.
1: Alright.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로고는
0: 네.
1: 뭔가 촌스러워 보였어.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촌스럽고 좀 그런 거는 cheesy하다고 좀 얘기할
0: cheesy.
1: 수 있어요. Cheesy, right?
0: Cheesy. The logo.
1: 과거로.
0: The logo looked cheesy.
1: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시제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0: 네네.
1: 바로 형용사 나와야 돼요. Like 이런 거 너무 안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familiar.
0: You look familiar.
1: The logo looked cheesy.
0: The logo looked cheesy.
1: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look 형용사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있죠.
0: 예?
1: 이걸 질문형으로 했을 때 동사를 잘 쓸 수 있는지. 나 나이 들어 보여? 나 올드해 보여?
0: Do I look old?
1: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 많은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구조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0: 저 정말 일취월장이에요.
1: Old 때문에 예. 자기도 모르게 Am I old? Am I look old? 그건 더 안 됩니다.
0: 네.
1: 오케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주인공이 look입니다.
0: 그쵸.
1: Old가 아니라. So 일반 동사 받아주는 두 동사로 쓰셔야 돼요. So, do I look old? 이렇게. Nice.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약간 놀라면서.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There you go.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어?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어?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네, 미션 또 가볼게요.
0: 네.
1: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하면서.
0: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 너 죄를 느꼈니?
1: 아.
0: 그럼 여기에 말을 너가 말을 더듬다가 와야 되는데 네. 더듬다라는 말은 제가
1: 생각도 안 해.

0: 맞죠?
1: 네.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0: 오케이. 아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It's okay.
1: 자존심 상해요.
0: 아, 자존심 상해요?
1: 예.
0: 오케이.
1: 혹시 give me a hint.
0: 힌트요?
1: 예.
0: 아, 이거는 힌트를 드릴 수가
1: 아,
0: 없어요.
1: 그래요?
0: 어떤 방식으로도 비슷한 뭐가 없기 때문에.
1: 그러면은 이말 자체가 좀 약간은
0: 네.
1: 생소하군요.
0: 생소할 겁니다. 발음은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1: 오케이.
0: 오케이. Stutter.
1: 야,
0: Stutter.
1: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와, 그냥 여는 게 낫겠어요. Please open it.
0: 오케이.
1: 예.
0: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야?
1: 응?
0: Stuttering.
1: Stuttering?
0: ING를 건 것뿐입니다. 처음
1: 아,
0: 들어보셨어도
1: 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예?
0: 자, 말을 더듬다라는 걸 앞으로는 우리 알게 된 겁니다.

0: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웅얼거리는 거 있죠. 말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영어할 때 이 웅얼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1: 그렇죠.
0: 최악의 습관이에요. Right?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웅얼거리는 거?
1: 웅얼거리는 거요? 글쎄요.
0: 이것도 처음 들어봤죠. 그렇죠?
1: 예.
0: Right. 오케이. 자, 바로 mumble.
1: Mumble.
0: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stop mumbling. 그럼 뭐 이렇게 웅얼거려 혹은 궁시렁거려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대체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이렇게 하면 어때요? Say, 어. no, don't say. 웅얼거리는 거. No.
0: What are you doing? 이럴 수 있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왜 너는 stutter 하고 있니? 더듬고 있니? Are you 느끼고 있니? feeling 하고 있니? 뭐를?
1: guilty함을.
0: Yeah. 오케이. 자, 누군가가 guilty 하다는 것은 원래는 유죄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유죄인. 근데 이 유죄임을 느끼는 거, 죄가 있다고 느끼는 거가 바로 뭐겠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1: 그쵸.
0: 겁니다. Right? So, guilty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1: 예.
0: 왜냐면 이 명사로 쓸 때는 guilt예요, guilt. So, y가 붙으면 guilty 이러면 유죄다, 유죄인. 혹은 유죄인이라는 형용사라고 쓸 수 있고 feel이랑 같이 붙게 되면은
1: 죄책감이
0: 들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하나의 동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죄책감 들고 있는 거야? You feeling guilty? 이렇게 쓴다든가.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행형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나 죄책감 들어. 아, 나 죄책감을 느낀다.
1: I feel guilty.
0: 그죠? I feel guilty.
1: Yeah.
0: Feel 형용사 하면 형용사하게 느낀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I feel guilty. 자, how about this? 그 범죄자는 죄책감이 들었어. 범죄자가 뭘까요?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1: C.
0: 힌트는 예. 범죄는 crime이죠. Crime.
1: Crimer.
0: 아.
1: Creamer.
0: Criminal.
1: Criminal. 아,
0: 보면요?
1: Criminal 영화 제목 아니에요?
0: 아,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Smooth Criminal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so criminal은
1: 예.
0: 이렇게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는 느꼈다, 죄책감을 느꼈다.
1: Criminal feels guilty.
0: 과거형이니까 the criminal
1: felt guilty.
0: Felt guilty.
1: 아하.
0: There you go.
1: Yeah.
0: Alright, so feel guilty, feel guilty. Oh, I feel guilty.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마. Hey, don't feel guilty.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1: Yeah.
0: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1: I feel guilty.
0: The criminal felt guilty.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1: 네.
0: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요.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오?
0: 네.
1: 그쵸?
0: 이게 아까 명사로 죄책감이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나를 죄책감 여행 보내지 마라고 해서
1: 죄책감 들게 하지 말란 얘기군요.
0: 맞습니다. Hey,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우와.
0: 왜 날 그 여행을 보내는 거야?
1: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하네요.
0: 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1: 아.
0: 네. 오케이. Okay? So,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flam 나는 거 잊지 말고요. 리을 비슷하게.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Alright. Stuttering 발음 쉽지 않죠?
1: Stuttering.
0: Yeah.
1: Stuttering. 어려워요.
0: 얘가 flap인데 다시 또 R 사운드 넣어서 yeah,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 에?
0: 오히려 더 버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그러니까요.
0: 그냥 목 가다듬은 거야. 막 이러면서.
1: 정말.
0: 화났죠?
1: 예. 네,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격이네요.
0: 뭔가 찔려요, 지금.
1: 네. 응.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이게 throat이 목이잖아요.
0: 맞아요.
1: 내 목이 깨끗해지게 깨끗해지게 했어. 했었어.
0: 새로운 표현 또
1: 예.
0: 가져가죠.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이거 그러면은 no way 할게요.
0: 오, 오케이.
1: 예.
0: No way. 자, no way.
1: 일단은
0: 저는 오늘 다 새로운 거 가져왔어요. 근데 no way. 괜찮습니다.
1: 나.
0: No way. 그럼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1: 에이.
0: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at's fine as well. 자, 오늘은요. 바로 nonsense. 이러면서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nonsense라고 한 nonsense quiz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1: Nonsense는 그건데요.
0: 네.
1: 오, 오늘 오늘 티가 너무 귀여워요, 큐티.
0: 뭐예요? 그러면
1: 아, 넌센스면서 약간 아재 개그. 아, 아재 개그.
0: 오케이. So, 센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뭔가가 make sense 한다는 건 말이 되는 건데요. 넌센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0: 그래서 이 자체 단어 하나만으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So 누군가 oh nonsense 이러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조금 격식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no way가 더 가볍고 캐주얼하긴 합니다. Alright, so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죠. throat하고 neck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1: Throat은 그 완전 목 안에 막 편도선 이런 느낌.
0: 목구멍, right?
1: Neck은 겉에.
0: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 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목 안쪽을 가다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lear 시킨다는 건뻥 뚫는 거예요. 뭔가 뚫어버려요. clear one's throat. 이러고 하면 앞으로 우리 그런 거.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목을 가다듬으면
1: Clear my throat.
0: my throat. 그녀의 목을 그녀가 가다듬는다. 그러면은
1: Clear her throat.
0: 그렇죠. 요거를 계속 바꿔서 응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1: 그쵸.
0: 제가 목소리가 이래요. 이랬을
1: 어,
0: 때 슬기
1: 맞아요.
0: 씨가 저한테 당신의 목을 가다듬어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1: Hey, my Sam,
0: Yes.
1: my teacher.
0: Yes. Yes.
1: Yes. Clear your throat.
0: Throat. 그러면 제가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 가수는 그녀의 목을 가다듬었다. 여가수인 거예요.
1: The singer was
0: The singer clear도 과거로 써야 되겠죠.
1: clear
0: 가다듬었다. 이거
1: cleared?
0: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cleared?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그렇죠. There you go. 큰일 날 뻔했네요. Clear 여기서 동사로 쓴 거예요. 가다듬다, 클리어하게
1: 그쵸.
0: 만들다. 오케이? 이런 문장 나오겠죠.
1: Cleared.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Clear your throat.
1: Clear your throat.
0: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1: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Alright, 자, 이것도 제가 뭐 하나 그냥 참고 삼아서 가져온 문장이 있습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Yeah.
0: 자, 이렇게 하면 목을 클리어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1: 네.
0: 내 안에 목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뭔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목이 살짝 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래가 좀 껴있다든가.
1: 그쵸.
0: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야겠어라고 할 때, Oh, I have a frog in my throat. So I have to clear my throat. 네,
1: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0: 나쁘지 않네요, 그죠?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오케이.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그렇죠.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just smile at her?
2: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2: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smile. 그 다음에 at이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0: 네.
1: Alright,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0: Yeah.
1: 나 걔한테, 그녀한테 미소 지은 거 아니야. 난 그녀에게 미소 짓지 않았어.
0: Oh, I didn't smile at her.
1: I didn't smile at 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면서. 자, 그 배우가 팬들에게, 그 팬들에게 미소 지었어.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그렇죠. You got it. Mm-hmm. 세 번째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너 방금 그녀에게 미소 지었니?
0: Did you? Uh-huh. Did you just smile at her?
1: 그렇죠. 과거형 질문이니까요.
0: Yes.
1: Al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smile at her.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Did you just smile at her? Okay, 자 다음은요.

0: feel guilty.
1: 죄책감 드는 거. 나 죄책감 들어.
2: I feel guilty.
1: 그렇죠. I feel guilty. 그 범죄자는, 그 criminal은 죄책감이 들었어.
2: The criminal felt guilty.
1: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feel 아니라 felt guilty.
2: Yes.
1: 자, 질문형 해보겠습니다. 죄책감 드는 거야.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2: 네.
1: 너는 죄책감이 들고 있니?
2: Are you feeling guilty?
1: 그죠. Are you feeling guilty?
2: Mm-hmm.
1: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The criminal felt guilty. Are you feeling guilty?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Did you just smile at her?
5: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4: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5: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네, 오늘 새로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렇죠?
3: 맞아요. 오늘 뭐 단어도 그렇지만 뭐 feel guilty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재밌고.
1: I have a frog in my throat.
3: 맞아요.
1: That's nice.
3: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1: 오케이, 자,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Did you just smile at her?
6: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2: Oh,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6: Nonsense.
2: Huh?
6: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3: Wow.
1: Great job, you guys. Ooh.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네, 그걸 마무리합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wrap it up 이었습니다.
1: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1: Smile at someone.
3: Yeah.
1: 그리고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어.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다.
3: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1: Alright,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3: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hobbies.
0: Hobbies.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1: All right.

0: day. And I love it. This reminds me of being a child. I think I started riding a bike when I was about 4 years old.
1: Yes, you really love bike riding. I remember once before he told us that he sometimes rides for hours, long time ago, right?
2: Yeah, so we can clearly see that he loves riding bike or bikes because he has not more than one bike.
1: Oh, he does.
2: Yeah, so I think he has two or three. Anyway.
1: He really likes it then.
2: So we can clearly see that riding a bike is his hobby.
1: That's right.
2: 자전거 타는 것이 취미라고 이야기를 첫 문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m-hmm. 같이 읽어볼까요?
1: Sounds great.
0: My main hobby is riding my bike. I mean, it has to be. Other than editing videos, this is the main thing that I participate my free time in, riding my bike. Right now it has a flat tire though, so I need to fix that. But I love riding my bike.
1: My main hobby is riding my bike. I mean, it has to be.
2: 제 주된 취미는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Mm-hmm. 아까 소개한 문장이고요. Mm-hmm.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I mean, it has to be 라고 mm-hmm. 하는 부분 재밌어요. Mm-hmm. It has to be, 즉 생략된 것만 생각을 해보자면 It has to be my main hobby.
1: Yeah.
2: 그것이 제 주된 취미여야 합니다. Mm-hmm.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1: yeah.
2: 이거 말고는 주된 취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달리
1: yeah.
2: 없다.
1: Like for sure it's this. 네, like
2: 그렇죠.
1: there's no other thing it could be.
2: 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1: Yeah.
2: 이런 말이에요.
1: Mm-hmm.
2: 그 다음 줄 볼까요?
1: Mm-hmm. He says, other than editing videos, this is the main thing that I participate my free time in, riding my bike. Very interesting way to say it.
2: Mm-hmm.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other than editing videos, mm-hmm. 비디오를 편집하는 것 말고는 mm-hmm. 즉 other than editing videos라고 말을 하는 거를 봐서는 비디오 편집하는 데에도 시간을 꽤 쓰는 거예요.
1: Yeah, he 네. spends a lot of time editing videos. So
2: 네.
1: he's thinking about what else does he spend a lot of time
2: 그렇죠.
1: on.
2: 그렇죠. 네, other than을 yeah. 쓰면서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so what else 이 생각을
1: yeah.
2: 해보는 거죠.
1: What else do I do?
2: 그래서 비디오 편집하는 것도 시간을 쓰지만 this is the main thing, 그걸 빼면 this is the main thing that 이 부분이 이제 interesting 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 Very interesting.
2: 네, 굉장히 participate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의미가 또 전달이 잘 됐고요. 그래도
1: yeah, I understand.
2: 사전에는 또는 문법책에는 이런 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yeah. participate는 참여하다, 참가하다는 뜻이고
1: mm-hmm.
2: participate in 항상 같이 쓰죠.
1: Yeah.
2: participate in the event, 행사에 참가하다.
1: Oh, yeah.
2: participate in a
1: activity, just
2: an activity in a contest.
1: Hmm.
2: 그런데 여기서는 participate를 free time과 함께 쓰면서 타동사처럼 그러니까
1: mm-hmm.
2: 목적어처럼 free time을 써버렸어요.
1: Yeah.
2: participate my free time
1: in like the free time is doing the participating
2: 네,
1: right?
2: 그래서 참가를 시키는 것처럼
1: yeah.
2: 썼는데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자면 that I spend my
1: free time
2: on or doing
1: or he could say this is the main thing that I participate in And
2: 그렇죠.
1: that could have been done as well.
2: Or in my free time까지 붙여가지고.
1: Yeah, yeah.
2: 아무튼 의미가 전달은 되는데 굉장히 mm-hmm. 독특한 용법이었습니다.
1: It was, yes, it was.
2: 네, 그래서 riding my bike, 자전거 타는 것이 제가 주로 자유시간이 생기면 쓰는 어떤 활동입니다.
1: Mm-hmm. All right. Great. He says next. Right now it has a flat tire though, so I need to fix that. But I love riding my bike.
2: 네, 자전거가 이제 트럭에 실려 있어요. 그
1: yeah.
2: 이유를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딱 이 말을 해주시네요. Right now, 뒤에 though가 연결돼 있잖아요. Right now, though, 이렇게 중간에 넣었을 mm-hmm.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though를 앞으로 빼고 싶다
1: yeah.
2: 그러면은 but.
1: Though, 네, right now,
2: 네,
1: but.
2: Though 해도 되고, but 해도 되고.
1: Mm-hmm.
2: 아무튼 그런데란 뜻이에요. 그런데 right now, 지금은 it has a flat tire. 바람이, 타이어 바람이 빠졌어요.
1: Mm-hmm.
2: So I need to fix that. 여기서 fix that, 물론 고쳐야 돼요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1: Mm-hmm.
2: 수리 쪽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1: 아.
2: when you say fix, it's not always repairing.
1: No, it's not always repairing. It just means you have to solve a problem.
2: 네.
1: yeah.
2: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메건 선생님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1: okay.
2: 양쪽이 달라요.
1: 어?
2: 같을 줄 알고 했는데
1: 어?
2: 그러면 I need to fix that.
1: Yeah,
2: 하고
1: I need
2: 가서
1: to fix that.
2: 양쪽 똑같은 걸 하고 온다든지
1: yeah. Let me go find the other one. Let me fix that.
2: 그때 그 fix를 고쳐야 된다, 고친다라고 번역하면 좀 딱딱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상황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해야 될 일을 할 때 fix라고 많이 합니다.
1: Just to make something right.
2: Yeah.
1: Right.
2: 그래서 make something right. 그래서 여기서는 타이어 바람 빠져서 바람을 넣어야 돼요라고 번역해봤고
1: yeah.
2: But I love riding my bike. Mm-hmm. 그런데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There's a lot of ways that we could spend our time and I try to pack in something that brings me a lot of joy and gives me exercise as well. I don't know about yourself. I like having the ability to relax and rest my body, but that's not really a hobby now, is it?
1: There's a lot of ways that we could spend our time.
2: There's a lot of ways. 물론 there's 먼저 시작을 하고 a lot of ways를 붙여서 그런데 글을 쓸 때는 there are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썼을 거예요.
1: Yeah.
2: 구어체에서는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ways. 이렇게 된 거죠.
1: Mm-hmm.
2: There's a lot of ways that we could spend our time.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법이야 많죠.
1: Mm-hmm.
2: 그리고
1: he says and I try to pack in something that brings me a lot of joy and gives me exercise as well.
2: 네, 한정된 시간에 또는 기간 안에 많은 걸 하다.
1: Pack in, pack in.
2: 그냥 시간이 여유로운데 시간이 많아요. 그때 뭐 이거 조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 하고 이럴 때는 pack in이라는 말이 잘 안 어울리는
1: That's
2: 것 같아요.
1: That's not pack in. If you have a busy schedule, it's like, can I pack in some free time
2: 네,
1: today?
2: 네,
1: right?
2: 아니면 예를 들어 오늘 바빠요. 그런데 yeah. 가족에게 전화를 세 통 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 I was able to pack in three phone calls to my family. 그럴 땐 쓸 수 있어요.
1: Oh yeah, because you were busy. 네. So think of it. There's a lot of things, and you have to kind of squeeze something 네, in 네, the middle, 네. right?
2: 아주 여유로운 일정 속에서 뭔가를 하는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보면 I try to pack in 바쁜 와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Something that brings me a lot of joy.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거, 그 다음에 gives me exercise as well. 그리고 운동도 하게 해주는 거를 시간 쪼개서 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리고 운동하게 해준다는 말을 gives me exercise라고 한 것도 흥미롭네요.
1: Yeah, but I think we use that a lot.
2: Yeah.
1: Yeah, something that gives me, allows me 네. to exercise.
2: 그렇죠.
1: Right? 운동, I have the opportunity to exercise. 네. It gives me exercise.
2: 운동을 준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만든다.
1: Yeah.
2: 네, 좋아요.
1: All right, very interesting expressions today. Then he says, I don't know about yourself. I like having the ability to relax and rest my body, but that's not really a hobby now, is it?
2: 여기도 아주 좋은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know about you라고 해도 되고, yeah. yourself라고 해도 됩니다.
1: Yeah. I don't know about you, but I do this.
2: 네. 여기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you라고 What about you라고 하는 대신에 What about yourself 할 때 조금 더 예의를 갖춘 느낌이 있어요.
1: Yeah, about yourself.
2: Self가 조금 더 격식 갖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I like, 제 경우에는 적어도 I like having the ability to relax and you know, rest my body.
1: Yeah.
2: 긴장 풀고 휴식 취하는 거를 좋아, 그것도 좋아하지만
1: Of course.
2: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But that's not really a hobby now, is it? 제가 아까 흥미로운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 now 때문이에요.
1: Uh-huh.
2: 여기서 now는 지금이 아니죠?
1: Yeah.
2: 네. 여기서 now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어로는.
1: Okay, so in that case now, when you're trying to say that something is not something else, then we use now. But how do you explain yeah. that?
2: 영어로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1: Yeah, okay, in Korean. I don't know.
2: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맥 속에서
1: uh-huh.
2: 따져보자면.
1: Yeah.
2: Like, but. Think yeah. about it now.
1: Okay, to think about something in another context, then we would use it.
2: 그렇죠.
1: Yeah.
2: 그래서 지금 취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 Mm-hmm.
2: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지금 이렇게 쉬는 거 좋아하지만 그게 취미는 아니잖아요.
1: Right.
2: 라고 할 때 now를 그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쓰는 거지 번역으로 굳이 지금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Yes.
2: So, for example, we're talking about friends.
1: Uh-huh.
2: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m-hmm. 예를 하나만 들고 넘어갈게요.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He's not your friend now, is he? 이렇게 하면
1: yeah.
2: 지금 친구가 아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은 동료지 친구까지는 아니잖아.
1: Right.
2: 한정해 줄 때 그럴 때 now를 씁니다.
1: Or if somebody does something that's not expected of a friend. So maybe he did something bad. He's not your friend now, is he? I mean, he did that. He shouldn't do that.
2: 아, 네네. Yeah. 그래서 방금처럼 뭐 친구라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든지 이럴 때도 아무튼 한정해 주는 느낌이 있는데
1: okay.
2: 여기서 now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Uh-huh.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요.
1: Yeah. I hope you got it.
2: 궁금하네요. 다음 부분 볼까요?
1: Okay.
0: I guess you don't have to be exercising to have a hobby. Hobbies can really be anything.
1: I guess you don't have to be exercising to have a hobby.

0: 네, 오늘은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확인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bought a bike last year and made riding my hobby. I think training has become my hobby. 6 days a week, I'm either running or riding a bike.
0: 네, 첫 번째로는
1: Brian says,
0: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I bought a bike last year and made riding my hobby.
0: 중간에 이제 갑자기 생각난 재미없는 농담인데요. Riding이라는 것이 미국식 영어에서는 writing
1: Oh, yeah.
0: 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1: Yeah. Writing,

0: Writing.
1: Writing, writing.
0: Yeah.
1: 그러다 보니까 이 문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
0: Of
1: 되겠지만
0: course.
1: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0: Oh, yeah. I bought a
1: 네.
0: bike and I started writing poems.
1: 네, 그럴 수 있잖아요.
0: 예.
1: 여기서는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I bought a bike last year. 작년에 자전거를 하나 샀고, 한대 샀고, made riding my hobby. Riding을,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거를 제 취미로 만들었습니다.
0: All right.
1: 그리고,
0: And Kimberly says, I think training has become my hobby. 6 days a week, I'm either running or riding a bike.
1: 그냥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훈련이라고 일반적으로 1차적 번역이
0: Right.
1: 되는데,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달리기랑 지금 자전거 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0: Yeah, like exercising.
1: 네, 그래서 저는 운동이 제 취미가 된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운동이 취미가 된것 같아요. 트레이닝. 6 days a week,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 I'm either running,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탄대요. That's a lot of exercise.
0: That is a lot. Good
1: Yeah.
0: on, good for you,
1: Yeah.
0: Kimberly.
1: You're keeping fit, I guess.
0: Perfect. Well, those are some great posts.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We'll be back.
1: 감사합니다.
0: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마인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요 오형식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형식 문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과는 살짝 달라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이 달라졌을지 곧장 오늘의 문장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 문장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ant everyone to have fun. 자, 보이시나요? 특히나 want everyone to have fun.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확실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오형식 문장과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눈치 채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요. 오형식 문장. 우리 기본기 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먼저 사용되는 문장 성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죠? 목적 보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목적 보어를 이해해야 오형식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목적 보어라는 거, 그쵸? 보어라는 거 자체가 보충해 주는 말이고, 이름에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로서 목적어랑 연관 관계가 높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할 땐 언제나 목적어와 목적 보어 연결 지어서 해석하시는 거 잊지 마시되, 자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목적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간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 동사나 오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오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오형식 동사를 하더라도 아무 목적 보어를 또막 취하지는 않아요. 투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취하는 그런 동사들은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want, 원하다. allow, 허락하다. ask, 부탁하다. encourage, 장려하다. expect, 기대하다. 이런 동사들이, 아, 목적 보어 자리에 또 투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는 동사들이구나. 참고를 해봐 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지만, 오형식 문장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특히나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유의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라고 해석이 시작되겠죠. 주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무엇을? 이거? 목적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뭐라고 또는 뭐뭐 하도록이라는 부분이 목적 보어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에 뭔가 동작의 의미가 추가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해서 누가 무엇을 뭐뭐 하도록, 동작 무언가를 하도록, 그리고 동사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뭐 해요라는 식으로 오형식 문장이 해석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볼게요. 목적 보어에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두개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 바로 이겁니다. allow. 앞에서도 봤었네요. 그쵸? 허락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 다른 동사, 제가 이 친구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ask.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탁하다라는 의미로서, 요청하다라는 뜻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활용해서 오형식 문장들 제가 만들어 놔봤거든요. 같이 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Our boss allowed us to leave early. Our boss, 우리 상사죠. 우리 뭐 팀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말이죠. Allowed us,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 그래 놓고 어떤 동작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지를, 자, 여기서 투부정사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걸 가능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까? To leave early, 일찍 떠나도록, 즉 일찍 퇴근하도록 우리 사장님이, 그죠? 우리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문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오형식 문장 해석하는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동작이 이렇게 추가됐다는 거, 일찍 퇴근하다, 이런 동작이 추가됐다는 거 눈여겨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 이렇게 생겼죠. My mother asked me to fix her computer. 해석해보면요, My mother, 제 어머니가요, asked me, 나에게 부탁한 거죠. 요청한 거예요. 그래놓고 뭘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동작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to fix her computer, 그녀의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맥락으로서 우리가 이 문장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죠?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영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더 많은 책을 읽도록 장려하셨어요 라는 말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는요, 선생님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The teacher. 그리고 그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장려하셨다는 건데, 요거 동사 우리 encourage 써서 the teacher encouraged 라고 한번 문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encourage, 용기를 줬다, 이런 뜻이죠. 이게 조금 의미 바꿔서 장려했다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자, 누구를 또는 뭐 누구에게 그렇게 장려를 했는지를 목적어를 넣어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래서 the teacher encouraged us 까지 여러분들이 가주실 수 있다면 뭐 한 80% 끝난 겁니다. 왜?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그래서 뭘 하게끔, 어떤 동작을 하게끔 장려를 했는지 그 동작만 표현해주면 되거든요. 핵심은 그 동작을 투부정사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To read more books, 더 많은 책을 읽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The teacher encouraged us to read more books.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 만들어봤고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수잔이 회의에 일찍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잔이 맨날 늦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요거 재밌게 주어 no one으로 시작해볼게요. no one,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뭘 안 해요?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no one expects, 아무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자, 여기서부터 문장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뭘 기대 안 하는 겁니까? 수잔이 일찍 오는 걸 기대 안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뭘 써야 되지? 헷갈리는데 먼저는 사람을 쓰면 돼요. No one expects Susan. 수잔에게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수잔이 뭐 하리라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투부정사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To come early. 일찍 오리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합니다. 일찍 어디로 오는 거예요? 미팅에 오는 거잖아요. 회의에 오는 거니까 to the meeting까지 붙여주면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자, 이 문장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No one expects Susan to come early to the meeting.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I want everyone to have fun. 나는 원해요. 모두가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To have fun. 좋은 시간 갖기를, 즐겁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장. 역시나 이것도 오형식 문장이 돼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간 그런 경우죠. 이렇게 제가 오늘의 문장을 준비해 봤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오형식 문장을 복습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시겠지만 어떤 제 마음을 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인사이드의 김승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off scared of Josh.
1: 네, 우리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at's not your job 이런 표현인데요. 이거 역시 조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대화 먼저 보고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0: How come you have so much assignments all the time? 이렇게 시작해요.
1: 아니, 어째서 너는 항상 그렇게 숙제가 많이 assignments, 숙제, 과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항상 과제가 그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0: Because I'm helping Josh do his
1: 이럽니다. 왜냐면은 내가 Josh가 Josh 거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Josh가 본인의 숙제하는 것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Are you saying you're doing his work too?
1: 이럽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Are you saying you're doing his work too? 네가 걔 숙제까지 해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But that's not your job.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t's not your job. 여기 딱 나왔어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라면은 그건 네 의무가 아니야. 너의 임무 또는 의무가 아니야. 이런 의미죠. 그래서 But that's not your job. 그거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But I'm kind of scared of Josh.
1: 이럽니다. 그렇긴 한데 I'm kind of scared of Josh. 난 Josh가 조금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서워서 숙제를 대신 해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That's not your job. 너의 의무가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이런 뜻의 That's not your job 였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0: Did you just tell my kid not to play with this ball here?
2: I did, because that's the written rule here. People almost got hurt.
0: Well, that's not your job. Save it for your own kid.
2: That may be true, but it's your job to make sure your kid behaves.
1: 네, 조금 어렵고 긴 대화문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아이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이제 아이의 어머니와 조금 싸움이 있었는데 그 대화문이에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0: Did you just tell my kid not to play with this ball here? Did you just tell my kid?
1: 당신 지금 내 애한테 여기서 공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Not to play with this ball. 공 갖고 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라고 무서운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0: I did. 이럽니다.
1: 네,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0: Because that's the written rule here.
1: 그게 여기 쓰여진 규칙이니까요. That's the written rule here. 이렇게 얘기를 했죠.
0: People almost got hurt.
1: 사람들이 다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Well, that's not your job. 이러죠.
0: Well, that's not your job.
1: 여기서의 that's not your job은 그건 당신의 의무가 아니에요. 너의 의무가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It's not your business.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거는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That's not your job. 이러죠. 그래서 Well, that's not your job.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ave it for your own kid. 이럽니다. 네가 나중에 애 나면 아니면은 네가 돌보는 아이를 위해서 나중에 그거는 save it, 저장해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내한테 그러지 말고 니나 잘해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that may be true 이럽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죠. But 그렇지만 it's your job. 다시 나왔어요. That's not your job. It's your job. 당신의 의무예요. 어떻게 하는 게? To make sure your kid behaves 이러죠. 당신의 아이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it's your job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hat's not your job 여러 가지

So that was great. That was the high lunge. You guys did so well. 오늘 우리 하이런지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로우런지 예전에 한적 있어요. 이건 하이런지니까 조금 더 레벨 업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영어 표현은 That's not your job 같이 배워봤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hat's not your job. 당신의 의무가 아니야.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런 뜻도 되지만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이런 뜻도 되니까 조심스럽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bye. I'll miss you guys.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짓는다고 하는지 자, 잘 이야기 속에서 듣고 알려주세요. Take a listen.
1: He doesn't say no to my help. Scooping up the soil requires skills.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I did it. But this isn't the site for the house. They build the house by stacking this soil brick.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흙, 벽돌로 그걸 쌓아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꽤 무거운 모양이에요. 진행자가 아주 힘겹게 들어 올리는 모습 캐치하셨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비슷한 크기로 퍼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퍼내져야만 한다인데 자연스럽게 퍼내야 한다.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by stacking this soil brick. 여기 나오네요. 흙, 벽돌을 쌓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속에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2. They build the house by stacking this soil brick. They build the house by stacking this soil brick.
0: 자, 문장 속에서도 잘 들리셨겠죠? 아, 자, 그럼 이제 뜻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무엇보다도요, 비슷한 크기로 퍼내야 합니다. 규격이 딱딱 맞게 해야 집을 쌓아 올릴 때 잘 맞아 떨어지겠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build a house by stacking their soil brick. 자, 그들은요, 이 흙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드렸던 제 질문에 대한 정답, 해답이 여기 문장에서 들리셨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놓친 부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He doesn't say no to my help. Scooping up the soil requires skills.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I did it. But this isn't the site for the house. They build the house by stacking this soil brick.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It to be in 기능어입니다. Has scooped similar size 내용어죠. 그러면 it has to be 올라가죠. It has to be scooped. Scooped가 아니고 scooped in similar size. 이렇게 높낮이를 느끼게 여러분들이 기능어와 내용어를 분류하면서 찾게 돼요. 알게 됩니다.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이게 아니라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강세 주시면서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네, 좀 어색하시더라도 일부러 좀 과장해서 그렇게 발음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네, Google listening 3.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One more time.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Excellent. 이제 두 번째 listening point. By stacking this soil brick. By 과 기능어 stacking 발음하실 때 내용어죠? this, soil, brick 모두 다 내용어 stacking이 아니라 stacking 경마 현상에 의해서 to 사운드가 된 소리 현상 stacking this의 s, soil의 s 겹점 첫 번째 자음 탈락 this soil d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the soil, brick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by stacking the soil, brick Alright, Google listening 2 by stacking the soil, brick 브리크 하시지 마세요 brick Google listening 3 by stacking the soil, brick 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y build a house by stacking the soil brick. 한 번 더. They build a house by stacking the soil brick. Excellent. 제대로 잘 발음하셨다면 영국식 발음과 비교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2: 2.
3: They build the house by stacking this soil brick. They build the house by stacking this soil brick.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He doesn't say no to my help. 그는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에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To my help, 제 도움에. 그러니까 진행자가 돕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No, 아니, 아니에요, 됐어요. 이런 말을 안 하신다는 거죠. 자, blank, the soil, blank. 자, 여기 빈칸에 scooping up 했습니다. 퍼서 떠올리는 거예요. 퍼 떠올리는 것, 퍼내는 것. The soil, 흙을 퍼내는 것은 어떠하다? 빈칸. 여기에 requires skills라고 했는데 requires의 s, 그 다음에 skills의 s 겹자음이죠. 그래서 require skills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그 어떤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퍼내는 것 자체가 기술을 요한다는 거죠. More than anything, 무엇보다도요.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영국식 발음에서는 scooped in 이렇게 연결해서 뒤에 나오는 전치사를 연결해서 scooped의 to와 자음 in의 이 연결해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비슷한 크기로 퍼내야만 합니다. I did it. 진행자가 그렇게 했대요. But, 그런데요. This isn't the blank라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is isn't the site for the house. 그 정말 퍼낸 그것이 그 벽돌이요. 흙으로, 흙벽돌 자체가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었는데 그 자리가 집터가 아니라는 거죠. 즉, 집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저쪽으로 그걸 옮겨가야 된다는 걸 여기서 네, 암시하고 있어요. They build a house. 그들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By stacking the soil brick. 이 흙 벽돌로 쌓아 올려서 집을 짓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다면 100% 도전해볼 만하시죠, 여러분? 한번 try 해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He doesn't say no to my help. Scooping up the soil requires skills. More than anything, it has to be scooped in similar size. I did it. But this isn't the site for the house. They build the house by stacking this soil brick.
0: Did you catch 100% of it? 다 캐치하셨어요?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www.ebce.co.kr로 오셔서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들리지 않았던 부분까지 잘 들릴 수 있어요. 노력을 하신다면요.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our weaknesses. 네, 우리 English interview, job interview에서 아주 궁금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뭐 장점도 다 좋지만 단점이 뭐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럴 때, okay, like, 너무 심하게, like, really a terrible weakness 하면 좀 곤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단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뭐를 준비했을까요? Let's see.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래서 저는 회의 때 제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So I have a hard time speaking up at meetings.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It's hard to express my opinions or ideas in front of a group. Alrighty,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Yes, 그래서 우리 성격 대해서도 말할 수 있죠. Right, of course. So I'm a little shy. 네, shy를 많이 쓰죠. Right, shy. But let's see how we have, what answer we have today. I have a reserved and quiet personality. I have a reserved and quiet personality.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네, so 내성적이다, reserved, and quiet, 조용한, 아시죠? reserved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표현이에요. 내성적이다. 우린 얘기, 뭐, 활동적, 뭐, 활발하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So, for me, I am not reserved. I am quite outgoing. All right. So I don't have a reserved and quiet personality. 자, I have a reserved and quiet personality.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so I have a hard time speaking up at meetings. So I have a hard time speaking up at meetings. Okay. 그래서 저는 회의 때 제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Okay. I have a hard time. 아시죠? To have a hard time.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speak up 할 때는 이거는 선생님 목소리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Actually, you're right. 그렇지만요. There is another definition. And speak up also means to express your ideas, your opinions freely. 아주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는 게 또 speak up입니다. Okay? So, 다 잘 조심해야 돼요. Speak up! 그럴 때는 좀 크게 하고 아니면 what? Come on, speak up! 의견, 네 의견 좀 말해! 그럴 수도 있어요. Okay. It's hard to express my opinions or ideas in front of a group. It's hard to express my opinions or ideas in front of a group.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적인 성격들은 쉽게 표현하기가 힘들죠. Right? It's not easy to express yourself or to talk. 그래서 I have a hard time or it's hard to express my opinions or ideas. 제 의견이 opinion, my ideas 그냥 생각이죠. Right. So this is my 단점.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Here's a key phrase. 자, personality. Very easy. 네, 왜 제가 이 표현을 선택을 했냐면요. 많은 한국 분들이 이 character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여기 친구들이나 뭐 언니, 뭐 누구나 제 지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character를 많이 쓰지만, 원어민들은 이 personality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Alright, so, 성격이죠? What kind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Dissatisfied versus disappointed. Dissatisfied versus disappointe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dissatisfied 그리고 disappointed입니다. 네, 댓글에 좀 더 어려운 단어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두 단어를 준비했는데요. 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일단은 dissatisfied부터 볼게요. 네, 여기서는 dis 그다음에 satisfied. Dissatisfied. 네, satisfied는 아시죠? Satisfied는 만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앞에 dis 그리고 끝에 ed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dissatisfied. Dissatisfied. 강세가 여기 SAT에 들어갑니다. Dissatisfied. Okay, 좋아요. 네, dissatisfied. 이거는 불만을 느끼고 불평을 갖게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dissatisfied. 여기 satisfied 앞에 dis가 들어갔잖아요. 네, dis는 이거는 반대 혹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단어에 dis를 붙이면 그 의미의 부정이나 반대가 됩니다. Okay? So, 이거는 일단은 불만을 느끼고 불평을 갖게 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They were dissatisfied with her answer. What are you dissatisfied with? He seemed dis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 Dissatisfied. Dissatisfied. 좋아요. 불만족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y were dissatisfied. 그들은 불만족스러웠어. 무엇에 대해서? With her answer. 그녀의 대답에 대해서. They were dissatisfied with her answer. 뭔가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답을 좀 불만족스럽게 한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뭔가 답이 별로였었어요. So they were dissatisfied with her answ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at are you dissatisfied with? What are you dissatisfied with? 네, 친구가 뭔가 되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불만인 거니? 라고 말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dissatisfied with? What are you dissatisfied with? What are you dissatisfied with?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seemed dissatisfied.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불만족스러운 것 같았어. 그렇게 보였어. seemed가 들어갔으니까요. 자, 무엇에 대해서요? 그 설명에 대해서 with the explanation. He seemed dis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 조금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같이 해볼게요. He seemed dis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 He seemed dis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 네, 다음은 disappointed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Disappointed. Disappointed. Disappointed.

네, 이렇게 긴 단어들은 강세가 보통 한두 군데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는 앞부분, 그래서 disappointed, 그래서 point 여기도 들어갑니다. 같이 해볼게요. disappointed, disappointed, very good. disappointed라고 할 때는 실망한, 그래서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갖게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문 통해서 배워볼게요. I'm disappointed in myself. I was afraid of disappointing my parents. They were disappointed with her answer.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e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m disappointed in myself.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어. I'm disappointed in myself. 네, dissatisfied라고 할 때는 보통은 사람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하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설명이나 어떤 뭔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럽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하지만 실망할 때는 뭔가 사람에 대한 그런 실망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I'm disappointed in myself.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as afraid of disappointing my parents. 나는 부모님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어. I was afraid of disappointing my parents. 그래서 똑같이 누구 사람을 뭔가 사람을 그냥 실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I was afraid of disappointing my parents.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were disappointed. 그들은 실망했어. 무엇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With her answer. 그래서 dissatisfied하고 비슷하게 사람뿐만 아니고 뭔가 상황 아니면 뭔가 답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They were disappointed with her answer.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ey were disappointed with her answer. They were disappointed with her answer. Alright,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dissatisfied. 이거는 불만족스러운이라는 의미이고요. 보통 어떤 상황이나 결과물이나 어떤 설명, 대답,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쓰지 않고요. disappointed는 똑같이 dissatisfied처럼 뭔가 상황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disappointed 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y were dissatisfied with her answer. They were dissatisfied with her answer. They were dissatisfied with her answer. They were dissatisfied with her answer. They were dissatisfied with her answer. I'm disappointed in myself. I'm disappointed in myself. I'm disappointed in myself. I'm disappointed in myself. I'm disappointed in myself.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job! Don't forget to check out our website if you want t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bye!

0: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음악 관련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추억에 관련된 이야기를 음악과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추억 이야기하면 참 여러 가지가 생각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슬픈 추억이 있는 음악도 있죠. 그렇죠? 어떤 이별을 했을 때 들었던 노래라든가 힘들었을 때 들었던 노래. 지나고 나서 들으면 또 힘들었던 감정들이 막 다시 한번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반면 되게 좋았던 노래도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라든가 나 중학교 때 너무 좋아서 많이 들었던 그런 노래들. 자, 이게 다 추억과 음악의 어떤 연관성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옛날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옛노래, 옛날 노래 있죠? 옛곡, 그죠? 옛날 좀 한창 뭐 10년, 20년, 30년 된 노래들, 그쵸? 이런 걸 영어로 부르는 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Oldie라고 합니다. Oldie. Old란 말에다가 E를 붙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Oldie. Oh, that's an oldie. 야, 그거 옛날 좀 된 곡이잖아. That's an oldie. 야, 우리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잖아. That's an oldie. 복수형 oldies 하셔도 돼요. 저는 신곡보다 옛날 노래 많이 들어요. 그러면 oldies. I like to listen to oldies 하면 돼요. I like to listen to oldies.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노래를 자주 들어. 그런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들어볼게요.
1: Oldie, oldies, oldie, oldies.
0: 자, 이런 노래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추억을 생각나게 하고 자 비슷한 말인데 영어에도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bring back memories. 자, 이건 딱 봐도 글자 그대로 의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bring back, 다시 돌아오게끔 한다는 얘기죠. 뭐를? memories, 추억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다. bring back memories. 강세 뒤에 주시고 bring back memories 들어볼게요.
1: bring back memories, bring back memories.
0: 예를 들어서 oldies bring back memories 하면 옛날 노래는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지. 뭐 간단한 영작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또 하나 있어요. stir up memories. stir는 무슨 말이냐면요. 휘젓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음식을 할 때 막 음식, 식재료를 넣었어요. 저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stir라고 그래요. stir. stir up 이렇게 하면 강세를 뒤에다 주면서 구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거의 뜻은 뭘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추억을 자극하다, 즉 생각나게 하다, stir up memories. 머릿속에 저 안쪽에 있었던 걸 막 자극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하는 거죠. stir up memories. 들어볼게요.
1: stir up memories. stir up memories.
0: 이게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추억에 관련된 노래 혹은 음악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넣어볼게요. 나 옛날 노래 듣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럼 아까 oldies, oldies 그거죠? I like to listen to oldies because they bring back memories. 이렇게 붙여도 되잖아요. I like to listen to oldies because they bring back memories. 아까 배운 거. 옛날 추억을 막 떠오르게 해서 나 옛날 노래 듣는 거 좋아한다? 이런 거. I like to listen to oldies. 이거 간단한 문장이지만 oldies 넣어서 문장 그대로 써주세요. 들어볼게요.
1: I like to listen to oldies. I like to listen to oldies.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이제는요. 좋았던 옛 시절을 상기시킨다. 다시 떠오르게 한다.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옛날 사귀었던 애인. 이별을 했는데 그 옛날 그 애인이 생각난다. 뭐 약간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어떻게 만들까요? 상기시키다는 remind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이 동사는. remind.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문장에. remind me of 뭐뭐뭐. 이렇게 가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구조를 잡아준 상태에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Remind me of my high school days.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게. 야, 그 노래 들으면 나 옛날에 중학교 때 생각난다. 그러면 that song reminds me of my middle school days. 이런 식으로. Remind me of. Remind. 강세 뒤에 주시고 들어보세요.
1: Remind me of. Remind me of.
0: 좋아요. 좋았던 옛 시절을 부르는 관용구가 있어요. 관용구 뭡니까? 이건 그대로 외워야 돼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The good old days. 이건 그대로 써야 돼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The good old days. S 붙여가지고 옛날에 어떤 좋았던 시절을 떠오르게 Remind me of the good old days. 이거 붙여도 돼요. That song reminds me of the good old days. 그러면 야, 옛날에 좋았던 시절 저 노래 들으니까 생각이 난다. 요겁니다. 들어볼게요.
1: The good old days. The good old days.
0: 아주 유용한 관용구예요. 자, 근데 하나 더. 사귀었던 옛사람. 옛날에 사귀다가 헤어졌던 사람.

0: A person I used to date. 이건 뭐예요? Used to는? 지금은 아니죠. Used to date. 사귀었었던 사람이죠. 헤어진 사람이에요. A person I used to date. 아, 저 노래 들으면 옛날에 남친, 옛날에 여친이 생각나. 그죠? A person I used to date. 뭐 boyfriend, girlfriend 이런 단어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이 표현 쓰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A person I used to date. A person I used to date.
0: 좋아요. 이 곡은 좋았던 옛 시절을 기억나게 해주지. 이거 그대로 갈게요. 이 문장 그냥 통으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음악, 저 이 문장 저도 외웠어요. This song reminds me of the good old days. 야, 이 노래 들으니 옛날 생각난다. 이거 그대로. This song reminds me of the good old days. Oh, this song reminds me of the good old days. 들어볼게요.
1: This song reminds me of the good old days. This song reminds me of the good old days.
0: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음악 있죠? 심지어 눈물이 나게 하는 음악도 있고 울컥하게 하는 음악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말할게요. Are you ready? 미소 짓게 하다. Smile이요. Smile인데 makes me smile 해도 되죠. That song makes me smile. 그것도 괜찮아요. Put a smile on my face. Smile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고 미소라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ut a smile on my face. 얼굴에 미소 짓게 해. 이거 있죠? 짓게 하다. 그대로예요. 이거 어때요? 요 조합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Put a smile on my face. Put a smile on my face. 이 속도로 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 Put a smile on my face. Put a smile on my face.
0: 저 미소, 저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돼. 그죠?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들다. Cry는 그냥 울다라고. That song makes me cry. Okay. I know what you mean. But 그보다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있을 거예요. Make me tear up. 요거 갑시다. Make me cry.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That song makes me cry.

0: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cry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tear가 눈물인데 이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tear, 눈물, tears, 눈물들, 복수 돼요. 근데 tear up, tear up, 눈물이 나게 하다. make me tear up. 강세 뒤에 줘야 되죠? 구동사니까 들어볼게요.
1: Make me tear up. Make me tear up.
0: 좋네요. 울컥하게 만들다는 choke up. 이게 이제 사람 말을 하다가 이게 choke이거든요. 이게 좀 목에 뭐가 걸린 건데 이게 감정이 복받쳐오면 말을 못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choke up은 뭐냐면 약간 마음을 먹먹하게 하다. 그죠? 울컥하게 만들다. Oh, that song makes me choke up. choke up. 비슷하지만 tear up, 눈물, choke up. 울컥하게 만들다. 이런 말이 참 영어로 만들긴 쉽진 않아요. 혹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보니까 만드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Make me choke up. Make me choke up.
0: 오케이. 그녀의 곡중몇 곡은, 몇 개는 나를 울컥하게 만든다. Make me choke up 써볼까요? Some of her songs. 다는 아니고 일부 몇 곡이 Some of her songs make me choke up. Some of her songs make me choke up. 노래가 감동스러워가지고 나 들으면 막 울컥해. 옛날 막 슬펐던 추억이 떠올라. Some of her songs make me choke up. 간단하지만 정말 세련된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of her songs make me choke up. Some of her songs make me choke up.
0: 좋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옛 노래를 보러 간다고요? Oldie, oldies. 복수형까지 들어볼게요.
1: Oldie, oldies, oldie, oldies.
0: 좋았던 예 시작. The good old days. The good old days. 들어볼게요.
1: The good old days, the good old days.
0: 울컥하게 만들다. Make me choke up. 이거 기억할게요. 들어볼게요.
1: Make me choke up. Make me choke up.
0: 좋습니다. 추억의 노래 어땠습니까? 이번 시간에 아주 알찬 표현들 많이 배웠죠? 이거 일상회화에 꼭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거나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이 뭔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김새가 비슷하든지 혹은 어떠한 이제 모양이 비슷하든지 혹은 개념이 비슷하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 좀 비슷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인데요.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것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similar 하고 나서 to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 뭐랑 좀 비슷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돼서요. 그거 내 거랑 좀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바로 It is similar to 대상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김새 모양이 돼도 괜찮고요. 혹은 개념이 비슷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뭔가 유사성이 있는 것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떤 것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similar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무엇 is simil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라는 것을요. 그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수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비슷하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거 it is similar.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뭐가 비슷한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죠.

0: 없어요. 그렇죠? 유사성을 오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A랑 B랑의 유사성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It is similar 하고 나서 to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요. A라는 대상, 그것을 이수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t is similar. A는 비슷합니다. 뭐랑요? To B. B라는 대상이랑 비슷해요.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t is similar to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이 대상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으면 그거 B랑 좀 비슷하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오, 그거 내 거랑 좀 비슷하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것은요. 바로 my things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간단하게 mine으로 줄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Oh, it is similar to mine. 어, 그거 내 거랑 좀 비슷하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is similar to mine. 한 번만 더. 시작. It is similar to mine. 자, 그런데 it is를 또 어떻게 줄인다? 그쵸? it's로도 줄인다. 그래서 it's similar to mine.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나의 것에서 이번엔 우리 거랑 비슷하다라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의 것, 그쵸? our thing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나 우리의 것, 그쵸? ours로 줄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 우리 거랑 좀 비슷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s similar to ours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우리 거랑 비슷하다라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similar to ours. 한 번만 더. 시작. It's similar to ours. 해서 이번엔 우리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 ours라는 발음은요. ours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럼 요즘 전동 킥보드가 이제 많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거 우리가 옛날에 막 싱싱이로 막 타던 그 킥보드랑 비슷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동 킥보드나 혹은 킥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스쿠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스쿠터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동 킥보드랑 좀 비슷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It's similar to scooter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거 킥보드랑 비슷하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similar to scooters. 한 번만 더. 시작. It's similar to scooters. 해서 그거 킥보드랑 좀 비슷하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그거 현금이랑 좀 개념이 좀 비슷한데?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금은 그쵸? cash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현금이랑 좀 개념이 비슷한 거네. It's similar to cash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similar to cash. 한 번만 더. 시작. It's similar to cash. 해서 이번엔 현금이랑 좀 비슷하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좀 유사성이 있어서 그거 좀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쵸. It is similar. 하고 나서 to 무엇으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similar to mine. It's similar to mine. It's similar to ours. It's similar to ours. It's similar to scooters. It's similar to scooters. It's similar to cash. It's similar to cash.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거랑 좀 비슷하다. It's similar to mine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김새가 비슷하거나 혹은 개념이 비슷한 것들 다 It is similar to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구체적으로 생김새가 그거 내 거랑 너무 비슷한데? 라고 생김새가 비슷하다라고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 It is similar 대신에 뭘 넣어주시면 될까요? is 대신에 생김새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look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It looks simil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것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라는 의미니까, is similar 보다는 조금 더 한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t looks similar to mine. 그것은 내 거랑 생김새가 비슷하네. 모양이 비슷하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looks similar to mine. 한 번만 더. 시작. It looks similar to mine. 해가지고 생김새가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t looks simil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거 현금이랑 좀 개념이 좀 비슷하네 라는 거를, 그쵸? It is similar to cash 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 재난지원금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지역 화폐가 현금이랑 좀 비슷하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is로만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럼 지역화폐, 바로 local currency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현금이랑 비슷하네 라는 문장으로 local currency is similar to cash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Local currency is similar to cas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쵸? It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is similar to B. 이렇게 하나를 딱 하고 패턴을 알아두시면은 A랑 B랑 좀 유사점이 있네, 비슷하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그거 어떤 거랑 좀 비슷하다 라고 해서 유사성을 얘기하는 방법, It is similar to B로 B 자리에 다양한 명사를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 hope everything's great and wonderful with you. 여러분, 모든 게 잘 계획대로 차곡차곡 다 돌아오고 계신가요? 자,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네,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여러분 또 즐거움도 찾고,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네, just one key sentence will make you happy for the next 10 minutes. 자, the first step,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이것에 관해서 누구한테 충고를 해달라고 하겠어? 자, 도전의 출발점은 뭐예요? 내가 아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면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라는 단어가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누구한테, 누구를 뭐뭐 하겠어? 이런 느낌이죠. 자,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그러면 who would you? Who would you? 그래서 하겠어의 느낌이 would you? 하시겠어요? 옛날에 배웠던 표현에 who 하나 붙은 겁니다. 자, 어떤 예들이 있는지 예를 통해서 아셔야지 요거만 달랑 외워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에서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네 문장을 가지고 함께 살짝 자신감을 올려보는 네,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죠? Who would you? 누구를 뭐뭐 하겠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물어보다 뭐예요? 그렇죠. ask죠. ask. Who would you ask? 누구한테 요청하겠어? 라는 뜻입니다. Who would you ask? 누구를 초대하겠어? 초대하다 뭐예요? invite. 그렇죠. 그래서 who would you invite?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어? 투표를 하다, 투표하다 뭐예요? vote예요. v-o-t-e.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하는 거죠. 그 사람을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투표 용지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who would you vote 다음에 for가 나와야 됩니다. Who would you vote for? 누구를 for who예요. 그러니까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할래? 라는 뜻이고요. 누구를 고용하겠어?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면접을 본 다음에 you're supposed to choose one out of five candidates. 뭐 다섯 명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who would you hire? Who would you choose? 고용하다니까 employee, 우리가 employee 이란 단어도 있지만 그 어려운 단어 말고 hire. Who would you hire? 됐죠? 예, 아니면 E-M-P-L-O-Y, employee. 이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who would you hire? 쉬운 거 쓰시는 게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네 가지 상상과 함께 도전해보세요. 갑니다. Ready? Here we go. 자, 누구한테 요청을 하겠어? Your turn. 그렇죠. Who would you ask? 누구한테 묻겠어. 자, 그 다음에는요. 누구를 초대하겠어? Your turn. 그렇죠. Who would you invite? 됐고요. 자,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어? 여기 보지 마세요. 저 보시고요. 자, 저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좋습니다. 아, who would you vote for? 예, 그 사람에서 투표하는 거니까. 자, 맨 마지막 건 제가 기억합니다. 누구를 고용하겠어? 라고 하는 거. 자, 뭘 쓰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your turn. 네, who would you hire?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who would 다음에 여러분이 다 그 대상한테 하고 싶은 동작이 있다면, 그렇죠? 다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요. 우주의 느낌은 하겠어,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의향.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갖고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이것에 관해서 누구한테 충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겠어? 아니면 충고해달라고 하겠어?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who would you ask? 간단하죠.

Who'd you ask? 뭘 위해서? For advice. 예. 그러니까 뭘 위해서예요? 충고를 위해서. 그렇죠? 예. 바로 해달라고 하겠어. 이것에 관해서니까 about it. 간단하죠? 이게 만약에 살짝 헷갈리시면 요 advice 자리에다가 딴걸 집어넣어보세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 물론 ask for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who would you ask for help? Who would you ask for money?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겠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얘를 설명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So who would you ask for advice about this? 참고로 about 대신에 좀더 깊은 밀접한 느낌이 들면은 on, on이란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 결혼식에 누구 초대할 거야? 그러면 간단하죠. 누구 초대하다? Who would you invite? 예,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는 너의 결혼식이니까 거기에 초대하는 거니까 to your wedding. 자, who would you invite to your wedding?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는요. 선거에서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어? 자, who would you? 그렇죠. vote for. Who would you vote for? 그 다음에 선거니까 in the election. Who would you vote for in the election? 반대로 쓰셔도 돼요. 누구한테 투표를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질문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한테 반대표를 던졌다. 뭐 이렇게 찬성, 뭐 그다음에 이 가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건 vote against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So, did you vote against him? 이런 식으로 가부 결정을 낼 때는요. 찬성이니까 보통은 vote for를 쓰시면 되겠어요. Who would you vote for in the election? 하겠어의 느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 나왔던 중요 문장을 두번더 연습할 기회 드립니다. 이거 그냥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발음은 왜안 들리는 거예요? 발음 대주세요. 이러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거 아니죠? Okay,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자, 이곳 상황에서 누구한테 충고를 해달라고 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반응은요? 내가 그냥 주위에 물어볼게. 갑니다. Who would you ask for advice regarding this? 다른 말로 about this? 라고 했더니 주위에 이런 저런 사람한테 다 물어보다. 영어로는요? 바로 around 하나 씁니다. 그래서 I'll ask around. 이것도 유용한 표현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나왔던 내용 살짝 놓치셨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visit our website to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again. 무한 반복해도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따다다다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Stay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Thanks a lot.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냄기의 불꽃이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Try to catch it.
1: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Mr. Hill there invites me. Thanks to the solar energy, there's electricity.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0: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네, 전기가 들어오네요. 화면상으로도 알 수 있고 문장의 그 발음을 제대로 캐치하셨어도 들어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이것이 가장 안전한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More modern than it looks. 보이는 것보다 더 현대적.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도 들어볼게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2.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겠죠? 자, 그럼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이곳은요, 이 거친 사막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두 번째 문장도 주세요.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현대적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 보면서 내가 잘 캐치하지 못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Mr. Hill there invites me. Thanks to the solar energy, there's electricity.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then let's get started. Our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자, 뒷부분에서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단어의 끝소리까지 다 발음을 하다 보면 엉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this 그리고 safest shelter 이게 이제 내용어고요. would be the는 기능어들입니다. 그러니까 this would be the, would be the가 아니라 would는 would, 마치 the가 이 우라는 받침의 그 단어의 밑으로 내려가서 받침이 되는 듯한 소리. 그래서 would 하지 마시고 would 짧게 발음하시고요. This would be the safest에서 est, st와 뒤에 또 s. 자, 자음이 연속적으로 세 개가 쭈르륵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음의 소리 t 탈락. 그리고 s, s 또 겹자음이죠. 또 탈락.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afe까지 발음하시고 shelter로 넘어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발음을 할 수 있어요. safest shelter, safe shelte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게 되죠. 그렇게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훨씬 수월하시죠?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Okay,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한 번 더.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more modern than it looks. 모던이라고 발음하기보단 그렇게 들린다라기보다는 오의 강세가 갑니다. 그럴 때 아에 가깝게.

0: 마른. 그리고 드 발음 자체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죠? 그래서 드보다는 으르에 가깝게. 마른, 마른 than it looks. 갈게요. 고글리싱 1. More modern than it looks. 고글리싱 2. More modern than it looks. 자, 마지막 고글리싱 3. More modern than it looks. There you go. 자,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One more time.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Excellent. 자, 그럼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를지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2.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의 발음 차이. 여러분들이 캐치하면서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겠죠? Okay,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주거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는요, that protects them. 그들을 보호하는 어디서? On this 무슨 desert 했습니다. 사막은 사막인데 어떤 사막이에요? 네, rough하게 되면 여러분 gh로 끝나는 단어지만 소리는 rough. 이 gh가 f 발음이 납니다. 거친이란 뜻으로 발음하실 때 rough, rough 하고 끝을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긁어주면서 소리를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친 사막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Mr. Hilbert invites me. 힐버 씨가 저를 초대합니다. Alright. Thanks to the solar energy. 뭐뭐 덕택에. 자, 태양 에너지 덕택에 빈칸 이렇게 이어졌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ere's electricity. 자, 불이 들어옵니다. 네,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It's more modern, 더 현대적이에요.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바깥보다 이게 현대적입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와, 이러면서 진행자가 놀랐죠? 그 대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100% 도전할 만 하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내용 들어볼게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is would be the safest shelter that protects them on this rough desert. Mr. Hill there invites me. Thanks to the solar energy, there's electricity. It's more modern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0: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next tim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Don'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Happy versus glad. Happy versus glad. Yeah,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happy 그리고 glad입니다. 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교체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뉘앙스 차이는 살짝 있긴 있어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happy입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도 happy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발음은 사실 달라요. 네, happy는 훨씬 더 짧은 모음이고요. 여기서는

훨씬 더 이렇게 짧지만 happy, happy 입을 더 벌어주셔야 돼요. happy, happy 그리고 happy처럼 이렇게 똑같이 강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름절에 happy, happy 좋아요. Okay, happy는 무언가에 만족하거나 행복할 때 happ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이게 행복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이렇게 업된 느낌이 있어요. Okay? 자,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I'm happy you made it. They truly seem happy together. I'm so happy about my grades. Happy. 행복한. Happ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무슨 말일까요? You made it. 당신이 무엇을 만들었나? 아닙니다. Make it라고 하면 어딘가에 간신히 도착하다, 간신히 가다, 혹은 시간 맞춰서 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줘서 행복해, 행복해 이런 느낌이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y truly seem happy together.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They truly seem happy together. 여기서는 they truly seem glad together라고 하면 정말 이상해요. 여기서는 행복해 보여. seem happy. 같이 해볼까요? They truly seem happy toge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so happy. 무엇에 대해서? About my grades. I'm so happy about my grades. 나는 내 성적에 너무 만족해. 너무 행복해. I'm so happy about my grades. 네, 약간 업된 느낌이 살짝 나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m so happy about my grades. I'm so happy about my grades. 다음은 glad입니다. 네, glad는 이름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glad. 이거는 똑같은 happy랑 똑같은 a 발음이에요. 그래서 glad. 이거보다는 입이 더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glad. glad. 거기다가 a 발음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glad. Very good. Okay, glad는 무엇인가에 기쁘거나 감사할 때 glad를 정말 많이 씁니다. happy하고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긴 해요. 근데 glad는 뭔가 기쁠 때 혹은 살짝 감사할 때 이런 느낌 있기도 하고요. happy는 뭔가 좀 업된 느낌이고 glad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We're glad to hear that. I'm glad you made it. I'm glad I didn't fail. 기쁜. Glad. 기쁜.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re glad to hear that. 우리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 We're glad to hear that. 네, 그래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glad. We're glad to hear that. 여기서는 we're happy to hear that도 괜찮아요. 근데 살짝 뉘앙스 차이가 있겠죠? 네, we're happy는 조금 더 행복해요. 좀더 업된 느낌이고, we're happy to hear that. 그리고 여기서는, 아, 기쁘네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죠? We're glad to hear that.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m glad you made it. 네. 처음에는 I'm happy you made it 라고 했죠. 네, 그래서 내가 와줘서 기뻐. 나는 기뻐. I'm glad you made it. I'm glad you made it. 친구가 안올 뻔했어요. 아니면 뭔가 멀리서 온 거예요. I'm glad you made it. I'm glad you made it.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glad I didn't fail. 내가 실패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I'm glad I didn't fail. I'm glad I didn't fail.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m glad I didn't fail. I'm glad I didn't fail.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happy. 이거는 행복할 때. Okay, 그래서 그냥 happy. I'm happy. I'm happy that you, 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짝 좀 더 업된 느낌은 있어요. Glad는 뭔가 기쁠 때 혹은 감사할 때. glad라는 단어를 쓰고요. 살짝 happy보다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 살짝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차분한 느낌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교체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어느 날 happy 쓰다가 어느 날 glad 쓰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오케이?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We're glad to hear that. We're glad to hear that. We're glad to hear that. We're glad to hear that.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음악 관련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악 추억에 관련된 얘기 했었죠? 추억의 노래 이야기하면서 어떤 감정이 떠오른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연주하는 것까지 가면 완전히 또 다른 경험이죠. 악기를 배움으로써 본인이 성취감도 느끼고, 감성도 더 풍부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룸으로써 사람들과 교감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장점이 많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칼림바라고 하는 그, 작은 실로폰처럼 생긴 악기 있어요. 저는 아직 사진 안 왔는데, 정말 살까 고민하는 게,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치는 모습도 보니까 너무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자, 그런 거 같아요. 뭐, 악기를 갑자기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레슨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서 요즘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앱도 많죠? 악기를 쉽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자,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악기 몇 가지만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엔 악기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악기 앞에는 웬만해서 너를 꼭 붙여주세요. Play the piano죠? Play piano라고 거의 안 합니다. 거의 항상 Play the piano라고 하셔야 돼요. Play the piano. 피아노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0: Do you play the piano? 피아노 칠줄 아세요?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기타도 마찬가지로 the guitar. guitar 뒤에 강세예요. 기타가 아니라 guitar. 그런데 치는 법을 배우다 하려면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치는 법은 how to play the guitar. 그렇죠? 치는 법을 배우다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들어볼게요.
1: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0: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okay? I want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나 기타 배우고 싶다. 그럴 때 I want to learn the guitar 보다는 I want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이 버전으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악기 배우고 싶다 할 때 I want to learn how to play the kalimba. 그러면 칼림바 배우고 싶다. 이런 느낌. 자, 그다음. 바이올린 강습 받다. 레슨 받는 걸 뭐라 그래요? Lessons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get을 넣어도 되고 take을 써도 되거든요. Get violin lessons. Take violin lessons 하 되고 I'm getting violin lessons 하셔도 돼요. Take을 주로 많이 쓰긴 씁니다. 근데 get도 써요. Take violin lessons or get violin lessons. 이렇게. 들어보세요.
1: Get violin lessons. Get violin lessons.
0: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요. 기타 치는 법을 배울 걸 그랬어. 배웠다도 아니에요. 안 배웠다도 아니에요. 배울 걸 그랬어. 이 부분이 영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건 지금 약간 후회죠, 후회. 아유, 남들 다 치는 기타 나도

0: 좀 배울 걸 그랬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를 어떻게 하냐? I wish I had. 요거를 오늘 픽스해야 됩니다. I wish I had. 해보세요. I wish I had. I wish I had. 이건 패턴으로 연습하는 게 나아요. 뭐 문법적으로 뭐 가정법인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회화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 붙는 게 중요한 거고 의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I wish I had 과거분사. 오케이? I wish I had 뭐뭐. 자, learned 이건 과거분사예요. 배울 걸 그래서 이거예요. 뭐할걸 그랬어. I wish I had. I wish I had learned. 아까 있었죠? The guitar 오지 말고 how to play the guitar. 아, 기타 치는 법좀 배워놓을 걸 그랬어. 이럴 때딱 좋을 텐데. I wish I had learned how to play the guitar. 이 문장 그대로 연습하세요. 이거 나중에 응용하면 되니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 I wish I had learned how to play the guitar. I wish I had learned how to play the guitar.
0: 자, 그 다음에 한 세트 더 갑니다. 음악을 실제 본인이 연주를 하게 되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감성 풍부해지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뭐 악기 연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express myself. express myself. I can express myself when I'm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칠때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express 들어볼게요.
1: express myself. express myself.
0: 오케이?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다. 자, 요거는 feelings가 감성이거든요. boost 해준다. 요 표현은 그냥 딱 정해서 쓰면 됩니다. boost my feelings. boost my feelings. playing the piano boost my feelings. 피아노 치고 있으면 내가 막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 그쵸? 악기 연주하면 아무래도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진 않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표현하는 건데. boost my feelings.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니까. 들어볼게요.
1: boost my feelings. boost my feelings.
0: 오케이. 좋은 표현. 자, 하나 더. 풍요롭게 해주다라는 말은 또 enrich라는 말이 있어요. rich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단어죠, 이거는. 형용사죠. enrich 하면 동사예요. 돈이 많게 해주다.

0: Enrich my life. Enrich my life.
1: Okay. 경제적 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냥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다. 악기를 연주하면 내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다. 영어로.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 요거 빼도 instrument에도 play가 나오면 악기란 게 대부분은 인지니어를 하겠지만, musical instrument 하면 더 확실해지겠죠?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Instrument. Boosts my feelings. 3인칭이니까 여기 주어가 행위 단수죠. S부터죠. Boosts my feeling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boosts my feelings. 악기 연주하고 있으면 내 감성이 막 풍부해지는 느낌이야. 좋은 문장이에요.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0: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boosts my feeling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boosts my feelings.
1: Good job.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기 연주하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성취감도 느껴요. 창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 악기 관리는 사는 말들이죠. 자,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자, outlet이란 건 뭐냐면 아울렛 몰 할 때 그 아울렛이거든요. 요거는 약간 탈출구 같은 거예요. outlet. 뭐 그러니까 나가는 어떤 뭔가의 문을 outlet이라고 합니다. 나가는 문.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요거는 그냥 일반인을 말하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다. 그럴 때 악기라는 것 자체가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관용구니까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0: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1: 자, 그 다음에 내가 곡을 많이 연습해서 한 곡을 제대로 칠 수 있네. 성취감 느껴지죠? A sense of achievement. Achievement. 요거는 성취란 뜻이고 그 감정은 sense. A sense of achievement 하면 성취감이 되겠죠. 들어볼게요.
0: A sense of achievement. A sense of achievement.
1: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만들어준 건 creative라고 하죠. Make me more creative. Make me more creative. 강세 잘 주세요. Creative. A 해줘야 돼요. 날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다. Make me more creative. 악기 연주하는 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럴 때 그대로 쓰면 되는 딱 셋된 프레이즈입니다. 들어볼게요.
0: Make me more creative. Make me more creative.
1: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아까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자, playing a musical, playing an instrument. Musical 빼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넣었지만 playing an instrument. 이것 때문에 이게 악기라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Is a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You는 너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you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게 말이야.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건강한 방법이지. 그렇죠?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인정할 것 같은데요. 악기 연주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런 식으로. Playing an instrument is a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들어볼게요.
0: Playing an instrument is a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Playing an instrument is a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1: 정말 주옥 같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 그대로 외웠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기타 치는 법을 배우다. 자,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이 중간 부분 꼭 넣어주세요. 자, 들어볼게요.
0: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1: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다. Boost my feelings. S 붙이고.
0: Boost my feelings. Boost my feelings.
1: 일반화시켜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들어볼게요.
0: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1: 아주 세련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이란 주제를 쭉 다 해서 정리합니다. 자, 이번 주 표현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음악과 함께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들 잘 챙겨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할 때 영상 보고 싶으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거나 EBS E 앱 설치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올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게 어떤 거랑 좀 비슷하네요 라고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를 그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것의 반대로 그거 어떤 거랑 좀 다르네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혹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이 어떠한 대상과 다를 때는요, It is different from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광고랑 좀 다르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t is different from 대상이라는 패턴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what is different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또 오늘도 이수로 한정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t is different, it is different, 그거 좀 달라요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그게 달라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랑 차이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치사 from이 돼요. 그래서 it is different from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이랑 좀 그게 좀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도 그 similar처럼 to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from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different from 대상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대상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그게 어떠한 그 대상이랑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차이점이 있는 얘기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그거 설명서랑 좀 달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설명서라고 얘기를 하면 instructions 혹은 manual 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it is different from the manual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설명서랑 좀 달라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different from the manual. 한 번만 더. 시작. It is different from the manual. 해서 It is different에서 It is를 줄여서 It's different from the manual. 이렇게 여러분이 발음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게 좀 설명서랑 좀 다릅니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그거 제 기대랑은 좀 다르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라는 문장입니다. 제 기대라고 얘기를 할 때 제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상은요, 바로 expecta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i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기대하다 라는 동사는 그쵸, expect 이렇게 발음하지만 기대라는 명사가 되면은요, 앞에가 expectation, X 소리가 나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제 예상, 제 기대랑은 좀 다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한 번만 더. 시작. It'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해서 제 예상, 제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그거 사진이랑 좀 달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It is different from the photo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different from the photo. 한 번만 더. 시작. It's different from the photo. 해서 사진이랑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물이랑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from the real thing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그 광고랑은 좀 다르네요 라는 문장입니다. 광고, 바로 advertisement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0: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한 번만 더. 시작.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고, 요즘은 여러분이 그냥 TV 광고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쵸? SNS 광고라든지, 혹은 주변에서 커뮤니티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입소문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광고나 혹은 소문들은요, hype라고 얘기를 합니다. H-Y-P-E 라고 얘기를 해서 It's different from the hyp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입소문이나 그 SNS 막 이런 광고 해서 약간 과장된 광고랑은 완전히 좀 다르네 라는 의미가 되니까 광고의 차이도 약간 구분지어서 일반적인 TV 광고는 advertisement 그리고 SNS 광고라든지 혹은 입소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그러한 이제 광고들은 hype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그게 좀 어떤 거랑 좀 달라요? 라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방법 It is different from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different from the manual. It's different from the manual. It'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It'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It's different from the photo. It's different from the photo.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설명서랑 좀 달라요. It's different from the manual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예 생김새가 다릅니다. 라는 문장도 있었고요. 혹은 아예 설명서랑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 과거로도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김새가 다르다라는 거를 It is different. It is similar. 해서 is 대신에 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쵸? Looks. It looks similar. 그러면은 비슷한 거. It looks different. 라고 얘기를 하면 생김새가 다른 거. 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과거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면 될까요? 그쵸? It is different 대신에 It was different로 얘기를 하면 그쵸? 생김새나 혹은 어떠한 개념이 달랐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was different from the manual. 시제를 바꿔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was different from the manual. 해가지고 시제를 바꿔서 연습도 한번 해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으로 생김새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t looks different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장으로 It is different from the photo 해서 그거 사진이랑 좀 다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또 그게 좀 사진이랑 달라요. 그게 좀 뭐랑 달라요? 라고 해서 그것으로 한정 지었다면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색상이요. 사진이랑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대신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e color is different from the photo.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색상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color is different from the photo. 이렇게 얘기를 해서 it을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다른 B라는 대상과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차이점 얘기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It is different from 무엇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네,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0: 자, 이제는 That's our official phrase, your 10-minute happiness. 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 10분 동안 행복해지시려면 먼저 즐거운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r happy challenge is waiting for you. 자,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해보셨나요? 자, 7시 공연표를 어디에서 살 수 있죠? 7시 공연과 뭐 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핵심은 뭐예요? 동작 중심으로 어디에서 뭐뭐 할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어디란 단어는 아시잖아요. Where? 그러면 이 where 하나만 알아도 스스로를 굉장히 다독이고 칭찬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 것도 다 you'll be able to figure it out. Figure all out. 다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뭐뭐 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Where can I?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그렇죠, 힌트를 가지고 네 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네 개지만 여기 곱하기 10개씩 해서 40번 혼자 연습하실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Okay. 어디에서 그걸 살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내려받을 수 있죠? 주문할 수 있죠? 사실 간단해요. 어디에서 뭐뭐 할 수 있죠? 아까 나왔죠? Where? 어디에서? Where? Can I? 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사다는 buy, buy죠, buy. 그래서 where can I buy? 그런데 그거니까 it. Where can I buy it? Where can I buy it? 간단하죠? 어디에서 그걸 바꿀 수 있죠? Oh, where can I change it? Where can I change it? 그거는 A를 B로 바꾸는 것은 A가 똑같은 건데 걔를 변경하는 것이 change고요. 양쪽이 두 개가 다른데 서로 교환하는 것은, 그렇죠, trade 아니면 exchang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where can I exchange it? 뭐 환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교환한다든가 이럴 때, 그렇죠? Where can I exchange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걸 어디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이게 내려받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영어 보시면 바로 알아요. 다운로드라고 쓰잖아요. 그게 우리말의 정식 용어가 내려받기, 올리기, 내려받기. 이렇게 업로드냐, 다운로드냐. 그래서 where can I download it? Where can I download it? 아시겠죠? 발음은 D 발음이 뒤에 모음 사이에서 A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발음이 리스로 바뀝니다. Download it처럼 바뀌어요. 자, 어디에서 그걸 주문할 수 있을까요? 주문하다는 간단하죠. Order. 그래서 where can I order it? Where can I order it? order 다음에 다른 거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나오지만 핵심은 네 가지 장면, 동작 입에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얘를 눈으로 읽고 아니까 나 됐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open up your mouth, please. Okay? 자,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먼저 힌트 드립니다. 동작으로요. Okay? 어디서 살 수 있죠? Your turn. 그렇습니다. Where can I buy it? 됐고요. 두 번째, 어디서 교환 가능한가요?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can I exchange it? 자, 세 번째는요. 어디서 내려받기 할 수 있죠? Your turn. Where can I download it? 됐죠? 맨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그걸 주문할 수 있나요? 자, 시작. Your turn. 그렇죠. 주문할 때 뭐 온라인 해도 되는 거니까. Where can I order it? Where can I order it? 됐죠? 나오나 보다. 나는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데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혼자 하실 것 같아요? 자, 악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지금 하면 즐겁다.

It's now or never. I always say this phrase, right? Which is a song, right? Famous song.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Elvis Presley의. 자, 스텝 2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것 같고 응용해 봅니다. 7시 공연표를 어디에서 살 수 있죠?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반은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where can I buy? Where can I buy? 그런데 표는 영어로 뭐라 해요? 그렇죠. 티켓. 근데 한 장만 사실 거예요? 여러 장 살 거니까 where can I buy tickets? 예, 그 다음에 7시 쇼는 뭐예요? 뒤에 7시 쇼라고 쓰시면 돼요. 7pm show. The 7pm show. 그런데 그 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표를 구하고 다니는 거니까 for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re can I buy tickets for the 7pm show? 이게 8시, 6시, 5시, 12시 이렇게 바꾸면 벌써 한 24번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처 어디에서 환전을 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어디에서 바꿀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exchange? 여기까지는 아까 나왔잖아요. Where can I exchange? 그런데 이 근처니까 around here고요. 이것이니까 뭐예요? 어디에서 환전이 뭐예요? 돈을 바꾸는 거니까 Where can I exchange money? Where can I exchange money? Around here. 됐잖아요. 되게 쉽죠? 네, 그래서 이 근처 어디에서 환전을 할 수 있죠? 라고 이 근처를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Where can I exchange money? Around here. 달러를 파운드로, 파운드를 달러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Exchange money. 굳이 쓰시고 싶으시면 Where can I exchange dollars for pounds? 달러를 파운드로 어떻게 바꿀 수, 어디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더 쉽게 그냥 Where can I exchange money?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됐고요. 어디에서 음악과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아까 나왔던 Where can I download? Where can I down 아니에요. Download, download가 아니고 load입니다. 그래서 Where can I download? 그런데 music and movies, 그렇죠? Music and movies. 예, 적정한 대가를 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EBS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예, 계속해서 반복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나중에 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 번 먼저 우리말 띄워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음 듣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직접 능동적으로 Alright, your turn. Try it again.

Let's try it one more time in a dialogue like this. 7시 공연표 어디에서 살 수 있죠?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매표소가 저쪽에 있어요. 자, 영어로는요. Where can I buy tickets for the 7 PM show?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저쪽에 있다 라고 하는 거. The box office is over there. Box office가 원래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렇죠? 예. 사무실이잖아요. 거기서 보통 표를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티켓 부스라고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 됐죠? 여러분, would you like to watch it again?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은요, visit our website, as you know, ebse.co.kr. 자,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한 그런 에너지 가득 채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몰라버리면 문장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꼭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먼저 함께 읽어보죠. We had the gardener plant some flowers. 라고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 내용을 몰라버리면 뭐야, 우리 가드너 있다고 뭐 자랑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가드너가 이제 정원사거든요. 정원사를 이렇게 데리고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부자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랑할 만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문장, 그런 자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역동사가 사용된 문장인데, 자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우리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형식은 이러한 문장의 요소들로, 성분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주어와 서술어 있고요, 목적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 목적 보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 목적 보어가 오형식 문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목적 보어라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적 보어, 목적어와 언제나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포인트는 이번 시간에는요, 이 목적 보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중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살펴볼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 몇 가지 특징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역동사, 그리고 또 하나가 지각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문장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 두 개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는 바로 let입니다. 사역동사들 중에 하나죠. 뜻은요, 무엇무엇을 하도록 허락하다 이고요. 그리고 이 동사도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바로 see입니다. 뜻은 보다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동사인데 이 친구 지각동사 중에 하나인 친구로서 역시나 오형식 문장을 만들 때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취하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시면서 다음 오형식 문장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My friend let me borrow her car. 라고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해석해보자면 My friend let me, 내 친구가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내가 뭘 할 수 있게끔 허락해줬는지를 목적 보어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동사 원형 borrow가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녀의 자동차를 빌릴 수 있게 내 친구가 허락해 줬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고요. 먼저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뭔가 읽을 때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쵸? 한 문장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보죠. I saw her exit the building. 뭐 길지 않죠. 쉬운 문장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I saw her. 내가 봤다는 거죠, 그녀를. 근데 그녀가 뭐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 또한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넣어줌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 see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해서 exit은 어떤 것에서부터 나가다는 뜻이니까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동사들이 쓰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되 어쨌거나 이렇게 동사 원형이 목적 보호에 쓰일 수 있기는 하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셨다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작 두 문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그의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라는 거죠. 자, 먼저 주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는이라고 시작했으니까 he 넣어주면 되겠고요. 듣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 뭐 과거의 능력이니까 뭐 couldn't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냥 편하게 didn't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 didn't hear 이라고 하시면 말하시면은 그는 듣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되니까 참고해 보시되, 자자 여기서부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뭘 듣지 못한 거예요? 그의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듣지 못한 거죠. 먼저 목적어로는 그의 핸드폰, his phone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자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해 보자면, he didn't hear his phone.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핸드폰을 이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져야 되는 게 하나 남았으니 그게 바로 목적 보언 거예요. 그의 핸드폰이 뭘 하는 것을 듣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사용된 동사 hear가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 이런 거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 ring 넣어줌으로써 이 문장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ring이 동사로서 그 벨소리가 울리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ring을 여기다 쓰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서요. 문장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He didn't hear his phone ring. Hear이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가 원형이 쓰였다는 거. 자, 봐주시면서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은 알렉스에게 그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시켰어요. 아, 이거 알렉스로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부터 넣을게요. 그냥 the manager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뭔가를 하라고 시켰다, 만들었다. 사역동사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made 넣어볼게요. 팀장님이 만든 거죠. 자, 누구를 만든 겁니까? 목적어가 먼저 필요해요. Alex. Alex를 만든 거잖아요. Alex에게 시킨 거잖아요. 그래놓고 뭘 시켰는지 말해주면 되되, 포인트는 mak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투부정사 같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manager made Alex rewrite the report. rewrite가 다시 쓰다라는 뜻이니까 요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rewrite라는 동사 원형이 쓰였구나. 이해해 주시면서요. 이 문장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made Alex rewrite the report.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적혀 있었죠. We had the gardener plant some flowers. 여기선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먼저 had가 사역동사로서 쓰였다는 거죠.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시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plant, 이거 동사입니다. 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면 우리는 정원사에게 꽃들을, sunflowers를 plant, 심도록 시켰습니다. 했어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우리 집에 정원사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뭐 자랑이 숨겨져 있다고는 볼수 있겠지만, 단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저런 걸 시켰어요라는 사역동사의 활용이 녹아들어가져 있는 문장, 오늘 복습하시는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5형식 문장의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활용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머리 세대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day of working on our balance.
1: I know. 우리 오늘 균형 감각 잡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포즈 많이 오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보고 가실게요.
2: Hey, what's taking you so long? I've got a little situation. Are you okay? What kind of situation? I have a flat tire and I'm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highway.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we've got a situation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I've got a situation, I have a situation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어쨌든 situation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일단은 먼저 대화문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Hey 이러죠. Hello 이거 또 병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Hey 저기 What's taking you so long? 이럽니다. 왜 이렇게 오는데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ve got a little situation 이럽니다. Situation 상황이라는 뜻이잖아요. I've got a little situation 이러면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e've got a situation 이러면은 지금 좀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니까 Are you okay? 이럽니다. 너 괜찮아? What kind of situation? 이럽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물어보니까 I have a flat tire 이럽니다. 아, 그 타이어에 펑크가 났대죠. I have a flat tire. 납작한 타이어란 뜻이 아니라 flat tire, 이렇게 펑크 난 타이어 이런 뜻입니다. So I have a flat tire and I'm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highway 이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정중앙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Highway, 고속도로라는 뜻 아시죠? 그래서 I'm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highway. 굉장한 문제에 지금 처해 있네요. 그래서 I've got a little situ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똑같은 의미 보러 갈게요.
2: We've got a situation here. Male, 20s, fell unconscious at a shopping mall. Should we call an ambulance? Someone already did, waiting on it till it comes. Good, let's make sure he doesn't choke.
1: 네, 두 번째 대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실게요.
2: We've got a situation here 이럽니다.
1: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Here, 그 문장의 끝에 here이 붙었죠? 여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영화나 미국 드라마 보면은 경찰 아저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고 We've got a situation he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Male, 남성, 20s, 20대,
2: fell unconscious, at a shopping mall.
1: Unconscious, 의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절했다라는 뜻이요. Fell unconscious 이러죠. 기절했습니다. At a shopping mall, 몰에서 기절했대요.
2: Should we call an ambulance?
1: 이러죠. 우리 구급차 불러야 될까요? 그랬더니
2: someone already did
1: 이럽니다. 아, 누가 벌써 불렀어요.
2: Waiting on it till it comes
1: 이러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2: It comes
1: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good. 잘 됐네요.
2: Let's make sure he doesn't choke
1: 이러죠. 아, 그럼 잘 됐고 일단은 이분이 질식하지 않게 우리 도와줍시다. He doesn't choke 질식하다라는 뜻이죠. So let's make sure he doesn't chok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got a little situation. We've got a situation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가 하러 가실게요.
0: Our final pose to work on our balance is going to be the tree pose variation. Ready? So I know we've done the tree pose before, but this is going to be more challenging.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 know we've done the tree pose before, but this is going to be more challenging. All right. So stand up tall. And pick up one foot. Ye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tand up tall and pick up one foot. Good. Really bend the leg and rest the top of your foot on the other thig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really bend the leg and rest the top of your foot on the other thigh. Good. Now briefly, look down to check that the bottom of the foot is facing up.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briefly look down to check that the bottom of the foot is facing up. Good. Now look forward and meet your palms

So that was the tree pose variation, and now I know you guys are so much better in balancing, right? 네, 오늘 나무 자세, 변형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이제 균형 훨씬 더잘 잡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we've got a situation 이런 표현 같이 해봤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we've got a situation, I've got a situation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so much, ok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E'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취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1: Yes, we're talking about hobbies this week.
0: That's right. And the gist, the essence of today's story is this.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1: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0: 네, 취미가 재미만 있을 필요는 없다. All fun, 다 그냥 재미 위주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오늘 듣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Alex 씨입니다.
0: 네, 그리고 Alex 씨의 핵심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1: Alright, let's call him out and listen to his speaking summary. Alex 씨,
0: 나와주세요.
2: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0: 네, 취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So Alex said,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0: 네, 그래서 뭔가가 be all about having fun이라고 말하면 이제 재미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취미가 재미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필요는 없다. 재미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they라고 했는데 they는 바로
1: the hobbies.
0: hobbies를 받아서 쓰는 말입니다. hobbies, hobbies 반복하기 싫으니까.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것도 취미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 Oh, for sure. Like self-improvement kind of thing.
0: 자기 개발과 관련된 거죠.
1: Alr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I'm tired.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and games. They can be something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makes you healthier, stronger, smarter, something like that. Oh man, I need to go shower.
1: From this clip, we can really see how much Alex dislikes running.
2: 그런가요?
1: Yeah.
2: 뭐 달리기를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리기 좋아하는데 이제 힘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1: Yeah, it's not fun, basically.
2: Yeah. It's not all fun.
1: Not all fun.
2: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재미있기만 한 건 아니죠.
1: Yeah, it's not all fun. 네. Right. Perfect.
2: All right.
1: How about we take a look and figure out what he said line by line?
2: Mm-hmm. Sounds good.
0: Oh, my hands are shaking. I just got back from a run. Are hobbies supposed to be fun?
1: Oh, my hands are shaking. I just got back from a run.
2: Oh, my hands are shaking. 제 손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손이 떨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1: Of course.
2: You are shocked.
1: Yeah, you are shocked.
2: Yeah, you are terrified of something. 뭔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진짜로 지금 막 달리기를 하고 와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Yeah.
2: 지쳐서. I just got back from a run. 방금 달리기 하고 왔어요. 방금 달리기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는데 I just got back from 이 형태 굉장히 좋아요.
1: Mm-hmm.
2: I just got back from 여기서는 a run이라고 해서 한 mm-hmm. 번의 달리기처럼 명사 형태로 썼지만 I just got back from running 해도 돼요.
1: Yeah, I just got back from running. I just got back from catching up with the friend, mm-hmm. from eating, anything.
2: 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고 돌아왔다, 뭐 식사하고 왔다, 아니면 방금 우체국 가서 택배 보내고 왔다. I just got back from sending something at the post office. 등등 얼마든지 응용 가능한 게 이제 I just got back from 형태고요.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1: He says, are hobbies supposed to be fun?
2: 네, 뭐 답이 없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1: okay.
2: Are hobbies supposed to be fun? 취미는 재미있어야 할까요? Some people would say, of course.
1: Some people would say,
2: not necessarily.
1: Yeah. Right.
2: So, 취미는 재미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 was thinking about that. Because when I think of hobbies, I think of, I don't know, music, games, bowling. But exercise can be a hobby that doesn't give you immediate satisfaction.
1: I was thinking about that because when I think of hobbies...
2: I was thinking about that.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I was thinking about that. 보통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많이 이야기 꺼내는 것 같은데
1: right.
2: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며칠 전에라는 뜻으로 the other day.
1: Yeah.
2: The other day.
1: Or for the past few days I've been thinking about that.
2: 그렇죠. 지난 며칠 동안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at.
1: Yes.
2: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뭐 며칠 전에 지난 며칠간 이런 말 없이 그냥 그런 생각 좀 해봤대요.
1: Mm.
2: I was thinking about that because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mm. when I think of hobbies 취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일단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요. Think of 하고 think about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1: Yeah. So when you think of something, it could just be in passing. But when you think about something, it feels longer. Right? You're pondering it.
2: 네. 그래서 about이라고 했을 때 더 길게, 더 뭐 진지하게, 신중히 오랫동안 생각해보는 느낌이 있고 think of, when I think of hobbies 하면 취미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떻다.
1: Yeah.
2: 그냥 떠올려 보는 것도 가볍게 think of라고 하고요.
1: Yeah.
2: 네. 그래서 그 think about someone 하고 think
1: right.
2: of someone
1: think
2: yeah, think of someone은 네 생각이 났어.
1: Yeah, it's like, "Oh, how are you? Hey, how are you?" But thinking about them is like, "What kind of person are they? Do I want to be their friend? Do
2: 네,
1: I want to
2: 네.
1: stay friends with Hyunwoo?"
2: Of course you. Of course you do.
1: Of course I do.
2: 네. 그래서 취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가벼운 의미에 취미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어떤 것들이 얘가 예로 떠오르냐면
1: Yeah, so he thinks of what? He says, I think of, I don't know, music, games, bowling.
2: I think of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I think of, 그걸, think about 하고 of를 비교 대조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에서
1: yeah.
2: I think about가 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1: Yeah.
2: I think about music, 음악에 대해서 생각한다. 음악에
1: yeah.
2: 대한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느낌.
1: Yeah, or the best artist, the best genres.
2: 네, 그리고

0: think about games, 게임의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 Is it good for us?
0: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라면 about가 맞는데 여기서처럼 그냥 떠올리는 정도.
1: Yeah. Something like thinking of an answer. Oh, it's that. That's
0: 그리고
1: it. You don't think deeply about it.
0: 네, 그리고 thinking of someone 갑자기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미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I think of music, games, bowling 계속 나열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얘를 나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I don't know라고 말하는 거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글쎄요, 뭐가 있죠?
1: Yeah, it's like my favorite food. I don't know. Maybe, potatoes.
0: 그렇죠.
1: I don't
0: 그래서
1: know.
0: 이 I don't know라는 거는 well 이렇게 바꿀
1: Yeah,
0: 수도 있을 것
1: well.
0: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He says, but exercise can be a hobby that doesn't give you immediate satisfaction.
0: 앞에 나왔던 것은 떠오르는 취미들은 그냥 바로 그 당시에 재미있는 것, 그 순간에 재미있는 것을 말한다면, but exercise, 운동은 can be a hobby,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취미가 될수 있는지 뒤에 나오죠. That doesn't give you
1: Immediate satisfaction.
0: 그렇죠.
1: You don't enjoy it right now.
0: So exercise doesn't give you immediate satisfaction. Immediate 즉각적인 그리고
1: Immediate
0: 만족.
1: satisfaction.
0: 네, immediate 같은 경우에는 부사 형태만 알면 됩니다. Immediately.
1: Really?
0: 다시 한번.
1: Immediately.
0: 네, 원래 이제 T 발음도 마지막에 해주는 게 맞는데 잘안 해요.
1: Immediately. No, immediately.
0: Immediately.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형 형태가 있죠. 먼저 동사로
1: Satisfy.
0: satisfy.
1: You satisfy someone or something.
0: 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action 부분을 빼고 y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satisfied, 만족한.
1: Yeah, I'm satisfied.
0: 그리고 satisfactory.
1: Yes, your work is satisfactory.
0: 네, 만족스러운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satisfaction. 만족이고요. 불만족 앞에 이제 이거는 또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 같이 알아두시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 그런 취미일 수 있어요. Alright.
1: All right. Let's see what he says next.
2: But then again, it does have benefits in the long term. I run. It's my choice to run. So, I guess hobbies don't. Oh my God,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I'm tired.
1: But then again, it does have benefits in the long term.
0: 이 표현 잠시 후에 더 설명할 거지만, but then again,
1: Again.
0: 다 합치면, 그러니까 but 그런데, then
1: Then.
0: 그때, 그러면, again 다시, 그런데 그러면 다시라기보다는
1: Yeah.
0: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1: Yeah, on the other side, it's like it's this way, but then again. It can do this.
0: 그렇죠.
1: So is it good? Is it bad?
0: 이렇긴 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다른 면에서 본다면 on the other hand 이런 느낌으로 네,
1: Yes.
0: 다른 한편으로는 it does have
1: benefits. Benefit.
0: in the long term 아니면 in the long run.
1: Run.
0: 여기서 run
1: I was going to say that
0: 이야기했으니까.
1: in the long run, you know who I am.
0: 네.
1: Those cheesy puns.
0: 이런 pun, 그런 말장난 같은 거로 하자면 in the long run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점들이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은 주지 않지만 그래서 이점 혜택 benefit.
1: Benefit.
0: benefit.
1: Great. Next he says, I run. It's my choice to run.
0: 저는 달리기를 합니다. It's my choice to run. 달리기를 하는 건 저의 선택이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1: He wants to do it.
0: 네, 그러니까 여기서 It's my choice to run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바꿔서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한다면 I choose
1: Choose
0: to
1: to
0: run 하면
1: run.
0: 됩니다.
1: Perfect. 다음입니다. And he says next, So I guess hobbies don't. Oh my God,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I'm tired.
0: 여기서 이제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손이 너무 많이 떨린다 하면서 카메라를 다른 손에 쥐는 그 순간이죠. So I guess hobbies don't. Oh my God. 아이고, 제 손이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없죠. I'm tired. 지금 피곤해서요. 지쳐서요라고 한 다음에 다음 문장 바로 보러 갈까요?
2: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and games. They can be something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Makes you healthier, stronger, smarter, something like that. Oh man,

0: I need to go shower.
1: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and games.
2: 방금 전에 Oh my god,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라고 하는 문장을 말하기 전에 이 문장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1: Uh-huh.
2: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취미는 이러한 형태일 필요는 없나 보네요. 없는 것 같아요. I guess라고, I think라고 말하면서 uh-huh. 이 부분 All fun and games.
1: Uh-huh. All fun and games,
2: fun and games
1: just means just for pure enjoyment,
2: 네.
1: for fun.
2: 그렇죠.
1: You only get pleasure from it. No 네. pain, no hardships.
2: Uh-huh.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자면 fun and games, 재미와 games, 놀이. Mm-hmm. 뭐 물론 비디오 게임도 게임이지만 여기서는 그 게임이라기보다는 놀이. Like something you do to
1: something
2: play.
1: Something you do to have fun.
2: 예, yeah. 그래서 재미있는 활동과 놀이만 취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Mm-hmm.
2: 왜냐하면 지금 운동 이야기 했잖아요.
1: Yes.
2: 지금 달리기 할 때 힘들고 손도 떨리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in the long term, in the long run, benefits가 있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1: And he talks about some benefits now. He says, they can be something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makes you healthier, stronger, or smarter, something like that.
2: 네, 이런 것들도 취미가 될 수 있다라고 yeah. 하는 메시지입니다. Mm-hmm. They can be, 여기서 말하는 they는?
1: The hobbies.
2: Hobbies can mm-hmm. be something, 뭔가가 될 수, 뭔가일 수도 있습니다.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mm-hmm.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될 수 있고, makes you healthier, 더 건강하게, mm-hmm. stronger, 더 강하게, or smarter, mm-hmm. 더 똑똑하게, something like that,
1: yeah.
2: 등등. Mm. 그렇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도 취미일 수 있습니다.
1: For sure. And he ends it on a great note by saying, oh man, I need to go shower.
2: 지금 달리기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Mm-hmm. 그래서 oh man, 아이고 이것도 oh my god, oh man 전부
1: oh,
2: 다
1: man. oh gosh,
2: 네 oh gosh 다양한 감탄사고요. Yeah. I need to go shower. 여기서 shower가 우리말로 샤워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대부분 mm-hmm. 안 계시겠지만 여기서 shower는 그 shower가 아니고 shower하다라는 동사를 쓰였습니다.
1: Yes, I need to go take a shower. Yeah. But we just say I need to shower.
2: Yeah. I am showering, I was showering, 이렇게 쓸 수 yeah. 있어요.
1: It's a verb too.
2: Yeah.
1: Mm.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is clip once again?
3: Oh, my hands are shaking. I just got back from a run. Are hobbies supposed to be fun? I was thinking about that. Because when I think of hobbies, I think of, I don't know, music, games, bowling. But exercise can be a hobby. That it doesn't give you immediate satisfaction. But then again, it does have benefits in the long term. I run, it's my choice to run. So, I guess hobbies don't, oh my god,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I'm tired.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and games. They can be something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makes you healthier, stronger, smarter, something like that. Oh man, I need to go shower.
2: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인데요. 뭐뭐를 이제 막 마치고 돌아오다라고 하고 싶으면 just get back from 뭐뭐. 물론 과거형으로 많이 씁니다. Just got back from 어떤 거. 두 번째는 but then again, it does 이걸 이용하면 그렇긴 한데 뭐뭐 하기는 해요라는 뜻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만들어 볼 문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just get back from 무엇? 이것을 이용해서 뭐뭐를 이제 막 마치고 돌아오는 건데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이제 막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We just got back from vacation.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We just got back from vacation. One more time. We just got back from vacation.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이번에는 현재형으로도 한번 써볼 건데요. 그들은 이제 막 점심을 먹고 돌아오고 있어요라고 하고 싶다면 They are just getting back from lunch 할 수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보죠.
1: They're just getting back from lunch. They're just getting back from lunch.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But then again, it does. 이걸 활용을 해볼게요. 자, 문장으로 그렇긴 한데 더러워지기는 해요. 하고 싶다면 But then again, it does get dirty. 발음 연습해보죠.
1: But then again, it does get dirty. But then again, it does get dirty.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문장은 그렇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멋져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인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긴 있다. 그렇긴 한데 멋져 보이긴 합니다. 실용적이진 않지만 it does look cool. 발음 연습해보죠.
1: But then again, it does look cool. One last time. But then again, it does look cool. Great. Let's look at Alex'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Oh, my hands are shaking. I just got back from a run. Are hobbies supposed to be fun? I was thinking about that. Because when I think of hobbies, I think of, I don't know, music, games, bowling. But exercise can be a hobby that doesn't give you immediate satisfaction. But then again, it does have benefits in the long term. I run. It's my choice to run. So I guess hobbies don't... Oh my God,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I'm tired.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and games. They can be something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makes you healthier, stronger, smarter, something like that. Oh man, I need to go shower.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0: 취미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건 돈이 많이 드는 취미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취미들이 있잖아요.
1: Of course, like scuba diving. And that is, it's an expensive hobby.
0: 네, 비싼 취미라고 우리말로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mm-hmm. 돈이 많이 드는 취미다라고 하려면 it's an expensive hobby.
1: It's an expensive hobby.
0: Yeah, it's a hobby that, it's a hobby that costs a lot of money.
1: It costs a lot of money to do it,
0: 그렇죠.
1: right? It's an expensive hobby.
0: 그냥 간단하게 가장 많이 쓰는 말로는
1: yeah.
0: it's an expensive hobby.
1: Hobby. Perfect.
0: Right. 그리고 expensive hobby, 진짜로 돈이 많이 드는 취미일 때도 쓰는 말이지만
1: of course.
0: 어떤 일로 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요. Mm-hmm. 그리고 그게 취미가 아닌데 뭔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말로 그건 expensive hobby일 뿐이다. 이렇게 mm-hmm. 가끔씩 그런 영화 대사라든지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1: For sure. One more time. It's an expensive hobby. Mm-hmm.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취미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Not all hobbies are fun and games. I'm into archery. That's a hobby. It's not fun and games. It's a skill. I hate when hobbies start to seem more like work than fun. It makes me not all that excited to continue with said hobby.
0: 네, 첫 번째로
1: Both
0: 이렇게 말했습니다. Not all hobbies are fun and games. Mm-hmm. 모든 취미가 다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Mm-hmm. I'm into archery. Archery, 양궁 활쏘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that's a hobby. Mm-hmm. 그건 취미인데 취미이긴 하지만 mm-hmm. it's not fun and games. Mm-hmm. 그냥 재미로만 하는 활동은 아니라고 no. 말하고 있습니다. Fun and games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It's a skill.
1: Yeah.
0: 예, 이건 기술이다. 그래서 yeah.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하는 yeah. 거예요. 근데 취미가 될 수 있죠.

0: course.
1: Там?
0: So Jin says,
1: I hate when hobbies start to seem more like work than fun. Mm-hmm.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mm-hmm. 재미보다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싫대요. Mm-hmm. It makes me not all that excited. 그렇게 신나지 않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To mm-hmm. continue with sad hobby. Mm-hmm. 여기서 sad라는 것은 sad, 슬픈이 아니고
0: no,
1: 앞에서 sad. 말한.
0: Yeah, the hobby you're talking about before.
1: 네,
0: That's hard work.
1: Said hobby, said person 앞에서 언급된
0: right.
1: 그 사람 이렇게 쓰는 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 All right, perfect.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also the end of our show. Mm-hmm.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All right,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못마땅해서 뭔가 짜증이 나서 뭔가 좀 화가 나서 막 막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harumph입니다. 그래서 터비가 너무 무서워서 야, 케어스 크루 호출해야 되지 않겠어? 네, 그렇게 말을 하죠. Alright, let's continue the story. Not every red light is snare, said Chinoy. Anyway, there are short flashes and long flashes in a pattern. Snare is a bit more random. Toby rummaged in his rucksack. Well, I've got a pen and notebook. I'll write down S or L every time we see a flash. Okay, 자, 이 빨간 붉은 빛이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Shinoi가 there are short flashes and long flashes in a pattern. Snare is a bit more random. 그러니까 이제 Toby가 아, snare야, snare야 이러니까 Shinoi가 야, snare는 그냥 붉은 빛이고 이거는 이 빨간 빛은 뭔가 패턴이 있다. 이렇게 길게 깜빡거리고 짧게 깜빡거리고 이러니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snare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Right? 그래서 이거를 좀 적어야 되겠다. 토비가 그러는데 Let's continue reading. After a few minutes, the flashing stopped. I think that's it. Shinoi said. So, what have we got? Toby took a deep breath.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throwing a pillow at him. 네. 자, 친구들, S는 short flash.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flash 하는 거고, L는 좀 길게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S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이가 막 웃는 거예요. 킥킥킥 웃으면서 야 너 뱀 같아. 네 이렇게 말을 하죠. 웃으면서. Alright, let's look at our stop and think. What did Shinoy do as he laughed? 시노이는 웃으면서 뭐를 했죠? 네, 베개를 던졌어요. He threw a pillow at him.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So, 자, 이 flashes of red light,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렇게 깜빡 좀 길게도 있고, 좀 짧게 있고,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so we'll find out more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1: Wow,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so familiar to me. Try one.

25, 6, 5, 30. You know who we are. 7, 5, 35, 8, 5, 40. 9, 5, 45.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어웨이 고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그 긴장감도 느끼고요. 이 긴장감을 느끼고 내용에 빠져들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도 올라가는 것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할까요? 바로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로빈슨 크루소는 이 배를 타게 될까요? 당연히 타게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사, 넌 누구냐를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책을 만나볼까요?
1: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Well, what did the captain say? I asked.
2: He said that if you a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James replied. I couldn't believe what I'd just heard.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I walked home and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It was the hardest thing I'd ever had to decide. Should I follow my dream, or should I obey my parents?

0: Chapter 3, Going to Sea. I made my way to the ship early the next morning. James was waiting for me.
1: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you weren't coming, James said.
0: James grabbed my bag and took me on board the ship. James led me into our cabin, which was filled with bunk beds. He tossed my bag on a bottom bed.
2: Robinson Crusoe, I go to sea. 그 다섯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Robinson Crusoe가 바다에 너무나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과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반대를 했었죠. 바다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바다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그런 안전상의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는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러 출장의 도시에 갔는데요. 로빈슨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임스라는 친구를 만났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임스가 내일 출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빈슨이 생각하는 거죠. 제임스야, 선장님께 가서 나도 같이 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 줄래? 그래서 이제 제임스가, 즉 로빈슨의 친구인 제임스가 답변을 들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과연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로빈슨, 넌 가면 안 돼! 이러면은 로빈슨 크루소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겠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제임스가 막 이렇게 뛰어왔겠죠. 잠깐만, 로빈슨, 잠깐만. 나 숨 좀 고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임스는 took a moment라는 것은 잠깐,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To catch his breath. 그렇죠. 그의 숨, breath라는 건 숨에 헉헉거리는 그 숨을 잡는 것이죠. 숨을 잡는 거니까. 숨을 고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catch one's breath라고 하면은 숨을, 이렇게 숨이 가려고 하는 거죠. 숨이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고르다. Well, what did the captain say? I asked. 여기서 I는 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I는 제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바로 로빈슨 크루소겠죠. 나는 물었습니다. 그래, 제임스야. 선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 다음은요. He said that
3: if you a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James replied.
2: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있는 he는 선장님이 되겠죠.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 if you'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2: 아침에 일찍 오지 않으면은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그 배는 너 없이 그냥 떠날 거래. 제임스가 reply라는 것은 reply, 바로 대답하다. 그거의 과거형이 replie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아침에 일찍 오지 않으면은 너 없이 떠날 거라고. 한마디로 일찍 오면 태워주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 I couldn't believe what I just heard.
2: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로빈슨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방금 무엇을 들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2: Hoot이라고 하면 환호를 지른 거죠.
3: Oh yeah! Woohoo!
2: 이렇게 hooting and hollering. Holler이라고 하면 소리 지른다.
3: Yes! 나도 탈 수 있다!
2: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여기 있는 이 더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제가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 품사, 일반적으로는 8개의 품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8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따로 빼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the라는 거예요. the와 on이라는 건데 이걸 묶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면 지금 Fun Reading Grammar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on, the를 묶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관사라고 부릅니다. 관사. 관이 뭐냐 하면 관이라는 게 갓 관자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 항상 외출할 때는 갓을 쓰고 다녔죠. 이렇게 둥그런 갓요. 그래서 갓 사람이 쓰고 다니는 갓이에요. 항상 나갈 때는 갓을 썼다는 말이죠. 갓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관사는 사람이 쓰는 그런 갓이 아니라 뭐냐면 영어 단어, 특히 명사가 쓰고 다니는 모자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이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랑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관사, 넌 누구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사가 쓰는 갓 혹은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쉬운 말로요. 자, 그 다음. 영어 관사에는 관사를 안쓸 때도 있어요. 관사를 안쓸 때도 있고요. 혹은 일반적으로 under를 쓰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under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saw a dog. The dog was very big 이라고 합니다. 나는 개한 마리를 봤다. 자, 이 세상에 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a dog. a는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는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아무거나 하나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더는 다릅니다. 더는 달라요. 더는 뭐냐 하면 정해진 하나. 즉,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읽었잖아요. I saw a dog. The dog was very big. 이라는 이 문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것, 혹은 이 문장에서 보면 I saw a dog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전에 나는 개를 한 마리 봤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본그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앞에 나온 이 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개. 그래서 무언가 문맥상 그 스토리에서 앞에 나온 무언가를 다시 이야기할 때 그것이라고 하죠. 그 개, 그 고양이, 앞에 나온 그 고양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그 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the를 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은 만약에 앞에 I saw a dog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상대방과 내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saw a dog.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개들 중에서 한 마리를 본 것이죠. 자, 그다음 The dog was very big. 그 개는 매우 컸다. 그러면 아무 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방금 본그 개는 어땠다고요?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개가 아니라 아까 전에 본그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The sun is bright. 자, 그러면 the sun. sun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 위에 있는 태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해, 태양. 태양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sun이죠. 하나밖에 없는 sun.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감독님께, 감독님, 이 태양이 혹은 해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와 감독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우리 우주에 지금 이 태양계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묻든, 인도 사람한테 묻든, 말레이시아 사람한테 묻든, 호주 사람에게 묻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 다 썬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썬을 모두 다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여러 개 중에 하나인 a 썬이 아니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the를 붙이곤 합니다. The sun is bright. 태양이 밝다. 해가 밝다. 자, 그 다음은요. He opened the door and went out. 그는 그 문을 열었고 밖으로 나갔다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문은 왜 앞에 a door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처럼 a door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he door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와 함께 여기에 감독님께서 두 분이 계신데 이 촬영장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그는 저는 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he라는 사람이 이 촬영장에 있는데 이 he라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떤 문을 열고 나갔어? 문을 벽을 뚫고 나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 문, 여기 있어요. 저 문, 저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혹은 이 문맥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명확하게 문이 누구든 어떤 문인지 확실히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문이 있다면은 가 먼저 나오지 않더라도 the door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I walked home and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나는 집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It was the hardest thing I'd ever had to decide. 그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결정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즉, 정말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0: 딱 그런 의미가 되겠죠. Should I follow my dream? 나의 꿈을 쫓아야 될까? 나의 꿈을 쫓는다라는 것은 아, 나는 바다로 나가야 될까? Or should I obey my parents? 혹은 나는 그냥 나의 부모님의 말씀을 obey 시키는 대로 하다, 따르다, 혹은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따라야 될까? 크, 어려운 결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Well, what did the captain say? I asked. He said that if you a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James replied. I couldn't believe what I'd just heard.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I walked home and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It was the hardest thing I'd ever had to decide. Should I follow my dream, or should I obey my parents?
0: Chapter 3, Going to Sea, 제3장입니다. 바다로 나가기. I made my way to the ship early the next morning. 나는 배로 향했습니다. 그렇죠. Early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일찍 배로 향했습니다. 배로 가는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James was waiting for me. 제임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왔네요. 이 배가 크게 있겠죠. 거기에 제임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막 배에 도착하는 것이죠.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you weren't coming, James said. 제임스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어.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that you weren't coming. 네가 안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여기서 I라는 것은 저기 문장 제일 앞에 있는 I는 바로 제임스가 되겠죠. 제임스가 기다리다 보니까, 로빈슨 온다고 하더니, 배를 그렇게 타고 싶어 하더니, 안 오는가 보네. 이렇게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찰나에, 로빈슨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James grabbed my bag and took me on board the ship. James는 나의 가방을 잡아서 and took me,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On board the ship. On board라는 것은 승선한 혹은 배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James led me into our cabin. James는 나를 이끌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Into our cabin. cabin이라는 것은 바로 선실, 객실이 되겠죠. 여기서는 배 속에 있으니까 선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선실은, which는 바로 여기 있는 선실을 가리키겠죠. 이 선실은 was filled with bunk beds. bunk beds라고 하면 바로 1층 침대, 2층 침대, 이렇게 2층 침대를 바로 bunk bed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선실은 이 with bunk beds, 이 2층 침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2층 침대가 가득 차 있는 그 선실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He tossed my bag on a bottom bed. 그리고 그는 tossed my bag. toss라는 것은 이렇게 살짝 던지는 거예요.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제임스가요, 로빈슨의 가방을 들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들어서 같이 옮겨주다가 이제 침대 위로 toss, 살짝 던지는 것이죠. On a bottom bed. 그리고 어디예요? 아래층. bottom이니까 아래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침대. 2층 침대니까 1층 침대가 되겠죠. 1층 침대에. 그렇죠. 2층 침대에서 1층에 있는 그 침대에 나의 가방을 툭 던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3. Going to Sea. I made my way to the ship early the next morning. James was waiting for me.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you weren't coming, James said. James grabbed my bag and took me on board the ship. James led me into our cabin, which was filled with bunk beds. He tossed my bag on a bottom b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2: Catch one's breath. Catch one's breath. He stopped to catch his breath after the long run. Holler. Holler.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Obey. Obey. Should I follow my dream or should I obey my parents? Moment. Moment.

0: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Cabin. Cabin. James led me into our cabin, which was filled with bunk bed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어휘 확장 포인트는 바로 go입니다. go, 우리 친구들이 가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went home after lunch. 그는 점심을 먹은 후에 집으로 갔다. 그렇죠. 여기서 went는 바로 go의 과거형이 되겠죠. 가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e go to the library on Sundays. 우리는 간다. 도서관에 간다라는 것이죠. 언제 가요? On Sundays. 일요일마다. 일요일들에 가는 거니까 일요일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여기서 도서관에 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도서관에 다니다 혹은 도서관에 여기서는 참가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참가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다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The sky went dark. 하늘이 어둡게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어둡게 갔어요. 뭔가 진짜 하늘이 이동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 가다라는 게 바로 어딘가에서 어디로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도 있는 것이죠. 이 장소의 이동도 있지만 어떤 변화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뭐뭐가 되다.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고의 의미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 아 열심히 저희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짜 최고 응원해요.
0: 넘버원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자 객실을 잡았어요.
1: 오 설레.
0: 호텔 객실을 잡았는데. 오션뷰인 줄 알았는데
1: 잠깐만요. 그랬는데
0: 뭐 했는데 네. 뭔가 다른 곳이 나오게 됩니다.
1: 공사장 뷰 이러면 곤란합니다.
0: 글쎄요. 예. 어떤 뷰가 나올지 오늘 공개가 되겠습니다.
1: 시티뷰까지도 괜찮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0: 오케이. 오케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